0: 골반사,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점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우리 네 남매 중 셋째는 지금 연길에서 석재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어릴 적 우리 아랫집에는 김호라는 아이가 살았는데 셋째와 동갑내기였고 한족이었다. 아니, 반은 조선족이라 해야 옳겠다. 어머니가 조선족이셨으니까. 당시 마을에서는 이런 아이들을 보통 짜구배라고 불렀다. 아랫집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팔간집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집 한쪽에 출입문을 따로 내고 사는 집이어서 벽 하나 사이에 문이 없을 뿐 한 지붕 아래에서 사는 셈이었다. 그래서 자연스레 가깝게 지냈는데 김호가 소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마을 중학교에 한족반이 없어서 진중학교 기숙사로 간 뒤부터는 만날 기회가 뜸해졌다. 오히려 김호의 여동생 김리를 자주 보았다. 그런데 한 해가 지나 12살이 된 김리는 셋째를 피하는 듯했다. 아랫집에 살면서도 만나면 말수가 없어졌고 얼굴을 붉히며 셋째를 외면하기 일쑤였다. 그 일로 셋째는 속이 상하고 허전해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하굣길에서 셋째는 김리가 땅에 포도앉아 엉엉 우는 것을 보았다. 머슴의 며치 곁에서 희닥거리면서 김리를 손가락질하며 짜구배 짜구배 하고 놀리고 있었다.
1: 이 새끼들이 죽을래?
0: 셋째는 돌덩이를 주워들고 그쪽을 향해 팔매질했다. 머슴 애들은 자기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중학생인 셋째를 보자 꼬리 빠지게 도망쳤다.
1: 나쁜 놈들.
0: 셋째는 김리를 잡아일으킨 뒤 그 애의 손을 꼭 잡고 집까지 데려왔다.
1: 이롭다. 짜구배면 어째? 이롭다.
0: 셋째의 손에 잡힌 김리의 손이 찐빵처럼 따뜻하고 말랑말랑했다. 김리는 흐느낌을 그쳤지만 다른 한 손으로 계속 눈물을 닦았다.
1: 이후에 저놈들이 또 놀리면 내한테 말해. 주먹 맛을 못 봐서 그래. 쬐꼬만 새끼들이.
0: 김리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눈물 자국이 얼룩덜룩한 얼굴에 생긋 미소를 띠며 셋째를 바라보는 그 측은한 모습은 이슬 머금은 아침 들 것처럼 고왔다. 그 후로 둘 사이의 서먹함은 사라졌다. 함께 숙제도 하고 마당에서 제기차기도 했다. 셋째는 김리와 함께 있을 때면 자연 마음이 따뜻해졌고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으며 가끔은 남자다운 힘과 재주를 자랑하고 싶어지기도 했다. 김리도 셋째를 싫어하지 않았고 잘 따랐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김리의 관심은 오로지 공부에 있었다. 그 애는 셋째에게 한어 선생님 맞잡이였다. 그 덕에 셋째의 한어 성적은 다른 과목보다 훨씬 좋았고 학급에서 유일하게 한어를 술술 말하는 학생으로 되었다. 가끔 김리도 셋째에게서 조선어를 배웠다. 엄마가 조선어를 배우면 꼭 쓸 때가 있다면서 집에서 조선어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둘은 같이 숙제도 하고 서로 언어도 가르쳐주면서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시절을 함께 보냈다. 김리는 얼굴도 인형처럼 예뻤지만 비쳐서 앵돌아졌다가 이내 해시시 풀어지는 순진한 성격이 더욱 매력적이었다. 게다가 김리에게서 느껴지는 형언할 수 없는 어떤 냄새를 맡을 때면 셋째는 저도 모르게 이상야릇한 느낌이 들었다. 그 느낌이 그토록 오랫동안 셋째의 가슴 한구석에 아릿한 감정으로 남아있을 줄이야.

김리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김원애는 덕신이라는 한족 학교가 있는 마을로 이사를 갔다. 김호 아버지의 고향이기도 했지만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라는 이유가 컸다. 김원의 이삿짐을 실은 트럭이 떠나갈 때까지도 셋째는 그저 얼떠름한 기분이었다. 그런데 부모님과 함께 그들을 배웅하고 빈집으로 돌아왔을 때 갑자기 무언가를 잃은 듯한 허전함이 엄습했다. 그 느낌은 꽤 오래 지속되었다. 세월이 흐르며 김리의 모습이 안개 속에 묻혀 희미해졌지만 그 애의 최춘화는 오래도록 잊히지 않았다. 그 냄새를 떠올릴 때마다 셋째의 마음은 아릿했고 혹 어디선가 다시 그 애를 만날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기대가 허망하게 느껴질수록 마음은 더욱 허전해졌다.

0: 저녁 식사가 끝나자 아랫집 기모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술 한 병과 족발 한 그릇을 들고 왔는데 본격적으로 부탁을 하려는 기색이었다. 어머니 말로는 아까도 무슨 일로 왔었다 한다. 나는 저녁을 먹으며 이미 아버지와 술을 두어 잔 마신 터라 또 기모가 부탁할 내용도 모르는 채 술잔부터 드는 것이 조금 게림직해 일단 사양했다. 그러나 기모는 막무가내로 술을 따르고 족발을 뜯어놓았다. 마지못해 잔을 들었는데 술이 도순배 돌자 기모는 방금과는 딴 사람처럼 화려한 모습이 사라졌고 얼음쩍거리며 입을 열었다.
1: 실은 딸 녀석이 한국으로 돈 벌러 가려는데 수속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어서 그래요. 형님이 북경에 계시니 잘 아시지 않을까 해서.
0: 하기야 마누라의 회사가 외국 비자 대행 업무를 하고 있기에 나도 대략은 알고 있었다.
1: 글쎄 그건.
0: 나의 주저하는 심사를 읽었는지 기모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다. 하여 나는

0: 말을 조심스럽게 돌렸다.
1: 그런데 딸아이 호구는 한족으로 되어 있어? 아니면 조선족으로 되어 있어?
2: 아, 그게 말이요. 조선족이요. 우리 모두 조선족으로 등록돼 있어. 큰아버지가 조선족으로 올리는 게 좋다고 해서 아버지도 그렇게 하셨어.
1: 그러면 무슨 걱정이요? 연길에 가서 여행사에 맡기기만 하면 다 해줄 텐데.
2: 아,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합대.
0: 조선족의 한국 비자대행 수수료는 한족보다 훨씬 낮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김호는 한족 마을에 살아서 그 차이를 모르는 모양이다. 내가 자세히 설명해주자 김호는 그제야 비로소 안심이 된 듯 얼굴이 해낙낙해지며 연신 술을 권했다. 한참 잔을 나누다가 그는 아버지 쪽을 흘금 보더니 자기 집으로 내려가서 한 잔 더 하자고 했다. 나도 취기가 돌아서인지 술이 술을 찾는다는 말처럼 따라 나섰다.
2: 여동생 이름이 김리였지.
3: 야, 김리지. 그의 셋째에게서 조선업에 와서 한동안 잘 써먹었는데.
1: 지금은 어떻게 지내?
3: 야, 후에 장춘으로 시집 갔는데 잘 사는가 싶더니 이혼했어. 지금 사람들은 쩍 하면 이혼이니.
0: 김호의 말투로 미루어 김리가 그리 잘 사는 것 같지는 않았다. 다 인물값을 하는 거지 뭐. 중학교 때부터 깡패 같은 놈들과 어울려 다니더니 결국 그 꼴이 됐어. 김호는 한적 중학교를 다니기 위해 덕신으로 이사 간 것을 후회한다고 했다. 진중학교 한족반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간 건데 조선족 학교에 다니기보다도 못했다는 것이었다. 자신도 한족학교를 겨우 졸업했지만 별로 소용없었고 큰아버지 권고로 호적을 조선족으로 등록한 게 다행이었다고 했다.

0: 내가 대학에 진학하고 2년 후 둘째도 대학에 갔다. 셋째 차례가 되었을 때 갑자기 고중이 진으로 옮겨갔다. 한때는 학생이 많아 9년제 의무 교육을 보급한다며 고중까지 대대마을에 세웠지만 그동안 개혁 개방이 진척되면서 도시로 이주하는 가구가 늘어나자 학생 수가 점차 줄어들었다. 결국 대대마을에 있던 고중이 공사마을로 옮겨졌고 후에는 진에 있는 고중과 합병하게 되었다. 그 결과는 등하교끼리 곱절이나 멀어졌다. 셋째는 한 학기 동안 자전거를 타고 10리 넘는 길을 오가며 진중학교에 다녔다. 그러나 친구들이 하나둘 빠지고 공부에 대한 흥미도 사라졌다. 그는 결국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나누었다. 당연히 호된 꾸지람을 예상했다. 아버지는 월컥 화를 내셨고 어머니는 눈물을 보이셨다. 하지만 셋째는 꿋꿋이 버텼다. 한 달 후 그는 마침내 집안 논리를 돕기 시작했다. 아버지도 결국 그의 선택을 묵인하신 듯했고 다른 말 없이 일을 시켰다. 의외로 셋째는 농산일에 재미를 붙였다. 하기 싫었던 공부에서 해방된 속시원함 때문이었을까. 그는 열심히 배웠고 몇 해 지나니 제법 번듯한 실농꾼이 되었다. 논밭을 다루고 소도 키우며 마치 자유를 만끽하는 듯한 나날을 보냈다. 학교에 다닐 때 동경하던 삶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은 이 생활은 꿈만 같았다. 하지만 꿈의 이면엔 언제나 현실의 껄끄러움이 도사리고 있었다. 자유는 홀쭉한 호주머니를 채워주지 못했다. 1년 내내 농사질을 해도 온포만 해결될 뿐 돈이 모아지지 않았던 것이다. 학교를 그만둔 지 3년째 되는 여름, 셋째는 배낭을 걸머지고 연길로 진출했다. 우연히 연길에서 만난 옛 친구가 3년 차로 집 나르는 일을 하며 꽤 잘 산다고 했다. 3년 자전거 깔보지 마. 이 거리 두면 제법 보는 게 쏠쏠하다고. 셋째는 귀가 솔깃했다. 이라, 나도 무슨 일이든 해볼까? 연길에서 그의 첫 일은 생수 배달이었다. 한 달쯤 하다가 그것으로는 수입이 얼마 안 되자 가스통 배달과 이삿짐 나르는 일까지 맡았다. 친구 말이 맞았다. 부지런하면 돈은 벌 수 있었다. 도시 편두리 작은 단층집이라도 사고 결혼할 꿈을 품으며 그는 더욱 열심히 뛰었다. 어느 찌는 듯한 복날, 셋째는 가스통을 짊어지고 아파트 계단을 올랐다. 몸을 짓누르는 쇠덩이에 저항하며 5층까지 오르니 온몸이 땀에 흠뻑 젖었다. 헐떡거리며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내려가 공중전화를 걸어봐야겠다고 돌아서는데 집안에서 여자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와 고막을 때렸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문이 열리자 눈두덩이 팅팅 붓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여자는 물에 빠진 사람이 뜻나무를 부여잡듯 차가운 손으로 셋째를 꼭 잡으며 간청했다.
1: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우리 엄마 푹 맞았어요.
0: 셋째가 엉겁결에 따라 들어가 보니 한 아주머니가 입가에 거품이 맺힌 채 마룻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주변에는 토사물이 흩어져 있었고 악취가 진동했다. 처음 마주하는 광경에 그는 망설여졌다. 하지만 여자의 눈물노린 간청이 그를 단단히 올가매했다. 셋째는 이를 악물고 아주머니를 둘쳐업었다. 환자는 몸이 그리 뚱뚱한 편이 아니었으나 정신을 잃었는지라 업어내리기 여간 힘들지 않았다. 씩씩거리며 3년차에 환자와 여자를 태운 셋째는 연변병원을 바라고 전속력으로 달렸다. 가는 길에서 여자는 정신을 차린 듯 구급차가 고장나 늦어진다고 하던 중이었는데 마침 그가 나타나 천만다행이라고. 그녀의 아버지는 회사가 멀리 있어서 지금 급히 오는 길에 있다고 했다. 지금에 비하면 당시 손바닥만 하던 연길 시내지만 연변병원까지 가는데 자전거로 10분이 넘게 걸렸고 집에서 지체한 시간까지 더하면 환자는 쓰러진 지 반 시간이 넘어서야 병원 응급실에 들어갔다. 여인은 돈 100원을 주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넉넉지 못해 그러니 다음에 꼭 은혜를 제대로 갚겠다고 했다. 적은 돈이 아니었다. 가스통 하나 배달하는데 층수에 따라 다르지만 5층이라야 5 더하기 5 도합 10원이 고작이었다. 응급실에 환자를 맡기고 나서야 셋째는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문득 허겁은 웃음이 났다. 낯선 사람을 위해 그렇게까지 긴장했던 자신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그런데 왜 그 여자의 모습에서 문득 김리가 떠오를까? 말투가 비슷해서일까? 이제 김리는 이름만 분명하고 이목구비 모두가 희미한 이미지로 남아있을 뿐이었다.

0: 한 달쯤 지나 세련된 옷 맵시 산뜻한 화장을 한 젊은 여자가 셋째를 찾아왔다. 가스회사에 전화를 여러 번 걸어 겨우 찾아냈다고 했다. 처음에는 누구인지 몰랐지만 그날 병원에 데려다 준 중풍 환자의 딸이라는 말에 기억이 되살아났다. 당시의 어수선한 모습과는 달리 그녀는 얼굴이 반반하고 눈이 어글어글한 미인이었다. 얼굴도 얼굴이지만 몸매 또한 곧고 날씬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녀에게서 김리의 모습이 떠올랐다. 지난번에 정말 고마웠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1: 어머님은 괜찮습니까?
0: 네, 후유증이 좀 있지만 많이 나아졌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2: 조선말을 배우고 있는데 아직 서툴러요.
0: 그녀는 점심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아버지가 꼭 대접하라고 당부하셨다는 것이다. 셋째는 사양하다가 젊은 미인과의 식사를 거절하기 아쉬워 결국 따라 나섰다. 택시를 타고 한참을 가니 시냇물이 흐르는 골짜기 오구에 자리 잡은 2층짜리 조선족 음식점이 나타났다. 산천어 회로 유명한 고급 식당이었다.
2: 회를 잘하는 집인데 괜찮으세요? 아무렴 좋죠.
0: 셋째는 웃으며 대답했다. 다행히 그날은 깨끗한 옷을 입고 나왔음에도 고급 식당에서 세련된 여성과 마주 앉으니 어쩐지 주눅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가 자연스럽게 대해주고 가끔 장난도 섞어 대화를 이어가니 긴장이 풀렸다.

소설 아버지의 산 두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랑독의 리나, 기획 호복순, 편집 남철,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단오 명절을 맞아 노래 단오 정추를 준비했습니다. 단오는 중국의 4대 전통 명절 중 하나로서 예로부터 풍년과 건강을 기원하며 그네를 타고 창모풀에 머리 감으며 더위를 쫓던 날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전통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그 향기를 따라 행복한 단오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수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3: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도강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매주 기수열 시간이 되다면 도강 중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 중년은 여러분들한테 아주 사회적으로서 병치료에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우수한 중년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요. 위치적으로 봐도 이 위치는 찾기도 쉽습니다. 일백화에 오시게 되면 일백화에서 머리를 쳐들고 북쪽을 바라보게 되면 도강 중년이라는 큰 간판이 붙었고, 신화서점 그쪽으로 오시게 되면 서쪽으로 머리를 쳐들고 보시게 되면 금방 도강 중년이라는 간판이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도강 중년에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이런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에게서 병보시게 되어 있으면서 중년 자체가 역사가 아주 깁니다. 1층은 신약대학방 본점, 2층, 3층, 4층이 도강 중년으로 되어 있으면서 여기에 찾아와서 병보고 가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너무 만족한 치료에 본인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이웃들 한 번에 예약하는 분들은 보통 2명, 3명 이렇게 예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여기에는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는가 하면, 다시 말해서 조일만 선생님, 40여 년간의 중의 경력을 갖고 있는 길림성에서 아주 저명한 심장 뇌혈관 전문가로서 중풍 후유증 환자들, 그 외에 여러 말로서 오랜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조일만 선생 찾아오시는 분들이 줄을 서서, 이분은 한 분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사를 따라다니는 분들이 꽤나 계시고 있어서 원래 어느 병원에 있었다면 거기서 병보시던 분들이 모두 이 이사를 따라서 여기에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으면서, 우리 연변내에서만뿐만 아니라 길림성에서 심지어 저 남방에서도 찾아오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리고 리명길 선생 장춘 중대 졸업하고 20여 년간의 중의 경력을 갖고 있으면서 특히 국의대사라 하게 되면 국문에서 임명한 아주 유명한 이런 그 중의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중의 경력도 뭐 50년 좌우가 되고, 그리고 이미 앞에 저명한 이런 많은 경력을 갖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 국문에서 임명한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저명한 의사 선생님들을 그 도사로 모시고 중의 의술을 연마했기 때문에 진단이 준확하고 처방이 확실해서 많은 분들이 리명길 선생 찾아오시면서 특히 간장, 그리고 담낭, 위장, 비장, 장도, 여기에서는 아주 많은 분들이 소항의 떡에는 리명길 선생이다 이 정도 찾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며, 그리고 2층에 찾아오시게 되면 연기 흠가 구강이라고 있습니다. 싱커 거창이라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구강이라면 입안의 모든 문제는 순리롭게 해결하면서 여기서 몇십 년간이 치과 경력을 갖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 여기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치과를 치료해 주게 되어있으면서 치아를 고정하고 틀니를 하고 임플란트를 하고 이런데 지금 우대 정책을 실행하게 되어있습니다. 무료로서 지금 파이펜질 해드립니다. 구강 안에 그 사진 찍습니다. 그리고 무료로서 구강 검사를 하고, 그리고 치아를 씻는데 19원 90전이면 됩니다. 치아 씻는데 지금 대인 관계가 늘어나게 되어 있으면서, 혹시 퇴직한 분들 가운데서도, 뭐, 재직에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재직에 있는 분은 물론이지만 해도 퇴직한 분들 가운데서도 지금 노래 교실을 가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활동에 사회 활동에 참가하기 때문에 아주 흰 치아가 필요한데 이걸 한 번 쓰는데 19원 90전입니다. 그리고 모든 치료 비용은 80%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원래 3,000원이라면 거기에서 80%를 받게 되어 있고 1,500원도 80%를 받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기회입니다. 이래서 아무튼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치주염이 있거나 입금에 출혈이 생기거나 치아결석이 있거나 이런 분들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나거나 이런 걸 포함해서도 입안의 모든 문제는 연길 흥과 구강 찾으면 원만한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릉계랍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우리 남편이 리명길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2: 예, 저도 위원님 거기 계양까지 있어서 예, 사안적인 속이 거들어서 제대로 밥 먹을 생각이 없고 예, 또 이 점입니까? 그런 거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면 이양이 있어서 예, 영 그저 위로 칼로 대는 것처럼 아프고 빈청 위에서 세게 아팠습니다.
1: 예.
2: 근데 지금 예, 밥도 잘 잡수고 있고 예, 새벽에 일어나도 위 아프지 않습니다.
1: 아 그렇죠.
2: 예, 그리고 또 예, 그 치과로 가봐야겠습니다.
1: 예.
2: 근데 예, 아니 전리를 우리 둘 다 했습니다. 이제 용서 왔습니다.
1: 아 그래요? 거기 예, 예, 치과 방에 찾아오신 분들 가운데서는 와 이렇게 여기서 치과라고 뭐 잇몸이 편하고 이빨이 편하고 모든 걸 들은데 다른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여기 와서 해결됐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기본입니다. 예.
2: 딴 곳에서 하면 예, 아래 이빨이 자꾸 나 빠져서 못 먹고 예, 울지에서는 또 자꾸 예, 입금이 아파서 그랬습니다. 근데 입금 다 해보고 너무 잘합니다.
1: 예. 예.
2: 이사람 저기에서는 관계 다 좋답니다. 예. 이래 절반씩 들리한 것도 좋고 예. 그다음 이, 무슨 임플란트라든가 무슨
1: 임플란트 예예 예. 씹는 것 예
2: 다 좋습니다.
1: 예.
2: 그냥 방사 해드렸습니다.
1: 그래요.
2: 님 이제 이빨 씹는 게 10원이랬습니다.
1: 19원 90점입니다. 19원 90점.
2: 예. 아야 그게 높습니다. 예, 그 우리
1: 그저 해수는 셈입니다. 그저 예예 예.
2: 이빨
1: 씻어주지. 네. 젊은이들은 그 뭐 과학적으로 씻어주게 되었으니까 다른 잇몸을 상하지 않고 치아만 딱 깨끗하게 샅한 이빨을 드러내게 하게 되어있는 이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찾아오세요.
2: 직원 90전 예, 값이 영록선다.
1: 아, 그렇습니다. 예, 예.
2: 예, 가져왔습니다. 예, 세 사람이.
1: 예, 건강기원입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도 우리 집사람이 지금 예, 조일만 선생님 치료를 지금 두 번 받았습니다.
1: 예,
3: 예, 우리 집사람은 어제도 3년 전에 부위 한번 왔었습니다.
1: 예,
3: 예, 그래서 이 한쪽 팔이하고 한쪽 다리에 좀 쓰는데 많이 불편해.
1: 불편하죠. 예, 예.
3: 그리고 언어 장애도 있고 예, 항상 머리 아프다 하고 그다음에 머리 어지러워하면. 혈압이가 예, 온종 아이 되거나 그랬습니다.
1: 예.
3: 예, 그리고 손발이가 많이 차갑고, 내가.
1: 아, 수면장애가 심각합니다. 예.
3: 예.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들이 그 치료받은 거, 저기 물어보고 했는데, 조인만 선생님이 확실히 치료를 받는다고 가서 하기 아닌게라, 치료 지금 두 번 받았는데, 영, 확실히 좋습니다, 지금.
1: 중풍 후유증에는 조인만 선생님, 그리고 중풍 전에 나타난 여러 가지 증상께서 조인만 선생님 이렇게 인정해도 됩니다.
3: 예, 지금은 뭐, 아침에 나가서 운동도 하고, 말, 그, 한 20번씩, 30번씩 나가 조금씩 걸어대게도 괜찮습니다.
1: 예, 그렇죠.
3: 예, 원래는 제대로 걸지도 못했습니다.
1: 예.
3: 항상 어지러워서 뭐, 그냥 넘어있다 하고, 그런데 지금 어지러운 증세도 없어지고, 지금 예, 혈압조절도 참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1: 아,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혈압조절이 잘 되고 있다는 게, 예, 예.
3: 그리고서 그 다음에는 저기, 암담도 잘 자고, 지금 요 시간에는 많이, 이번 두 번 치료받는데 지금 많이 편안해 합니다, 지금.
1: 절만 선생님 중리계통에서는 40여 년간이 중리 경력이니까, 어떤 환자를 못 받겠습니까? 아주 림상 경험이 풍부해서, 진찰이 준학하고, 처방이 확실하게 되어 있어서, 찾는 분들의 기본입니다.
3: 예, 그래서, 이제 또 아무래도 한 번 더 지금 가 치료를 받으려고 그리고 남의 이 허리를 너무 아파가지고 짜니까
1: 예.
3: 예, 거기 저기 전문에 가서 같이 데리고 가면 치료를 지금 내 두 번 받았습니다.
1: 허리. 어디?
3: 예.
1: 누구?
3: 내 허리를 해서
1: 예예 예. 예. 어느 7월 1호기계 찾았습니까, 누길?
3: 예, 1호기계.
1: 아, 1호기계, 3층에 1호기계를 찾았죠. 그렇죠. 예, 예.
3: 두번 7호는 냄비를 합니다, 두 번.
1: 아, 처음 7호입니다. 예.
3: 예, 그래서 이번에 지금 오늘이 또 갈려고인데 오늘 강의 되게 되면 또 한번 아무래도 예약할 또 갈려고 치료를 받으려고 됩니다.
1: 그렇게 하셔. 3층에 그 척추 이력이게 치료이기인데 이거는 완전히 안전성에 대해서는 100% 실험 나올 수 있고 치료율이 90% 이상을 점하게 됐고 한 번에 25분 좌우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치료하게 되면 첫 두 번은 뭐 때문에 무료 치료를 해주게 되었는가 하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게 효과가 끝인가 하고 끝내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두 번 치료하고 효과가 좋으면 연속 치료하게 되면 완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니까 완전히 여기에 치료를 받는 분들 가운데서는 너무 사회적으로 호평이 자자합니다. 예, 찾아오세요. 계속 연속.
3: 예, 근데 뭐 저기 예약하겠습니다. 오늘 예.
1: 예, 3층 예약입니다.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동암성면 3층 척추치료실.
1: 척추치료이기, 예.
4: 예. 경추일에 너무 아프니까나, 무리도 따라 아프고, 야, 잠도 잘 못 잔다.
1: 예.
4: 그리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지. 그래서, 두 번 그 체험하고서는 우선은 네 번째 하는데, 뭐, 효과가 대단히 좋습니다, 이게.
1: 아, 그렇죠.
4: 예, 뭐, 경추 아픈 것들도 많이 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안 아프고, 예.
1: 예, 그렇죠.
4: 예, 그리고 잠도 잘 잡니다.
1: 예.
4: 그리고, 한 번 하면, 야, 이거 대단히 시원하고, 거뿐합니다.
1: 예.
4: 그래서 뭔가 뭐, 내 했다는 소문 두고 있어. 친구도 하겠다면서, 그래. 오늘 어떻게 두 번 예약할 수 있습니까?
1: 예. 여기 척추치료이기 두 분이 예약을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가능합니다. 오전 오후 오전이 손님도 많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예, 잘 파괴해서 예 그럼 오후에 오세요. 예, 두 분입니다. 예예예예
4: 예, 예. 예. 예. 예, 수고하셔.
1: 예,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예,
5: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 우리 아빠는 지금 이 젊은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 예.
5: 어제 한 5, 6달 받았습니다.
1: 예.
5: 받기 전에는 그냥 혈압 조절해줬어요. 혈압을 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어제 때는 막 고혈압이 170씩 올라가고, 저혈압이 110이 올라가고, 그래서, 약도 많이 먹고, 약 먹으면 내려가고, 또 반복 잡고 와서, 그래서 할 수 없어. 그 젊은 선생님이 다시 40년이 중2 경험을 갖고 있다. 서양을 세게 썼지, 이번에 중2약을 써보자고 쓰는 게 효과 영상입니다, 지금.
1: 아, 그렇죠.
5: 벌써 중요하게 얼마나 아이 답답한지 혈압 두드려 잘 되지. 심장이 그냥 구들들 놀라고 가슴 답답하고 숨이 차하고 그걸 걸을 때는 헐떡거리면서 걸지 못하는 게 지금 그리 숨이 차하는 증상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아, 그렇죠. 기발일 겁니다. 예예. 네. 예.
5: 그리고 이거는 중풀이 두 번, 그냥 이 후이쪽으로 발다리를 못 썼어요. 아까 주름 그냥 못했습니다.
1: 그 문제죠.
5: 안에서 좀 이제 생활하자고 눈이 부쩍
1: 나가고 그런데
5: 요즘에는 이 선생님 치료를 받고, 주스로 자리 갈 수 있고, 또 요즘에는 좋아지니까 바깥 수리도 좀 더 문제라 합니다.
1: 아, 큰 효과죠.
5: 이런 얼마나 효과 좋습니까? 예. 이런 기적입니다.
1: 기적입니다.
5: 기적입니다.
1: 완전 기적입니다.
5: 예. 아, 제가 원래 못 나갔는데 지금 치료를 받고 이렇게 나가니까, 야, 이 선생님이 치료를 할때 보니까, 이 맥을 제대로 보고, 이 진단을 제대로 딱딱 하더란 말입니다.
1: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네, 말하기 싶은 거 딱딱 짚어내더라고. 예.
5: 땡기, 치료의 그 진단의 그 치료학과의 효과 좋단 말입니다.
1: 그렇죠.
5: 그래, 우리 아빠는 또, 이게 치료를 받았거니와, 이 지혜가 나빴어요. 근데 그게 땡기면 보거나, 여러분들 치과에 올라가서 치료하고 나려고 했더니, 영 기뻐하면 영 효과 좋다는 그 소문 듣고, 자기도 치료하겠다 가서 그래가지고 인생 들이닥인데 자꾸 좀 말아야 되고 그래 한 개 뺐다 고맙다 하면서도 그럼 다 어디 허가 없단 말 네 이번에 갔으면 우리 들리도 다시 한 게 영사신다 지금.
1: 아 흥가구강에 찾아와 하셨는데 그렇게 효과 좋더라 그러죠.
5: 예예 예, 이번 그러니까 다 빼졌습니다.
1: 아, 빼져
5: 다시 한 게 효과 좋다고.
1: 그렇죠.
5: 야 이렇게 좋은 거 어디 몰라 어찌 몰라는. 이제는 이 지혜 때문에 고생을 세게 했습니다.
1: 그렇죠. 집과가 오방에 속하는데 예예.
5: 예 그래서 우리 아빠야 된다. 이번에는 이거를 우리 그런 우리 아바의 동생 또 이 치과 이 빨리 아파서 그런데 이번에 갔다 데리고 가겠답니다. 그래 내일이 가는데 이 치과로 두 분을 예약해 주세요.
1: 요즘에는
5: 한번 예. 더 잡겠답니다.
1: 그렇게 하셔. 요즘에는 모든 우대 활동은 백분제 따봐서 합니다. 80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회입니다. 요즘에 그렇게 하게 돼 있으니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여기에서는 그 정도 또 우대 사회적으로 그 봉사하는 차원에서 우대하는 이런 값을 많이 사용하게 돼 있으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5: 제가 한 가지 물어봤어요.
1: 예.
5: 그 3층에
1: 척추 치료이기.
5: 허리 아프고 그 화보에 무릎 관절이 아픈 것도 싫어하니까
1: 됩니다. 허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허리 치료도 해야 무릎 관절, 발목 그리고 고관절 이걸 비롯해서 좋아지게 돼 있으니까 신경관이 압박하면서 내리 저리 납니다. 이래서
5: 옳습니다, 예.
1: 예, 그래서 3층에 척추 이료기계를 찾아오셔. 여기 경추, 흉추, 경추는 7마디 합니까? 위로부터 내려서 그리고 흉추는 위로부터 내려서 12마디, 요추는 밑으로부터 올리해서 5마디인데 이 모든 걸 합해서 척추를 하게 되었는데 척추의 이상은 직접적으로서 단순 척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추계담에는 뇌혈관, 흉추계담에 심장혈관, 그리고 요추계담에는 그 콤파까지 영향받고 여러모로 영향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 찾아와 받으시면 상상위의 이런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오세요.
5: 그렇습니까?
1: 예.
5: 그러면 우리 아빠 같은 나도 내 허리 지금 뒤에 아프단 말입니다.
1: 예, 찾아오세요. 예.
5: 그런다.
1: 예, 두 분이 함께 오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5: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6: 예, 그 설만 선생님 7월 우리 동서가 의전으로 한 달 남을에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 지금 효과 좋아가지고 그 설만 선생님이 아직도 좀

0: 이렇게 신체 몸이 약하고 하니까 이 공고계단 걸쳐야 된다 하더랍니다.
1: 예, 그래서 그렇죠.
0: 또 대사 이렇게 그 또 이렇게 경색이 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나
1: 그렇죠.
0: 그래, 예, 예, 그래서 공고계단 지금 몇 번도 오라 하더랍니다. 그래서 예, 내일 예. 그 뭔가 그 또 시골에는 그 봉가지 오빠하고 형님이도 오빠도 당뇨 합병증을 해가지고 이게 세기 와가지고 이 반신 잘못 쓰고 하던 게 이 발이 계속 이렇게 감각이 없으니까도 감각이 지금 돌아진다죠.
1: 그게 보통 효과 아닙니다. 예예.
0: 예. 예, 그래 그 뭔가 그 선생님 치료를 우선 두 번 이렇게 약 가져다 먹었는데 효과 좋다고 내일이 그 봉가지 그 오빠도 형님이 눈도 심장도 나쁘고 해서 같이 치료받는데 그 두 분을 예약해달랍니다.
1: 내일 이야기입니다.
0: 오빠네 두 분이 우리 동서까지 세 분.
1: 세 분입니다. 예, 조일만 예. 선생께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시니까 내일 완전히 가능합니다. 세 분이 오시는 걸 하니까 좀 일찍이 찾아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그 집가병원이 우리 고모님 그 신입이가 있대요. 고모가. 예. 어머니 그 금요일날에 갔는데 가이까나 그 뭔가 염증 조고 있다고 치료를 하고서 그 다시 글리를 맞추자 하더라고요.
1: 그렇죠. 염증 소염 치료를 거기서 하면 네. 됩니다. 거기서 네. 하고
0: 그래서 그 오늘 네. 예약해달랍니다.
1: 그렇게 하셔. 흥가 네. 구강에 찾아오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네.
0: 수고하세요.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희만 선생을 예약합시다.
1: 예.
3: 어째 그런가 하면 우리 이모 아무래도 중풍 두어 번 왔다 갔는데 치료하고 이러는데 어째 요즘에 그런 저 언니가 자꾸만 어림증이 나고 다리 아프고 그리고 머리가 막 터진 것 같단다. 그래 오늘이 저희만 선생을 예약해서 가서 검사하고 친구도 하고 첨약도 짓다고 저리 그래 예약합니다.
1: 그렇게 하시죠. 절만 선생 오늘 찾아오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이니까 시간 됩니다. 완전히 찾아오세요.
3: 잘 치료하자 고마워요.
1: 그렇죠. 명의인데요. 예, 알아주는 명의입니다.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저도 절만 선생님을 지금 착수해 배운데 난 장애하고 노공이 이 증상하고 그래요. 소변이 이래서 저어다 먹었는데 지금 효과가 상당히 좋아서 내일로 여행하더라고요.
1: 큼직큼직한 노공, 콤파체 문제, 네. 잠 자기 힘들어지 모두 중에서 해결하는데 조일만 선생 찾게 되면 이 방면에서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거의 적거나 없을 네. 정도로서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4: 네, 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5: 예, 네, 저는 그 이명일 선생님을 지난번에 가서 보였습니다.
1: 예.
5: 예, 네, 그 잠을 잘 못 잔다 말입니다. 한 예. 하루에 한 5시간이나 한 이렇게 자고, 그러고, 이렇게 좀 되게 피곤한다 싶고, 이렇게 맥이 없고, 예. 조그만에 일하고 한 맥이 없고, 그래서 약을 썼는데, 예, 일단은 효과는 그 잠을 못 자는 거 잠을 잘 자게 된다.
1: 예, 예. 예. 중의 방법으로 예 리맹글 생사 찾는 게 잘 찾았습니다. 예예예
5: 예, 예, 효과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금 한번 더 쓰자 그랬는데요.
1: 그렇게 하셔. 리맹글 선생 예. 토요일 빼고는 다 나오십니다.
5: 예.
1: 토요일 전일 빼면 됩니다. 그 외 오전 오후 다 나오시니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5: 예네 수고하세요.
1: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6: 네. 우리 언니는 이명길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는데 결장염이 있어서 한 두 번 약을 계속 잡았습니다.
1: 예.
6: 그래서 지금 많이 낫습니다. 연구도 헐쩍하고 그래서 그렇던 게 조금 몸이 부들고 좀 차서도 드물답니다.
1: 예.
6: 그래서 약이 떨어져서 약질나 가려고 하면서 그 언니 딸이가 이제 50인데 어째 그런 찬물 먹으나 따가운 물을 먹으나 다 이빨이 아프다 합니다. 입금도 아프고 그래서 그 치과를 가려고 합니다. 언니가 언니도 그렇고 언니 딸도 그렇고 그래 가려고 합니다.
1: 네, 요즘 찾아오세요. 찾아오시게 되면 네. 모든 치료는 다 빠져 하게 되었으니까 80% 받게 되었으니까 기회입니다. 예, 흠과 구강에 네. 찾아오세요. 예.
6: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7: 예, 리명길 선생님을 예약하겠습니다.
1: 예.
7: 우리 고모가 위궤양도 있고 십이궤양도 있어서

0: 두문두문일이 다수도 출연했습니다.
1: 예.
0: 그동안에 영화단 등은 다 달리면서 약도 많이 썼습니다.
1: 아, 예, 예.
0: 그래도 잘 돌아와있어서, 이명길 선생님이 천명을 갔다가, 처음에 한 주일 있으니까 나 출혈이 못더랍니다.
1: 예.
0: 후에 또 약을 갖다가 썼는데, 지금 출혈도 없고, 소화도 잘 되는, 소화되는 게 소화도 잘 된답니다.
1: 예.
0: 그리고 밥도 당기고, 매운 음식을 못 잡수 때 매운 음식도 잡수 수 있답니다.
1: 예.
0: 그래, 이 병원이, 그 약값도 저렴하고, 치료 효과 좋아서.
1: 아하, 예, 그렇죠.
0: 낫을 때, 좀 약을 많이 쓰겠답니다.
1: 아, 그렇게 알아가세요. 예. 리맹길 선생, 예, 토요일 빼곤 다 됩니다. 예. 예, 건강기여입니다.
0: 그래, 예.
1: 아, 그래요. 예, 치과 말씀하세요.
0: 예. 그 갔던 바에, 이거, 그런, 그 치과를, 치과 이용하다니까나. 이틀이 이거 했는데 너무 아파서 도광중류원이 도광중류원이 없습니까?
1: 맞습니다. 도광중류원 2층에 흠과 예. 구강이라고 있습니다. 예.
0: 예. 2층에 예. 치과에 가서 인사를 보내고서 이 둘리를 다시 하겠답니다.
1: 아, 그래라 하셔.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서 치료받고 완전히 이전에 치아가 아니고 너무 편리하고 이게면 너무 만족한다고 그러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찾아오세요. 예.
0: 예, 소문 듣고 너무 좋다 하니까 가겠다.
1: 그렇죠. 입소문 듣고 모두 찾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0: 네, 알겠습니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네, 그 도광중의 치과가 뭐 활동한다던데.
1: 예, 활동합니다.
3: 유도인이 그 둘리 다시 하겠다는데 그 무슨 활동인가?
1: 요즘에 100분제 80을 받습니다. 예, 따봐서 합니다. 그러니까 아. 특수한 우대 활동입니다. 자, 찾아오세요. 예, 예.
3: 네네, 알겠습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지금 도광중의원에는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이 병보식에 있게 되어 있고 우수한 과실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느 부분이든지 편리하게 서리 찾아보시겠다며 기본으로 좋은 효과를 거두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원만한 해답을 얻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이제 리맹길 선생님 여러모로서 종합적으로서 좋은 치료가를 거두는 이런 처방을 내게 되었는데요. 특히 위장, 비장, 간장, 담낭, 심지어 뭐 간경화, 간경화 복수 이런 분들도 이 선생님한테는 묘한 처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오시기 바라면서 특히 여기 최기명 주임 선생, 뭐 이로적으로는 주임 선생, 행정적으로는 원장 선생, 피부 단독이 병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래서 최기명 주임 선생님께서는 피부과에 있어서는 전 나라적으로서 인정을 받는 이런 우수한 피부과 주임 선생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 포진 한번 나타나면서 낫지 않지요. 2차, 3차도 자꾸 범하게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소보짐이라든지 백전풍 잘 낫지 않는 질병이지요.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습진으로 인해가지고 가려워서 꼼짝 못하는 이런 분들 포함해서 찾아오시게 되면 이분은 이득이 아주 좋습니다. 찾아가 보신 분들은 아, 내일부터 이 사람 많으니까 천천히 오세요. 이렇게 해도 머리를 막 들이밀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분이 치료 방법은 단순 뭐 당약으로 치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좋아서 10년, 30년에서 해발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으면서 심지어 매독이라든지 림병이라든지 후유지저병, 손톱 발톱이 부역기 때문에 부서져 나가는 이런 질병까지 포함해서도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기명 준선생 피부과 주임에 있어서는 우리 연변중위원회에서 줄거 피부과 주임으로 계시다가 퇴직하고 여기에 아주 여러 곳에서 당기는 걸 여기에 찾아와서 지금 병보시게 되어 있으니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도광중위임 원진부 예약 전화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4: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대파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모라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0: 여러분의 편안한 쉼터,
1: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하는 살롱 토크쇼. 안녕하십니까? 살롱 토크쇼에서 인사드리는 최명욱입니다.

오늘은 음력 5월 5일 우리의 전통 명절 단오입니다.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며 행복 가득 웃음 가득한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따스한 초록의 계절,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가 다가왔습니다. 네, 매년 음력 5월 5일, 우리의 소중한 전통 명절 단어인데요. 무더위가 시작되는 이 시기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특별한 풍속과 음식으로 건강을 지키고 여름을 맞이했습니다. 봄이 지고 본격적인 여름이 열리는 단어는 단순한 명절을 넘어서 선조들의 생활 지혜가 담긴 세시 풍속이 가득한 날입니다. 오늘의 살롱 토크쇼에서는요, 단어를 맞아 대표 음식 종자와 관련한 음식 문화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풍겨오는 은은한 속향기에 단오가 왔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햇살이 길어지는 초여름. 이 향기 속에는 더위를 이겨내고 건강하라는 조상들의 지혜와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정겹고 푸른 단오 명절.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네, 여기서 잠깐 단오에 대해서 짚어보고 갈게요. 단오가 음력 5월 5일이라는 건 알지만 왜 오래전부터 중요한 명절로 여겨졌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단오는 1년 중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로 여겨집니다. 음력 5월은 여름의 중간에 해당하고 5일은 두 자리 숫자가 모두 5로 겹치는 날이기 때문에 예부터 귀하고 길한 날로 인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오 풍속들도 정말 다양하죠. 창포물에 머리 감기, 수리 쥐떡 만들기, 그네 타기, 씨름하기 등이 대표적인데 각 풍속마다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간략해서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입니다. 네, 창포물에 머리 감기입니다. 여름이 되면 습한 기온으로 두피 질환이 생기기 쉬운데 창포에는 살균 효능이 있어서 이날 창포물로 머리를 감으면 여름 동안 두피 건강을 지키고 애군을 막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단오떡입니다. 해풀인 수리취를 넣어 떡을 만들어 먹으면 몸에 독을 풀고 기력을 보충한다고 여겼습니다. 또한 민속놀이로 그네 타기와 씨름이 유명하죠. 예전에는 단오날 남녀노소가 함께 모여 놀이를 즐기며 스트레스를 풀고 공동체의 화합을 다졌습니다. 특히 우리 연변 지역에서도 전통적으로 단오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민속놀이를 즐기는 풍속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네, 이처럼 단오는 단순히 놀고 먹는 명절이 아니라 여름 건강관리와 나쁜 기운 몰아내기, 공동체 화합이라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우리 소중한 전통 세시 명절입니다. 네, 단오하게 되면 떡과 놀이도 유명하지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종자입니다. 일명 하늘오리가 종자라고 하죠. 잡사를 댄잎으로 싸서 쪄낸 종자는 달콤하고 쫄깃한 식감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음식입니다. 이 종자를 단오에 먹는 유래는 정말 감동적인 역사 이야기에서 비롯됩니다.

정자의 기원은 전 국민이 잘 알고 있는 구론의 이야기입니다. 전국시대 초나라의 총신 구론은 나라를 걱정하는 충정어린 상소를 올렸지만 간신들의 모함으로 임금의 신임을 잃고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됐습니다. 결국 나라의 쇠락을 슬퍼한 구론은 음력 5월 5일 명라강에 몸을 던졌습니다. 당시 구론의 총절과 억울함을 안타까워했죠. 강에 빠진 구론의 시신이 물고기들에게 훼손당할까 걱정한 백성들이 잡사를 캣잎으로 싸서 만든 종자를 강에 던져 물고기들이 종자를 먹고 사람의 시신은 건드리지 않도록 기원했던 것이 바로 종자의 시초입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서 풍속이 변화했습니다. 예전엔 강에 뿌리는 제사 음식이었지만 후세에는 총신의 정신을 기억하고 선인의 고결한 마음을 배우자는 의미로 직접 만들어 먹는 풍속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종자는 모양과 재료에도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댄잎은 청렴하고 깨끗한 기운을 의미하고 쫄깃한 잡살은 사람의 끈끈한 정과 효성을 나타냅니다. 요즘은 팥, 대추, 견과류, 고기 등 다양한 속재료로 종자를 만들어 맛을 즐기지만 본래 핵심 의미는 총자를 기리고 전통을 계승하는 것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재미있는 점은 종자의 스타일이 천차만별이라는 사실입니다. 북방파와 남방파로 나뉘며 또 북당남함, 즉 북방은 달콤한 종자,

남방은 짭짤한 종자가 주류가 되겠습니다. 네, 복방의 단맛 종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복방 종자는 재료가 단출하고 심플합니다. 그냥 찹쌀만 넣어 만든 백종자를 익힌 뒤 설탕에 찍어 먹거나 또 대추와 밤을로 만드는 것이 전통입니다. 감미로운 재료와 쫀득한 찹쌀의 조합이 일품이겠죠. 다음은 남방의 짠맛 종자입니다. 네, 남방 종자는 훨씬 화려합니다. 돼지고기, 버섯, 말린 새우, 소금에 절인 오리알 노른자 등을 듬뿍 넣는데요. 특히 절강성 가흥 지방의 가흥 종자는 남방 종자의 왕으로 불리며 유명합니다. 그 외에도 광동성에서는 큰잎으로 바닷가재와 밤을로 만들고 사천 지방은 매운 소시지를 넣는 등 다양한 버전이 존재합니다. 근데 하나의 음식에 이렇게 다양한 버전이 존재한다는 것이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가 종자를 직접 만들어 볼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종자 조리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재료 준비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네, 공통의 준비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재료와 도구가 되겠죠. 네, 찹쌀 500g입니다. 찹쌀은 미리 씻어서 서너 시간 이상 불리고요. 최소 하룻밤을 충분히 불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종잣잎입니다. 대나무잎 또는 갈대잎인데요. 마른 잎은 하루 전에 물에 불리고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부드럽게 준비합니다. 생잎은 촉촉한 행주로 닦아서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갓줄이거나 실입니다. 잎을 묶을 끈입니다. 네, 그리고 중불과 큰 냄비인데요. 삶을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럼 아래부터는 버전별 추가 재료가 되겠습니다. 버전 첫 번째입니다. 네, 복방의 달콤 대추 종자인데요. 네, 준비물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올린 찹쌀 500g, 설탕 2스푼을 선택하고요. 대추 또는 말린 대추, 씨를 뗀 붉은 대추가 약간 필요합니다. 아래는 만드는 방법입니다. 네, 먼저 찹쌀을 준비해야 됩니다. 불린 찹쌀에 물을 빼고 원한다면 설탕을 살짝 넣어서 밑간을 합니다. 대추는 미리 깨끗이 씻어서 준비해둡니다. 그리고 다음은 종자 모양 잡기입니다. 두 세상의 종잣잎을 겹쳐서 대나무 배 모양, 그러니까 깔때기 모양으로 돌돌 말아서 밑부분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순서는요, 속 채우기입니다. 쌀, 대추, 쌀 순서로 채웁니다. 사실 대추 외에 밤이나 밭을 함께 넣어도 아주 맛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싸고 묶입니다. 옷부분을 덮어서 삼각형 또는 사각형 모양으로 단단하게 접어줍니다. 흘러내리지 않도록 실로 팽팽하게 묶습니다. 네, 다음은요, 두 번째 버전인데요. 바로 남방의 짭짤한 오겹살 종자입니다. 먼저 준비물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볼린 찹쌀 500g, 돼지고기 오겹살 300g, 간장, 굴소스, 맛술, 다진 마늘, 후추와 설탕입니다. 네,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고기를 밑간에 두는데요. 오겹살을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간장 3스푼, 맛술, 설탕 1스푼, 다진 마늘, 후추를 넣고 최소 2, 3시간 재워두고 가능하다면 하룻밤 푹 재워둡니다. 다음은 찹쌀을 밑간하기입니다. 불린 쌀에 물을 뺀 뒤 남은 간장액을 한두 스푼 넣고 쌀이 살짝 간이 배도록 섞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남방식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속 채우기입니다. 네, 대나무잎을 말아서 밑간한 쌀을 반 정도로 넣고 재운 고기 한두 점과 반으로 자른 삶은 오리알 노른자를 올린 뒤 다시 쌀을 덮어 채웁니다.
네, 그리고 싸고 묶기가 되겠습니다. 단단하게 접어서 실로 묶어줍니다. 이때 너무 꽉 조이게 되면 찹쌀이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힘으로 해조인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삶기에 가장 중요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어떤 종자는 조리 성공의 발할은 삶기에 달려있죠. 네, 먼저 냄비에 종자를 넣고 물을 넉넉하게 부어서 종자가 완전히 잠기도록 합니다. 그리고 냄비 위에 무거운 접시를 올려서 종자가 둥둥 떠오르지 않게 고정해 주십시오. 네, 약한 불에서 두세 시간 이상 천천히 삶아줍니다. 그리고 전기 압력 소튼 약 4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리고 잡쌀은 물을 빨아들이며 부피가 커지게 되죠. 그리고 불을 끈 후 약 30분간 뜸을 들이면 잎사귀 향이 쌀 속까지 깊게 배어듭니다. 근데 단순한 맛이 아니고요. 그 종자의 영양학적

깔치를 따져볼게요. 정자는 맛있는 디저트나 한 끼 식사 그 이상으로 의외로 건강한 영양꾸러미입니다. 네, 주요 영양소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주요 영양 성분이 되겠습니다. 정자의 조재료인 찹쌀과 잎 그리고 속재료에서 대부분의 영양이 나옵니다. 찹쌀 100g 기준인데요. 익히기 전입니다. 칼로리는 약 355kcal, 탄수화물은 약 81g, 그러니까 열량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단백질은 약 6.3g, 지방은 약 0.6g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B복합 비타민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B1을 함유하고 있고요. 신진대사를 돕고 피로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미네랄도 들어있습니다. 또 마그네슘, 린, 칼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종자 영양은 어떤 재료를 넣느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자 완성품 100g당 일반 밥은 약 150에서 200kcal, 일반 찹쌀 종자는 약 250에서 280kcal, 그리고 단팥 종자는요, 200에서 250kcal, 그리고 오겹살, 오리알 노른자 종자는 약 280에서 350kcal 이상을 차지합니다. 네, 그럼 건강 효능에는 어떤 것들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약이 되는 음식입니다. 현대 영양학은 물론 전통적으로도 종자는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소화 및 비타민 효과가 있는데요. 찹쌀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위장을 따뜻하게 하고 비장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또 종자를 감싸는 잎은 차가운 성질을 띄워서 열을 내리고 갈증을 벗게 하는 작용이 있어서 서로가 균형을 잘 맞춰줍니다. 다음, 항산화 작용이 있습니다. 종자잎에는 플라보노이드와 다양한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해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네, 찌는 과정에서 이러한 성분이 쌀 안으로 스며들어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팥종자입니다. 팥은 리뇨 작용을 돕고 붓기를 빼줍니다. 고기, 해산물 종자는 고단백 식품으로 근육 유지와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잠두콩, 땅콩은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건강하게 즐기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 먹는 법이 중요하겠죠. 특히 종자는 칼로리가 높고 소화가 잘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과식을 금지해야 하는데요. 찹쌀은 소화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위산 과다 분비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성인 기준 하루 한 개당 이내가 적당하며 절대로 공복에 먹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다음, 소화가 약하신 어르신이나 아이,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고기, 오리알 노른자 종자는 피하고요. 백종자나 팥종자를 소량만 드시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먹깁니다. 찹쌀은 차가워지면 더 뻣뻣하고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꼭 찌거나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따뜻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할 때가 진정한 종자의 풍미를 만끽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이 있는데 종자는 질긴 편이기 때문에 함께 무절임, 다시마 국물, 녹차 등을 곁들인다면 소화를 돕고 느끼함을 잡아줍니다.

네, 오늘은 단오를 맞아서 종자에 대해 이모저모 알아봤습니다. 네, 종신 구론에 대한 따뜻한 전설에서 시작해서 짭짤한 남쪽과 달콤한 북쪽 종자의 모한 변주 그리고 다양한 영양학적 매력까지 종자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닌 이야기와 건강 그리고 음식의 조화가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직접 불린 찹쌀에 달콤한 대추를 넣거나 또 특별하게 오겹살을 재워서 나만의 종자를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한 번 싸서 뜸들인 그 음식에서 나오는 잎사귀 향과 쫀득함은 분명 여러분께 내 손으로 만드는 전통의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네, 몸에 좋은 종자 드시고 올여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도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원홍범, 진행의 최명옥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사지는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리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카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 비물라를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리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오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입니다. 한 곽의 가격 124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고 60곽을 사시면 80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경찰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부터 진행하는 특수한 우대 활동인데요.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 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곧 눈앞에 단어도 다가오고 여름철에 들어서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챙기는 차원에서 사지 원액은 한 가게 124원에서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본 제품을 많이 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6식각을 사면 8식각을 드리는 우대 활동이 진행되게 되어 있으니까 먼저 번에 비해서 본 제품이 많이 차려지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6식각에 8식각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뭐 얼마 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잘 이용만 하시게 되면 기회로 될 수 있습니다. 한 가게 가격은 60가게 80가게 되면 한 40원 좌우 되나마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은 10가게 12각을 드립니다.

0: 서방은 한각은 한 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눈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10각에 12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기회를 잘 파악하시게 되면 눈병 치료에서는 문제없이 아주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제품 자체는 대자연이 인류에게 선물한 최선의 선물이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으면서, 일단 이 제품 자체는 2억 3천만 전의 제일 고로한 식물이 모래밭에 자란 가시나무 열매에 속하면서 천연 오메가3가 위주로 되어 있으면서 거기에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삼녹행이 5~10배의 효과, 그리고 은행잎이 20배의 효과를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제품 자체가 시장에 나간 날에 많은 분들이 열심히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이 제품을 복용하시니까 면역력이 올라가고, 삼고, 고혈당, 고혈압, 고혈지, 이게 혈당이 거의 정상에 가깝게끔 자아 조절이 되더라, 혈지나 혈압 같은 게 조절받더라, 삼고가 해결받더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이 제품 자체를 드셔서 그런 문제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도 내경샤 후줄에 항상 머리 어둡고 아프고, 예. 그런 가슴이 답답함에 시원점처럼 납니다. 그리고도 예, 그래서 아, 소리 자주 나지 이래 고생하다 예. 아, 싸지원하고 나도는 6달 더 먹었습니다.
0: 예. 예. 예.
2: 그러니까 지금 혈압이 오전된 게 좀 많이 알긴.
0: 그게 큰 문제 해결입니다. 이 예. 제품 드셔서 그 문제상에서는 많은 백분제, 백분비가 아주 높을 정도로서 좋은 해결을 받으셨던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혈압, 예. 혈지, 혈당. 예.
2: 예, 그러니까 머리 아프고 어지럽지 많이 낫고, 예, 기억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그래서. 그렇죠.
2: 예, 예, 예.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자주 허전함 식은땀 나고 그래 고생했는데, 이 약 먹은 것부터, 예, 아이, 식은땀 안 나고, 예, 어제 완전히 가슴이 답답하다. 이 증상이 완전히 없습니다, 나 지금.
0: 그렇죠.
2: 예, 예 그러고 눈이 막아지고, 예, 이 약 원액이 돼 그런지 먹기도 좋고, 흡수 특히 흡수 빠르대다, 먹으니.
0: 그럼요. 예, 예.
2: 예, 이거, 나 또 우리 집에서 이게 백내장 있어서, 예, 항상 목체 힘을 보고, 눈에 깎아라고, 눈이 자주, 눈이 피지는 게 눈약나도 돼, 낫지 않겠다, 이게. 그리고 자주 눈물 나니까, 예, 아이, 맹세 봐도 뭐, 방송 들으니, 효과 좋은데 이 약을 좀 써보자겠는데 어떻습니까?
0: 이제처럼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은 보통 40대 중후반부터 범하지 않는 분들이 기본 거의 퍼센트가 낮을 정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여러 가지 모병이 생기는 거 단순 한 가지 모병, 눈에 피만 지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많이 나거나 혹은 더 그의 눈 뭐 물체가 여러 겹으로 돼 보이거나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이 있는 거 어느 거 관리하고 어느 거 관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인정될 때는 바로 명서방이 제품 자체는 눈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이제 상술한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의 증상이 개선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이번에 우대할 때 좋으니까 본 제품을 많이 실어줍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예, 두 가지 저 약을 이번에 환자 좋을 때 예, 배달 받겠습니다. 오늘이.
0: 예, 배달 전화번호 501-7766번 이용하세요.
2: 예, 감사합니다. 예.
0: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나도 이 사지원에 거든 오래 쓰고 있습니다.
0: 지금. 그렇겠죠.
3: 예, 예, 지금 오래 쓰고 나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3: 특히 항상 어디 그래서 머리가 어지럽고, 그리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그리고 모아라는 게 항상 말라들고, 기침 자꾸만 하고 이랬습니다.
0: 예.
3: 이런 증상도 이렇고, 그래도 하나 특히 좀더 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3: 이 위축성 위염이 나서 예, 돈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약도 많이 쓰고.
0: 예.
3: 예, 이거 먹은 후부터 지금 위가 자천 좋아지기가 완전히 지금 예, 뭐, 일에서는 아무 고상도 아니고, 아무 약도 안 먹어도 소화도 잘 되고, 지금 그렇습니다.
0: 예.
3: 그래, 변도 참 잘 통합니다.
0: 예.
3: 하나에 한 번씩 변보한데 지금은 하루 한 번씩 닦다 보면 닦였어.
0: 그렇죠. 예, 예. 예, 예.
3: 그리고 원래는 혈지가 좀 높았는데, 예. 가 검사, 이거 몇 달 먹은 다음에 가 검사까지 혈지가 완전히 지금 내려갔습니다.
0: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3: 그리고 특히 허리가 아닌데, 예, 많이 아프고, 밤소변이가 예, 닫아가지고, 주로 섬내서 변하게 일곱 번, 여섯 번씩 소변 보는 게 어제는 한 번 딱 봅니다.
0: 그게 콩팥이 든든하게 해지게 되어 있으니까, 소변 자수가 줄어드는 거죠. 예.
3: 네, 나는 지금 이 약을 가지고, 정말 여덟 가지의 병을 지금 해결됐습니다.
0: 예, 사시원의 그 우수한 제품입니다. 저 네. 국제적으로 인정을 하는 우수한 항산화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선택이 너무 잘 됐습니다.
3: 예, 네, 돈도 얼마에 들고, 지금 예, 여름에는 거두고.
0: 그렇죠. 우대정책도 나가니까 가격적으로도 많이 접수하기 편리하지. 이번에 우대할 때 특수합니다. 적게 싸도 네. 퍼센트를 높게 주게 됐고, 본 제품을 이번에는 많이 실어줍니다. 예. 네,
3: 오늘 또 60가부터 배달 받기시다.
0: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우대할 동기에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501-7766번에 전화하면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4: 예, 사주원에 오시는 환자입니다. 저는 예, 머리가 흐릿흐분하고 혈압조절이 받아야 되고, 예, 나에게 없어서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무슨 점약이나 무슨 주사나 그렇게 맞아도 어째 그냥 맥이 없고, 소배 잡고, 예, 그저 맥박을 그저 정말 손에 들 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 식사를 못 해놓거나, 예, 그저 둘은 누워있고, 혈압조절이 받아야 되고, 밤잠 자지 못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던 사이에 자주 원해고, 그래 먹었는데, 예, 하나하나 소실된다. 어림지나던 게 그게 이롭지 말아가지고, 머리가 그렇게 통신하던 게, 그것도 언제 간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혈압조절이 잘 되고, 예, 그리고 밤잠 잘 자고 하는거나,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소화가 잘 되나, 밥을 잘 먹고, 딜 대라 합니다.
0: 예.
4: 군이 부렀습니다.
0: 그래야
4: 예.
0: 됩니다.
4: 영약했습니다. 그래도 예. 예, 군이 부렀지. 그리고 거기다가 명소방까지 눈물을 그저 나가나 아들 가나 그저 손수건 쥐고 댕김에 그냥 눈물 쑥고 닦고 지금 지내 닦아놨고 테두리에 그저 예, 슬쩍 번져졌습니다. 벌거 일을 하고.
0: 예.
4: 예. 그러던 게 그것도 어떤 절반 가져졌지. 그리고 눈물을 나는 건 어떤 몽땅 없어졌습니다.
0: 예.
4: 안압이 나빠서 깔깔하고 그랬던 게 그것도 이렇습니다. 다른 약은 그렇게 엮고 먹고 해도 쓸데없던 게 이 명서밥 먹을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눈병실에서는 알아줍니다. 예.
4: 그리고 아이 소변도 아이 잤던 게 할 날에 그저 두어 번 보면 그 끊기고 예. 얼마 좋습니까? 몸이 헷갖고.
0: 그렇죠.
4: 예, 천구만 그 되던 게 그 몸이 헷갑아서 활동하기도 영 좋았구먼.
0: 예.
4: 누워서 구불던 게 활동 잘하고. 예, 활동 솔직히 두 가지 다 배달받다고 쓰자고 그랬네.
0: 예, 식전에 사시원액 드시고 식후에 예. 명서방 드시면 아주 리상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시원액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이제 위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하나는 우대정책이 이번에 또 좋습니다. 무엇 때문에 좋다고 말하는가 하면 다른 제품 드리는 건 많지 않지만 해도 주약의 본 제품을 많이 실어줍니다. 지금 30가게, 30가게, 60가게, 80가게 이렇게 주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기회가 되어 있어서 사지원액은 깊이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때문에 여러분들 복용해보시고 확실한 효과성을 느끼게 되었지만 해도 2008년 4월에 국제 사지대회에서 본 제품 사지원액은 아주 신기한 이런 영양성분이 비례가 여기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사연이 인력에 선물한 특수한 제일 완미한 식물에 속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시간적인 국한성을 받지 않습니다.
1: 네, 5년, 잠시만요. 10년.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5: 네, 전화가.
0: 예, 그렇죠. 말씀하세요.
5: 예, 안녕하세요.
0: 예.
5: 저, 물어보세요. 명서바란 약이 되지 않나, 고마워 들었는데, 이, 눈약이지요?
0: 눈약입니다. 아, 저 이름 난 논약입니다.
5: 예, 젊은 그 그래서 지금 한가 수업을 그랬는데.
0: 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5: 눈이 어떤가 뭐 무적하게 좀 어렵지 않은 그런 사람이 무슨 이름이 보행이 좀 못하단 말입니다.
0: 예.
5: 그래서 여기 좀 한가 수업을
0: 그래요. 요새가 어느 계단에 계세요? 나이가 지금 어느 계단에 계십니까?
5: 나이
0: 40대, 50대, 60대, 70대.
5: 네, 네. 이
0: 다 70입니다. 70대 중반이네요. 그러게 되면 네. 이 명서방을 빨리 시작해서 19회 복용하면 됩니다.
5: 명서방이 한 가게 얼마씩입니까?
0: 지금 명서방 한 가게 가격은 598원인데 한 달 동안 복용할 수 있습니다. 우대 정책으로 쌓으면 네. 좋습니다. 이 중약 치료 아, 네. 예. 그렇게 하세요.
5: 이거 예. 먹는 약입니까? 그냥 눈에
0: 구멍약입니다. 아 눈에 있는 약을 했네. 그건 임시지 예. 아닌데 구멍이 해야 됩니다.
5: 아 이거 예. 아, 먹는 약 19회?
0: 예. 예, 예, 19회.
5: 파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1: 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5: 2호 중관천 2호 매대. 예, 알았습니다.
0: 예, 건강기원입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눈병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좋기는 이제 위에서 설명드렸지만 해도 식전에 싸지 원액을 드시고 식후에 명서방 드시고 눈에 대해서는 기본 거의 뭐 다른 많은 고민할 필요가 없이 좋은 해결책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눈병치료약품에 있어서 명서방이 우수한 효과를 거둡니다. 백내상, 녹내상, 황반변상, 당망증, 심망막색소변성, 시신경 위축하는 질병입니다. 이게 완전히 위축하면 5대에서 4대양 어디 가서도 해결 못하는데 중약으로서 뭐 그거 공지하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명서방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싸지원액도 눈에 좋은데 식전에 싸지원액을 드시고 식후에 명서방 드시고 이 정도 하게 되면 눈을 구하는 데서는 기본으로서 거의 안심할 정도로서 물론 매개 개개인이 그 눈병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 됐는가 몇 가지 안과 질병이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부동하게 돼 시간은 부동하게 되어 있겠지만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여러분들 눈병 치료에서는 식전에 사지원액 식후에 명서방 이렇게 드시는 것이 제일 좋은 해결책으로 될 수 있습니다. 황차 사지원액은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여러모로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세포대사 불평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모병을 범하게 돼 있고 혈지가 높고 혈압이 높고 그에도 지금 어떤 분들은 혈당까지 높아서 심장과 뇌혈관의 모병을 늘 근심 걱정하면서 시한폭탄을 가슴에 안고 있는 이런 격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느 순간에 내가 뇌졸중으로 쓰러질까 봐 어느 순간에 심근으로 해내서 갑자기 쓰러질까 봐 심근경색으로 쓰러질까 봐 이렇게 걱정하고 있지만 해도 싸지원액은 길게 견제해서 복용하시는 차원의 우대정책도 좋으니까 일단 이 싸지원액을 드시게 되면 이런 시한폭탄은 내려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5년 10년도 견제할 수 있는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하시게 되면 여러분들한테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쩍 하면 여러 가지 질병의 감기는 오고 가는 감기는 다 나를 방문하게 돼 있고 그 외에 여러분으로서 불편한 분들 가운데서는 가족 사이에 암 가족사가 있는 분들 쩍 하면 여기저기 종양이 나는 분들 이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싸지원액이 아주 좋은 제품 자체로 되어 있습니다. 면역력이 올라가고 세포의 정상 대사를 유지하게 되는 차원에서 이런 걸 미리 막아주는가 하면 인삼녹경이 5~10배, 은행잎이 20배 효과니까 여러분들 시도해보는 게 아주 기회입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곰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anyang's tour guide. It will for the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연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1: The plane of Yeonhyang Miss Tour Guide is going to take off soon.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 가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리나입니다. 오늘은 예로부터 설, 한식, 추석과 함께 4대 명절의 하나로 여겨졌던 음력 5월 5일 단오 명절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음력 5월은 중하의 계절로서 날씨가 더워지고 여름철 관광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전통 풍속의 정겨움이 여름의 상쾌한 바람과 어우러진 이때가 바로 아름다운 단오의 풍경입니다. 전통 풍속을 지키는 것은 문화를 계승하는 일이고 자연 속을 거닐며 여행하는 것은 삶에 대한 열정입니다. 단오절은 천년을 넘게 이어온 민속 축제일 뿐만 아니라 여름 여행의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찰떡과 쑥 향기 속에서 전통을 기억하고 발걸음마다 펼쳐지는 풍경 속에서 아름다움이 가득한 여름을 즐겨보세요.

0: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무형 문화, 그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 전통의 숨결과 현대의 감각이 만나 펼쳐지는 특별한 이야기, 무형문화 유산을 잇다 코너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코너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무형문화 유산을 되새기고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정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공간인데요. 전통 음악, 춤, 공예, 의식, 구전문학 등 다양한 무형문화의 매력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그 가치를 오늘날의 삶과 연결해보는 시간 전사합니다.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문화를 소개하여 이곳을 찾아주는 관광객분들과 함께 무형문화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의 멋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오늘은 어떤 무형문화 유산에 대해 알아볼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연변 무형문화 유산 전문가죠 송원이신 박용일 선생님과 함께 우리 곁에 무형문화 유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단오절인데요. 먼저 단오라는 개념부터 알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 음력으로 그 5월 5일은 단오라고 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수리날, 천중일, 단양이라도 하는데 단오는 설, 청명과 한식, 추석과 함께 우리 민족의 4대 명절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 그 청명과 한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청명과 한식은 하루 차입니다.
0: 네. 네,
1: 청명은 24절기의 한 가지를 말하는 것이고 한식이란 찬 음식을 먹는다 하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청명과 한식을 한대해서 청명날에 세기도 합니다. 네. 단오는 1년 중 양기가 가장 강한 날이며 풍경이 농경이 풍경을 기원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단오의 단자는 처음이라는 뜻이며
0: 네.
1: 오자는 다섯 오자와 발음이 꼭 같으므로 단오라 하면 초다세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음력 5월 5일을 단오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럼 단오의 유래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그 단오의 유래는 중국의 초나라 휴왕 때부터인데 구런이라고 부르는 한 신하가 간신들이 모함에 자신의 지조를 베기 위하여 명라수라고 하는 강에 몸을 던져 자살하였는데 그날이 바로 음력 5월 5일이었습니다.
0: 네.
1: 예, 그 뒤에 매년 음력 5월 5일이면 굴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이것이 대대로 전해져 오면서 단오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 예쳐서 연량 그 세식이라는 그 책에는 이날 밥을 술에 즉 강물이 열목에 던져서 굴을 제사 지내는 풍속이 있으므로 술이 날이라 부르게 또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0: 네, 단오절 풍속이거나 특별한 행사가 있다면

0: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1: 예로부터 단어 분석과 행사로는 창포물에 머리 감기, 쑥과 익모소 뜯기, 또 단어 분석 만들기, 그 대추나무 시집 보내기, 단어 비녀 꽂기 등과 함께 근에 뛰기, 활쏘기, 씨름 같은 민속놀이가 행해졌습니다. 또한 공중에서는 이날 제오탕, 옥초탕, 애호, 단호부채 등을 만들어서 그 신하들에게 하사하였다고 합니다.
0: 네, 집단적인 행사라면 어떤 행사들을 추진하나요?
1: 예, 그 옛날 집단적인 행사로 단호제, 단호굿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이날 음식을 장만하여 창포가 무성한 그 목가나 물가에 찾아가서 물맞이 놀이를 하면서 창포 이슬을 받아서 화장수로도 사용하고 창포를 삶아서 창포탕을 만들어서 그 물에 머리를 감기도 합니다.
0: 네, 창포탕에 머리를 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 네, 그 창포탕에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이 소담하고 윤기가 있으며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외에 몸에 리롭다고 하여 창포를 삶은 그 물을 먹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단호장이라고 하여 창포 뿌리를 잘라서 비녀로 삼아서 머리에 꽂기도 하였으며 양쪽 얼굴에 붉게 연지를 바르거나 비녀에 수복자를 써서 복을 빌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 붉은색은 양기를 상징하므로 악기를 쫓는 기능이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0: 네, 창포의 용도가 참 다양하군요. 그러면 현재도 이런 풍속들을 이어가고 있는 건가요?
1: 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면서 이런 풍속들은 전부는 다 볼 수 없지만 지금도 그 단오날이면 조선족은 집식구들과 함께 풍성한 음식을 장만해놓고 단란하게 모이기도 하고 또 친구들과 모이기도 하며 들에 나가서 놀이를 벌리고 즐겁게 하루를 보내기도 한답니다.
0: 네, 단오절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구론을 기리기 위해 제사를 지내게 되었고 또 이것이 해마다 전해지면서 단오가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단오에 먹는 음식은 무엇인지요?
1: 네, 그 단오가 되면 쑥잎을 따다가 깨끗하게 씻어서 입살 가루와 섞어서 수레바퀴 모양의 떡을 만들어 먹는데 이 떡을 수리떡 또는 수레떡이라고 합니다.
0: 네.
1: 예. 수레떡이란 말은 떡을 빚고 그 위에다가 수레바퀴 모양이 문살을 찍는다고 하여 붙여진 그런 이름입니다. 수레는 지난날 농사일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도구거든요. 또한 그 단오날은 앵두를 가지고 시원한 음료수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0: 네.
1: 이 무렵은 앵두철이랍니다. 마실거리가 풍부하지 않았던 옛날에 조상들은 단오날이 되면 앵두로 시원한 음료를 만들어 먹었던 것입니다.
0: 네, 우리나라는 다민족 국가죠. 그렇다면 한족들의 단오 풍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1: 네, 단오절은 음력 올오일로서 중화민족이 유관 전통 명절입니다. 단오절을 다른 말로 단양절, 오일, 중오절, 천중, 그 다음에 용란절, 느아절, 지랍, 시인절, 용일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런 명칭은 경상적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비록 그 명칭이 다르긴 해도 총적으로 각지 인민들이 명절을 쓰는 풍속 습관만은 대동소이합니다. 지역이 부동에 따라 단오절이 풍속 습관도 차이가 있는데 한족들이 단오절이 중요한 풍속으로는 창포나 쑥을 추리무늬거나 참마 밑에 걸고 향 주머니를 차고 룡주 경기를 하고 무예를 겨루고 그네를 띄고 어린애에게는 웅황을 발라주고 웅황주나 창포주를 마시고 오독병, 절인 오레알, 종자, 다시 말해서 중주입니다와 과일 등을 먹습니다. 지금은 미신적 색채가 있는 활동들은 소실되고 그 외의 풍속 습관이 전해지고 있으며 어떤 활동은 새롭게 발전되어 체육운동 항목으로 되었는데 용두경기 등 이런 그래서 말합니다.
0: 네, 단오명절에 관한 노래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0: 조선족들의 단오날 풍습은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1: 네, 여자들은 그네를 띠고 남자들은 씨름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 날에는 여자들이 기다리던 명절이 곧바로 단오였습니다. 여자들이 마음대로 출입을 할 수 없었던 옛날에는 이날이면 집안에만 있던 여자들이 밖으로 나와서 마음껏 즐길 수 있었습니다. 장포물에 머리를 감고 새 옷을 갈아입은 여자들은 마을 오기로서 나와 커다란 그 나무에 매어놓은 그네에 올라서 그네뛰기를 했습니다. 그네는 지방에 따라서 굴기, 근이, 구네, 건네, 홀기, 공구, 군디 등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다른 말로 또 추천이라고 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추천을 한어글로 가을 추자에 숫자 천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원래는 그 민다는 숫자의 하늘 천자입니다. 단오날 여자들이 고운 치마를 입고 그네를 띠는 모습은 말 그대로 구름으로 날아야는 수르개를 방불케 합니다. 그네 띠기는 한 사람이 띠는 그네와 두 사람이 한 그네에 마주서서 띠는 쌍그네가 있습니다. 그 승부는 그네줄 앞에 꽃가지나 나무가지 혹은 방울을 매달아 놓고는 그네를 굴러서 그것을 발로 차서 누가 더 높이 올라가는가를 가르는 방법과 그저 그네의 발지리개 밑에 눈금을 새긴 줄을 다 매달고 그네가 얼마나 올라가는가를 재는 방법으로 승부를 가른답니다. 이런 그네뛰기는 조선족 전통 민속놀이로서 지금까지 훌륭하게 전승되고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체육운동 경기 종목으로 되었고 또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 종목으로 지정되어 나라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0: 네. 그네뛰기에 관한 노래도 있는데요. 감상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0: 단오날의 활기찬 풍속의 하나로 남자들의 씨름 경기가 있죠.
1: 네. 지난날에는 단오날에 마을을 단위로 여러 가지 경기 대회를 펼친 뒤에 남성들은 씨름을 하면서 힘과 기량을 겨루었습니다. 서로 몸을 부딪히며 승부를 가리는 씨름은 건강한 기상과 용맹한 정신을 보여준 대표적인 민속 운동입니다. 지금도 명절이 되면 천하장사 씨름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족 씨름은 길림성 우영문화유산 종목으로 지정되어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시대의 보조에 맞게 민속놀이 체육운동 경기 항목으로 되어서 개성되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0: 네, 씨름 경기에서 우승한 씨름 장수한테는 예전에는 커다란 꽃을 달고 황소를 탔다고 들었는데요. 현재도 그 전통 이어가고 있는지요?
1: 예, 옛날부터 씨름에서 우승을 따낸 사람에게는 천하제일 힘장수라는 칭호를 수여함과 동시에 상으로 그 황소를 줬는데 그 사람은 황소를 타고 씨름장을 한 바퀴 돕니다. 지금도 이 풍속은 의연히 계승되고 있습니다.
0: 네, 씨름 경기는 지금도 활발히 이어져 온 민속 운동으로서 일부 중소학교에서도 교내 운동대회에서도 씨름 경기를 특별히 운동 경기 종목에 넣어서 시합을 펼치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1: 예, 청소년들이 그 한태세에 민속 운동의 중요성을 각인시켜주고 특히 용맹한 정신을 부여해주는 점에서 특별히 지지해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네, 민속운동의 하나인 씨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침 씨름에 관한 노래 듣고 올까요?

0: 단오절에 행하는 민속 운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즘은 특별한 명절이면 어김없이 선물을 주고 받는데요. 옛날 단오에 주고 받는 선물은 무엇이었나요?
1: 네, 그 옛날에는 단오를 맞이하면서 부채를 선물했습니다. 그 단오 무렵이면 본격적으로 여름에 접어들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단오의 풍속 중에는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내게 해달라는 소망이 들어있는 것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과학이 발전하지 못하여 지금처럼 그 선풍기나 에어컨 같은 것들이 없다 보니 가만히 앉아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무더운 여름이 되면 시원한 바람을 일으키는 부채가 꼭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부채를 주고받는 일은 먼저 궁궐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단오날 궁궐에서는 단오선이라고 하는 부채를 만들어 왕이 직접 신하들에게 선물했습니다. 중국의 그 명나라 사람이 리우라가 쓴 그 기암 만필의 단오에 임금이 서울 관리들에게 공중부채를 하사하였는데 그 부채는 대살에 종이를 바르고 새나 짐승을 그리며 오색천으로 애호를 감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조에서 부채를 만들어 바치면 임금은 그것을 각 궁에 속한 재상과 시종들한테 하사했다고 합니다.
0: 네, 그랬군요. 이 책에서 단오 진선과 단오 사선이라는 글을 보았는데 그 뜻을 해석해 주시죠.
1: 네, 그래서 단오 진선이란 주로 단오날 왕이 하사하기 위하여 방백들에게 명하여 부채를 만들어 궁중에 바치는 부채를 말하고 단오 사선이란 단오날 궁중에서 왕이 신하들에게 하사하는 부채를 말한답니다. 그 민속학자인 홍성모가 쓴 세시풍속지인 동국세식의 기록에 의하면 왕이 하사한 부채 중에는 흰 대살이 40개 내지 50개나 되는 매우 큰 것인데 이것을 백첩선이라고 하며 색질을 한 부채는 칠첩선이라고 합니다.
0: 네, 단오의 부채를 선물하는 것은 무더위를 날리는 것뿐만 아니라 온갖 걱정 근심을 시원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게 한다는 소중한 마음도 담은 것 같은데요. 단오의 부채를 선물로 주고 받는 외에 또 어떤 풍속이 있을까요?
1: 네, 요즘 그 여성들을 보면 매니큐어를 좋아하신데 옛날 그 여성들은 복숭아로 물들이를 했습니다. 복숭아 물 들이기란 복숭아즙으로 손톱에 곱게 물을 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첫사랑이 성공을 기대하여 손톱에 복숭아 물을 들이고 오매불망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0: 네, 요즘 여성들은 무엇으로 매니큐어를 하는데 예전의 여성들에게 있어서 매니큐어는 그 어떤 기대와 정성이 담겨져 있었네요. 그런데 붉은 빛을 띠는 꽃은 복숭아 외에도 흔한데요. 왜 복숭아여야만 했을까요?
1: 네, 그 사실 다른 꽃으로도 시도해 본다 한들 복숭아만큼 그 붉은 물이 들지 않는답니다. 손톱에 복숭아 물이 드는 것도 일종의 염색으로 볼 수 있는데 염색에 이용되는 그 염료 중에는 주황색소라는

0: 애연제 성분이 있어야 여름철이 잘 된답니다. 그 복숭아에는 이와 같은 거에 매운 염료가 들어있는데 거기에다 소금과 백반을 넣으면 효과가 더 좋다고 합니다.
1: 네.
0: 예. 반면 흔히 볼 수 있는 장미 등에는 매연 염료의 성질을 띠는 주황색소가 없습니다. 꽃이 아무리 짙은 붉은색을 띈다고 하더라도 주황색소가 없기 때문에 많은 소금과 백반을 넣어도 손톱에 물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숭아를 사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1: 미에 대한 추구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군요. 그때 그 시절 여러모로 많은 탐색을 거쳐서 얻어낸 최종 연구 결과였겠네요.
0: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은 여성들이 손톱이나 발톱에 여러 가지 색이 물감을 들이지만 옛날처럼 복숭아로 물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그 화장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만든 고급 물감을 사용하고 있는 종류도 다양합니다.
1: 네, 요즘 보면 매니큐어도 붙이는 인조 손톱이 유행되고 있는데요. 본래 매니큐어는 손톱에 직접 발랐지만 요즘은 인조 손톱, 점착제로 손톱에 붙이기만 하면 되고 필요 없을 때엔 언제든 떼내올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예쁜 그림으로 그려진 인조 손톱들이 많은 여성들한테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0: 네, 그 한 가지만 봐도 시대가 발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오날 풍속으로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용돈을 조금씩 주며 즐겁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도록 격려하는 풍습이 이어져 왔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생활 방식은 바뀌었지만 조선족 단오 풍속은 자연 존중, 조상 공경, 공동체 화합, 건강 기원이라는 깊은 문화적 의미를 간직한 채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단오절의 전통을 계승하는 것은 조상의 지혜를 이어받고 민속 문화를 지켜나가는 일이죠.
0: 네, 그렇습니다. 창포향 가득한 단오 아침, 맛있는 쑥떡, 활기찬 민속놀이는 조선족 고유의 민족 정체성을 지켜주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 오늘까지도 활기찬 명절이 정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1: 네, 오늘은 연변 무형문화유산 전문가조 성원이신 박용일 선생님과 함께 단오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함께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서여름 녹음이 짙어지는 단오절, 우리나라 전통 명절이자 여름 관광의 첫 출발점입니다. 맑은 공기와 푸른 풍경 속에서 여름나들이 다녀오세요. 단오의 향기가

여름 전체로 이어지고 명절의 정취와 자연의 아름다움이 어우러져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오미란, 진행의 리나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 민족의 오랜 전통 명절 단오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네 타고 씨름하며 온갖 놀이와 풍습이 어우러진 흥겨운 단오날,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박춘금 작사, 최동혁 작곡의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우성,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항상 가까운 그런 지난 정을 노래한 가요.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변영화 가수가 부른 친구의 노래를 전해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존재가 있습니다. 어머니처럼 따뜻하고 친구처럼 편안한 그 존재, 바로 누나입니다. 리금덕 작사, 남희성 작곡의 최승화 가수가 부른 누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인생은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혼자서는 외롭고 험난하지만 누군가와 함께할 때 그 길은 더욱 의미 있고 아름다워집니다. 석화 작사 문룡덕 작곡의 김희화 가수가 부른 우리가 가는 길을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비큐처럼 진귀하다 해서 건신고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만성질병 명약인 건신고에는 간단방, 폐신방, 건골방, 보혈방 네 가지 처방을 함유하고 있는 철수된 이래에 여러 만성질병을 치료하고 환자들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노년에게 흔히 발생되는 128가지 만성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건신고를 복용하시면 만성병을 빠르게 치료받아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번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예, 국약 건신고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섯 과기에는 세 과기를 더 증송해 드립니다. 아홉 과기면 한 반년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우리 이 건신고는 약량이가 많습니다. 한 병사리가 300g 되는 겁니다. 병사리가 큽니다. 예, 그래서 농축액이기 때문에 또 하루 잡순량이면 다른 약들을 한 달 동안 잡순량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한 병사리에 약이 한 마제나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 거우방이라는 게 약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오래 다르기 때문에 약이 적게 되면 다 말라서 없어집니다. 예, 그래서 유효 성분이 다 이렇게 추출해서 나오고 이래가지고 농축액으로 나온 겁니다. 잡숙이 헐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한 숟갈씩 이래 부숴서 그 다음에 따가운 물 불릉불릉 끓는 물이 한 반 공기 떠놓고 거기다 이렇게 한 숟갈 넣고서리 커피를 마시는 것처럼 쑥 풀어서 마시면 됩니다. 식전에 잡수는 겁니다. 예, 결국 또 우리 이 약은 유일하게 어린 애들도 먹을 수 있다고 딱 거기다 썼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예, 다른 부작용이 없습니다. 예, 10과학 사게 되면 8과학을 더 드립니다. 이러면 1년 쓸 수 있고 10과학 사는 분들부터 우리 먹어드리는 감은 웅담분들입니다. 황금색 웅담분이 한 과학에 30병살 들어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웅담 특급 웅담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15과기는 15과기 더 드리면서 침구 12번 따라갑니다. 15과기 환자분들도 웅담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웅담분 난 싫다 하는 분들, 난 침도 안 맞겠다 하는 분들, 그 대신 우리 약을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침구도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한 몸에서 여러 가지 질병 나타나는 거 제가 고루고루 다 나눠드리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 황제내경에서는 침 맞는 게 료정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침은 한번 맞게 되면 한 4나흘 먼저 휴식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맞고 매일마다 맞는 게 아닙니다. 예, 매일마다 맞게 되면 사람 기 빠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 또 겨울철하고 여름철이 또 틀립니다. 여름철에는 모든 혈관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또 땀도 많이 흘리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일주일에 한 번 맞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우리 두 번 맞고 그렇습니다. 겨우 침도 우리 데서는 환자분들을 제 가족처럼 생각하고 정말 환자분들을 책임지고 치료하자는 이런 각도에서 정말 편리하게 서리 집문 앞에서 차를 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데 와서 침 맞고 그 다음 다시 집까지 다 모셔다 드립니다. 예, 엄청 좋죠. 편리하고니. 예, 그래서 21세기 아주 좋은 말이가 뭐인가, 또우디란 말이 있습니다. 또우디란 게 뭐인가,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예, 이거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자꾸 구분기를 걷지 말고 저번에도 그 영정이 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그분도 살짝 돌아다니며 치료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 아이들 가족들이 저한테 찾아왔는데 제가 떠오디라 말했습니다. 떠오디하기 때문에 예, 채 끝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감히 우리의 짐도 놔주는 겁니다. 예, 개체하면 그 이치식 말만 넣어서 약을 쏙 환자분한테 팔고는 끝이 나는 게죠. 예, 그런 게 아닙니다. 예, 효과 있겠습니다. 우리 증상에 따라서 예, 어느 약재는 더 많이 들어가야 효과 좋고 이게 또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 또 약재를 배합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자들이 효과 잘 보는 겁니다. 침구가 딱 들어감으로써 전신이 막힌 경락을 다 열어주면서 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맨 약을 쓰기보다 효과 더 빠르다 그 뜻입니다. 예,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환자분들을 제 가족처럼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감동받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를 믿고 계속 이렇게 다니는 게죠.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한 이 경력도 우선 20년 넘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상 연변이 환자분들이 저를 모르는 게 없습니다. 저한테 와서 다 병도 보여봤고 우리 환자들을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자기 남편이가 생전에 저한테 와서 치료를 받고 설이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남편이 돌아간 다음에 그래서 그때 기억을 인해가지고 자기 불편할 때 또 찾아오고 남들 소개로 찾아오고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게 되면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환자분들을 정확하게 진단을 잘해줍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을 완전히 려야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이 병원은 어떻게 돼서 이런 병이 왔고 어느 방면이 문제를 인해서 어느 장기가 문제 생겼다 이것을 제가 다 설명해 드립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말이 맞다 이렇게 동의하고 이래가지고 소리에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 우르르 나와서 그러면 이 전세한테서 치료를 받겠다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것이 예, 그래서 항상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료해를 하고 예, 약을 사고 안 사고 먼저 떠나서 예, 먼저 저한테 와서 진단받는 게 좋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주약의 이 나오지수의 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오지수라는 건 말 그대로 머리에 물이 찼다의 뜻이죠. 예, 제가 항상 그런 말합니다. 우리 병원에서 진단받은 거 가지고서 내 질병을 몽땅 진단 못합니다. 어떤 건 나타나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병원에 가서 피를 빼서 검사하는 법은 있지 물을 빼서 검사하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물은 무조건 존재합니다. 나쁜 물이가. 그래서 이 나쁜 물은 제일 중요한 이 물이가 대사에서 나가는 길이가 어디에 있는가? 중의에서 말하는 산자오시통이라는 겁니다. 서의 해부학 각도에서는 림파계통으로 말하죠. 근데 이 산자오시통이가 언제 공작하는가? 밤에 9시부터 11시간에 공작합니다. 이산저시통 열기입니다. 겜 이럴 때 잘 준비를 해 줘야 되죠. 근데 지금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그땐 자지 않고 막 새벽까지 아이 자고 계속 이런 날이면 그 산저시통이 열기지 않아서 인체 내 들어온 이런 물들을 대사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냥 물을 하게 되면 잘 알아먹던데 우리 이렇게 말합시다. 우리 노지수 있습니다. 폐에 물이 찰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관절에 물이 찰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병원에 가서 뭐 관절에 물을 빼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간 낭종, 쓴 낭종, 이 다 물이 찬 겁니다. 그리고 간경화 복수도 물이 찬 거죠. 그래서 이런 물들이 잘 나가지 못합니다. 이거에 병원에 가서 대고 물을 빼서 쓸데없습니다. 그거 빼는 순간 또 그 자리를 무리가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씩 물을 뺄 때면 사람이 원기가 팍 빠집니다. 근데 중의학은 이 중약제 처방이가 전문 어느 곳에 물 이런 것들을 빼는 이런 약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처방이가. 그러면 노지수에 일단 생기게 되면 예, 중얼옌 같이 생깁니다. 그리고 비옌, 비도옌, 예, 이 코 그쪽에 염증이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게 또 병원에 가서 치료가 좀 잘못된 겁니다. 얼비 호크에 가서 또 이거 염증 치료를 하죠. 노지수에 이거는 또 달러 치료를 하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기세는 대뇌 안에 물이 차서 그 옆팔에

0: 신경 눌러놓거나 이런 독소가 빠지지 못해서 염증이 생기는 거죠.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 주세요.
2: 예, 저도 예, 선생님 강의에서 듣고서 그 증거로 사 먹기 시작했는데 네. 그거 먹기 전에는 아이고 여러 가지 증상이 어찌 심한지 죽을 뻔했습니다. 갈아분기라
0: 갈아분기.
2: 예, 그런데 이 그 증거를 먹으면서부터 예, 갈아분기 첫째 나왔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네, 그 갈아분 건 그 피부 그 밑에 있잖아요. 습열 있게 가지고서 그런 겁니다. 이 건신고가 이게 반샤 시신탕이라는 이 처방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습열을 빼주지 않습니까? 그럼 갈아분 증상은 잘 해결됩니다. 예.
2: 습열이 있어 그렇습니까?
0: 네, 습열이 있어 그렇습니다. 예.
2: 그리고 이 밴디가 또 있고요. 가만히 있었네,
0: 좀. 변비 해결됩니다. 우리, 그, 공농수치에도 변비도 해결된다고 썼고, 예.
1: 네.
0: 여보세요?
2: 예.
0: 예, 예.
2: 그 다음, 그리고, 예, 저기, 뭐, 귀에서 소리도 나고, 예.
0: 귀 소리 나는 거 해결된다고 썼어요.
2: 안 되고.
0: 예.
2: 안경화도 더 있고, 예.
0: 네.
2: 입에서 입이 입맛이 또 씁니다.
0: 네, 예.
2: 여러 가지 면역을 아주 나빴는데, 이 건신고를 먹으면서부터 이 증상들이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0: 우리 건신고 본신이가 또 간경화 처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간 경락이 잘 열리게 되면 담나에 좋아지기 때문에 입이 쓴 증상 해결됩니다. 예.
2: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이 증상이 다 완화되니까
0: 네.
2: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갈아분기 첫째 이렇습니까?
0: 맞습니다.
2: 네.
0: 그게 좋죠.
2: 그래서 소리 나서 자주 못했는데 아, 지금 또 소리가 나지 않을까.
0: 네.
2: 예. 이때 쓰고 밥이라 먹고 싶지 않던 게 지금 밥도 잘 못 쓴다. 아예 쓰였습니다.
0: 네.
2: 그럼 여러 가지 메뉴로 좋은 점이 영 많으니까 예. 이 건신거를 내 계속 싸 먹을 예사입니다.
0: 좋죠.
2: 제가 지금 먹습니다.
0: 네, 건신과하고 혈배관 네. 같이 쓰죠. 예? 예.
2: 세 가지가 다 겸해.
0: 봉수빵도 정말 전번에 쌌겠구나. 예, 예.
2: 그렇게 먹어, 이렇습니까?
0: 네, 다 좋죠. 예.
2: 예. 그래, 네. 이 약을 또 주문합니다.
0: 아, 이번에 우리 활동 크게 합니다. 예? 그래서 네. 오늘이 결정에 사는 분들, 10곽 이상 사는 분들부터 또 특급 응답분도 드립니다. 1680원짜리. 예, 지금 빨리 전화 치시오. 2880018번.
2: 예, 2880018.
0: 예, 예.
2: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네,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그러면 우리 노지수이 이김에 우리 그 황제내경에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남파脚종류 파头종류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남성분들은 절대 발이 붓기지 말아야 됩니다. 여성분들은 절대 머리가 붓기지 말아야 됩니다. 머리 커진다. 이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0: 네.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3: 저는 건신고하고 혈배랑 같이 쓰는 사람입니다.
0: 아, 예.
3: 예. 이듬해 병원에서 위축성 위염 진단 받았습니다.
0: 네.
3: 그러니까 이 위축성 위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는 내가 어떻게 아팠던가, 혹시 아프고 막 불 어떤 때 찢은 것은 아니고요.
0: 맞습니다.
3: 조금도, 조금만 먹어도 배가 차가워서 예, 차가우면서 이렇게 배짱 한단 말입니다.
0: 네.
3: 그리고 예, 항상 내 옆단 말을 입에서 떨구지 않고 있었습니다.
0: 네.
3: 그래 보니까 혈압이 빈혈이 생기더라 말인데
0: 네.
3: 그러니까 가슴에 저기도 올리밀지 소화도 잘 안 되지 심장이 그러면서 숨이 차고
0: 맞습니다.
3: 뒷단등인 어깨 이런 데 다 아파나 왜 어떤 때는 막 이빨까지 아파서 온밤 자지 못할 때 있었단 말입니다.
0: 네.
3: 이래고 손발이 항상 차갖고 물을 마실 때도 또 잘 뜯긴다. 무슨 나 먹으니까 별난 증상 다 나타나더라
0: 맞습니다. 예.
3: 그래 한번 좀 선생님께 좀 진단 받아보자 하고서 선생님들 갔다가 선생님께서 이 건친구가 이 저기나 이렇게랑 같이 쓰셔 이래면 많이 낫긴다 그리고 또 친구도 좀 하고 이래서 정말 치료 시작된 했는데 벌써 얘 친구를 맞을까 이 이런 별난 증상들이 많이 감소되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소화 이제 굳이 국물이 올라둔 게 또 꿈꾸이
0: 예.
3: 가슴도 편안하고 그 다음에 손발이 벌써 엉기돌더란 말입니다.
0: 네.
3: 그리고서 지금 땀이 나던 것도 너무 멈추고 이제 혈압이 그렇게 내려가던 게 온전되더란 말입니다.
0: 기실은 우리 그 지금 위축성 위염이라 했지 않습니까?
3: 예.
0: 위축성 위염하게 되면 병원에 가게 되면 자꾸 그 염증 치료에만 집중합니다.
3: 예.
0: 위축성이란 게 뭐니까 위가 위축이 왔다 그 뜻이지 않습니까?
3: 예.
0: 그럼 위가 어째 위축이 오는가? 위가 잘 움직이지 않고 늘어났다 쫄아들었다 이거 동작이 없게 되면 점점 위축됩니다. 기실은 위가 움직이게 하는 이 작용이 간에서 합니다. 그래서 중에서 간 경락이가 잘 통하지 않다 할 때 깐무 커투랍니다. 그러니까 남은 목재가 직접 토지를 커한다. 그래가지고 위가 잘못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치료할 때 소염제를 쓸수록 이 위축성 위가 위축된 건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염증을 해결한다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간 경락을 먼저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신고가 어째 좋은가 하면 간 담낭 이걸 치료하는 처방이 여기 딱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경락이 잘 움직이게 되면 위가 잘 움직입니다. 그럼 위축성 위염이 해결되는 거죠. 위축성 위염이 해결돼야 우리 빈혈도 해결되고 어지럼증 난증상도 해결되고 그래, 그렇습니다. 예.
3: 그렇게 빈혈이 나 있고 어지럼증 자꾸 나고 할까 예. 그래서 귀에서도 윙 소리 나는 것 같고
0: 네.
3: 영 불편하더란 말입니다.
0: 예.
3: 그러던 게 이게 자칭자칭 정말 많이 나사졌단 말입니다.
0: 우리는 공론수치에다 명백하게 귀에 소리나는 거 치료한다고 딱 썼습니다. 예.
3: 거기다 딱 쓰니까 혹시 어떤 건 무슨 어떤 약들은 100가지 다 써도 무슨 효과 못 보는 약이 얼마나 많습니까?
0: 그렇죠. 100가지
3: 그렇죠. 먹어보면.
0: 처방이 틀리죠.
3: 네. 이렇게 선생님 그 선생님인데 가서 한번 이렇게 진단도 받아보고 네. 물어보고 이렇게 약 쓰니까 더 신심이 들어 말입니다.
0: 보통 팔지 않습니다.
3: 예예예.
0: 지금 대부분 병원에 가게 되면 그래서 맨 검사를 가득 하고
3: 예.
0: 마지막에는 별로 진단도 안 나오고 그러면 마지막에 거기서 뭐 환자가 말하는 게 니네들 뭐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밖에 안 하죠.
3: 예예. 예. 이렇게 글쎄 걸친거 이리 좋은 약이 있는 거 글쎄 같이 응용 썼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0: 네. 네.
3: 계속 먹으면서 네. 공고히 할 예사입니다.
0: 네. 네. 2880018 번 전화 주세요.
3: 예, 알겠습니다.
0: 네, 건강하세요.
3: 네, 고맙습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4: 예, 나도 이 건신고를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4: 예, 나는 이 건신고를 쓰기 전에는 정말 약이란 약은 많이 써봤습니다. 수술을 몇 번씩 받다 나니까나 이 엄청 쇠약하고 원래 더 해가 빈 데가 되고 그래다 나니까 빈혈 것도 있고 하면 엄청 고생 많이 했습니다.
0: 예.
4: 예, 지네 쇠약해서 그래서 내겼고 어지럽고 그래서 정신 안 나고 그 소화해야 되지 그래서 높은 자리만 갖고 찾았단 말입니다.
0: 예.
4: 예. 그래서 이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약 써도 어제 약 써도 점점 더 합디라.
0: 네.
4: 낫지 못합디라.
0: 처음에 들릴까나. 예.
4: 예. 그래서 선생님 방송 듣고서리 아무래도 선생님 데가서 진단을 받아보고
0: 진단이 중요합니다. 예.
4: 예. 그래서 선생님 데 찾아가서 그래 한 게 다 돌아다니는 게 진단하는 거가 왕창 다릅디다.
0: 예.
4: 예. 그래서 내가 막 선생님 데 찾아가서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친구도 하면서리 효과 보기 시작한 게 정말 이제는 살 것 같습니다.
0: 예.
4: 진에 어지럽고 소리 소화 아이 돼서 거기서 똥 내키는 것 같아서 소화 아이 된다면 어째 그렇게 가슴이요 뒷값지 딴돌이요 그렇게 아픈지
0: 예.
4: 막 얼리밀리 용 바보때다 그래던 게 선생님이 벌써 진단이 선생님으로 간경락이 싹 막힌 게 소화되면 어느 말이 되겠는가
0: 맞습니다.
4: 예. 예. 그래서 그날부터 그래서 친구를 하고 한 게 어떤 날부터 친구를 하니까 나의 저리 정신부터 나왔더라.
0: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저한테 찾아오는 게 지금 사적 돌아다니면 치료받는데 진단 뭐라고 하는가 하면 소화해야 된다면 자꾸 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래 위로

0: 집중적으로 치료하죠. 근데 저한테 오게 되면 저기라는 생각이 문제 아닙니다. 기실은 위가 잘 움직이지 못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간 경락이가 위하고 비장을 잘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간 경락이 일단 막혔다 할 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먹은 음식이 차차 내려 못 가고 그러게 되면 거기 한기 꽉 들어차면서 적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우리 침구도 그렇습니다. 침 넣을 때 먼저 간경락을 열어주는 기초상에서 우리 적에다 이렇게 침을 꽂죠. 이래야 치료가 완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 근신고가 거기에 대한 이런 딱 처방이 됐지 않습니까?
1: 예. 그래서 나는 이게 피도 많이 더 와준다 하니까나
0: 그렇죠.
1: 저는 거길로부터 했단 말인다.
0: 예, 우리 여기 뭐 수우탕 고대로부터 유명한 수우탕이라는 것을 피를 보충해준 처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예. 그 수우탕 이거는 보혈 처방 여기에 숙지하고 당귀 빨설하고 천궁 이 네 가지 약재가 딱 결합됐습니다.
1: 예. 예, 약 처방은 용서수 때다 효과도 그와 같이 달랍대다 그래.
0: 네.
1: 예, 그래 나는 정말 좋아이 돼서 이 내 물을 먹어도 먹지 못했습니다. 좋아이 돼서.
0: 네.
1: 예, 얼리짱하다 뭐니. 그래던 게 선생님 네가 소리 피모 맞고 이래와 그 적이란 건 다 풀려서 없음.
0: 풀리죠. 예.
1: 예.
0: 우선 과실 좀 마음대로 잡수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1: 예. 그래 난복하고 소화돼서리
0: 네.
1: 그 소화 잘 되지 선생님 친구 같은 게 쭉쭉 소화돼서리
0: 네.
1: 아이 밥을 먹기 시작한 게 아 그다음에 정신 챙겨졌습니다.
0: 예.
1: 지내 막 어지럽고 하고 하던 게 그다음부터는 얘 머리 어지러운 게 없어질 때가 치고 맞고 이래고 예.
0: 네.
1: 그다음에는 예 머리에서 막 땀이 막 탕탕 떠는지 뭐
0: 네.
1: 그게 또 너무 바쁘대.
0: 바쁘지요.
1: 머리에서만 해준단 말이냐.
0: 네.
1: 심장이 나쁘다 합대다.
0: 맞습니다.
1: 예. 그것도 예, 우선 멎었습니다.
0: 네.
1: 나 여기 살 것 같으지. 아 그리고 내가 슬픔이 있어서 그것도 슬픔 뭐 신기 가더라 말인다.
0: 네.
1: 예. 예. 산물을 탁 풀어놔도 그새나 예. 아 자꾸 이래 제대로 틀려라 해도 실수 나간다 말인다.
0: 네.
1: 거기 약서도 잘 아이되던데 어느 새로 선생님 친구 마음에서 생각도 못한 게 어느 까마귀 거기는 꼴수없다.
0: 맞습니다.
1: 예. 예, 그리고 또 짜게 바람이 그 뒤에 올라오는 거 야한에 수술한 다음부터도 예, 너무 허약할까나 저녁에 맞대먹고 짜게 바람이 오른다면 그게 어찌 그리 바보든지
0: 네.
1: 선생님 친구 한 다음부터 이날 깨고도 한 번도 갔다 가야 한다.
0: 네.
1: 용서 없을 때다 그래서리 그래서리 그런 무슨 게니까 소화 아이되던 것도 되고 내 혈압 계속 더 혈압이 돼서 그래서 이게
0: 네.
1: 전번에도 선생님께 가서 혈압 재고 있잖아 82에 625대다
0: 혈압이 낮다는 거는 그게 다 피 모자라 그렇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우리 여기 수우탕이가 피를 보충해 주기 때문에 혈압이 정상 돌아오는 겁니다.
1: 예. 예, 그래 용서했을 때도 내 이때 그래서 이런 해라고 가게 못 봤습니다.
0: 네.
1: 60에 90에서 올라 못 갔습니다.
0: 아, 대단히 엄중한 저혈압이죠.
1: 예, 그래서 너고 짜이고 왔다 합대다 선생님.
0: 네, 선생님 무조건 옵니다. 예.
1: 예, 왔다 합대다. 그래서 내 선생님 데가서 이렇게 올바른 진단을 바꾸서리 이랜 다음부터 약을 효과 보기 시작한 게 우선은 소화도 잘 되고 선생님도 전번에 또 고충약을 또 이렇게 만들어주네 하는 게 그 다음부터 속이 쭉쭉 내려가도 다 풀립니다.
0: 예, 그 밀바이가 엄청 좋습니다.
1: 예.
0: 몸 안에 모든 물, 그 다음 모든 가래 한 번에 저래 내보냅니다. 예.
1: 그래 그런지 그 다음에는 다시는 이렇게 불편한 게 없습니다.
0: 네.
1: 예, 참 좋습니다. 네 그래 우선은 이 우선은 건신고도 쓰면이나 혈당한 같이 쓰자까지 그래서 그 건신고도 우선은 떨구지 않고 계속 쓰려야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활동 좋을까 나서 더 쓰려고 그랬다.
0: 네. 예, 예. 이번에 활동 좋을 때 빨리 장만해놓는 게 좋습니다.
1: 예.
0: 예. 288-0018번 전화 지시.
1: 예, 알겠습니다.
0: 예,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3: 예, 저는 어떻게 돼? 이 귀에 귀가 그렇게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0: 소리 나고, 예.
3: 하고, 예. 그다음에 여기 남 이 저 눈이 있잖아. 어제 항상 예. 있는 양이어도 그렇고 아이디어 입구석 깔깔하고 뭐였고 했다면 이거 삼월째 눈물이 나오고 이 여름에도
0: 네.
3: 그렇게 눈물 나더라 말인다.
0: 예.
3: 이 겨울에도 하고 그러고는 입이 항상 그렇게 썩다.
0: 네.
3: 썩어서 저래 무슨 뭐나 다 먹기 싫지. 깨우 했다면 그 달달한 길에도 혹시 있으면 또 뭐 먹지 말아야 돼 당뇨 있고 하니까.

0: 먹지 말아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어. 그다음에 입이 쓰니까 그렇게 또 먹고 예. 네. 원래 다 당뇨 그러니까 당뇨도 예, 좀 조절이 참 아이 되고 예, 그렇더라만다. 그리고 이 계란도 이제 고기라이 먹는데 계란도 예, 못 먹겠다만 자꾸만 냄새 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리고 저 그러니까 예, 그래서 입에 대지도 못하고 예, 그러니까 뭐 좀 영양도 좀 욕망이 좀 떨어지고 예. 깨우 이 뭡니까 소화가 그렇게 아이들이라 많다. 소화 아이들이면 막 계속 들림 나고 그다음에는 그래서 저 이 어떤 때는 막 쓰리고 소화 아이들과 하니까 나 그다음 또 또 먹지도 못하고 이래가 사람이 여유고 이래든 사이에 여러 가지 이런 증상이 있으면서 그다음에 선생님 예예 강의를 듣고 선생님 이 전문가 건신고를 이렇게 좀 먹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서 안개를 건신고를 먹었습니다. 또 혈배가 같이 먹으면 효과도 좋다 해서 혈배가 네. 같이 이렇게 썼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간다면에 또 예, 면비로 또 그렇게 참고도 해주고 해서 네. 전문가 치료 받았습니다.
1: 네.
0: 이게 이전에 약 먹을 때보다 침구를 해서 침구에서도 별로 효과 어제 더 나는 것 같더란 말입니다.
1: 당연히 그렇지. 예, 침구 결합 예. 바를 것 바랍니다. 예.
0: 이전에도 이러저러한 약들에서 많이 가차나고 이것저것 먹고 그랬는데 그렇게 시원하지 못하던 게 좀 안결에 선생님 치료받고 이런 다음부터 이제 그러니까 이런 이 오해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다 이렇게 하나둘 없어지면서 지금은 밥도 잘 먹고 소화도 잘 되고 하니까 예, 이 먹는 것도 잘 먹고 사람이 뭡니까 맥도 나고 예, 그렇더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좋은 점도 있고 해서 예, 계속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 지금 가격이 오른다 말 듣고서 싸다고 그랬다.
1: 예, 예.
0: 조금 더.
1: 예, 그 혈배강이가 지금 가격이 오릅니다. 건신고는 원래 가격입니다. 그래서
0: 아,
1: 이 880018번 빨리 전화 주시.
0: 예,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남성분들이라면 이 발을 안 붓기거나 여성분들은 머리 커진다는 게 뭡니까? 머리 안에 노지수이 생긴다 그 뜻입니다. 사실은 노지수이가 일단 생기게 되면 사람이 귀에서 소리난 증세 막 나타납니다. 어지럼증도 나고 평형 잘 잡지 못하고 그 면풍도 올 수도 있고 그다음 비도에도 생기고 그러면서 또 노지수이로 인해서 이 눈도 잘 보이지 않고 이런 현상 이런 방면에서 효과 잘 볼 수 있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량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음력 5월 5일 바로 단오입니다. 단오는 중국의 전통 4대 명절 중 하나로

써 1년 중 가장 양기가 왕성한 날이라 여겨져 사람들은 풍년과 건강, 행복을 기원하며 다양한 풍습과 놀이를 즐겨왔습니다. 이 기쁨을 노래로 먼저 전해드릴까 합니다. 박용일 작사, 량성호 작곡의 5월 단어를 이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단어가 되면 집집마다 창포를 삶은 물에 머리를 감고 쑥떡이나 수리쥐떡, 전병 등을 만들어 나눠 먹었습니다. 푸르른 쑥의 향긋함과 달콤 쌉싸름한 맛은 마치 단어 아침의 상쾌한 공기와도 같지요. 이 기쁨과 건강, 풍요의 기운을 흥견선율로 느껴보실까요? 박금춘 작사, 최동력 작곡의 단오 명절 흥겨워라를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단어는 오감으로 즐기는 명절입니다. 귀에는 신명나는 가락, 코에는 쑥과 창포향, 입안에는 쫄깃한 떡맛, 그리고 눈에는 파란 하늘을 가르는 그네의 자태까지 아주 기분 좋고 황홀한데요. 이번에는 리란 가수의 목소리로 단어의 정취를 더 깊이 느껴보실까요? 한춘근 작사 허순자 작곡의 5월 단어를 리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단호하면 빼놓을 수 없는 풍습 중 하나는 바로 그네입니다. 그네 타고 하늘 높이 오를수록 우리의 꿈도 커지지 않을까요? 마치 구름 위에 꽃을 피우듯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그 순간을 노래로 담았습니다.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구름 속에 꽃 폈네, 임향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에는 단어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노래로 만나보겠습니다. 남성적인 기운이 정점을 찍는 날, 단어의 또 다른 모습은 바로 씨름판에서 펼쳐집니다. 으라차차, 힘찬 기압과 함께 땅을 구르는 장사의 기상, 그 뜨거운 열기를 류영군 가수가 부르는 씨름꾼 사나이에서 느껴보실까요?

씨름판의 열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한여름의 더위를 날려줄 청량한 음색을 만나보겠습니다. 단호 아침, 빗질한 머리칼에서 풍기는 창포의 상쾌한 잔향, 그 글에 따라 울려 퍼지는 은은한 방울 소리를 담은 노래, 박동렬 작사 성기화 작곡의 음방울로 단호의 신선하고 청량한 에너지를 전해드립니다.

연변 노래와 함께한 이 시간 어느덧 마무리할 때가 다 되었네요. 끝곡으로 단어의 깊은 정취를 마음에 새기며 김영자 작사 문경덕 작곡의 단어 명절 강련아 가수의 노래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단어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오영란,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3: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갖고 갑시다. 북경 시간으로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조선은 1년에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온실 가스 배출 감소 선전 및 실천 활동을 착실히 펼쳐 녹색 저탄소 니림이 인심에 깊이 스며들면서 우리 조의 생태 바탕세를 전력 수호하고 있습니다.
3: 단어 명절 기간 우리 조 각 현시에서는 민속 공연을 비롯한 활동과 관광지 입장료 감면 등

자연에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를 다그쳐 추진해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전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전국 에너지 절약 선전 주입니다. 근년 내 우리 조에서는 공공기구의 시범 인솔과 사회구역 대중의 광범한 참여를 최선으로 1년의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온실가스 배출 감소 선전 및 실천 활동을 착실히 펼쳐 녹색 저탄소 리념이 인심에 깊이 스며들게 하면서 우리 조의 생태 바탕색을 전력 수호하고 있습니다. 홍수암 기자입니다. 전국 저탄소의 날에 점해서 전주 각급 공공기구에서는 설전적으로 행동을 하여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소모 감소, 저탄소 환경 보호 요구를 공무 출행, 음식 봉사, 일상 사무 등 세부적인 부분에 융합시켰습니다. 차 관리를 최적화하고 녹색 출행을 재차하는 데서부터 지혜 식당을 구축을 하고 음식 낭비를 근절하는 데 이르기까지 기관 단위들은 정밀화 관리로 에너지 절약 본보기를 수립했습니다. 녹색 공무 출행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직속 기관 공무용차 봉사 중심에서는 정밀화 에너지 절약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1년의 저탄소 출행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3열군들은 동일 시간대에 동일 방향의 공무 임무를 통합해 차 한 대의 다중 파견 합병 출행을 실시함으로써 빈차 운행과 중복 파견을 효과적으로 줄였습니다. 조직속 기관 공무용차 봉사중심 3일군 류옥창입니다. 근년 내 우리는 공무용차 구조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신에너지차 비중을 점차 높였습니다.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신에너지차 비율은 60% 이상에 달하게 됩니다. 기름차의 전기차 전환과 신에너지차 대체를 통해 연료 소모를 줄이고 탄소 배출을 낮추어 기관의 녹색 출행을 확실히 실시하렵니다. 주정무중심 기관식당은 지혜식당 디지털화 시스템에 의탁을 해 식재료 전 과정의 정밀화 관리 통제를 실현했습니다. 식재료 입출고 선입 선출에서부터 주방의 식재료 다용도 이용, 자투리 식재료의 충분한 이용, 소분량 음식 공급, 수요에 따른 음식 보충에 이르기까지 매개 고리마다 알뜰히 계산하고 있습니다. 주정무중심 기관식당 책임자 유진화입니다. 재고 관리에서 우리는 한 개의 물품 한 개의 코드 방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리원 시스템을 통해서 스캔으로 입출고를 완성을 하고 잔여량을 실시간 조회하며 선입 선출 수요에 따른 수령 원칙을 엄격히 집행해 재고 잔여량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전주 공공기구의 에너지 절약 사업은 시중 목표 지향 즉 시책을 견지하면서 아름다운 연변 건설의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주기관 사무관리국 공공기구 에너지 절약처 처장 곽위도입니다. 14기간 전주에서는 신에너지 공무용차 187대를 갱신했는데 이는 갱신 총량의 36.59%를 차지합니다. 조정무중심에서는 에너지 절약 등 4,120개와 가뭄식 발부 등 물절약기구 616세트를 갱신했습니다. 전주적으로 이미 국가급 절약형 공공기구 에너지 효를 선두주자 2개, 시범단위 16개, 절약형 기관 330개를 건설했으며 그중 주본급 건설 완성률이 95.31%입니다. 기관 단위의 시범 인솔은 사회구역의 저탄소 행동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연결시 북산가도 단홍 사회구역 환경 보호를 주제로 한 선전 활동이 한창입니다. 현장 3일군으로 여러 가지 형식으로 관할 구역 주민과 기관 단위 인원들에게 에너지 절약 오염물 배출 감소, 폐기물 이용 등 실용 지식을 보급해 주민들이 저탄소 환경 보호 생활 방식을 장악하게 했습니다. 연결시 북산가도 단홍사배구역 주민 장아림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물을 아껴 쓰고 차를 마신 후에 자칫거기를 꽃에 줄 수가 있습니다. 종이상자도 재활용하거나 팔 수가 있죠. 평시 걸어서 출행을 합니다. 사실 환경보호는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사람마다 참여해야 한다고 봐집니다. 근년에 우리 조에서는 습금경 생태 문명사살 깊이 관찰하고 탄소 감소, 오염 배출 감소, 녹색 확대, 장성의 협동 추진을 견지했습니다. 국가바성의 신형 공업화 및 녹색 저탄소 발전에 대한 결책 포치를 깊이 관찰하고 고품질 발전 선차적

0: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녹색화, 지능화, 디지털화를 주공 방향으로 전통산업 갱신과 실흥산업 육성을 통괄 추진했습니다. 녹색 생산 방식을 적극 실행을 하면서 기술 보급, 오염 예방 통제 등 여러 면에서 농업의 지속 가능 발전을 전력 촉진했습니다. 원천 예방 통제, 정밀 시체, 협동 공동 치리를 사업 원칙으로 산업 녹색 전환을 다같이 추진해 에너지 절약 오염 배출 감소 사업에서 적극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조생태 환경국 대기 환경처 처장 고재강입니다. 우리는 연변의 기후 특징에 입각해 일련의 계획과 부문 간 협동을 통하여 기후 적응형 도시 건설 심화를 적극 추진하고 온실가스 흡수원 대상 비축을 주동적으로 계획하며 탄광 저농도 가스 이용 CCER 대상 실시를 다그쳐 추진하여 탄소 피크 탄소 중립 목표 실현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 1시간당 증기 발생량 65톤 및 그 이상의 사용 중 석탄 보일러 42대가 개조됐습니다. 14호 시기 질소 산화물 배출량 4,303톤 감소, 휘발성 유기물 배출량 719톤 감소를 실현했습니다. 향후 우리 조에서는 에너지 절약 저탄소 선전사업을 지속적으로 깊이 추진하고 공공기구 에너지 절약 건설, 기층 서민 환경보호 실천을 상시적으로 추진하며 녹색 발전 저력을 일층 두텁게 다져 에너지 절약이 도시와 농촌에서 새 기풍으로 자리 잡도록 하며 전민 녹색 전환으로 우리 조 생태 고품질 발전을 일층 추동하게 됩니다.
1: 2026년 단오 명절 기간 우리 주 각 현시에서는 민속 공연, 오락 소통, 문화체육 축제 등 활동을 내오고 관광지 입장료 감면, 숙박 음식 가격 할인 등 해민 조치를 내와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몰입형 단오 축제를 선사하고 명절 기간 문화관광 소비시장을 일층 활성화하게 됩니다. 단오 기간 문화관광 행사가 전주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용정시 지신진에서는 제1회 해랑강 단오 민속문화관광 행사를 개최해 민족단결 두루마리 서명, 민족씨름대회, 쫑즈 함께 만들기, 민속가무공연 등 12가지 몰입형 체험활동을 펼칩니다. 중국조선족 민속원에서도 전통 가무와 무형문화재 공연이 펼쳐집니다. 도문강 광장에서는 무형문화재 민속공연과 이웃 문예종합공연이 펼쳐지고 방천 풍경구에서는 상모춤, 장고춤 등 특색공연이 번갈아 펼쳐지며 재미있는 민속놀이도 마련됩니다. 특색 행사도 명절 분위기를 밝힙니다. 도나 륙정산, 북산공원에서는 단오등산, 공원 나들이 행사가 열리고 백인 쫑즈 만들기, 오색실 엿기 등 전통 체험활동이 펼쳐집니다. 연변박물관에서는 무형문화재 체험, 갑골문 알아맞추기 등 계열 행사를 준비했으며 민속 복싱 무료 체험도 제공합니다. 6월 20일에는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홈장 경기가 펼쳐집니다. 단오기간 각종 해민 조치도 함께 시행됩니다. 도나시 여러 풍경구, 민박, 음식점에서는 단계별 할인 혜택을 내놓았습니다. 연길 공룡왕국, 해란 명주탑, 군춘, 와스토크, 활락섬 등 관광지에서는 1인 입장권, 가족 입장권 묶음을 내놓아 주민과 관광객들이 즐겁게 명절을 보내게 합니다.
0: 단오절의 즈음에서 연결 조양천국제공항 대한국 공중통로 두 갈래가 같은 날에 운행이 됐습니다. 6월 17일 한국 양양 연길 국제관광 전세기가 2026년 새 항공 시즌 항행을 정식 시작했습니다. 같은 날 밤 한국 제주 연길 국제관광 전세기도 순조롭게 도착했습니다. 이로써 연면과 동부가를 잇는 항공망이 더 촘촘해져 연면의 동부가 중요 관광 목적지를 다그쳐 건설하고 지역 문화 관광과 경제 무역 교류를 심화하는 데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올해 한국 양양 연길 국제관광 전세기는 6월 17일부터 7월 22일까지 총 11편 매주 수요일 토요일에 운행이 됩니다. 한국 제주 연길 국제관광 전세기는 6월 17일, 20일, 23일, 26일, 29일 총 5편 운행이 됩니다. 두 전세기 항공편을 통해 한국 관광객 누계로 연 3천 명 이상을 접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양양 전세기는 지난해 개통된 이래 2년 연속 운영 중이며 제주 전세기도 이번 항공 시즌에 안정적으로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한국 관광객 김성용입니다.
2: 저희 지역은 인천공항하고 멀리 떨어져서 동해안인데 전세기와 양양공항에서 출발해서 편하게 쉽게 여행을 할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0: 연결출입경 변방검사소 근무 3대 부대장 장효군입니다. 우리는 통상구 일체와 통관보장기제에 의탁을 해 변방검사 온라인 사전신고, 통로신속검사, 구봉기 보장 봉사 최적화 모식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관광객들이 통관 시 문의가 많고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통관검사 절차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했습니다. 사적 면제 정책 시행 후 젊은 한국 관광객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 비추어 우리 조에서는 여행사들이 가족관과 휴가 여행 등 새 상품과 새 로선을 개발하고 특색 관광지를 연결해 해외 관광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동시에 한국 주요 관광 도시의 문화관광 주관부문 관광업체와 적극 연계하여 다국 관광 상품을 공동 개발하고 문화관광기업을 한국에 파견해 시장 교류를 했습니다. 아울러 연변의 변경 풍경, 민속 문화, 생태 양생 등 양질 자원을 선전하여 한국 시장에서의 연변 문화 관광 인지도와 매력을 꾸준히 높여 동부가 중요 관광 목적지를 다그쳐 건설하는 데 유력한 지탱을 제공했습니다.
1: 단오기간 대규모 여객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연결 참호단에서는 여객 흐름 동향을 미리 분석하고 수송력을 과학적으로 조정하며 편민 봉사를 승격하고 안전 방어선을 엄격히 지켜 여객들의 안전하고 질서있으며 편안한 출행을 전방위적으로 보장하게 됩니다. 연결 참호단에서는 단연간의 단오기간 여객 흐름 특징과 출행 수치를 종합해 전용 수송 방안을 내오고 临시열차 추가, 차량 중변 등 방식으로 수송력을 확충했습니다. 연결 참호단 여객 운수 영업과 공정사 우정입니다. 운수조직 면에서 림시열차 10.5쌍을 증가했는데 그중 고속철도 림시열차 8.5쌍, 일반 림시열차 2쌍이 포함됩니다. 청도, 대련 등 장거리 인기로선의 동력 분산식 열차 14쌍을 중련 편성해 열차 수용 인원을 효과적으로 늘렸습니다. 동시에 24시간 여객 흐름 동태적 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전담 인원이 승차권 예매 상황, 현장 승객 흐름을 추적하며 여객 흐름 변화에 따라 수송력을 유연하게 조절해 여객들의 출행 수요를 정밀하게 충족시키려 합니다. 수송력 보장 토대에서 연결 참호단에서는 역내 봉사와 안전 관리도 최적화했습니다. 연결 참호단에서는 지방 교통 운수 부문과 연동해 버스, 관광버스 연계 봉사를 완선하는 한편 돌발 상황 대처 응급 예비안을 세분화하고 각종 안전 우환을 전면 점검해 여객들의 안전 출행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0: 일전 동북축구연맹전 심양대표팀 대 연변대표팀 경기가 펼쳐진 경기장에서 연변 여성 응원단이 선보인 명태춤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고 있습니다. 연변대학 재학생들과 도나시문화관 배우들로 모여진 이 응원단은 조선족 전통 복장을 차려입고 손에 말린 명태를 든 채 가지런히 춤을 추어 여러 주요 사교 플랫폼을 뜨겁게 달고 있습니다. 목적 응원단은 춤의 세부적인 부분을 다듬으며 연변 대표팀 홈장 경기 응원을 정성껏 준비하면서 최상의 상태로 고향 경기장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특색 있는 춤 사위로 연변 문화관광 이야기를 잘 엮어가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명태춤 공연자들인 연변대학 YB 요시 응원단 학생들은 선생님의 세심한 안무와 지도 아래 무용 동작을 반복적으로 다듬고 대형과 리듬을 조절해가면서 조선족 민속 특색과 응원춤을 완벽하게 융합시켰습니다. 연변대학 체육학원 체조 교수 연구실 주임 장춘일입니다. 이 생각은 처음에는 주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지도 일꾼들이 우리 연변의 미식 중 하나인 명태를 추천 소개하려 한 데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명태와 응원춤을 어떻게 하나로 융합시킬 것인가를 생각하게 됐고 이 반복적인 교류와 소통을 거쳐 최종 응원단 성원들마다 손에 두 마리 말린 명태를 쥐고 하는 것으로 정했으며 후기에는 명태춤을 창작하게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이 명태춤 응원단의 핵심 조령은 연변대학 YB 유시 응원단입니다. 이 응원단은 2016년에 설립된 이래 교내외 문예 공연과 체육 경기 응원, 초청 공연 등 활동에 참여해왔습니다. 이 응원단은 공양 경기장에서 특색 있는 민속 응원으로 연변 문화 관광에 힘을 보태고 연변의 특색 문화가 지속적으로 인기 몰이를 하도록 조력할 다산입니다.
1: 연일 우리 주에는 의무 날씨가 이어지고

0: 있습니다. 최근 기상 상황에 비추어 기상, 농업 부문에서는 포전 관리를 강화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기상 전문가에 따르면 동북 한랭 저기압은 동북 및 주변 지역 상공에 자리 잡은 한랭 소용돌이로 이동 속도가 느리고 머무는 기간이 길어 동북 지역의 좋은 냉해, 연속 강우, 강대류 날씨를 유발합니다. 주 기상대 부국장 고한방입니다. 이번 연속 음우 날씨는 주로 고공의 동북 한행 저기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떨어뜨린 한랭 기류와 남방에서 올라온 따뜻하고 습한 기류가 충돌해 각종 강대류 날씨가 발생한 것입니다. 기상 부문에서 날씨 변화에 따라 기상 정보를 제때에 갱신하니 많이 주목하길 바랍니다. 이에 기상, 농업 부문에서는 연합으로 농업 생산 건의를 발부했습니다. 고한방입니다. 논은 논물이 끊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변모와 잡초가 함께 자라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한전은 개인날을 이용해 제때에 잡초를 제거해야 합니다. 단어 기간 전주 평균 기온은 섭씨 18.5도 안팎으로 평년 동기와 비슷하겠고 전주 평균 강수량은 6mm 내지 8mm로 평년보다 1.6mm 정도 적겠습니다. 20일부터 21일 사이 강우 날씨가 있겠으니 관련 부문에서는 교통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주민들은 출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최근 강우가 잦고 루적 강수량이 많겠기에 각지에서는 포전관리를 강화하고 배수로를 미리 정비하여 농경지 침수 피해를 막아야겠습니다. 용한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국내 문화관광업종 권위 데이터 분석기구인 메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26년 5월 5A급 관광지 브랜드 전파력 100강 순위에서 도나 육정산 문화관광구가 7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안도현 만명사생 국방 주제 사상정치 수업이 일전 안도현 제3중학교 주회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활동은 클라우드 생방송 모식을 채택해 만여 명 중소학교 사생이 동시에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리나였습니다.
1: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2: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1: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2: 여기는 연길입니다.
1: 도심 속의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상.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학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2: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 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 질병, 신장 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 질병들을 치료해 줍니다. 지점 천성 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종리관. 방송회 문의 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먼저 단오 명절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현금 200원을 직접 감해드립니다. 6곽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현금 300원을 직접 감해드립니다.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더 드리고 현금 500원을 직접 감해드립니다. 네,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현금 1000원을 직접 감해드립니다. 이외에도 활동 기간에 매일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청취자 중 선착순위 10분에게는 사은품으로 바닷가 오리알 선물세트 혹은 웅담지황 눈약 2곽 중 한 가지를 추가로 증정해드립니다. 네, 주내는 무료 배송이 가능하고요. 연변 지역 건강상담 및 긴급 주문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래에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단오절 맞이 우대 활동의 특진을 하게 되면 사실 때 약도 많이 드리고 있지만은 현금을 직접 감해 드린 것이 한 개 특징으로 있고, 우리 이전에는 그냥 우대 활동할 때만 6곽부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세곽사도 우대 활동에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을 쓰시려 하는 분들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해 보시라고 알려드립니다.
0: 네.
1: 그러니까 동충하초라는 것은 발효하지 않게 되면 좋은 중약이라 할 수 없고, 발효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약 효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고기 동충하초를 발효해야만이 다른 약이 없는 300여종이 충초소대, 충초소, 활초다당, 여러 가지 아미노산, 테르라든가 알파 분해매, 피모 포사균, 셀린 등을 촉출해낼 수 있어가지고 다른 약에서 안 된다는 이런 병들이 동충하초 발효균만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나이가 들어대서 우리 치료를 포기하신다면 인생이 종점에 난문적 하게 되지만은 지금이라도 신심을 갖고 동충하초 발효균을 포기한다면, 예, 지금 이미 또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은 70대에서 90대 되는 분들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을 쓰시고, 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우리 기쁜 감에 또 많은 분들을 전화해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나이가 들어서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을 신심을 갖고 쓰신다게 되면 늙은 나무에 새싹이 돋아날 수가 있고 꽃이 필 수가 있고 새롭게 청춘의 활력을 확보할 수가 있고 면역력하고 저항력이 제거되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젊은 분들이 걸리는 병에서 해탈될 수가 있고 또 늦게 발병할 수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약에서 효과를 보시지 못한 분들한테 제가 그냥 이야기를 드는데, 우리 지금 치료가치가 병원에 가게 되면 치료가치가 없다고 하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약을 써서 잘 해결되지

0: 하지 않는 우리 내세 계신 분들, 치료를 포기하셨던 분들, 우리 동충한 또 발의금을 쓰신다게 되면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 동충하초 발효기문은 한가적으로 오장육부를 치료해 주는데 우리 비장 예,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 말하게 되면 우리 몸에 여러가지 병이 있을 때 먼저는 비장하고 위에 문제가 있다면 먼저 치료를 하러 갑니다. 비장위가 좋아서 내가 음식을 먹어야 우리 맥도 나게 되고 피도 만들어줄 수가 있고 또 우리 비장위가 좋아야 예, 많은 분들 우리 음식하고 밀접한 이런 관계를 갖고는 비장하고 위가 좋아진다게 되면 우리 일반적인 전화 공능에 일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고기 정량 부분을 전화돼가지고 우리 전신이 수상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전화합니까?
1: 네.
2: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2: 선생님 나는 동충하초를 먹고요. 좋습니다. 혈압이 좀 잘 됐지. 심장이 톡톡톡톡 하던 게 그게 변화에 대해서 영 좋지. 중계도 마음대로 올라지. 어제는 우린 데서 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이 무릎이 한나도 이렇답니까? 밤에 변화했었습니다.
0: 맞죠.
2: 예. 무슨 이전이 무릎약이랑 무슨 빼약이랑 먹어도 하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랜등이 동충하초를 먹은 다음에 나는 영 좋습니다. 예, 이래 말하면 자꾸만 사람들 어딘지 몰라. 동충하초를 먹고 대라해뒀습니다. 여기 돈벌거지처럼 내뼈 야금야금 이렇게 없앤다.
0: 그리고
2: 선생님이
0: 예.
2: 다른 약을 이전엔 많이 먹었습니다. 예, 토 이래 놓고. 근데 식으면 예고서 아침에 한 번 더 먹어먹어서 할 날이 예고서 아무런 근심도 없대, 그러니까.
0: 맞습니다.
2: 이전이 예. 군심이 많았지. 이 약을 먹고 또 무슨 지가야 되면 또 저 약을 먹고 그러든지 식으면 동충하초를 하나만 어느날 먹으면 그래서 그때고 밥도 잘 먹고 유쾌하게 놀기도 잘하고 활동땀도 잘 댕기고 선생님이 이렇습니다.
0: 맞지요.
2: 예. 옛날에 황제들이 쓰는 약이 되고는도 정말 내 몸에는 딱 맞는 약입니다.
0: 맞습니다.
2: 예, 지레 할때나 있을 때 나는 돈이 지내 많지 못합니다. 말 타지 못하고 안양선을 조금 조금 계속 잡아고
0: 그러십시오.
2: 예. 한치자 많이 싸서 먹고 여수통 몇통 조금 조금 계속 싸서 먹다고
0: 이번에는 3통부터의 우대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예. 그러실 때다. 예.
0: 맞습니다.
2: 돈도 가내준다지 얼마나 좋습니까?
0: 맞죠. 예.
2: 예. 우리 친척들이 내 토타야 놓고 지금은 싸무니하고 그것들은 계속 돈 좀 있는 것들이 한치 좀 많이 싸줬으면 좋겠는데 예. 말은 자꾸 하는 게 모르겠습니다. 나는 계속 쌀 거나.
0: 아, 예. 예. 맞습니다. 예.
2: 선생님은 돈이냐고 소개돼도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0: 예. 선택 잘했습니다.
2: 그럼가.
0: 맞죠. 예.
2: 선생님 수고하십시오.
0: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우리 비장이 그 운하 공능 실조가 나타나게 되면 우리 금방 먹은 음식물이 정량 영양으로 전화될 수가 없고 인체가 소요하는 양분을 얻을 수 없게 될 수가 있고 인체 세포라는 것은 영양 불량으로 인해서 기아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어떤 사람들은 좋은 것을 먹었고 매우 정밀하고 비싼 것으로 먹었다 하지만은 도리어 얼굴이 창백하거나 심신이 피로하고 맥이 없고 영양불량이 오거나 몹시 요이거나 빈혈등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길어진다게 되면 세포가 노화되고 조직 병변이 나타날 수가 있고 기관이 쇠가리 올 수가 있고 계속해서 인체의 사망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전화할까?
1: 네.
3: 네, 수고하십니다. 나도 예, 동충하초를 네. 먹고 있는데 그 여기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먹기 전에는 예, 심장도 나쁘고 그다음에 혈지도 높고 예, 복맥경화에서 이래 그런지 예, 아침에 일어나면 예, 행한 게 별로 정신 못 차리겠다는 말입니다. 그냥 보면 일어나다 보면 별로 행한 게 어렵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 동충하초 먹은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훌라합니다.
0: 맞죠. 예.
3: 예, 정신을 훌라하면 눈이 번뜩 뜨면서 예, 눈이 이렇게 헷갈아지는 것 같고 예, 몸도 헷갈아지는 것 같고 예. 야, 이게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죠.
3: 예, 그리고 예, 심장이 나빠가지고서 예. 그래도 후두둑 하면 누구야 눈을 두드리는 것 같고 자꾸 누가 당기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자꾸 그런 생각을 하면 그랬을 때다. 깨미 후두두 하면서

0: 게 그것도 이롭지 않까 글쎄. 야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그래가지고 선발 실내가도 용할 때 있습니다. 여름에도 그것도 계속 두꺼운 양말 신고 이랬는데 지금 이 동체 하체 먹은 다음에 발이랑 다 어떻게 더워졌는지.
1: 맞죠.
0: 이 양말 신으면 춘추에 못 살겠습니다. 그 양말 다 벗고서 밤에 잘 때 내 발 내놓으면 어찌나도 내 발 내놓고 자보긴 처음이라고. 그때 내 약 많이 먹었는데 어째 그건 아이들이었더라. 그런데 이번에 동체 하체를 먹은 게 야, 이 약은 정말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자란 그저 이런 높은 데서 살아 그런지 효과도 빠르고 그저 야금야금 좋아진단 말입니다.
1: 맞습니다.
0: 예, 하여튼 묘한 약입니다. 내 그래야 이번에 내 이 약 정말 선택을 잘했다 이랍니다.
1: 맞지요.
0: 변비수가도 아, 한 며칠 실패하면 보는 게 정말 좋을 지경입니다, 정말이. 야, 그 정말, 아, 낙심하도 또 바쁩대다, 정말. 그런 게 지금 그게 어쩜 이렇습니까? 야, 이게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1: 여기에 300억 개 유익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변비가 있거나 설사가 있는 분들이 꼭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예.
0: 예, 정말 그렇습니다.
1: 맞지. 예.
0: 정말 예, 들어서는 모른다. 저절로 써볼까? 예. 확실히 좋습니다. 그죠? 정말 한날 저것도 와주고, 여기도 한날 써가지고, 아까 예, 정말 재미납니다. 이야기.
1: 맞죠.
0: 야, 이야기,
1: 예.
0: 이야기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한 번만 먹으면 아무 부담도 없지. 효과도 좋지. 얼마나 좋습니까?
1: 맞지요.
0: 예, 이번에 돈도 빼주지. 이래까? 예. 내 이번에 활동에 참가를 좀 싸다고 그래 전화드렸습니다.
1: 그러십시오. 이런 게 사는 게 좋습니다.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0: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예, 그러니까 우리 그 중에서 말하게 되면 병을 치료하려 한다게 되면 제가 이제 시작에도 얘기했지만은 먼저는 우리 오장육부의 문제가 나타났을 때 먼저는 비상부터 치료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비상공론이란 것이 정상이어만이 우리 먹은 이런 약이라든가 음식물, 보양품 등이 비로소 진정으로 신체에 흡수돼가지고 작용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비상이 좋지 않게 되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었다 해도 모두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병치료에서의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있게 됩니다.
2: 네, 그래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네.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3: 오늘도 수고 많습니다. 우리도 그 집에서도 이 동충하초 쓰는 가족입니다.
1: 예.
3: 우선은 쓴지 오란다. 그 효과 대단히 좋습니다.
1: 맞지요.
3: 우린 지금 뭐 놀고 있는데 이거 개척약으로는 약은 좋다는 건 다 써봤지만 예. 이 마지막으로 이거 쓰는 거 싸서 썼는데 효과가 대단히 좋습니다.
1: 맞죠, 예.
3: 어찌할까요? 한 놈이 뭐 병이 아이든 것이 없이 다 병인다. 그랬나까요? 약이 정말 광고약이나 무슨 좋다는 약은 다 써도 효과를 못 보고 그랬는데 이 동충하철 쓰면서부터 효과가 대단히 좋습니다.
1: 맞죠.
3: 어찌할까 나는 예, 발과 손이 시려서 너무 자지도 못하고 그래도 고생 죽게 했습니다.
1: 예.
3: 그런 게 이 동충하초 발효경분 쓴 게 그거는 깜짝같이 그래서 없어지더란 말입니다.
1: 맞습니다.
3: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원래 영 고생하고 그랬는데 그게 없어진 게 그다음에 기억력이 영 없었습니다.
1: 예.
3: 정말 마지막 치매까지 오는 것 같은 게 막 조급함이 영 그랬댔습니다. 굉장히 병력도 차츰차츰 지금 돌아선 게 이전보다 많이 좋습니다.
1: 맞습니다. 예.
3: 그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렇죠.
3: 그 다음에 더 위 나빠서 한 고생했습니다. 위 약을 좋단 약은 다 쓰고 이왕병원에 다 댕기 그랬는데 무슨 위병도 떨어야지 됩니까? 굉장히 지금은 위병이 떨어져서 밥을 잘 먹으니까 힘이 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맞지요, 예.
3: 밥을 먹을까 힘이 나지. 그래서 어떻게 그게 사람 사는 게 영 애나게 그래서 맥이 없어서 흔들거리고 그랬던 게.
1: 맞습니다, 예.
3: 맥이 나서 예. 가고 싶은데 다 가고 그래서 내 뭐 싸기

0: 먹다 못 살라 따가 아닙니다.
1: 그렇지.
0: 그 언제나 좋습니다. 예. 그 왜 또 이 저기 뭐가 심장이 또 나빴어요. 어우, 고생했습니다. 그 심장 막 주저 세기나 해요. 병원으로 들락날락 하면서 영혼 고생하는데 이거 먹기 시작해서 병원을 술 대니까 얼마나 폐가 나고 좋겠습니까?
1: 맞지요. 예. 예식에
0: 예식에 질색이 나게 그렇게 따라다니게
1: 맞습니다. 예.
0: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걔 내기는 대단히 좋은 이야기 그래서 계속 쓰면서 늙어 죽을 때까지 요즘 이야기 매달려 살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있습니다.
1: 그렇게 하는 게 네. 옳습니다. 예.
0: 예.
2: 네.
0: 그런데 이번에 할도이가 있을 때 또 조금 싸다고 전화드렸습니다.
1: 그러십시오. 283-0666 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0: 예. 안녕히 계세요.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우리 비상병이라는 거는 여러 개 장기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우리 혈관류라든가 림파류라든가 백혈병, 우리 간경화 이런 비상 공능이 또 그 실조가 있게 되는데 우리 역시 위에서 말한 이런 병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외에 비상이란 건 우리 혈액이 맥중에서의 운행을 통솔해가지고 매이 흘러가는 이런 것을 방지하게 됩니다. 소위 우리 오장육부의 혈이란 것은 비상하고 기의 통솔에 이르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혈뇨라든가 빈혈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비상에 병이 생긴다면 가장 직접 영향을 받는 것이 정기신, 그러니까 우리 기하고 정을 말하게 되는데 비상이 기가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 소고기 운하가 안 되고 기활 산생에 이대원이 없어지면서 신경이 피로하고 맥이 없는 이런 증상들이 출현할 수가 있고 머리하고 눈에 현혼증이 나타나게 되고 배가 장만하거나 설사거나 심지어 어떤 분들은 탈강이 나타나거나 내장 하소 등 이런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증상들은 모두 우리 동충하초 발현염은 특히 우리 비장위를 치료해주기 때문에 비장위가 또 우리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1년 4계절 놓고 말한다게 되면 봄에는 간을 보양해야 되고 여름에는 심장을 보양해야 되고 가을에는 폐를 보양해야 되고 겨울에는 신장을 보양해야 되는데 1년 4계절 그냥 보양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 비장하고 위입니다.
2: 네, 알겠습니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 설명 주시죠.
3: 네,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효 중약은 비장하고 위, 생명

0: 통로를 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인체의 흡수라든가 통로를 열어주게 된다면 비장이 정상한 운행이 회복되는 동시에 인체의 위장하고 장도의 160개 유익근이 매 한 봉지에 우리 300억 개의 이런 활성 유익근으로 풍부하게 확충돼가지고 빠르게 약물의 요성분을 흡수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이지만 우리 지금 그 변비로 고생하신 분들 또 설사로 인해서 고생하시던 분들 우리 동청하초 발효기분에서 해결받는 것이 바로 우리 300억 개의 이런 활성유익근이 작용을 인해서 우리 위열로 인해서 변비가 왔던 분들 그리고 또 위 이런 비장이 양이한 분들 찬 분들 이런 분들이 설사라던 분들 이런 분들이 하나는 우리 그 이런 300억 개의 유익균이 작용을 인해서 이런 변비를 고생했거나 설사로 고생했던 분들이 모두가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장위가 우리 그 통하게 된다면 비장위 운하 능력이란 것이 가강됩니다. 비장학위는 또 우리 수곡의 정화를 운하하게 되는데 서에서 말하는 당, 지방, 단백질 그러니까 우리 제가 그냥 당뇨병 얘기를 할 때 알려드렸지만은 우리 당뇨병 오게 되면 당, 지방, 단백질이 이런 그 활성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당뇨병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운하가 잘 된다면 당이 리용률이 제거될 수가 있고 혈량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하나는 동청하초 발효균을 쓴다면은 우리 당뇨병 그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 당뇨병이 오게 되면 합병증 우리 체내에 한 80여 가지는 합병증 이런 괴가 오게 되는데 이런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소화가 정상이 된다면 인체 혈지라든가 담고춘이라든가 감유삼지가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고혈지라는 것은 담고춘하고 감유삼지 이 두 가지가 수치가 함께 높아가게 되면 혈지가 높다고 말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2: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1: 네.
2: 네, 저도 동춘하초 발효균 부먹는 환자입니다.
0: 네.
2: 한 1년 넘어 넘게 먹었습니다.
0: 예.
2: 예, 이거 먹기는 전에 언제 나이서 그런지, 그저 여기저기 다 불편하고, 특히 이제 추위를 세게 타고, 이 아래 이게 발이 대단히 추워했습니다. 남보다 이 양말도 두꺼운 거 신고, 신발도 두껍게 신고, 신발치에 두 개, 세 개 깔아도 계속 발이 시려봐가지고, 발이 시려보면 또 감기 금방 오고, 이래서 감기를 계속 달고 있다시피 했단 말입니다.
0: 그랬겠죠.
2: 예, 그리고 거기다가 또, 뭔가 이게 잠도 잘 아야지 잘 때면 식은땀 자꾸 흘리지 신장이 계속 후들후들거리면서 이 혈압 조절도 잘 안 되지 이렇게 잘 때면 꿈도 많지 그러면 메태를 고상해서 그간에 그래다 나가 약이가 많이 썼죠 그죠
0: 그랬겠죠
2: 예. 중약도 먹어보고 광고에 약도 먹어보고 했는데 먹을 땐 좀 이래 먹으면 이 효과 보는 것처럼 하다 계속 그 약을 효과 보니까 제 안 끊고 계속 먹는단 말입니다 연속이 그래서 어쨌든 치료하자고 먹자는데 그래다도 또 먹는 도중에도 자꾸 반복이 오고 반복이 오고 이렇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또 그 약을 또 끊고 또 약을 바꿔보고 이래 진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정말 그래다 나이 뭐 군도 잠도 바로 못 자지 먹지도 못하지 하다 그니까도 팍팍 내렸는데 이 동춘하초 바로 경부는 먹고 지금 잠도 잘 자지 지금 군이란 대단세게 올랐습니다
0: 맞죠
2: 맛, 예. 맛이 없는 게 없습니다 진짜 예, 술 맛도 빼먹어도 무슨이나 역맛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군이 군대리로 회복돼서 이렇게 돌아왔단 말입니다
0: 맞습니다
2: 예, 그게 소변에도 거품도 나고 좌우간에 그랬는데 그 증상도 없어지지 자관 이야기 용투기합니다. 먹어보니까 알기긴 알깁니다.
0: 맞죠.
2: 진짜 이 선생님이 강의하는 게 이 무슨 4,500m 되는 고산 지역에서 자란다지. 여름에는 불로, 겨울에는 벌레. 자관 이게 용투기하더란 말입니다. 거기다 또 특히 또 뭐 발효까지 해서 발효한 상품들이 30배 이상 이렇게 효과도 좋다지 하니까 이 진짜 이 선생님이 강의하는 게 딱 맞습니다, 진짜.
0: 맞죠, 예.
2: 예, 선생님 강의 진짜 너무 잘한다, 진짜. 이래 내 먹어보고, 예, 강의한 거 들어보고 하면, 예, 정말 이게

0: 딱 맞는다 말입니다. 그게 또 거기다 또 여러 사람들이 또 광고에 대해서 이 방송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이 진짜 이, 아, 이 진짜 없구나 신심이 더욱 가지게 되니 내가 먹어보고 효과도 좋지 또 이 여러 사람들이 반응한 거 들어봐도 그렇고 겸남 선생님 강의하는 거 들어봐도 그렇고 이, 아, 이게 진짜 이게 내 몸에 이게 딱 맞는 약이구나 해서 이, 이 먹다 먹다 한 1년 좀 넘게 먹었는데 약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또 이리 방송 들어보니까 이 이번에 활동이 특별히 좋습니다. 이
1: 맞습니다.
0: 네, 내가 들어본 거는 이렇게 현금이랑 감해준다는 거 못 들은 것 같은데 이번에 현금도 감해준다지 또 이렇게 약도 많이 주지 하니까 이 상품이 이렇게 어쨌든 이게 조건이 좋지 하니까 내 배달받아 계속 먹으려고 그래 좀 배달받기죠. 그래 전화했습니다.
1: 그러십시오.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0: 예, 2830666번이
1: 예.
0: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그 우리 혈증이 높게 된다면 혈성도 피가 걸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동맥경화가 형성되면서 심혈관병, 심장이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예, 그리고 우리 풍 이런 중풍 등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지금 동충하초 발현균부는 당뇨병이거나 고혈압이거나 예, 그리고 동맥경화, 심장병, 예, 우리 모두의 아주 치료 좋은 치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약에서 효과를 보시지 못한 분들을 하게 되면 동충하초 발효균분 지금 우리 활동하는 이런 괴를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오늘은 음력 5월 5일 우리의 전통 명절 단오입니다.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며 행복 가득 웃음 가득한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푸르름이 한창인 여름,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음력 5월 5일, 바로 단오입니다. 여러분은 단오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창포물에 머리 감으며 상쾌함을 느끼던 그 아침인가요? 그네 높이 휘날리며 바람을 가르던 그 손길인가요? 아니면 수리취떡의 구수한 맛, 그리고 쑥향기 가득한 그날인가요? 자꾸만 자신감이 떨어지다 못해 내가

나라는 사람에 대해 알고 싶다면 주변에 물어보면 엉뚱한 데를 찔러볼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 나를 이루는 것들을 천천히 살펴보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단오처럼 풍성하고 건강하길 바라며 행복을 충전하는 이곳. 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 남경원입니다.

매주 볼만한 영화 한 편을 추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단 한 편의 걸작만 남긴 채 30번째 은둔 생활을 한 명작가와 16살 흑인 소년의 우정과 성장을 담은 영화 파인 포레스트를 준비했습니다. 경찰들조차 야간 순찰을 나오기 두려워하는 빈민 슬럼가 브롱스에서 살며 친구들과 농구를 즐기고 학교 성적도 나쁘지 않은 평범한 흑인 소년인 자말. 그러나 그는 겉모습으로 그저 친구들 사이에서 튀지 않고 살아가려는 가면을 쓰고

하고 있을 뿐 사실 책을 좋아하고 문학에 천재적인 소질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동네 친구들과 농구를 즐기는 농구장 옆 아파트에는 절대 밖으로 외출하지 않고 그저 창문으로만 밖을 관찰하는 의문의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남자에 대한 궁금증이 날로 높아져만 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 사이에서 담력 내기를 하다 걸린 자말은 남자의 아파트에 숨어 들어가게 되고 갑자기 나타난 그에게 놀라 그만 가방을 두고 나오게 됩니다. 며칠 후 자말은 남자로부터 자신의 가방을 되찾게 되고 그 안에 넣어두었던 자신의 습장 노트에서 예사롭지 않은 첨삭의 조언의 글들을 발견합니다. 놀라움을 느낀 자말은 신비로운 남자가 평범하지 않는 사람임을 직감하고 그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렇게 불우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천재 소년과 그의 재능을 알아본 작가와 멘토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살아온 환경이 그리 좋지 못하다는 점과 어느 분야에서 천재라는 점, 그리고 훌륭한 멘토가 나타나 그들과 소통하며 스승과 제자로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점에서 굿 웰 헌팅이라는 작품과 비교가 되지만 영화에서는 문학이라는 매개체는 좀 더 지적이고 시적인 은유적 감정이 표출됩니다. 스승과 제자라는 수직적 관계보다 우정에 가까운 두 사람의 관계에서 세대를 뛰어넘는 두 사람의 따뜻한 우정은 물론이고 진정한 스승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늘 자신을 가르쳐줄 정신적 멘토를 찾지만 달리 전환해 보면 결국 각자가 원하는 좋은 사람과 사고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진정한 멘토와 교감할 수 있고 그런 관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영화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감화돼 자신의 트라우마를 깨트리는 관계의 행보를 이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빈민 슬럼가에서 살아가지만 문학의 꿈을 가지고 있는 소년 자말.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대작가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두 사람은 세대를 뛰어넘는 제자와 스승의 교감을 이어갑니다. 계속하여 영화 파인 포레스트를 알아봅시다. 오랜 시간 동안 은둔 생활을 한 괴팍한 대문호는 그저 길거리를 방황하던 소년 자말에게 오래된 작가들의 시와 소설에 대해 들려주며 글 쓰는 법과 세상을 사는 법에 대한 교훈을 들려줍니다. 글짓기 시합에 나간 적이 있냐는 자말의 귀여운 물음이 딱 한 번 퓰리처상을 받았을 때 나갔다는 지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한 문학적 경지에 있지만 재치 있고 권위적이지 않는 스승의 모습이 묻어납니다. 이 영화는 감상할수록 마음에 담는 대사들과 함께 단순히 두 사람의 우정을 넘어서 이들을 통해 대변되는 순수 문학과 대중 문학의 만남, 그리고 세대를 떠나 소년이 꿈을 이루어가는 흐뭇한 과정을 남깁니다. 문학과 장문이라는 소재 때문인지 고지식하고 괴팍하지만 현명하면서도 외로운 노 작가의 모습에서 재치 있고 아름다운 구절들이 매혹적으로 흘러나옵니다. 물론 새롭거나 특별하지 않고 약간은 자기적이며 뻔한 이야기의 구성도 있지만 표현력이 돋보이고 주옥 같은 대사와 따뜻함을 가진 인물에 대한 표현이 영화의 부족함을 많이 채워주는 느낌입니다. 서로 나이와 환경, 지위와 경력, 모든 것이 달랐지만 인생과 예술에 대해 옛 이야기를 하듯 다정히 대화를 나누며 경쾌하게 타자기를 두드리고 그 소리에 흐뭇해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만한 영화입니다. 이상 오늘의 추천 영화 파인딩 포레스트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지혜, 모르면 손엔 꿀팁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만큼이나 커피에 중독되어 주기적으로 마시지 않으면 불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임신을 하게 되면 아이에게 해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피하게 되는데요. 임산부에게 커피는 정말 안 되는 걸까요? 오늘 꿀팁 시간에는 하루에 섭취해야 할 카페인량은 어느 정도일지와 적당한 커피의 효능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임산부는 하루에 300mg의 커피를 초과하지 말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커피를 마시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하루 한두 잔까지의 커피 섭취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카페인은 커피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며 평소에 쉽게 먹을 수 있는 초콜릿, 녹차 등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그 양을 제외하고 남은 양의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신 중 하루 권장량 이상의 카페인을 섭취하게 될 경우에는 태아가 칼슘을 섭취하는 것을 방해하여 성장과 뼈 형성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답니다. 때문에 태아가 튼튼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권장 카페인량을 넘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일반 커피 대신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거나 소량 함유된 디카페인 음료를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카페인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에 이 역시 적당하게 마셔야 합니다.

또한 임산부가 아니더라도 너무 많량의 카페인을 먹게 되면 다양한 부작용이 생기기에 적당량을 지켜야 합니다. 성인은 400mg, 어린이는 100mg 이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커피에는 어떤 긍정적인 효능이 있을까요?

커피에는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과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은 알츠하이머, 퇴행성 질환의 위험성을 낮추어 줍니다. 이런 효능들은 하루 두 잔 이하의 적당량을 마신 경우로 오히려 그 이상을 마시게 되면 뇌졸중, 치매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커피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음료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적당량을 섭취해야 몸에 해가 가지 않는데요. 계속하여 하루에 섭취해야 할 카페인량은 어느 정도일지와 적당한 커피의 효능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의 주요 성분인 카페인은 혈류로 들어가 뇌로 이동하게 됩니다. 카페인은 뇌의 신경세포의 활동을 둔화시켜 졸음이 나게 하는 억제성 신경전달물질인 아데노신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때문에 피곤하거나 졸릴 때 커피는 우리 몸의 에너지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커피 안에는 또 항염증, 항산화 등 파이토케미컬과 인슐린에 대하여 감수성을 높여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낮춰줍니다. 또 당뇨병의 전 단계에서 위험률을 낮춰주는데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커피 한 잔을 매일 먹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제2형 당뇨병 위험이 약 7% 감소했습니다.

신체 세포가 손상되어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이 걸리게 되면 노화가 찾아옵니다. 이때 항산화 물질인 활성산소가 이런 현상을 막아주는데요. 커피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당뇨병 위험을 낮춰주며 노화 현상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효능은 적당량을 마셨을 경우 가져올 효과라는데요. 과하게 마셨을 경우에는 되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소량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꿀팁 시간에는 우리가 하루에 섭취해야 할 카페인량은 어느 정도일지와 함께 커피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잘 메모하셨다가 유용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오늘 준비한 꿀팁이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30년째 은둔 생활을 한 명작가와 16살 흑인 소년의 우정이자 성장을 담은 영화 파인 포레스트를 함께 나누었고, 꿀팁 시간에는 하루에 섭취해야 할 카페인량과 커피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음력 5월 5일 단오입니다. 묵은 체질을 버리고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여 몸과 마음을 정리하는 명절이기도 합니다. 창포 향기 극히 남은 채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단오의 정겨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로 남아있길 바랍니다. 오늘 프로 여기에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윤려나,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0: 우리 네 남매 중 셋째는 지금 연길에서 석재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어릴 적 우리 아랫집에는 김호라는 아이가 살았는데 셋째와 동갑내기였고 한족이었다. 아니, 반은 조선족이라 해야 옳겠다. 어머니가 조선족이셨으니까. 당시 마을에서는 이런 아이들을 보통 짜구배라고 불렀다. 아랫집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발간집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집 한쪽에 출입문을 따로 내고 사는 집이어서 벽 하나 사이에 문이 없을 뿐 한 지붕 아래에서 사는 셈이었다. 그래서 자연스레 가깝게 지냈는데 김호가 소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마을 중학교에 한족반이 없어서 진중학교 기숙사로 간 뒤부터는 만날 기회가 뜸해졌다. 오히려 김호의 여동생 김리를 자주 보았다. 그런데 한 해가 지나 12살이 된 김리는 셋째를 피하는 듯했다. 아랫집에 살면서도 만나면 말수가 없어졌고 얼굴을 붉히며 셋째를 외면하기 일쑤였다. 그 일로 셋째는 속이 상하고 허전해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하굣길에서 셋째는 김리가 땅에 포도 앉아 엉엉 우는 것을 보았다. 모슴의 며치 곁에서 희닥거리면서 김리를 손가락질하며 짜구배 짜구배 하고 놀리고 있었다.
1: 이 새끼들이 죽을래?
0: 셋째는 돌덩이를 주워들고 그쪽을 향해 팔매질했다. 모슴 애들은 자기

0: 이들보다 모리 하나는 더 큰 중학생인 셋째를 보자 꼬리 빠지게 도망쳤다.
1: 나쁜 놈들.
0: 셋째는 김리를 잡아일으킨 뒤 그 애의 손을 꼭 잡고 집까지 데려왔다.
1: 이롭다. 짜고 뵈면 어째. 이롭다.
0: 셋째의 손에 잡힌 김리의 손이 찐빵처럼 따뜻하고 말랑말랑했다. 김리는 흐느낌을 그쳤지만 다른 한 손으로 계속 눈물을 닦았다.
1: 이후에 저놈들이 또 놀리면 내한테 말해. 주먹 맛을 못 봐서 그래. 쬐꼬만 새끼들이.
0: 김리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눈물 자국이 얼룩덜룩한 얼굴에 생긋 미소를 띠며 셋째를 바라보는 그 측은한 모습은 이슬 머금은 아침 들꽃처럼 고왔다. 그 후로 둘 사이의 서먹함은 사라졌다. 함께 숙제도 하고 마당에서 제기차기도 했다. 셋째는 김리와 함께 있을 때면 자연 마음이 따뜻해졌고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으며 가끔은 남자다운 힘과 재주를 자랑하고 싶어지기도 했다. 김리도 셋째를 싫어하지 않았고 잘 따랐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김리의 관심은 오로지 공부에 있었다. 그 애는 셋째에게 한어 선생님 맞잡이였다. 그 덕에 셋째의 한어 성적은 다른 과목보다 훨씬 좋았고 학급에서 유일하게 한어를 술술 말하는 학생으로 되었다. 가끔 김리도 셋째에게서 조선어를 배웠다. 엄마가 조선어를 배우면 꼭 쓸 데가 있다면서 집에서 조선어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둘은 같이 숙제도 하고 서로 언어도 가르쳐주면서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시절을 함께 보냈다. 김리는 얼굴도 인형처럼 예뻤지만 비쳐서 앵돌아졌다가 이내 해시시 풀어지는 순진한 성격이 더욱 매력적이었다. 게다가 김리에게서 느껴지는 형언할 수 없는 어떤 냄새를 맡을 때면 세제는 저도 모르게 이상 야릇한 느낌이 들었다. 그 느낌이 그토록 오랫동안 셋째의 가슴 한구석에 아릿한 감정으로 남아있을 줄이야.

김리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김원애는 덕신이라는 한족 학교가 있는 마을로 이사를 갔다. 김호 아버지의 고향이기도 했지만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라는 이유가 컸다. 김원의 이삿짐을 실은 트럭이 떠나갈 때까지도 셋째는 그저 얼떠름한 기분이었다. 그런데 부모님과 함께 그들을 배웅하고 빈집으로 돌아왔을 때 갑자기 무언가를 잃은 듯한 허전함이 엄습했다. 그 느낌은 꽤 오래 지속되었다. 세월이 흐르며 김리의 모습이 안개 속에 묻혀 희미해졌지만 그의 채취만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았다. 그 냄새를 떠올릴 때마다 세제의 마음은 아릿했고 혹 어디선가 다시 그 애를 만날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기대가 허망하게 느껴질수록 마음은 더욱 허전해졌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아랫집 기모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술 한 병과 족발 한 그릇을 들고 왔는데 본격적으로 부탁을 하려는 기색이었다. 어머니 말로는 아까도 무슨 일로 왔었다 한다. 나는 저녁을 먹으며 이미 아버지와 술을 두어 잔 마신 터라 또 기모가 부탁할 내용도 모르는 채 술잔부터 드는 것이 조금 게림직해 일단 사양했다. 그러나 기모는 막무가내로 술을 따르고 족발을 뜯어놓았다. 마지못해 잔을 들었는데 술이 도순배 돌자 기모는

0: 방금과는 딴 사람처럼 화려한 모습이 사라졌고 오름쩍거리며 입을 열었다.
1: 실은 딸 녀석이 한국으로 돈 벌러 가려는데 수속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어서 그래요. 형님이 북경에 계시니 잘 아시지 않을까 해서.
0: 하기야 마누라의 회사가 외국 비자 대행 업무를 하고 있기에 나도 대략은 알고 있었다.
1: 글쎄 그건...
0: 나의 주저하는 심사를 읽었는지 김호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다. 하여 나는 말을 조심스럽게 돌렸다.
1: 그런데 딸아이 호구는 한족으로 되어 있어? 아니면 조선족으로 되어 있어?
2: 아, 그게 말이요. 조선족이요. 우리 모두 조선족으로 등록돼 있어. 큰아버지가 조선족으로 올리는 게 좋다고 해서 아버지도 그렇게 하셨어.
1: 그러면 무슨 걱정이요? 연길에 가서 여행사에 맡기기만 하면 다 해줄 텐데.
2: 아,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합대.
0: 조선족의 한국 비자 대행 수수료는 한족보다 훨씬 낮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김호는 한족 마을에 살아서 그 차이를 모르는 모양이다. 내가 자세히 설명해 주자 김호는 그제야 비로소 안심이 된 듯 얼굴이 해낙낙해지며 연신 술을 권했다. 한참 잔을 나누다가 그는 아버지 쪽을 흘금 보더니 자기 집으로 내려가서 한 잔 더 하자고 했다. 나도 취기가 돌아서인지 술이 술을 찾는다는 말처럼 따라 나섰다.
2: 여동생 이름이 김리였지. 야, 김리지. 그의 셋째에게서 조선업에 와서 한동안 잘 써먹었는데
1: 지금은 어떻게 지내?
2: 야, 후에 장춘으로 시집 갔는데 잘 사는가 싶더니 이혼했어. 지금 사람들은 쩍 하면 이혼이니
0: 김호의 말투로 미루어 김리가 그리 잘 사는 것 같지는 않았다. 다 인물값을 하는 거지 뭐. 중학교 때부터 깡패 같은 놈들과 어울려 다니더니 결국 그 꼴이 됐어. 김호는 한족 중학교를 다니기 위해 덕신으로 이사 간 것을 후회한다고 했다. 진중학교 한족반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간 건데 조선족 학교에 다니기보다도 못했다는 것이었다. 자신도 한족 학교를 겨우 졸업했지만 별로 소용없었고 큰아버지 권고로 호적을 조선족으로 등록한 게 다행이었다고 했다.

내가 대학에 진학하고 2년 후 둘째도 대학에 갔다. 셋째 차례가 되었을 때 갑자기 고중이 진으로 옮겨갔다. 한때는 학생이 많아 9년제 의무 교육을 보급한다며 고중까지 대대마을에 세웠지만 그동안 개혁개방이 진척되면서 도시로 이주하는 가구가 늘어나자 학생 수가 점차 줄어들었다. 결국 대대마을에 있던 고중이 공사마을로 옮겨졌고 후에는 진에 있는 고중과 합병하게 되었다. 그 결과는 등하굣길이 곱절이나 멀어졌다. 셋째는 한 학기 동안 자전거를 타고 10리 넘는 길을 오가며 진중학교에 다녔다. 그러나 친구들이 하나둘 빠지고 공부에 대한 흥미도 사라졌다. 그는 결국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나누었다. 당연히 호된 꾸지람을 예상했다. 아버지는 월컥 화를 내셨고 어머니는 눈물을 보이셨다. 하지만 셋째는 꿋꿋이 버텼다. 한 달 후 그는 마침내 집안 논리를 돕기 시작했다. 아버지도 결국 그의 선택을 묵인하신 듯했고 다른 말 없이 일을 시켰다. 의외로 셋째는 농산일에 재미를 붙였다. 하기 싫었던 공부에서 해방된 속시원함 때문이었을까. 그는 열심히 배웠고 몇 해 지나니 제법 번듯한 실농꾼이 되었다. 논밭을 다루고 소도 키우며 마치 자유를 만끽하는 듯한 나날을 보냈다. 학교에 다닐 때 동경하던 삶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은 이 생활은 꿈만 같았다.

0: 하지만 꿈의 이면엔 언제나 현실의 껄끄러움이 도사리고 있었다. 자유는 홀쭉한 호주머니를 채워주지 못했다. 1년 내내 농사질을 해도 온포만 해결될 뿐 돈이 모아지지 않았던 것이다. 학교를 그만둔 지 3년째 되는 여름, 세제는 배낭을 걸머쥐고 연길로 진출했다. 우연히 연길에서 만난 이 친구가 3년 차로 집 나르는 일을 하며 꽤 잘 산다고 했다.
1: 3년 자전거 깔보지 마. 이 거리 두면 제법 보는 게 쏠쏠하다고.
0: 셋째는 귀가 솔깃했다.
1: 이라, 나도 무슨 일이든 해볼까?
0: 연길에서 그의 첫 일은 생수 배달이었다. 한 달쯤 하다가 그것으로는 수입이 얼마 안 되자 가스통 배달과 이삿짐 나르는 일까지 맡았다. 친구 말이 맞았다. 부지런하면 돈은 벌 수 있었다. 도시 편들이 작은 단층집이라도 사고 결혼할 꿈을 품으며 그는 더욱 열심히 뛰었다. 어느 찌는 듯한 복날, 세제는 가스통을 짊어지고 아파트 계단을 올랐다. 몸을 짓누르는 쇠덩이에 저항하며 5층까지 오르니 온몸이 땀에 흠뻑 젖었다. 헐떡거리며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내려가 공중전화를 걸어봐야겠다고 돌아서는데 집안에서 여자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와 고막을 때렸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문이 열리자 눈두덩이 팅팅 붓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여자는 물에 빠진 사람이 뜬 나무를 부여잡듯 차가운 손으로 셋째를 꼭 잡으며 간청했다.
2: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우리 엄마 풍 맞았어요.
0: 셋째가 엉겁결에 따라 들어가 보니 한 아주머니가 입가에 거품이 맺힌 채 마룻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주변에는 토사물이 흩어져 있었고 악취가 진동했다. 처음 마주하는 광경에 그는 망설여졌다. 하지만 여자의 눈물노린 간청이 그를 단단히 올감했다. 세제는 이를 악물고 아주머니를 둘쳐업었다. 환자는 몸이 그리 뚱뚱한 편이 아니었으나 정신을 잃었는지라 업어내리기 여간 힘들지 않았다. 씩씩거리며 3년 차에 환자와 여자를 태운 세제는 연변병원을 바라고 전속력으로 달렸다. 가는 길에서 여자는 정신을 차린 듯 구급차가 고장나 늦어진다고 하던 중이었는데 마침 그가 나타나 천만 다행이라고. 그녀의 아버지는 회사가 멀리 있어서 지금 급히 오는 길에 있다고 했다. 지금에 비하면 당시 손바닥만 하던 연길 시내지만 연변병원까지 가는데 자전거로 10분이 넘게 걸렸고 집에서 지체한 시간까지 더하면 환자는 쓰러진 지 반 시간이 넘어서야 병원 응급실에 들어갔다. 여인은 돈 100원을 주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넉넉지 못해 그러니 다음에 꼭 은혜를 제대로 갚겠다고 했다. 적은 돈이 아니었다. 가스통 하나 배달하는데 층수에 따라 다르지만 5층이라야 5 더하기 5 도합 10원이 고작이었다. 응급실에 환자를 맡기고 나서야 셋째는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문득 허겁은 웃음이 났다. 낯선 사람을 위해 그렇게까지 긴장했던 자신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그런데 왜 그 여자의 모습에서 문득 김리가 떠오를까? 말투가 비슷해서일까? 이제 김리는 이름만 분명하고 이목구비 모두가 희미한 이미지로 남아있을 뿐이었다.

0: 한 달쯤 지나 세련된 옷 맵시 산뜻한 화장을 한 젊은 여자가 셋째를 찾아왔다. 가스회사에 전화를 여러 번 걸어 겨우 찾아냈다고 했다. 처음에는 누구인지 몰랐지만 그날 병원에 데려다 준 중풍 환자의 딸이라는 말에 기억이 되살아났다. 당시의 어수선한 모습과는 달리 그녀는 얼굴이 반반하고 눈이 어글어글한 미인이었다. 얼굴도 얼굴이지만 몸매 또한 곧고 날씬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녀에게서 김리의 모습이 떠올랐다. 지난번에 정말 고마웠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1: 어머님은 괜찮습니까?

0: 가?
1: 네, 후유증이 좀 있지만 많이 나아졌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저 손말을 배우고 있는데 아직 서툴러요. 그녀는 점심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아버지가 꼭 대접하라고 당부하셨다는 것이다. 셋째는 사양하다가 젊은 미인과의 식사를 거절하기 아쉬워 결국 따라 나섰다. 택시를 타고 한참을 가니 시냇물이 흐르는 골짜기 오구에 자리 잡은 2층짜리 조선족 음식점이 나타났다. 산천어 회로 유명한 고급 식당이었다.
2: 회를 잘하는 집인데 괜찮으세요?
1: 아무렴 좋죠. 셋째는 웃으며 대답했다. 다행히 그날은 깨끗한 옷을 입고 나왔음에도 고급 식당에서 세련된 여성과 마주 앉으니 어쩐지 주눅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가 자연스럽게 대해주고 가끔 장난도 섞고 대화를 이어가니 긴장이 풀렸다.

소설 아버지의 산 두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랑독의 리나, 기획 호복순, 편집 남철,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가라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음력 5월 5일은 중화민족의 유구한 전통 명절의 하나인 단오절, 바로 오늘입니다. 지역이 부동함에 따라 단오절의 풍속습관도 차이가 있지만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것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네뛰기, 널뛰기, 씨름 등 민속 행사도 즐기는 하루가 되시고 중화민족 대가정의 화목한 분위기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엄희단입니다.

0: 함께 부르는 아리랑 코너에서는 연변대학예술학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다양한 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리랑을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전통 명절인 단오를 맞아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그동안 배우셨던 아리랑 가운데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또 부르고 싶은 아리랑을 선정해서 한 분씩 불러보는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1: 예, 좋아요.
2: 너무 좋죠.
0: 네. 네, 참 네 분이 계시는데 지금 이 스튜디오가 너무 꽉 참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동안 배우셨던 아리랑을 또 우리가 좀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부르고 싶은 아리랑을 선정해서 한 분씩 불러보는 시간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어떠세요?
1: 예, 다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기회가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0: 네, 아니 그리고 한 분씩 좀 불러볼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1: 좋아요.
0: 네. 아, 아마 그 우리가 그냥 아리랑을 배우고 나서는 그냥 합창으로 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오붓한 또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좀 네 분이 아마 부르고 싶은 아리랑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마련했습니다.
3: 네.
1: 좋아요.
0: 좋습니까? 좋습니다. 네, 그럼 우리 다 함께 우리 아리랑을 한번 합창으로 부르고 나서 한 분씩 또 본인의 무대를 가져보면 어떨까요?
1: 좋아요.
0: 네. 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아리랑. 가장 기본적인 아리랑이겠죠? 불러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함께 아리랑을 불러보도록 할게요, 그럼. 자.

0: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에우, 박수로도.
1: 박수!
0: 아유, 그럼요. 네. 아리랑은 언제 불러도 참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주고 또 감성을 흔들어준 그런 노래죠. 자, 오늘 뭐, 특별히 또 우리가 모였잖아요.
2: 네.
0: 일본으로 그래도 반장님이 부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일본으로 그럼 반장님이 부르시죠.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일본으로 이정희 학생이 있죠.
2: 예, 네. 저 좀 간단하게 좀 몇 마디 하겠습니다.
0: 네. 네.
2: 저는 이날 이때까지 노래 교실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예. 네. 남들은 뭐 심녀요, 뭐 네. 평양센터요, 전 네. 선생님들 찾아다니며 모두 배우는데 네. 이 나이 먹도록 처음 오 선생님하고 저 연변대야 홍가 선생님께서 내 지금 배웁니다. 네. 정말 저에겐 정말 벅찬 선생님들이죠, 뭐.
0: 아, 그때 무용어 저, 하셨죠. 무용 잘하시는.
2: 예, 그러니까 네. 저는 진짜 이 하얀 종이 백지에다
0: 네.
2: 선생님하고 홍가 선생님이 지도를 받아서 처음 이래 노래를 불러봅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저에게 벅차지만 전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배운 데 좀 선생님들이 요구 수준에 따라 못 가서 그게 항상 마음이 걸립니다.
0: 우리 리정희 학생은요? 미량아리랑 준비하셨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이건 23년도에 배웠는데 한 번도 해못 보고 저리 즉흥적으로 이사해서 하겠습니다.
0: 그러니까요. 예, 예, 예. 그럼 우리가 또 다 같이 하도록 하고요.
2: 예, 예, 예. 예.
0: 아리아리랑 이 부분이죠.
2: 예.
0: 자.
2: 아.

0: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2: 즉흥으로 하시는데 그 전혀 잊지 않으셨어요? 식임 제대로?
1: 네. 대단합니다.
2: 그러니까요.
1: 선생님도
2: 그러니까요.
1: 머리가 네. 좋아요. 23년 12월 8일 날 배운 거.
2: 맞아요. 오늘 3년 전에. 그러니까 거의 3년 전에 배우셨는데 전혀 안 잊어졌어요.
1: 집에서 한 번이라도 연습을 했더라면 좋았겠는 거.
2: 그러니까요.
1: 거.
2: 예. 오늘은 그냥 즉흥으로.
3: 우리 동무들 다 그렇지요. 예.
2: 그럼요. 다 즉흥이 강하세요.
4: 축하합니다. 반장님. 감사합니다.
2: 아, 노력 얼마나 많이 하셨을까.
1: 아, 그래도 어째.
2: 짐작이
1: 와요. 그냥 인상이 떠오릅니다.
2: 예. 네. 그렇죠.
1: 독창 해도 될 것 같습니다.
2: 독창. 아니, 독창 올, 가능하시죠. 네.
1: 가수 선생님 두 분이 덕분입니다. 이만큼 진보.
2: 아니, 좀 깜짝 놀랐어요. 예, 키가 엄청 높은데.
1: 그리고 남들처럼. 네. 뭐, 선은 신비게 녹음 하나. 우리 여기 거기서 선생님이 반수, 장구밖에 예. 없잽니까?
2: 그럼요. 예. 오늘은 아주.

0: 간단하게 네,
1: 네.
0: 장고 반주에 맞춰서 오 잘하셨어요.
2: 네.
0: 잘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아, 네. 자 그리고 다음은요. 다음은요. 네. 네. 그럼 김영희 학생이 준비하시죠. 네.
3: 몇 년 동안 우리 오미라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리헌관 연변대학 예술학원 리헌관 선생님이
0: 네.
3: 이런 교수님들이 이런 아리랑 방송을 배우면서 하나는 너무 감동되고
0: 아, 예.
3: 아, 우리 나 먹어가지고
0: 네.
3: 이런 선생님들이 맞아요. 교수님들이 돈 한 푼 다 안 받고 네. 이래 하셨는데 이거 원래 노래 할 줄 모르는데 배워도 되겠냐 생각해봤는데 그래도 이 아리랑은 민족이 아리랑이기 때문에
0: 그럼요.
3: 배워도 될 것 같다고 해서
0: 네.
3: 열심히 배우느라 했는데 우리 선생님이 요구에 도달을 못하지만 우리 마음은 이 아리랑에 대한 이 인식이 따라가고 이 복을 받는 데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계기를 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배우느라 했지만 잘 부르진 못해도 이 마음껏 부르겠습니다.
0: 아유, 지금 사명감을 안고 지금 현장에서 배우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고. 그럼요.
3: 예. 어울다나 노래를 해서 배운 지 요즘 장연히 배운 것 같아요.
0: 네. 네. 오늘 단어절이라.
3: 돼서.
0: 그럼요. 네.
1: 감사합니다.
0: 예.
3: 감사합니다.
1: 예.
3: 감사합니다.
0: 예. 자.

0: 맞아요. 맞습니다.
1: 어, 아니 그 식임새들
0: 감사합니다.
1: 그, 못하신다 못하신다 하는데 이제는 못한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네.
0: 겸손하지 뭐.
1: 그럼요. 너무 겸손한 게 탈이에요. 예. 네. 너무 차분하게 식임새들을 사실 그 민요를 배운다 하면은 예, 네, 사실 민요를 배운다 하면은 굉장히 밖에 분들은 굉장히 겉부터 어 내시더라고요. 오, 민요 어려운 거 어떻게 배우냐고. 근데 배워보시니까 어때요?
2: 재밌지요.
1: 예. 네, 사실 식임새들 방금 부르신 경산아리랑도 식임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차분하게 너무 잘 배우신 것 같아요. 그 맛있어요.
0: 예. 선생님, 네. 어미나 선생님, 여보 잘 가르쳐줘서 잘 가르쳐줬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못한 사람도
1: 지름길이요. 지름길을
0: 있습니다.
1: 아유, 여러분 또 많이 또 노력하신 결과죠. 예.
2: 선생님들이 덕분입니다.
1: 아유, 자, 또 이번에는 또 흥을 아주 많이 갖고 계시는 학생이에요. 네. 우리 이 학생은요, 계숙 김계숙 학생. 예. 김계숙 학생은 네. 어떤 아리랑을 준비하셨어요?
2: 단천 아리랑 불러보겠습니다.
1: 단천 아리랑, 예. 단천 아리랑은,
2: 네. 이민요 광장에 와서 우리 오미란 선생님하고 리홍관 선생님께서 너무너무 감동 깊게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배워줘서 민요 노래를 원하죠. 하지만 더 잘 부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아우 또.
2: 못하지만 잘 들어주세요.
1: 자, 단천 아리랑, 예. 네, 자, 대담하게. 자.

0: 원래 이동은 성수입니다. 예. 아니, 우리 산 이상하다.
1: 화면이셨으면 너무.
0: 예. 네. 정수니까.
1: 좋다. 좋지. 다음엔 이걸. 아니, 무대에서 독창을
0: 쓴다 편안하
1: 그러니까요.
0: 이렇게 안 썼습니다.
1: 그렇죠.
2: 저장은 카메라 입고 그다음 그 선생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긴장하지.
1: 아, 긴장하셨어요.
0: 아무 데서 버리고 예.
1: 네. 야, 화면을 제사에, 의식해야 하니까.
0: 그런데 그 말에도 잘한다고요. 예.
1: 에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예.
3: 저도 이민녀로 워낙 즐겼습니다. 그래서 네. 홍관사 선생님하고 어미라 선생님 너무 잘 되어서 약간 불렀는데 앞으로 더 잘 부르게 노력하겠습니다.
1: 아유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아니 흥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예. 예. 그래서
3: 민녀 거기 좀 독차 나가보시 민녀 노래 병원에 어디가 좀 써.
1: 해야죠. 하셔야죠.
0: 선생님께서 기대를 준다. 아, 그래.
1: 지난해 그 우리 반장님이 목표가 독창을 하시겠다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충분할 것 같아요.
0: 예. 준비합니다. 예. 예.
1: 근데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시고 독창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3: 그때는 뭐 창간 영 애타웠어요.
1: 아, 그때는 좀 아프셔서 예.
3: 삼이 장났으니까 아이고 이쁘기도 하다. 잘한다. 하고 싶다. 이런
1: 그럼요.
3: 앞으로 많이 노래해.
0: 예. 우리 세 분은 처음부터 참간부입니다.
1: 아, 그래요. 원로.
0: 원로
1: 학생. 예.
0: 독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십시오.
1: 아니, 충분히 되잖아요. 충분히 돼요.
0: 고맙습니다.
1: 왜냐면, 그 사람은 내가 그 뭘 하겠다고 서원을 기원하면은 이루어진다잖아요. 네,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아니, 반장님 너무 잘하시고 세 번 지금 하셨는데 다들 너무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아유, 잘하셨어요. 네. 자, 이제는 또, 우리 또, 신호 학생이, 예, 이 학생은 또 독창을 하셔서, 여러분 아마 많이 부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네, 독창을 하셨던 분이라, 여러분의 목표가 다 독창이잖아요. 충분히 됩니다. 네. 자, 우리 신호 학생은요?
4: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프로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엄이라는 선생님과 리홍관 선생님 만나서 정말 진짜 이 민여애나 전 저 처음에는 민여애가 이렇게 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꾸만 목소리가 그냥 민여애 만달까 그 다음에 다시 아 내가 그래 민여애 돼야 되겠다 이런 게 또 이렇게 친구들이 있고 있으니까 소개도 있고 예 반장님도 그냥 이렇게 오라 하니까 와보니까 진짜 이 민여 가 정말 감칠맛이 나고 정말 좋습니다. 예, 배울수록도 좋고 선생님도 또 기름기를 닦아서 잘 배워준단 말입니다. 예, 제가 부른 노래는 냉산목판 아리랑입니다.
1: 네, 요즘 다 가르치고 있는 아리랑이죠?
4: 예, 맞습니다.
1: 들어보겠습니다.
4: 예.

0: 관절도 하실까요? 아, 아니 아쉬워하시는 표정이라
1: 3절까지 괜찮아.
0: 3절까지 하자.
1: 하나 하기 싫어.
0: 3절까지.
1: 예.
0: 자. 예.

0: 감사합니다.
1: 네. 아주 이, 표정이 예. 그 내가 채 못했는데 이런 표정이라서 제가
0: 채 못했다.
1: 그러니까요. 아니 부족한데 이런 표정이잖아요. 아우 잘하셨어요.
0: 네. 네. 네.
1: 그럼요. 아니 이 풍경이 지금 노래하실 때 막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장고에 맞춰 노래하시잖아요.
2: 하나도 하기 싫어. 그, 우리 못 하시.
1: 아 그래요? 예. 아 근데 저는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그 어르신들이 농가에서 그런 풍경들을 많이 보았잖아요. 우리가 그 뭐 흔히 마을에 무슨 큰 행사가 있을 때면 아주머니들이 예. 모여서 예. 막 물 바가 물 바가지 함재다. 예. 바가지를 두드리면서
0: 절로 예 묶어.
1: 예 그렇죠. 예. 그런 풍경들이 막 예, 생각나고 예, 예. 아니면 또 이런 그 접시를
3: 접시로 예. 나요.
1: 그렇죠. 접시를 막 갖고 막 이렇게 접시. 예. 예. 어렸을 때 예, 봤던 풍경이에요.
0: 소학교 때 예. 예, 소학교 때 예. 음력 쓰리면 이 아재네 집 놀러 가면 예. 전에 옛날에는 소금도 없어서 앞집에서 뒷집에서 구워가고 그럴 때입니다. 그럴 때면 혹시 못 와서 놀무 설이라 보름이라 놀무 함지에다 무릎 절반 담고 큰 바가지 놓고 절 두묶음 지고서 예. 침에 노는데 아리랑을라 부르는데 정말 지금보다 더 뭐 풍경이 더 낫지.
1: 어, 예.
0: 지금도 그게 생생합니다. 예. 예. 예.
1: 같이 어울려서 또 예. 노래하고 누가 한 사람 부르면 같이 따라서 예. 또 먹이고 받고 예. 그잖아요. 예.
0: 그 노래 안 나요.
1: 노래
0: 안
1: 나요.
0: 모두빌 하나 안 찾아서 노래하면 퉁치고 술을 많이 먹고 예. 예. 지나가는 사람도 한 잔 먹이는 정말 전기
1: 인정이 인정이 인정미가 풍기죠. 물씬
2: 아리랑. 정말 조선 민족이 정말 영원한 민족이 아리랑이라 할 수 있고 세계적으로 지금 아리랑이 나가지 않아요.
1: 네.
2: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조선 민족이가 광채롭습니까? 영유합니까?
1: 그렇죠.
2: 대단합니다.
1: 그럼요.
0: 네. 정말 오미라 선생님 성스러운 사업합니다. 우리 민족이 아리랑 넋을
1: 네. 예?
0: 우리 부모들이 고생스럽게 그런 아리랑 고개를 릴레이로 아래에다가 전수하는 사업이니까 정말 그 어느 사업

0: 받아서 성스러운 사업이고.
1: 영광스럽습니다.
0: 예, 예. 맞습니다. 예.
2: 아니, 아리랑은 우리가 그 우리나라의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예, 등재가 또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민족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 중화민족의 대가정의 꽃으로 활짝 피어나서 누구나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민족 화합의 그런 노래로 이제 거듭나면 좋죠. 우리가 또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또 가르쳐드리고 있잖아요. 타민족들도 우리가 조선족이라면 아리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리랑의 매력이 참 대단합니다. 예전에 또 그런 풍경을 떠올리면서 또 우리가 또 한 번 아리랑을 불러봤는데 또 함께 부를 수 있는 아리랑을 또 불러본다면
0: 영천 아리랑
2: 영천 아리랑을 네. 그 냉산법판이랑 영천 아리랑 참 헷갈린다고 했잖아요. 예. 네. 네. 자 영천 아리랑도 우리가
0: 어라지만은
2: 예 옷머리 장단으로
0: 예 할 수 있습니다.
2: 아 그래요? 네, 네. 왜냐하면 영천 아리랑이랑 영천 아리랑이랑 그 냉산 못한 아리랑이 참 비슷하다고 해서
0: 아리랑 가슬아리
2: 예, 가슬아리 없어요. 다 가져왔어요.
0: 아리랑 네. 아라린가 슬아린가
2: 아까 가셨잖아요.
0: 아라린가 슬아린가인가
2: 맞습니다.
0: 우리 이거 네. 24년도 병기입니다.
2: 아 24년에
0: 예, 지금 연습도 못하고 여기서 즉흥적으로 부르겠습니다.
2: 그럼요 예. 그럼요. 아라린가 쓰라린가 영천은 뭐가 많다 했죠?
0: 애가 많댔습니다.
2: 애기가 많댔죠? 예. 그걸 기억하셨네요. 예, 예. 예. 해보실까요?
0: 예.
2: 네. 해봅시다. 아라린가 쓰라린가 이 부분이에요.
0: 예.
2: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예. 산골집 큰애기, 산골집 큰애기. 예. 예. 애기가 많다고 했잖아요. 예. 참 우리 아리랑은 헷갈리기가 쉬워요. 왜냐면 예전에 그 아리랑 고개, 고개가 굉장히 많잖아요.
1: 나 알아줬다.
2: 나도 아직 가진 적 저기 나니 없어. 아까 파
0: 자, 하겠습니다. 아라링가 시작. 아라.

0: 냉산어판이랑 전혀 헷갈려 안 하시네요. 이 부분이 굉장히 헷갈려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헷갈려지지 않으세요?
1: 예.
0: 네, 잘하셨습니다.
2: 그러니까 잘 배워졌다는 것을 해야지. 예. 잘 배워져서 예. 그게 인상 깊게 배워졌다
0: 말이죠. 잊혀지지 않죠.
2: 어. 네. 어떻게 하는가 생각해보면은 네. 그래도 지금 시작되면 또 할 만 알아 말이야.
0: 네.
2: 우리 이게 그냥 깊게 배웠습니다. 한 절 한나 노래를 네. 한 날씩.

0: 그래서 그냥
1: 맞아요. 네.
0: 그래서 알때까지 사람마다 아, 알때까지 네. 배워졌단 말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인상에 남는단 말입니다.
1: 그러니까 시간이 네. 흘러도 네. 다시 꺼내보면 부를 수가 있고
0: 심성 있게 아, 이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
1: 어린 학생들
0: 네. 배워주느라고 네.
1: 그럼요. 네. 어린 학생들한테
0: 네. 연변대학 정말 연변예술계의 그 샛별들을 배양하는 홍갈 선생님 비하셨으니까 또오미란 네. 선생님까지 네. 네. 편집하시는 예, 그분 선생님 비하셨으니까 우리 이만한 진범다 진짜 백지산에서 우리 아무것도 배운 게 없습니다
1: 아, 그러니까 예. 놀라게 되죠 깜짝 놀라게 되죠
2: 어쩌고 말까지 했는데 네. 보니까 점점 가니까, 예. 우리 여기 아재들 들어가면서 나이란 것들 배워야 되겠다 예. 하고 또 배운 배울수록 더 재밌고 그 다음에 이 배운 게 또 이제 안 지고 아. 그러니까 선생님들 확실히 잘 배워졌다는 걸 설명하지 않을까?
1: 네, 어떤
2: 우리 우리 오미라 선생님하고 저 홍갈 선생님인데 박수로 보내주세요. 예.
1: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여러분도 너무 열심히 배우셨고 사실은 그 어떤 분들 그래요. 이 배우다 보면 그때 누가 그랬던가요? 곰이 옥수수 따는 격이라고 하나 배우면 하나 잊어버리고 하나 따면 하나 잊어버리고
2: 그런데
1: 예, 그럴 수도 있대요. 예, 근데 여러분 정말 근데 잊지 않으셨다는 건 정말
0: 그래.
1: 예, 이 노래가 정말 많이 마음속에 모아서 여러분 또 많이 또
0: 잘 배워져서 예. 우리를 어제 몽땅 그거 익어서 있게 만들었단 말이야.
3: 알량도 얼마나 많습니까?
0: 예. 그런데 어떤 때는 예. 색깔릴 때 많지
1: 헷갈리죠.
0: 헷갈리죠. 많은데
1: 혹시 또 해조아리랑 하면 여러분 또 기억이 나세요?
0: 예, 또 합니다.
1: 계속 또 합니다.
0: 중간 또 하게 된다.
3: 구동은 우리 아리랑은 8수로 배웠습니다.
1: 오, 그래요?
3: 그래도 이거 예, 뭐, 몇 년 전에 배운 것도 또 개다 합니다. 또
1: 그럼 해조아리랑 또 불러보실까요? 예? 해조아리랑을 또
3: 예,
1: 불러보실까요?
3: 예, 너무 좋죠.
1: 오, 그럼요. 뭐, 즉흥으로. 자, 해조아리랑은 역시 쇠마치 장단. 우리가 또 다 흥겨운 장단으로. 쇠마치 장단으로 배우셨어요. 그 류영관 선생님의 또 대표 곡이라고 해도 되겠죠.

0: 선생님 감각 알아보고.
1: 그냥 즉흥인데. 그러니까요. 네. 야, 이거 잊지 않으셨네요. 이 몇 곡이라도 이렇게 잊지 않고 계속 부르신다면은, 참 대단하세요.
2: 다 할 수 있습니다.
1: 그래, 그러니까요.
0: 연습 빠요.
1: 네. 그니까요. 즉흥으로. 너무 잘하셨어요. 네. 오늘은 오늘은 그냥 카메라도 없이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여러분 너무 잘 부르신 것 같아요. 네.

0: 근데 그런 카메라가 있어야 여러분 또 많이 또 그 무대 단련되거든요.
1: 네, 그렇죠. 또.
0: 그렇죠.
2: 네. 그런
0: 기회
3: 돌아오죠. 네. 맞습니다. 긴장감에서. 네. 예.
0: 그러니까요.
3: 도전을 위해서 또 모두 더 노력합니다.
0: 예. 예.
1: 우리도 그렇지만 이 대성 군중분들이 우리 노래하는 얼굴을 보고 싶었을겁니다.
0: 아, 그럼요.
1: 예, 꼭 얼굴을 보이겠습니다.
0: 아, 고맙습니다. 네, 예. 오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0: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아리랑은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입니다. 아리랑을 배우고 부르는 것은 오랜 전통 가곡을 전승하고 구전 민속예술을 이어가며 전통 음악 예능을 세대에 걸쳐 전달하는 일입니다. 이 노래에는 조선족의 생활, 미학과 민속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선율, 창법, 가사 속에는 조선족의 풍속과 언어 특색이 녹아있기에 아리랑을 배우는 것은 민족 문화를 깊이 체험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즐겨 부름으로써 조선족 문화의 매력을 세상에 보여주고 민족 문화 교류의 아름다운 명암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전통 명절인 단오를 맞아 그동안 배우셨던 아리랑들을 한번 불러볼 수 있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학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4: 인생의 황금 시간을 건강하게 따뜻한 정보와 공감을 담아 전합니다. 건강한 황금 시절.

소원 청심환은 칭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귀한 충약재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잠은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5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 질병 치료약품은 3곽을 사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신약대학방 및 준해각 신약대학방 분점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합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음은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초음은 청심환은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증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어서 청심 치명 발매안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 자체의 공동 주치로 놓고 말하면 심폐를 유연하게 합니다.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리 심한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0: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보통 심장병 환자들은 왕왕 심혈이 심한 증상을 기본으로서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혈이 심하다는 것을 뭘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중에서의 일종 증상에 관한 깊은 학설에 속합니다. 림상 주요한 표현은 가슴이 침침하고 기침을 잘 짓고 가래가 성하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특히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나는.
1: 예, 이거 지금 쓰고 나가.
0: 잘 쓰셨네요. 1년 걸으셨으면. 예.
1: 예, 이 좋은 확실히 써보니까 좋으니까 내가 지금 그 나 쓰고 있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1: 약은 예, 확실히 써보니까 나 효과가 참 빠르고 또 효과 좋고요. 지금 내 심장 어디든 나도 이 심장병을 해서 어디든 예, 여러 해야 됩니다.
0: 그렇겠죠.
1: 예, 고생 많이 해야 된다. 특히 예, 이내에 뭐 움직이다가 조금 활동도 이내 못해서 활동을 조금만 하게 되면 예, 숨이 다 올라오지 않아가.
0: 그래. 그게 기본이죠.
1: 예, 답답한데 숨이 올라오지 않고 어디 숨이 제대로 안 올라오고 그 다음에는 식은땀 바짝바짝 나오고 이러고 해. 그리고 그 다음에 예, 밤에 잠 제대로 못 자. 밤에 뭐 너무 자다 보면 함께 넣어도 예, 잠이 잘 안 오고 그 다음에는 딱 넣어서 이렇게 되게 되면 뭐 돌을 딱 지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예, 숨도 올라오고 이러고 그리고 예, 또 무슨 증상이냐 하면 이빨이가 자꾸 뭐 어디 데서 마르고 그리고 기침이 제발 기침이 많이 나고 가래가 많이 생기고 그랬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1: 그리고 냄새도 또 이빨에서 냄새도 많이 나고 이랬는데 이거 지금 내 약을 꾸준히 오래 쏜 바람에 이러한 증상들이 지금 모두 다 지금 사라져 잃었습니다.
0: 그렇죠. 심혈이 심한 증상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완전히 많은 개선을 가져올 수밖에요. 예. 지금 어떤 분들은 1년 넉 달 썼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슬수록 효과가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생님 이제 1년 거의 쓰셨다니까 효과성은 확실할 겁니다.
1: 예. 그래서 약은 예, 쓰고 쓸수록 예, 이거 다른 부작용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약이. 예.
0: 그렇죠.
1: 이 어떤 약이든 오래 쓰기든 부작용인데 이거.
0: 간에.
1: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두 분 선생님.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저도 심장이 나빠가지고 전통 심하는 어제는 저는 6달을 먹었습니다.
0: 그래요. 예, 예.
3: 예, 그, 정신감이 올리숨이 잘 올라와요. 그, 예. 정신감은 기침이 계속 나고, 예. 그랬습니다.
0: 예.
3: 예. 그래서 뭐 피도 검사를 했는데, 피는 이렇다, 되나?
0: 예, 예, 예.
3: 그래서 그 다음에 정신감이 강의를 듣고, 선생님 강의를 듣고서 이 정신감을 먹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정신감은 기침이 짙던 게, 피도 이 좋아졌습니다.
0: 예, 예.
3: 예, 그리고 저는 위도 좋아져서 소화도 잘 됩니다. 그리고 신장이 또 좋아지니까 나 이 조만간 밤에 밤잠도 못 자던 게 지금 다 좋아합니다.
0: 그렇죠. 예, 예.
3: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혈압 조절이 잘 됩니다.
0: 예, 심장병이 100분제 92가 고혈압을 동반하니까요. 예.
3: 예, 그래, 혈압약 계속 먹었는데, 어제는 차차차차, 앞으로 뭐, 기분 쟁개받은 일 없습니다. 정상입니다.
0: 예, 예. 그게 큰 예, 해결이죠. 말은 간단하지만 예. 해도, 예.
3: 앞으로 뛸 작정입니다. 그런 예. 약 계속 먹이. 그래서 오늘도 좀 뭐 활동이 좋을 수 있게 아까고 주문하겠습니다.
0: 그렇게 하셔. 예, 배달자로 만나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수고하세요. 두 분 선생님.
0: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4: 예, 조원정심환 쓰는 한산다. 조원정심환 정말 좋습니다.
0: 그래요?
4: 그 어떤 약, 무슨 약이나 예, 당도 못합니다.
0: 대부가 되지 않을 정도로.
4: 예. 예, 안 되죠. 그런데 조원정심환 예. 먹고는 처음부터 그래 먹은 게 예, 하나하나 소실되고 있습니다.
0: 예.
4: 기침 타고 기침 나고 가래 상하고 이빨이 아프고 이빨 쓰겁고 그저 냄새가 그렇게 나던 게 하나하나 다 소실되고 그리고 예, 위가 좋아지잖아요. 자극이 없다.

0: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밥은 없고 식사를 잘하고 예.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되고 맥이 나고 정신이 나고 그리고 예, 활동 못하던 게 활동할 계속 누워구부렸습니다.
1: 아.
0: 아파서 진조 못하고 어쩌고 하는데 그땐 게 알게된 게 이거 먹을 수로부터 어졌네 세계적 척 먹었습니다. 그리고 예. 얼마 좋겠습니까?
1: 아,
0: 난
1: 그래요.
0: 알아본 사람 같습니다.
1: 그렇죠. 그 정도 쓰겠다면 예. 확실할 겁니다. 예.
0: 두 번씩 먹던 게 어제는 한 번, 그저 아침에 한 번, 어떨 때는 저녁에 한 번 먹고 이래고 하는 게 지금 아무 모병도 없습니다. 얼마나
1: 그래요?
0: 모르겠습니다.
1: 와, 예, 예. 예.
0: 그래 계속 이래 좋아질 지기는 떨구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이래 그래라도 예. 또 어떤 분들은 좀 더 그렇죠. 이상한 것 같으면 다시 두 번 돌아왔다 그래도 됩니다. 예.
0: 예. 예. 그래서 아까 배달받아서 장기적으로 쓰자고 그래요.
1: 예, 그렇게 하셔. 잘 배달받아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3: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예.
3: 네, 우리 집에 아저씨께는, 예, 심장병이 있으신지 얼한 먹었네. 한 10년 거의 되겠다. 그래서 숨이 차하고, 가슴이 답답해하고, 기침을 쉬게 합니다.
1: 예.
3: 기관지 나쁩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지도 그런 게, 기관지에 한 약 안 나서 사도 쓸데없는 게, 후에 검사해볼까나 심장을 그렇다는 것만.
1: 예.
3: 네, 시신때 기침하고 가래서 쓰게 나던 게, 그래서, 방송을 들어볼까나, 예, 전속심하지, 여러 가지 심장병이 노래 아바의 심장병이 될랐습니다. 어제 심장이 나쁜데, 그냥 손발이 이렇게 어제 붓는단 말입니다.
1: 예.
3: 그래,
1: 심장병으로 인해서 부수이 생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콤파공력의 부족을 나타내고. 그렇죠. 예, 예.
3: 그래서 뭐, 붕수성 심장병을 그렇답니다.
1: 예, 그렇죠. 예, 예.
3: 그래, 부숴서, 무슨 약 먹어도 붓는데 내리는 약도 아예 먹고, 먹을 때는 그래서 약간 내리는 거 들어서 다시 다 먹고. 그러면서 항상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하고 저녁에 반드시 몇 번 먹었습니다. 가슴 다 따가워 숨이 떠서. 그냥 앉아 쉬다시피 하고. 밤이라는 거는 그때 전문 한 서너 시간이나 쉬는지. 거기다가 또 혈압, 원래 혈압, 고혈압 한다나. 혈압 조절이 아니어서 항상 혈압 약은 달고 있고.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이 전속 심화를 잡았는데 벌써 한 달 잡았으니까 혈압 조절이 잘 되는가?
1: 예예. 그게 네, 대단하죠.
3: 잘 되고
1: 예.
3: 그래 가슴이 답답하던 그 증상이 지금 그냥 10mm 어치니까 이 빽빽 120mm 해서 10mm 갈 때 올라갈 때는 숨이 탔어요. 또 그러면 걸지 못한다.
1: 10mm 그 정도게 되면 위험 10mm입니다.
3: 10mm 비교적 성사고 싶고 100 아래 90에 80에 85 그 정도로 돼. 그러니까 그렇게 숨이 잘 안 한다. 그리고 어째서 심장 나쁜지 위도 어째 나쁜다.
1: 바로 그렇습니다. 심장으로 인해서 심의 통증한 동치한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예예, 이 심장 공능이 좋아지니까 위 공능이 좋아지고 이게 바로 심위 동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예.
3: 아
1: 예.
3: 그렇군. 그리고 우리 심장병인데 어찌 위 나쁜가 자꾸 밑병이하고.
1: 아 그렇죠. 단순 검사해서 예, 안 되죠.
3: 위 좋아서인지 밥을 영달 잡습니다.
1: 그렇죠.
3: 멍약이지다
1: 멍약입니다. 예예.
3: 시력 아예 산다면. 진짜 다양하게 다 약이 보통에 갖다 붙습니다.
1: 믿음성이 강하죠. 예예.
3: 믿을만한 약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아바이들이 진짜 다양한 약은 거의 믿을만한 약이고요. 영어 효과가 확실히 어느 약보다 효과가 더 비싸. 지금 우리 아바이 자꾸 잡시겠다 더 잡시겠답니다.
1: 그런데
3: 적당 적 한 번 세 통 싸고 후에 아홉 통 싼데 어른이 또 아홉 통 싸서 아홉 통 싸면 세 통도 주든가.
1: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넉 달 복용할 수 있습니다.
3: 예. 어떤 다른 약 알 수 없어. 이 약만 잡수겠다.
1: 이 정도 아홉 가게 세 가구 무료로 받는 차원이라기 때문에 한 가게 가격 일백 한 40원 좌우밖에 되지 않으니까 많은 약들에 대비하게 되면 접수하기 좀 쉬운 가격이죠. 예.
3: 예, 이렇게 오늘 아홉 가게 다 받겠어요.
1: 예,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거나 직접 신약 대학방에 가셔도 됩니다. 예.
3: 예, 대학방 배달 받겠습니다.
1: 예, 335-5번 예. 연락하세요.
3: 예, 감사합니다. 예.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4: 네, 지금 이거 더운 통치만을 먹고 있으니까, 내 주름은 있으면 온 나세요.

0: 그리고 비용 이런 날에 나는 계속
1: 요번에 그 한번 그
0: 급진을 가서
1: 댄디지 일어나
0: 가지고
1: 심각할 정도네요. 예예.
0: 얼리스 모신다만 그러면 어떻게 복귀면서 소화단도 이랬습니다.
1: 네.
0: 근데 지금 고통센터 없어지고 겨우나 뒷담들을 계속 해와서 그랬습니다.
1: 예.
0: 이게 지금 구성체도 없어졌습니다.
1: 예.
0: 제 이약을 내보니 뭔가 보여준 저 허지.
1: 허허, 어떠신 약입니다. 몽약이고. 예.
0: 예, 겨우에 뭔가 약값도 그리 안 비싸지 않거나 지금 우련이도 자꾸 아프다 드라마인다 싶다. 예. 한국에 있습니다.
1: 예.
0: 그래, 어쨌든 우련이도 어찌 가면, 왜 이렇게 소리 자꾸 놀란다.
1: 예.
0: 언니 이약 살고 살았다고 놀라고 살았다고 놀라고 이러고, 그 다음에 어떤 데는 이제 심률이 이제 어쩌면 130,
1: 140 이렇게
0: 막 올라갑니다.
1: 예. 위험한 심리입니다. 예.
0: 예. 그래서 이렇게 자꾸 가슴에 이렇게 심장 두드린다, 쿵, 쿵, 손에 안 맞고 숨이 차다고. 근데 왜, 이거 얼리만 먹고 싶대요, 언니.
1: 예. 숨 차니까. 예.
0: 그래서 한국에서 요새 돌아와서 한 달 됩니다. 그냥 언니, 그냥 내가 이렇게 잡숴가라서 이게 보여준 저 허지 갑시다. 아이비사라. 그냥 잡숴가 이제 한달 잡숴가. 어제 내게 숨이 아파 이렇게 정신 아니 중순대 오늘 1층부터 2층까지 단숨에 올라왔다 이러면서
1: 예예
0: 그래 지금 한국 대비 돌아가는데 한 1년 7일 전에 살려고 그랬다.
1: 그렇게 하셔. 그렇게 갖고 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지금까지는 해관 지날 때 한 사람도 뭐 문제가 생긴 분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싸가고 가라 하셔. 예.
0: 예, 그래서 그 이번에 한 언니 거는 1년 지난 거도 한 먼저 그러니까 한 9가구 먼저 나도 살라고 하겠고 예. 부탁드립니다.
1: 그렇게 하셔. 예예 배달 전화번호 이용하시면 됩니다. 맨 그 량이 크니까 배달 받으셔. 예예
0: 예, 감사합니다.
1: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이 좋은 정신만 쓰고 효과 상당히 좋아서. 나는 어떤 승리도 시간이 적지 않다. 그래서 하나를 천천히 물어볼 거는 여기 노인이 한 분이 안 노인인데 그분은 면세에 지나서 이 방송에 좀 이야기하게 바빠. 내가 내 권고였다만.
1: 예.
3: 증사라는 게 지금 이 노인의 증사가 지금 가슴이 어떤 면세 가슴이 막힌다면 손이 올린 시기 바쁘고 그 다음에 자꾸 중국을 가슴 친다만
1: 예.
3: 답답해서
1: 심장병 환자들을 기본으로서 예. 내 가슴 자꾸 두드리죠. 통화라고
3: 통화에 탁탁 두드리면 그러면 가볼까요. 그러면서 자꾸 그 가라지 시작하더라면 내 가라지 시작한다면 그래서 내 이런 데는 이 약이 어떻게 하는가.
1: 예, 그런 데 쓰는 약입니다. 이 약 빨리 시작을 하셔. 이 약 시작하게 되면 기본으로 아무튼 그만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본 제품을 시작하는 게 기본입니다. 시작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게 되면 확실한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아주 기본으로서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3: 네, 그냥 그렇게 알려드렸지.
1: 예, 그렇게 하세요.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정심환은 심장병이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심장병을 해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은 군주의 기관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보통 뭐 심장이라 하게 되면 단순히 왼쪽 앞가슴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오른쪽 앞가슴 뒤 잔등이 그리고 어깨까지 아파나거나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으로 인해서 백분제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었는데 점차 심장병 치료인데 고혈압이 해결받으셨다는 분들도 꽤나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열심히 치료하기 바랍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무료 배달 번호로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신약대학방 밑준해각 신약대학방 분점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속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18일 주당위 이론학습중심조 집단확대학습회의 및 학습교양 독서반 제3차 집단학습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호가복은 의료 발전 경험을 진일보 잘 총화, 운영할 때 관한 습근평 총석이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주안과 성당위 포치 요구에 따라 의료 발전 경험에서 발전 경로를 탐색하고 지능의 묘방을 모색하는 것을 견지하며 연변의 자원 천품, 산업 토대와 비교 우위에 립각해 지역 실정에 맞게 조치를 취하고 실속 있게 일하여 착실한 사업 성과로 연변 도약 주월이 더 큰 돌파를 실현하도록 추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조정협 주석 주금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에서 림소림, 왕조휘, 왕길보, 문금철, 당진생이 각기 발언했습니다. 기타 주당위 이론학습중심조 성원들은 서면으로 교류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습근평 총석이는 절강에서 사업하는 기간 손으로 12차례 의호를 찾아 조사 연구하면서 영문모를 발전, 무중생유 발전, 도를 금으로 만드는 발전이라는 말로 의호 발전 경험의 종수를 상세히 밝혔습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15호 시작의 해에 재차 중요 지시를 내린 것은 의료의 발전에 대한 충분한 긍정일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본 지역 실제에 립각해 특색 발전의 길로 나아갈 때 대한 명확한 요구입니다. 전주 각급 당위 정부와 지도 간부들은 습근평 총서기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의료 발전 경험의 풍부한 내포, 정신 실질과 과학적 방법을 깊이 터득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며 각자 실제와 기밀이 결합해 실시 경로와 효과적인 수단을 정확히 찾아 학습 성과를 연변 도약 주어를 추동하는 실제 성과로 확실히 전환시켜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실정에 맞게 조치를 취하는 의료의 발전 경험을 잘 학습 운영해 현역 경제 발전 주공 방향

0: 개발 개방 차원과 수준을 제고해야 합니다. 세계와 연결하는 개방 시야를 수립해야 합니다. 전연 의식, 개방 의식을 진일보 증강하고 두 가지 자원을 잘 이용하며 통상구 기초시설을 다그쳐 완성하고 통상구 통관 편리화 수준을 부단히 높여야 합니다. 훈촌 해양경제발전시범구, 연길장벽중점개발개방시험구, 연길고신기술산업개발구, 활용변경경제합작구 등 개방 플랫폼의 집결기능을 힘써 제고하고 수입자원 현지가공산업을 발전장대시키며 통로경제에서 통상구경제로의 전변을 다그쳐 추동해야 합니다. 과감히 부딪히고 시도하는 용기와 패기를 보여줘야 합니다. 개발구 개혁, 통관 편리화 등 중점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령활하고 효과가 빠른 개혁 조치들을 내놓으며 장벽을 없애고 막힌 점을 해소하는 데 주력해 고품질 발전 추동에 동력을 더하고 활력을 방출해야 합니다. 상공인을 존중하고 기업을 중시하는 발전 옥토를 두텁게 다져야 합니다. 기업 지상, 봉사 근본을 견제하면서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기업 혜택 정책을 정밀하게 실시하며 기업 발전에 영향 주는 병목 제약을 백방으로 타파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기업과 기업가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 경영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줄이고 요구가 있으면 반드시 응하고 일이 없으면 방해하지 않으며 부르지 않으면 가지 않고 부르면 즉시 가며 주도 면밀한 봉사를 제공하고 말한 것은 반드시 해내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하고 마음 편히 창업하며 순조롭게 발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의여에 실속 있게 일하는 발전 경험을 잘 학습 운용해 사업 창업에 뛰어난 능력을 분한히 단련해야 합니다. 착실하게 일하고 고용을 부리지 않는 실무 정신을 발양하고 일하면서 도리를 논하고 몸소 실천하는 것을 견제하며 작은 일부터 시작하고 세밀한 곳에서 힘을 내며 착실하게 자신의 일을 잘해 고품질 발전 궤도에서 과감하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합니다. 이래서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과감하게 책임지는 우량한 작품을 연마해야 합니다. 어렵지만 정확한 일을 하는 것을 견제하면서 투자 유치, 대상 건설, 산업 전환 등 중대 임무 앞에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전진해야 합니다. 국가 안전, 변강 안정 등 원칙적인 시비 앞에서는 과감히 검을 뽑고 중점 분야의 위험 부담을 경계 해소하는 면에서는 용감하게 나서 책임을 감당할 수 있고 압력을 견뎌낼 수 있으며 책임지고 자규하는 것이 연변 간부들의 가장 선명한 품격으로 되게 해야 합니다. 끝까지 틀어주고 오래도록 공을 들이는 강인한 정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발전사로의 연속성, 정책조치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기존된 산업배치, 중점대상, 민생공사를 연속적으로 추진하고 끝까지 틀어주어 한 임기 또 한 임기 이어서 일하고 한 장의 청사진을 끝까지 그려나가야 합니다. 조당의 이론 학습 중심조 성원, 주직속, 연변주재, 주황직속, 성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2026년 단오 명절 기간 우리 주 각 현시에서는 민속 공연, 오락 소통, 문화체육 축제 등 활동을 내오고 관광지 입장료 감면, 숙박 음식 가격 할인 등 해민 조치를 내와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몰입형 단오 축제를 선사하고 명절 기간 문화관광 소비시장을 1층 활성화하게 됩니다. 단오 기간 문화관광 행사가 전주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용정시 지신진에서는 제1회 해랑강 단오 민속문화관광 행사를 개최해 민족단결 두루마리 서명, 민족씨름대회, 쫑즈 함께 만들기, 민속가무공연 등 12가지 몰입형 체험 활동을 펼칩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서도 전통 가무와 무형문화재 공연이 펼쳐집니다. 도문강 광장에서는 무형문화재 민속공연과 이웃 문예종합공연이 펼쳐지고 방천 풍경구에서는 상모춤, 장고춤 등 특색공연이 번갈아 펼쳐지며 재미있는 민속놀이도 마련됩니다. 특색 행사도 명절 분위기를 밝힙니다. 도나 육정산, 북산공원에서는 단오등산, 공원 나들이 행사가 열리고 백인 쫑즈 만들기, 오색실 엿기 등 전통 체험 활동이 펼쳐집니다. 연변박물관에서는 무형문화재 체험, 갑골문 알아맞추기 등 계열 행사를 준비했으며 민속복식 무료체험도 제공합니다. 6월 20일에는 동북축구연맹전 연변홈장경기가 펼쳐집니다. 단오기간 각종 해민 조치도 함께 시행됩니다. 도나시 여러 풍경구, 민박, 음식점에서는 단계별 할인 혜택을 내놓았습니다. 연길공룡왕국, 해란명주탑, 훈춘 와스토크 활락섬 등 관광지에서는 1인 입장권, 가족 입장권 묶음을 내놓아 주민과 관광객들이 즐겁게 명절을 보내게 합니다.
1: 단오절의 점에서 연결 조양천국제공항 대한국 공중통로 두 갈래가 같은 날에 운행이 됐습니다.

0: 4월 17일 한국 양양 연일국제관광 전세기가 2026년 새 항공 시즌 항행을 정식 시작했습니다. 같은 날 밤 한국 제주 연길 국제관광 전세기도 순조롭게 도착했습니다. 이로써 연면과 동부가를 잇는 항공망이 더 촘촘해져 연면의 동부가 중요 관광 목적지를 다그쳐 건설하고 지역 문화 관광과 경제 무역 교류를 심화하는 데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올해 한국 양양 연길 국제관광 전세기는 6월 17일부터 7월 22일까지 총 11편 매주 수요일 토요일에 운행이 됩니다. 한국 제주 연길 국제관광 전세기는 6월 17일, 20일, 23일, 26일, 29일 총 5편 운행이 됩니다. 두 전세기 항공편을 통해 한국 관광객 누계로 연 3,000명 이상을 접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양양 전세기는 지난해 개통된 이래 2년 연속 운영 중이며 제주 전세기도 이번 항공 시즌에 안정적으로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한국 관광객 김성용입니다.
1: 저희 지역은 인천공항하고 멀리 떨어져서 동해안인데 전세기와 양양공항에서 출발해서 편하게 쉽게 여행을 할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0: 연결 출입경 변방검사소 근무 3대 부대장 장효군입니다. 우리는 통상구 일체화 통관 보장 기제에 의탁을 해 변방검사 온라인 사전 신고, 통로 신속검사, 구분기 보장 봉사 최적화 모식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관광객들이 통관 시 문의가 많고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통관 검사 절차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했습니다. 사적 면제 정책 시행 후 젊은 한국 관광객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 비추어 우리 조에서는 여행사들이 가족 관광, 휴가 여행 등 새 상품과 새 로선을 개발하고 특색 관광지를 연결해 해외 관광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동시에 한국 주요 관광 도시의 문화관광 주관 부문 관광업체와 적극 연계하여 다국 관광 상품을 공동 개발하고 문화관광기업을 한국에 파견해 시장 교류를 했습니다. 아울러 연변의 변경 풍경, 민속 문화, 생태 양생 등 양질 자원을 선전하여 한국 시장에서의 연변 문화 관광 인지도와 매력을 꾸준히 높여 동부가 중요 관광 목적지를 다그쳐 건설하는 데 유력한 지탱을 제공했습니다.
2: 단호기간 대규모 여객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연길 참호단에서는 여객 흐름 동향을 미리 분석하고 수송력을 과학적으로 조정하며 편민 봉사를 승격하고 안전 방어선을 엄격히 지켜 여객들의 안전하고 질서있으며 편안한 출행을 전방위적으로 보장하게 됩니다. 연길 참호단에서는 다년간의 단호기간 여객 흐름 특징과 출행 수치를 종합해 전용 수송 방안을 내오고 临시열차 추가, 차량 중련 등 방식으로 수송력을 확충했습니다. 연길 참호단 여객 운수 영업과 공정사 우정입니다. 운수조직 면에서 림시열차 10.5쌍을 증가했는데 그중 고속철도 림시열차 8.5쌍, 일반 림시열차 2쌍이 포함됩니다. 청도, 대련 등 장거리 인기로선의 동력 분산식 열차 14쌍을 중련 편성해 열차 수용 인원을 효과적으로 늘렸습니다. 동시에 24시간 여객 흐름 동태적 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전담 인원이 승차권 예매 상황, 현장 승객 흐름을 추적하며 여객 흐름 변화에 따라 수송력을 유연하게 조절해 여객들의 출행 수요를 정밀하게 충족시키려 합니다. 수송력 보장 토대에서 연길 참호단에서는 역내 봉사와 안전 관리도 최적화했습니다. 연결 참호단에서는 지방교통운수부문과 연동해 버스, 관광버스 연계 봉사를 완성하는 한편 돌발 상황 대처 응급 예비안을 세분화하고 각종 안전 우환을 전면 점검해 여객들의 안전 출행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0: 일전 동북축구연맹전 심양대표팀 대 연변대표팀 경기가 펼쳐진 경기장에서 연변 여성 응원단이 선보인 명태춤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고 있습니다. 연변대학 재학생들과 도나시문화관 배우들로 모여진 이 응원단은 조선족 전통 복장을 차려입고 손에 말린 명태를 든 채 가지런히 춤을 추어 여러 주요 사교 플랫폼을 뜨겁게 달고 있습니다. 목전 응원단은 춤의 세부적인 부분을 다듬으며 연변대표팀 홈장 경기 응원을 정성껏 준비하면서 최상의 상태로 고향 경기장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특색 있는 춤 사위로 연변 문화관광 이야기를 잘 엮어가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명태춤 공연자들인 연변대학 YB 요시 응원단 학생들은 선생님의 세심한 안무와 지도 아래 무용 동작을 반복적으로 다듬고 대형과 리듬을 조절해가면서 조선족 민속 특색과 응원춤을 완벽하게 융합시켰습니다. 연변대학 체육학원 체조 교수 연구실 주임 장춘일입니다.
3: 이
0: 생각은 처음에는 주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지도 일꾼들이 우리 연변의 미식 중 하나인 명태를 추천 소개하려 한 데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명태와 응원춤을 어떻게 하나로 융합시킬 것인가를 생각하게 됐고 이 반복적인 교류와 소통을 거쳐 최종 응원단 성원들마다 손에 두 마리 말린 명태를 쥐고 하는 것으로 정했으며 후기에는 명태춤을 창작하게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이 명태춤 응원단의 핵심 조령은 연변대학 YB 유시 응원단입니다. 이 응원단은 2016년에 설립된 이래 교내외 문예공연과 체육경기 응원, 초청공연 등 활동에 참여해왔습니다. 이 응원단은 공연경기장에서 특색있는 민속 응원으로 연변 문화관광에 힘을 보태고 연변의 특색 문화가 지속적으로 인기몰이를 하도록 조력할 타산입니다.
2: 연일 우리 조에는 음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기상 상황에 비추어 기상, 농업 부문에서는 포전 관리를 강화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기상 전문가에 따르면 동북 한랭 저기압은 동북 및 주변 지역 상공에 자리 잡은 한랭 소용돌이로 이동 속도가 느리고 머무는 기간이 길어 동북 지역의 좋은 냉해, 연속 강우, 강대류 날씨를 유발합니다. 주 기상대 부국장 고한방입니다. 이번 연속 음우 날씨는 주로 고공의 동북 한행 저기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떨어뜨린 한랭 기류와 남방에서 올라온 따뜻하고 습한 기류가 충돌해 각종 강대류 날씨가 발생한 것입니다. 기상 부문에서 날씨 변화에 따라 기상 정보를 제때에 갱신하니 많이 주목하길 바랍니다. 이에 기상, 농업 부문에서는 연합으로 농업 생산 건의를 발부했습니다. 고한방입니다. 논은 논물이 끊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변모와 잡초가 함께 자라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한전은 개인날을 이용해 제때에 잡초를 제거해야 합니다. 단어 기간 전주 평균 기온은 섭씨 18.5도 안팎으로 평년 동기와 비슷하겠고 전주 평균 강수량은 6mm 내지 8mm로 평년보다 1.6mm 정도 적겠습니다. 20일부터 21일 사이 강우 날씨가 있겠으니 관련 부문에서는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주민들은 출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최근 강우가 잦고 누적 강수량이 많겠기에 각지에서는 포전 관리를 강화하고 배수로를 미리 정비하여 농경지 침수 피해를 막아야겠습니다. 용감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국내 문화관광업종 권위 데이터 분석기구인 메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26년 5월 5A급 관광지 브랜드 전파력 100강 순위에서 도나 육정산 문화관광구가 7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안도현 만명사생 국방 주제 사상정치 수업이 일전 안도현 제3중학교 주회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활동은 클라우드 생방송 모식을 채택해 만여 명 중소학교 사생이 동시에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리나였습니다.
4: 습금평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전당 전국인민이 중화민족 위대한 봉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5: 습금평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며 21세기의 막스주의입니다.
4: 습금평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이며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5: 습금평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4: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튼튼한 정치적 인솔과 보장을 제공합시다.
6: 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변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연변

0: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변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결,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결,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 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단오 명절을 맞아 노래 단오 정추를 준비했습니다. 단오는 중국의 4대 전통 명절 중 하나로서 예로부터 풍년과 건강을 기원하며 그네를 타고 창모풀에 머리 감으며 더위를 쫓던 날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전통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그 향기를 따라 행복한 단오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0: 위치한 연변 우기대학방 2층 회원 중심이고요. 문의 전화는 501-7444번, 501-7444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강약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편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허 선생님과 함께하는 정약 심리방에 대한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3시 3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서 선생님께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장약 심리방 지금 어버이설하고 단오명절을 맞이하면서 총금액에서 현금을 이중으로 빼드리는 우리 활동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은 아웃각을 사시는 분들도 우리 활동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예, 장약 심리방 한 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에서는 아웃각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 을 드립니다. 예, 아웃각 사자면 원래 2,970원입니다. 예, 그런데 500원을 빼드리는 기초상에서 이번 단오명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총 금액에서 200원을 더 빼드리기 때문에 합계 700원을 빼드리죠. 예, 그러니까 아홉각을 2,27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예, 17각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립니다. 예, 17각 사자면 원래 5,610원입니다. 예, 그런데 4,000원에 드리기 때문에 1,610원을 절약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이번 어버이설하고 단오명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현금 300원을 더 빼드리기 때문에 합계 1,910원을 빼드리죠. 예, 그러니까

0: 17곽을 3,7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립니다. 36곽 사자면 원래 11,880원입니다. 그런데 4,752원을 빼드리는 기초상에서 이번 단오 명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총 금액에서 500원을 더 빼드리기 때문에 합계 5,252원을 빼드리죠. 그러니까 36곽을 6,628원에 살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환자분들이 9곽, 17곽, 그리고 36곽 중에서 본인이 수요에 따라 생방송에 참가해서 문의하신다거나 혹은 241-7979번에 전화해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시는 분들에게는 9곽을 사시면 100가지 중약재로 만든 백초궁궐첩이 이걸 3곽을 증송해드리고 17곽을 사시면 백초궁궐첩 8곽을 더 증송해드리고 36곽을 사신다 할 때 가치가 999원에 달하는 러시아 야생해삼이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말려온 겁니다. 이런 야생해삼 리물시트를 또 증송해드립니다.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혹은 병원에 가실 분들 병원에 가셔서 2층 다팅으로 올라오시면 동쪽으로 10m 직진에 가게 되면은 왼쪽이 중인외과 3이라고 쓰여지는 간판이 보입니다. 중인외과 3이 찾아가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지금 중리는 노인성 치매를 노년이 들어서면서 멍청해지는 병이라고 합니다. 이 정상적인 사람이 이 대뇌 세포라 할 때 140억 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뇌 세포는 죽으면 다시 재생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뇌 세포를 어떻게 하면 재생시키겠는가? 연구 결과 상어의 머리가 뇌 세포를 재생시켜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든 동물의 머리는 일단 손상을 받았다 하면은 다시 말해 머리가 떨어져 나갔다면 다시 재생이 안 됩니다. 유독 상어 머리만이 머리가 떨어져 나가도 다시 재생돼가지고 머리가 자라납니다. 그 자리에서 이전에 머리가 떨어져 나가지 않았을 때처럼 원상복구돼서 그대로 그 머리가 그 자리에서 자라납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예방치 먹고 있습니다.
0: 예.
2: 네, 저는 이게 혈압이 온정되지 않아서 정말 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도 이 도저히 안 돼서 맨발은 정말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 장야식 예방을 먹기 시작했는데 몇 달 먹어보니 벌써 혈압이 엉덩덩이가 알립니다.
0: 알깁니다, 원래.
2: 예. 그래,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을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점차적으로 감량하면서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 그대로 같이 먹고, 지금의 각 장약 식물방만 먹어도 혈압 조절이 영 잘 되고 있습니다.
0: 잘 되죠, 원래.
2: 예. 예. 그리고 나는 이게 이전엔 뇌경색이 세 번 오면서 그냥 머리 얼빠남이 어지럼증이 나고 아예 사람이 정말 저기 뭐입니까 머리도 귀에서도 소리 나고 머리에도 소리 나고 사람 정말 정신이 영 없었댔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지금 해결돼서 지금 어지럼증이 없으니까 머리가 맑아지면 사람이 사는 게 정말 야 정말
0: 질이 높아지 삶이 질이 높아집니다. 그래.
2: 예, 맞습니다. 지금. 예. 그리고 또 이게 뭐 관절이 좀 아파서 정말 약간 가까운 거리도 걸기 영 힘들었는데 지금 관절이 좋아져서 아무리 먼 거리 걸어도 지금 아픈 줄 모릅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위가 아프고 소화 안 돼서 그래서 밥을 얼마 못 먹으니 체중도 더 쫄고 그랬는데 지금 위가 아프지 않으니까 소화 잘 되니 밥을 잘 먹으니 체중도 늘고 야, 맥이 나는 게 알립니다, 지금, 예.
0: 예.
2: 아, 예, 여름에는 나는 이렇게 효과를 봤습니다, 지금. 그래, 예, 지금, 내가 이제 효과 본거 보고, 우리 지금, 동서가 한국에서 지금 가서 이렇게, 뭐, 그 자식들이 선구들 보고 있는데 우리 동생들이 다 벌써 내생도 없고 심장도 안 좋고 해서 이리 고생하니까 내가 이거 먹고 동거 보고 자기들이 약 먹겠다며 오늘 지금 저렴 연습하고 배달받아 보채달라 해서 지금 배달받아 그런다.
0: 아 예, 그 증상이다. 아주 좋습니다. 예, 그분이 예, 배달 예. 받으시려면은 아 그 손님이 지금 이사.

0: 친구 7번이 전화해가지고 아 그리고 부채준 됩니다. 예, 예 그래서
1: 네, 알겠습니다.
0: 예 전화를 네, 하십시오.
2: 안녕하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1: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저는 고혈압 환자입니다.
0: 예.
1: 당뇨 먹기 전에는 예 소약인 고혈압약에 22년을 더 먹고 살았습니다.
0: 예.
1: 그러면서 당뇨치료가 먹고 있는데 약을 빠져서 이 약 먹으니까 예. 혈압도 그렇게 잘 되는 게 아니니까.
0: 예.
1: 그래서 예, 선생님한테 문의한 다음에 예, 선생님이 치료를 받으면서 예,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5일, 7일, 7일 이렇게 한 번씩 먹으면서 예, 혈압하고 감량하고 예, 선생님이 알려주는 또 한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예, 혈압도 그렇게 잘 되니까.
0: 잘 됩니다. 원래 그거 네. 사용함 같이.
1: 지금은 예, 이 당량에 예방만 먹고 있습니다. 신경성으로 조금이나 예, 이제 연간 고생하고 예, 고생했는데 예, 반년 먹고 예, 완전히 소리 나지 않아 너무 좋습니다.
0: 예.
1: 그리고 먹으면 내가 감사한 것이 다락성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0: 예.
1: 그래서 그런지 예, 머리 어지럽고 예, 머리 안에 안개낀 것 같고 예, 가만히 누워있어도 예, 집이 빙빙 돌아가는 것 같고 정신이 아예 납니다.
0: 예.
1: 그런데, 그런데 이 약 먹으면서 예, 어지럼증이 이상이 됩니다.
0: 네.
1: 그러면 예, 아침에 일어나면 예, 정신만 나타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죠.
1: 예, 저는 이 약 먹으면서 예, 이 약에 대한 칭찬을 아끼고 있습니다.
0: 다 그렇게 예.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 예, 우리 집에 사람은 예, 이 약 먹으면서 예, 지금 예. 온몸이 떨고, 예, 손도 떨고, 잔머리도 떨고, 딱 말입니다. 그리고 심장도 그렇게 나쁘답니다.
0: 아.
1: 그래서, 예, 네, 이 약 먹어보라고 공부했단 말입니다.
0: 예.
1: 이제, 오랫동안 들으면서, 예, 이 약이 그렇게 좋더라고 해서, 예. 그래, 우리도 직접 써보니까 그렇게 좋더라고, 예. 부산약이고,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도, 예, 그거 해야 한단 말입니다.
0: 아. 그부 아스머니 쓰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분이 네. 지금 그 온몸 떨고 그리고 머리도 떨고 뭐 사실 이렇게 자꾸 손이랑 떤다 제코마니까 네. 이게 신경세포의 문제가 생기면서 있으면서 생기는 이런 질병인데 에, 파키슨 병입니다. 기실에 서인은 중추신경계통이 변성 질병이라고 보고 중인은 중풍이 한 개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 파키슨 병이라는 거는 대뇌 순간이 중노라는 게 있는데 거기 흑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도파민을 분비하죠. 예. 도파민이 분비 못 되면은 파키슨병이라는 게 오게 됩니다. 예. 예. 이 도파민은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이가 신경세포 전달 물질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 신경세포 전달 물질이가 아, 제대로 안 돼가지고 머리를 떤다거나 손을 떤다거나 온몸을 떨게 되죠. 예.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아, 그 이 장약심리방 보면은 아,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이거 추출했는데 에, 여기에 지금 아, 노, 뇌신경 이 개변은 제일 바쁩니다. 예, 뇌신경을 좋아지게 하는 게 이 세포를 수복시키는 게가 이 뇌신경 세포 수복 시간은 예, 정상적인 사람이 이 뇌신경 이 세포를 수복시키자면 120날이 수요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 이 장약심대방 볼 때 세계상에 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 신경 활성 효소를 추출했는데 이 효소 안에 아 선징수안이 아주 풍부하다는 것이 지금 아 그 입증됐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뇌신경 세포를 수복해 주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중풍이 왔거나 그다음에 또 이 신경 세포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파키슨 증상이라든가 또 그 신경에 문제 있으면서 잠을 너무 많이 잔다거나 그다음 또 이 예,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서 그러는 분들이랑 예, 이 신경계통에서 나타나는 이런 질병이 특별히 효과가 좋습니다. 예,
1: 네.
0: 예 그래서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줘가지고 신경을 따라서 신호 전달을 제대로 해주기 때문에 손을 떠는 이런

0: 이런 증상, 채머리 떨고 온몸을 떠는 이런 증상이랑 행동이 느리는 이런 모든 증상이 회복을 가져올 수 있죠. 예, 예, 그분한테 예, 추천드립니다. 예, 예,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예, 그 심장을 치료하는 이런 면에서는 우리 이야기가 관심병, 심교통, 용형협심증이라든가 혈액형협심증, 이 혈액형협심증은 이 소상이사는 이 그 이 아주 그 중한 이런 심장병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심장병을 치료하는 면에서 아주 그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약이기 때문에 그분이 쓰는 게 아주 맞습니다. 그래서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1: 네, 알겠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혈압이 높아서 32년 동안 혈압이 하고 뭐 그러니까 간하고 곰팡이 손상받고 하여튼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0: 예.
3: 그러다가 정세정 강의를 듣고 아주 저도 심해방 먹고 있는데 몇 달 넘고부터 정말 선생님 지도 받으면서 이틀, 사흘 한 번, 일주일 한 번 이렇게 올라가면서 선생님 지도 받으면서 약 먹고 있는데 그것도 거기다 또 선생님 또 알려준 방법들 했는데 좀 혈압이 완전 저도 언정된 감사합니다.
0: 예.
3: 근데 먹기는 저 1년 거의 먹었는데 야도도 안 먹고 하니 혈압 조절이 확실히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0: 그렇죠. 예.
3: 예, 그리고 저는 또 경도마에 박활이 있어서 항상 고심했는데 넉다만 먹고 검사하니 경도마에 박활이 싹 사라졌을 때다.
0: 예.
3: 예, 그리고도 심장 안 좋아 항상 집어들어 숨을 차고 폴로 지도하는 감나고 특히 겨울이나 무언 저래야 숨이 나오지 정말 역 가슴 답답했습니다.
0: 예.
3: 네, 그래 심리방 후부터 이 증상이 싹 없어지고 그다 떠나네. 전례시험에서 소변에 쳤는데 한 번 소변이 조금씩 나가다 나가 할전하게 4-5번씩 일어납니다.
0: 네.
3: 그러다 이 약을 먹고 후부터 조금 소변이 많아지면서 소변 조수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이 나는.
0: 예. 그게 예. 콩팥이 허증을 치료해 주니까나 그만한 증상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
3: 예, 그런 다음에 이게 효과도 이번에 또 확도도 대단히 좋았을 때
0: 감감할 때 현금 투기증으로 감해주십니까?
3: 예, 그 확도에 참가 좀 대답 받아 또 왔습니다. 계속 꾸준히 먹자고.
0: 예, 잘하셨습니다.
3: 예, 그리고 내 소개는 우리 내 친구가 지금 이 약 쓰고 있는데 이 친구 아래가 떨개배 있고 숨이 차고 그래도 그도 그래서 보니까 후후후 떨리지 의심 없겠다. 친구도 또 전립선으로 소변 잡고 이랬는데 소개를 얻은 몇 달 먹었는데 효과 확실히 알긴다면서 영 기뻐합니다. 보니
0: 예. 몇 달 잡으면 알립니다.
3: 예, 그래 이게 이번 또 행동 그만 좀 활도 이 사람도 듣고서 이번 활도 참가해 좀 배달 받겠답니다. 또
0: 예, 배달 받으시려면은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3: 예, 알겠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는 상약 신내방을 먼저 한다는데
0: 예.
4: 나는 심장병이 좀 심합니다.
0: 아, 예.
4: 일본 여기 색도 두 번 나왔어요. 1년에 몇 번 찍어서 하는 게 실려가지고 입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 이거 입원할 때는 입원 아야 맞은단 말인데 어디로 쓰기 쓰기 나고 왜 신장이 막 통쇄라고 뒷장병이 아파나고 이 병이 다짜갈 때 땀은 떴지 그런다는지 그래서 쉬운 땀 잘 나서 그래서 병원에 이번에 해야만 이 관을 놓고 했습니다. 그래 선생님 강의를 듣고 소리 이 약을 먹었는데 지금은 병이 많이 나서서 지금 이 약을 먹고 소리 이번 아이 하고 어느 날 좋은지 모르겠어. 병 편안하게 있습니다.
0: 예.
4: 이번 아이 이번 아이가 돈도 많이 쓰려겠습니다 지금.
0: 그렇지.
4: 그래서 그리고 또 나는 또 고혈압 환자다 나서 소약을 30년간 먹었습니다. 혈압약이 복도 소약이란 말입니다.
0: 예.
4: 그런데 당연히 신내방을 먹고서 선생님 지도하에서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닷새 한 번 그리고 선생님이 또 한 가지 방법을 아껴주더라면 간량 하면서 먹었는데 혈압 조절이 간량 하면서 먹는 혈압 조절이 용사되지 않을까 선생님 지도에 지도
0: 잘 됩니다 원래.
4: 예. 그래서 9달 만에 장약만 먹는데도 얘 혈압조절이 그리 잘 된다. 너무너무 잘 된다. 야.
0: 그렇지.
4: 이 약 먹으면서 정말 근성이 갑니다. 예. 이 약만 하는 약이 없다고 정말 이 혈압조절하고 심가
0: 심리혈관 질병이 지금 그게.
4: 심리혈관병에는 용천약이라는 그 근성이 갑니다.
0: 예.
4: 그래서 나는 그 뭐예요. 그래서 이 약만 먹으면 우리 둘이 그 약만 먹으면 건강을 다 들렸습니다.
0: 예, 그렇게 하시죠.
4: 배달을 받아왔습니다.
0: 예.
4: 배달을 계속 먹다 보니. 그리고 내 소개를 우리 활동실에 생기는 뭐 우리 후마다 그 화토탄이 있단 말인데 그게 아주머니 한 분인데 그지 남편이 그, 네 생이 두 번 나왔지. 그 다음에 또 그저 아주머니 신장이 나쁘지. 항상 숨이 차고, 그래서, 영 고생하고, 그래서 이 약을 성공을 해 먹었는데, 영 효과 좋다, 제가.
0: 예.
4: 좋지. 이 병원 입원하고, 그리고 영 좋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활동이 그래서 좋다는데, 이중으로 돈을 가내야지, 얼마나 좋은 감이. 이럴 때 자기들이 좀, 계속 싸게서 이건 저리고 저녁에 어떤 두 번을 가면 주지 또 주는 물건이 얼마나 많을까요?
0: 그렇습니다. 얼마나 적습니다.
4: 네, 그래서 오늘 배달을 받겠답니다.
0: 네, 배달이 받으시려면 저녁에도 배달됩니다. 예, 우리 예. 그래서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4: 241-7979번 예?
0: 맞습니다.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5: 예, 이 심리방울이 우리 신지 오란다. 그래, 이 중풍 환자가 예, 정말 많은 약 썼지만 좀 만나지 않고 이래서 예, 하루를 선생님 강의 듣고 이 소방약이고 또 어쨌든 이 심리관 지병에는 어쨌든 이 천연적인 약제를 써야 되겠다 생각하고 예, 그 다음 다른 한 가지는 또 중풍이 동맥경화 이런 거 치료할 수 있다고 주치관이 썼고
0: 예.
5: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맨 한국으로 된 약이 네 가지가 들어갔다 했지만.
0: 맞습니다, 예.
5: 예, 그러니까, 예, 이 조건상이 이게 다, 예, 어쨌든 아주 우수한 거라 말인데, 예. 또 과학가들이, 국내외 전문가들이 10원은 연구를 했고, 이 백인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니까,
0: 맞습니다,
5: 이런 고급적인 약이 써야 되고, 또 전해지구 약제, 고산지구 약제, 또 5,400m 이상적인 홍경초에 들어갔지. 아주 그 약은 정말 훌륭한 약이고, 매니저고, 엄청나게 높이는 약이. 그러니까 심리관 지병에는 정말 이만한 약이었습니다. 이 약을 쓰니까 나 재투이 오지 않고 혈압 조절이 잘 되고 10달 만에 혈압 약을 그도 세 번씩 딱 따고 뒤를 받으니까 혈압이 금방 올라갔대요.
0: 맞습니다. 예.
5: 예. 예. 선생님 지도하면서 딱딱딱 그랬으니까 무슨 정말 큰 문제 없고 든든한 감도 나고 예.
0: 예.
5: 또 강의도 너무 잘하시지 않습니까? 예. 목소리 듣기 좋고 나이도 어려 배우고. 그러니까 나 이런 방면에 다 그 선생님과 그렇게 약도 좋고 다 힘을 같이 합치니까 예. 제프도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약이 좋아서 그렇지.
0: 그렇죠. 예.
5: 그래서 이 약 쓰고 예. 또 그 변비 있지 않습니까? 30년.
0: 아유.
5: 30년 된 변비 다 해결됐습니다.
0: 선생님. 얼마나 그게 변비가 얼마나 바쁘다고 그랬습니까?
5: 예. 그게 잘 해결해야 됩니다.
0: 예.
5: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뭔가 골가병이 또 열심히 했습니다. 무릎 피고 발목이 손목이 삐뿌려나 그건 생각지도 하지 않았는데 이게 그게 치료되니까 너무 보면서 기뻐서 어제 죽을 때까지 나 이 약밖에 없어. 아무래도 그래서 이 약 먹다가 그래서 마지막에 죽어야 되겠어. 이랬대요.
0: 어떤 분들은
5: 그래서 끝이 가서 생명이 다 할 때까지 그 이 약을 계속 그래서 잡수면서 그렇게 어서 살겠단다, 선생님.
0: 예, 어떤 분들은 예, 이렇습니다. 예, 예, 심혈관 질병 치료하느라고 이 약을 선택은 하셨는데, 그 생각제기, 그 다리 관절이랑, 그 다음에 무릎 관절, 예, 이게 허리랑 아프던 게 아프지 않아가지고, 선생님, 내 관절이 좋아지는 게 어째 제일 먼저 알깁니다. 이 약을 먹으면서 이런 사람 다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5: 그러니까 고가병이 확실히 이건 좋아진다고 말이죠.
0: 그렇죠. 예.
5: 예. 사람으로 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0: 예.
5: 생명을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0: 예.
5: 우리 선생님 앞으로 길에서 이야기 먹으면 가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0: 그렇게 하십시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저도 당약 심리방 먹고 정말 기적같이 병에서 해탈되고 나까나 너무나도 그래서 이야기 대해서 정말 선생님하고 이야기 돼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0: 예.
6: 저는 나시산이 두 번 와가지고 반신질지 굽고 거기다 누이 오른쪽인 누이도 하도 피고 얼굴 마비 오는 당에 이야기나 모른 먹자면 태국도 울고 때로는 그 이야기라며 밥이랑 먹자면 졸졸 내려와가지고

0: 삼키지 못해서 어쨌든 재벌도 씻고 어 해를 씻고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1: 예.
0: 그래다 많은 병원에 그래서 그런 뭔가 또 다른 약을 다 써봤지만 얼마 전 치료되고 치료 안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다 선생님 강의 듣고 여기 딱 그래서 옛날부터 소장약을 또 단소리 들었지만 못 받겠단 말입니다. 그래다 선생님 강의
1: 소장약은 원래 알아주는 이야기입니다.
0: 예.
1: 고산지대 이야기를 해놨어요.
0: 천연약 떼고 활성산소를 많이 가지려고 그 학과들 15년 연구라고 공동조치가 딱 그래서 중풍후유증 치료한다고 아예 관상동맥경화에 뇌동맥경화에 모든 관심병 다 치료한다니까 요 약을 쓰면 그것도 딱 병원에서 일어날 것 같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어떤 어머니 그만하시오. 그래 미술이 아이들은 그거 딱 그거도 그래요. 허망돈을 판다고 아무리 그래야겠지. 근데 나는 딱 그거 일어날 것 같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고 썼는데 아인게로 이 이야기가 얼마나 이렇게 야생약제를 한 개고 아이 그런 뭔가 거기 연한금이 네 가지 한 가지 달고 네 가지 들어가 놓으니까 이렇게 약효가 강한 것 같아요.
1: 예, 약효가 원래 강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0: 예, 그리고 선생님이 그 뭔가 펜토리도 그렇고 선생님 강의도 좀 이거는 뚫어주고
1: 녹여주고 통하게 하는
0: 예. 예, 그리고 세계상에서 제일 좋은 이런 아이 활성효소요 신경대생제요 수복제요 이런 거 들어가니까 우리 환자들이 정말 이 병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대.
1: 그렇죠. 예.
0: 야, 난 지금 정말 내 가고 싶은 데를 다 가고 모든 게 거기에 다 정상이 되고 심장도 두절 하라든지 옛날에는 앞뒤 가슴 딱 더해놔서 거기서 정말 빨래질서 앞뒤 그려놔서 꼼짝날 정말 말 한마디도 못하고 앉아서 그런 공포심이 그저 쌓여서 요래다 그저님 말 한마디도 못하고 죽겠다 했는데 이 약덕에 지금은 그런 거 모르고 이 여름이 돼도 군신공동 없습니다. 5년 동안 병원 모르고 사고 모든 건 다 수치 정상이 되고 열부적으로 이랬던 게 지금 혈압도 정상이 되고 모든 것이 도와졌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내가 도와지는 거고 이 주변에서도 많이 쓰고 우리 친척 친우들도 많이 쓰고 있는데 내 소개를 우리 친구 언니가 이 심장을 해가지고 발이 진짜 똥똥 붓겨가지고 발목까지 그리고 이 약 썼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번 활동에 내 그런 뭔가 좋다 하니까 나 이번 활동에 이중으로 감해준다 하니까 요거 어떻게 36각 배달해 해달랍니다.
1: 예, 36각 배달 받으시려면 지금 이중으로 감해주고 있습니다. 현금을 이럴 때 써야 됩니다. 그래서 241-7979번으로 전화해라 하십시오.
0: 예, 그 이 집에서도 써보고 이만한 큰 돈약이 작은 애도 병원약도 써보고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그래서 지금 과학가들이 상어의 머리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다른 성분들은 다 다른 동물들과 똑같은데 유독 한 가지 성분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상어의 선징수환입니다. 예, 신경산이 예, 이 상어의 머리에는 신경산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해양보호법이 나오면서 상어를 잡지 못하게 됐죠. 예, 그럼 어찌겠는가? 지구의 땅덩어리에서 자라는 식물 안에는 선징산이 기름 매우 적습니다. 예, 심지어는 신경산이 근본상 포함되지 않은 식물도 아주 많죠. 예, 그런데 요 장약 심리방에 여기 보면은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그런
2: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장약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 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종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 방법 특조 성분인 파액 용제 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 신경 활성 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여외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뇌 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 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 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

기운이 비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문의 전화

포근하고 정겨운 단오절이 다가왔습니다. 달콤한 쫑지 향기와 쌉싸름한 쑥향기는 무더운 여름의 열기를 식혀줍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단오절은 우리에게 잠시 멈춘 버튼을 눌러주었는데요. 덕분에 몸과 마음을 편안히 쉬고 마음을 달래며 여름만의 여유로움과 아름다움을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방송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그네 뛰는 처녀들이 치맛자랑 노을노을, 총각들의 힘내기로 씨름파는 들썽들썽. 흥겨운 민속놀이 현장으로 떠나볼까요? 세월이 흘러도 빛바래지 않은 우리의 전통문화, 조상들의 지혜와 삶을 배워가며 단오명절의 매력을 만끽해봅시다.

0: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1: 연주 피부병 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0: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1: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0: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1: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0: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1: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는 삶을 살길 바라는 지금은 성공시대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에드윈 C. 반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 생각이 실체가 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네, 이와는 조금 경우가 다른 한 사람의 안타까운 사례를 통해 실패와 포기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많은 눈에 보이는 부를 가졌으면서도 추구하던 목표를 눈앞에 두고 포기했기에 결국 모든 것을 잃었던 한 사람에 대해 함께 살펴봅니다.

것입니다. 땅에서 파내는 금보다 사람의 두뇌에서 채굴하는 금이 더 많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매그는 금광을 채굴할 권리를 확보하고 곡괭이와 삽을 들고 일을 하러 떠났습니다. 일은 고되었지만 금에 대한 욕망은 확고했습니다. 몇 주 동안 일한 끝에 그는 마침내 반짝이는 광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광석을 지표면으로 끌어올리려면 기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금광을 닫고 고향인 메릴랜드주 윌리엄스버그로 돌아와서 친척들과 몇몇 이웃들에게 금맥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돈을 모아 필요한 기계를 사서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삼촌과 다비는 다시 금광으로 돌아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광석의 첫 차분량이 채굴되어 용광로로 보내졌습니다. 수익을 확인해 보니 그들의 금광은 콜로라도주에서 가장 금을 많이 보유한 금광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광석을 광차 몇 대 분량만 더 파내면 빚을 청산할 수 있었고 그러고 나면 막대한 리온을 남기게 될 수 있었습니다. 굴착기가 아래로 내려가고 다비와 그의 삼촌의 희망은 점점 더 부풀어갔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금맥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겁니다. 네, 그들이 꿈꾸던 분은 이제 그림의 떡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들은 금맥을 다시 찾기를 바라며 계속 파내려갔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그들은 몇백 달러의 기계를 고물상에게 팔아넘기고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 고물상은 보통의 고물상과는 달랐다고 합니다. 그는 채굴 기사를 불러 광사를 살펴보고 이런저런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채굴 기사는 광선의 주인들이 실패한 원인이 단층선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정확한 계산에 따르면 다비와 그의 삼촌이 굴착을 멈춘 그 지점에서 불과 1m의 거리에 금맥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단 1m, 바로 그곳에 그들이 평생 찾던 부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포기하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던 그 고물상은 그 금광에서 금을 채굴하여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기계를 사는 데 들어간 대부분의 돈은 아직 어린 나이였던 다비의 노력으로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 돈은 그의 친척들과 이웃들로부터 온 것으로 그들은 다비를 믿었기에 돈을 빌려주었던 겁니다. 다비는 한 푼도 남김없이 그 돈을 갚았습니다.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말입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다비는 열망이 금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네, 그는 자신의 손실을 몇 배로 만회할 수 있었는데 이 발견을 한 때는 생명보험 판매업에 뛰어든 후의 일이었습니다. 금맥에서 불과 1m 떨어진 지점에서 포기했기에 입었던 그 커다란 손실을 기억하며 다비는 그의 새로운 직업에서 옛 경험의 교훈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금맥에서 1m 떨어진 지점에서 포기했어. 하지만 나는 사람들에게 보험을 팔 때는 그들이 거절한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다비는 결국 매년 100만 달러 이상의 생명보험을 판매하는 50명이 채 안 되는 최고의 판매원 중 한 명이 됐습니다. 그의 놀라운 인내력은 바로 금광 사업 중 겪었던 포기의 쓰라린 경험으로부터 배운 값진 교훈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실패를 발판 삼아 더 큰 성공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인생에 성공이 찾아오기 전에는 반드시 일시적인 패배나 실패에 맞닥뜨리기 마련입니다. 패배에 압도당한 사람에게는 포기하는 것이 가장 쉽고

논리적으로 타당한 일처럼 보입니다. 네, 실제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합니다. 네, 그러나 네,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500명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겪은 가장 큰 성공은 그들이 압도적인 패배를 경험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실패는 아이러니와 속임수에 능한 사기꾼과도 같습니다. 성공은 바로 눈앞에 와 있을 때 사람을 무너뜨리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금맥에서 불과 1m 남겨둔 채 포기했던 다비의 이야기를 통해 인내와 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금맥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지쳐서 포기해버리는 순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실패는 성공의 일부이며 포기하지 않은 자만이 마침내 그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제비꽃의 역사는 아주 오래됐습니다. 지중해 지역과 서남아시아의 오래된 기록에는 제비꽃이 약재나 사탕, 셔벗, 화환의 재료로 쓰였다고 전해집니다. 로마인들은 보험을 알리는 꽃으로 제비꽃을 중요하게 여겼고 셰익스피어의 비극 햄릿에서도 레이티스는 죽은 여동생 오필리아의 무덤에서 제비꽃이 피어나길 바라는 장면이 나올 정도로 이 꽃은 순수함과 함께 슬픈 아름다움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제비꽃은 특히 겨울철에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기차 여행이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이 따뜻한 남쪽에서 겨울을 보내게 됐고 그곳에서 자란 제비꽃은 북쪽으로 운송됐습니다. 하지만 환경 변화에 약해 싱싱한 상태로 도착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북쪽 나라들도 온실에서 제비꽃을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는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거의 서리가 내리지 않는 더벤과 코널 지역에서 이 제비꽃을 기차로 런던까지 실어 날랐다고 합니다. 제비꽃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그 독특한 향기에 있습니다. 1993년 독일 과학자들은 이온온이라는 물질이 제비꽃 향기의 조성분임을 밝혀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물질은 북꽃뿌리에서 더 값싸게 추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연산 제비꽃 시장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네, 그래도 제비꽃 향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고 프랑스 향수 산업을 위해 특별히 재배되기도 했습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제비꽃을 옷에 꽂거나 다는 것이 하나의 유행이 됐습니다. 네, 그에 따라 향기가 강하고 줄기가 길며 꽃이 큰 품종이 인기를 끌었는데 특히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건너온 파르마 제비꽃이 사랑받았습니다. 1900년대에 이르러 제비꽃은 중산층 생활의 여러 부분에 자리 잡았습니다. 제비꽃 향이 나는 탈취제로 입냄새를 없애고 설탕에 절인 제비꽃 잎으로 케이크를 장식했으며 최신 제비꽃 향수를 손목이나 손수건에 뿌렸습니다. 당시 유명한 향수로는 바이오 바이올렛, 그리고 라 비올레트 푸르푸르, 라인 바이올렛 등이 있었고 합성 성분을 더한 조금 더 복잡한 향으로는 겔랑의 레르 블루가 있었습니다.

문학 속에서도 제비꽃은 자주 등장합니다. 소설가 로렌스는 제비꽃 향리에 관한 평생의 기억을 남겼습니다. 어머니 장례식 후 받은 제비꽃 화환에서 몇 송이를 빼내 기차 안에서 내내 그 향기를 맡으며 어머니를 추모했다고 합니다. 또한 오스카 와일드의 소설 속 도리언 그레이는 옷에 커다란 파르마 제비꽃을 꽂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작가 자신도 감옥 생활 후 자신의 흔적을 기리기 위해 제비꽃 향수를 찾았다고 전해집니다. 작고 수줍지만 강렬한 향기로 오랜 세월 사랑받아온 제비꽃. 네, 다음에 꽃을 보거나 향수를 맡을 때 이 작은 꽃이 품은 오랜 역사와 이야기를 함께 떠올려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중주 하나 속에는 여름의 포근함과 삶의 소소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번 단오절 연휴에 쌓였던 피로를 훌훌 털어내시고 편안하게 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만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안정혜, 진행의 리봉이었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열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용예 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수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수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인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곡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오늘도 샘방송실에 김희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샘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아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병원은 영길시 현대병원입니다. 네, 영길시 현대병원은 전국 각지 3급 종합병원에서 장기적으로 치료해도 잘 낫지 않는 난치병 만성질환 치료에 전문적으로 중점을 두고 자체의 독특한 치료 방법 면역각성요법과 부강주사세포재생요법을 병행해 모두 지금 한 30가지 난치 만성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예, 3급 병원 하면 우리나라에서 급을 정했는데 제일 좀 높은 병원, 우수한 병원이 이 3급 그다음에 2급, 1급으로 나누는데 이 3급 병원에서 치료해도 잘 낫지 않는 이런 병들이 치료해 드릴 뿐만 아니라 그 효과를 완전 책임지는 것을 일관적으로 견지해 오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는가에 독특한 치료 방법이 없이 다 같은 방법으로 치료한다면 하필 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영길시 병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영길시 현대병원의 독특한 치료는 면역각성요법에 즉 전신의 면역을 억제하고 증상만 공제해주는 이 전통치료 방식을 탑해버리고 병원 전체 만성질환 치료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이런 방법 즉 말해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 NK세포, T세포, 자기 그 자체 복구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방법 즉 면역이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켰습니다. 면역이 무엇인가? 면역은 바로 우리 몸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보성적인 군대와 같습니다. 외부의 세균이나 바이러스, 진균, 기생충 같은 이런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또 몸에서 생장하는 이상세포의 증식, 즉 암세포 같은 것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는 보안 군대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면역을 각성시키는 방법 이거는 근본을 틀어지고 치료하는

0: 방법입니다. 예, 즉 체내에 과량으로 생기는 유리기를 중화하고 예, 그 나쁜 유해산소를 중화시키고 축적된 대사노폐물을 배출해주며 장기와 연부 조직이 섬유화를 예, 또 개선해주고 질병의 악화 원인을 차단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일 경우 예, 지금 목전 이야기 수준으로서 자가 면역성 질환이 참 많지만 해결 방법이 없이 증상만 공제해주는 예, 예, 이런 임시적인 방법밖에 없는데 예, 이런 자가 면역성 질환에도 역시 현대병원은 중점을 두고 치료해드립니다. 보강수사료법은 말 그대로 노화되고 퇴화된 세포를 예, 우리 몸에서 되살릴 수 있는 예, 이러한 방법으로서 모든 예, 난치병에 예,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30가지 질병 가운데 그 피부에 나타나는 왕관병들 예, 피부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예, 피부는 우리 몸에 예, 그 면역이 제1선 방어 장벽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피부에 생긴 병, 예, 그저 단순히 증상만 공제되는 것이 아니고 예, 근본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 재발차라는 예, 건선 예, 앓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건선이 그 뉴피센이라고도 부르는데 예, 이 건선은 피부의 각질 비듬처럼 벗겨지고 심한 가려움증을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증상의 개선과 또 악화를 반복하는 재발성 만성 피부질환 예, 일단 걸리면 참나기 어렵습니다. 환자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예, 또 이것이 원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한두 달 사이에 전신으로 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자는 계속 견지해서 약 바르고 예, 혹시 약을 끊기만 하면 또 재발하고 점점 더 퍼짐으로 해서 매우 어려운 피부 질환입니다. 예, 건선 예, 이것도 발병 원인을 놓고 말하면 지금까지 확실하지 않은 예, 이런 것으로서 자가 면역성 체질을 가진 사람으로 추측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외에도 외상, 감염, 스트레스 예,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피부가 지속적으로 자극받는 부위에 주로 발생하는데 두피, 예, 머리, 그 다음 팔꿈치, 무릎에, 엉덩이에, 생식기 주변에 예, 호발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예, 이 병에 걸리지 않게 하려면 예, 모두 일상생활에 예, 주의 깊게 어떤 거 피해야 되는가 예, 일단 걸린 사람도 걸리지 않은 사람도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잦은 모욕은 피하고 모욕 시간은 노래하지 말고 예, 줄이고 그리고 때를 밀지 않는다. 예, 때밀이 그 손상 줍니다. 피부를. 그리고 실내 습도 유지를 잘해서 한 습도가 50% 지금은 이 수준에 도달됩니다. 그러나 좀 예, 겨울 봄철 때는 예, 이것이 수치에 도달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를 더 줄여야 됩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면 좀 개선 효과가 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이 확실하지 못하고 재발 잘하며 또 큰 면적의 건선은 치료할수록 피부 손상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1: 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하세요.
2: 우리 이모가 예, 가서 저기 허리, 집에서 예, 허리 너무 아파, 구불, 아파서 통증이 너무 심해서 예, 바깥에서 못 나갔댔습니다. 결국 앞으로 꼬꾸라지면 헷적이 와서 예, 괜히 현대병원이나 돈을 아이 내고

0: 번 치료를 했습니다.
1: 아, 예.
0: 그래, 예. 그 다음에 한 번 돈 내고 세 번 치료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한 번 더 오래 해서, 네 가는 날이 돼서, 그래, 친구를 데리고 연애 갔다고 그랬잖아.
1: 예, 좀 엄중하겠습니다. 네 번 치료 수혜된다면.
0: 예. 용, 심하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쩌네, 바깥이라 나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마트라 다 다닌다.
1: 예. 예.
0: 그래, 내일 같이 가자고 그랬잖아.
1: 예.
0: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말씀하세요.
3: 네, 내 동생 현대명령을 두 번 치료를 받았습니다.
1: 뭐 어디가 불편해 치료받았습니까?
3: 이 무릎이 아파서 앉았다가 이 일어나자면 얘 막 넘어진다고 또 얘 일어나지 못해서.
1: 예.
3: 그런데 지금 잘했는데 그래 화장실도 들어가면 자꾸 왔다 갔다 하면 넘어져서 그래서 이 길다가 변기를 두고 이렇게
1: 사고. 오, 그거 좀 엄중합니다. 예. 예.
3: 네, 그런데 아, 이전에 화장실 자기 절로 가도 된다, 이렇습니다.
1: 예.
3: 예. 근데 선생님 어째 그런데 무릎이 맥이 없으면 그렇단다?
1: 예, 맥이 없습니다. 근육이 딱 커서, 예, 뭐, 남이 살같이도 느껴지기도 하고, 예, 다리 근육 힘이 자꾸 쭉 빠진다. 예, 앉았다 일어날 때면 뭐 짚지 않으면 일어나지 못하고. 예, 그게 무릎 관절염의 증상들이 맞습니다.
3: 예, 그런데 예, 다리 내기라면 아무 일 없답니다.
1: 예, 점차적으로 이 두 무릎 사이 자꾸 벌어지면서 오자 다리로 변하게 됩니다. 예, 변형이 되면 그때 가서는 또 치료가 더 어렵게 됩니다.
3: 예, 예 내일 가서 한 번 더 치료 미뤄볼 것 같아 내일 가자고 그랬는데.
1: 예.
3: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네, 말씀하세요.
4: 예, 저도 이 허리 통증을 이래서 그래서 저 현대병원에 가서 그 부강주사력 복을로 맞았다만
1: 허리 통증
4: 그런 게,
1: 예.
4: 예, 그런 게 그 저 임시 갔잖아. 그거는 시간이가 한 달 넘습니다.
1: 한 달 됩니까? 예.
4: 예, 그런 게 좀 나쁜 게 많이 나타난다. 예.
1: 예.
4: 그럼 이번에 또 오늘 수요일 날 어디 예약하셨나요?
1: 예. 마지막 치료하고 며칠 됐습니까?
4: 나는 그 딱 한 번밖에 안 그래.
1: 한 번 치료했습니까?
4: 예, 이때까지 한 번
1: 했어요. 아, 예. 한 번 치료로는 효과는 예. 있지만, 예.
4: 예.
1: 예. 그리고 한 번으로는 낯을 타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4: 예. 예. 그래 지내봤다만 합니다.
1: 네. 예.
4: 예, 효과가
1: 알립니까?
4: 아,
1: 예.
4: 천천히 이래 예. 또 예약했습니다. 또 이제 또 마다가 맞고 있을게 하는 것도 어쨌든지, 예, 그 얘기는 너도 뭐 마다가 난 심했다만.
1: 아,
4: 우리가.
1: 예.
4: 예, 그래, 예.
1: 아무리 엄중한 경우를 해도 부강주사 맞으면, 기본상에 세 번에는 다 낫고, 예. 좀 엄중하면 네 번 정도. 예. 예. 어쨌든 병원에서 났을 때까지 책임지고 해드립니다.
4: 예, 그렇지만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책임성이 강한.
1: 예.
4: 선생님 수고하십시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세요.
1: 네. 말씀하세요.
5: 네. 나도 이 무릎 대항관절 내밀어 해가지고 저도 현대 병원에 가서 지금 두 번째도 치료받았습니다.
1: 두 번 치료했습니까? 예.
5: 이게 좀 심한다. 이게 저기 연골이에 많이 다쳐졌다고 그랬거든.
1: 네. 젊어서 무슨 운동 많이 했거나 노동 일을 많이 했거나 하는 사람 좀 더 합니다.
5: 예, 그것이 맞아.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제 한국에서 있다가 왔는데 학교에서 집에는 연골이를 뭐 연골이를 바꿔요. 무슨 뭐 어디 가서 무슨 이런 거 연다.
1: 인공 예, 그 관절. 치환술, 예, 그거 하라고 할 겁니다, 엄중하면, 예.
5: 저는 근데 안 했습니다.
1: 예.
5: 받아 와가지고서 내가 지금 현대병원에 가서 두 번 치료를 지금 받은 게 많이 좋습니다.
1: 두 번 치료했는데, 한 번 치료해도 효과 안 했는데, 두 번 치료했으면 아무래도 좀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예, 예, 좀 나가 글을 긁고, 원래는 이게 통통되니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아우 힘들었습니다.
1: 네.
5: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서 고생

0: 바닥이 좀 많이 났습니다.
1: 네.
0: 예, 그래, 이게 좀 완전히 났을 때까지, 이거 또 바닥 치료하려고, 지금 내일 또 예약해서 다시 열흘 됐습니다. 바닥 치료.
1: 네.
0: 예, 두 번 치료에 열흘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가려고 합니다. 내일 한 번 또 치료 또 받으려고 가겠습니다.
1: 네. 열흘 됐으면 이제 더 치료할 시간이 됐습니다.
0: 예, 그래, 예약하고 내일로, 내일 그러니까 이제, 다 하죠. 예?
1: 예. 265-2120에다가 저녁 4시 전에 전화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 지금 비용 받기는 해도 그 전보다 값이 많이 감소돼서 원래 부강주사 한번 치료값이 1300원이던 거 지금 680원, 예, 절반 값입니다.
0: 예, 값이도 많이 저렴하고 또 치료도 어쨌든 값이 뭐 어쨌든 옛날에 비싸도 이렇습니다. 치료만 되면.
1: 그렇죠. 이렇습니다. 예. 네. 치료하자는 게 목적이니까, 예.
0: 그러니까 치료가 효과 있을까네, 지금 가서 효과에 두 번, 치료에 완전 효과 좋습니다.
1: 그렇죠. 예. 환자분들은 그 치료 효과에, 예, 벌써 한 번, 두 번 해보고, 효과 없다면 누가 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예. 예. 근데 효과 있기 때문에 지금 모두 치료받으려 하는데, 났을 때 부쩍, 예,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하세요.
3: 나도 거기가 예, 허리 진이 아파서 치료했는데 세 번 맞고는 완전히 이렇습니다.
1: 세 번.
3: 근데 내 동생 지금 예, 한국에서 왔는데 허리 진이 아프고 예, 여대만 탈출에 자골신경통으로 예, 다리 내리 저러 일을 할래 할 수 없더랍니다.
1: 예.
3: 그리고 진에 지쳐서 한국가 올해 일했단 말입니다. 10년 넘어. 그래서 예, 제 알려줬습니다. 저 부강치료요법이 그 저기 현대병원에서 하는 게 영소가 가라고. 그래 한 번은 무상치료하고
1: 예.
3: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 돈으로 했는데
1: 예.
3: 아, 효과 영 좋단다.
1: 아,
3: 그래서
1: 예.
3: 예, 값도 싸지 뭐, 예, 어선 680원인가,
1: 예. 예.
3: 그래서, 예, 어선은 치마든지, 아니, 그 같은 주사 맞든지, 어선은 열흘이 된답니다.
1: 어.
3: 그래서 내일이 다시 가자고 전화하는 게입니다.
1: 예, 열흘 됐으면, 예, 빨리 예약해서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3: 예, 효과 영 좋답니다.
1: 예. 예.
3: 그래서 예, 내일이 예약하겠습니다.
1: 예.
3: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네, 말씀하세요.
4: 예, 우리 동네 아는 언니가 예, 무릎 관절에 이렇게 날이 흐리나 그저 예, 비 오나 그저 진해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무릎 관절인데 예, 그 발을 걷지도 못하고 예, 앉아 주면 된다.
1: 예.
4: 고통스러워서 예, 그래 동 나가서 뭐 아무래도 장마다 나가서 들은 것 같아요.
1: 예.
4: 대병원에서 그 치료한다는데 그거 전화해 봐달라고 해서 그래 내일 예약해서 예, 미리 모시고 가서 그런 현대병원에 가서 부강 주사를 맞히고 검사 맞추자고 그래서
1: 예.
4: 연락드렸습니다.
1: 예, 사모가 같습니다. 예, 무릎 관절염도 예. 허리 통증도 치료받은 분들이 효과에 예, 모두 좋다고 하는데 그분도 예,
4: 예 아이 그 경주도 680원 내려갔다지
1: 그렇죠. 예.
4: 얼마 좋습니다.
1: 맞습니다.
4: 이럴 때 가면 그러면 많이 전략되니까.
1: 예.
4: 예, 감사합니다. 미리 예약하고 가겠습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말씀하세요.
5: 아, 저도 현대병원에서 초반 접근증이 있고 대선 관절에 있어요. 구간 조산협복 치료를 두고 받았습니다.
1: 네.
5: 누워서 도단 움직이기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마음대로 돌아놓을 수 있고 앉았다가 일어나기 좀 바빴댔습니다.
1: 네.
5: 근데 지금 이거 한다면 좀 임차 일어날 수 있고 집행일 직구도 잘 걷지 못해서 이제 지금 집행일 직지 않고도 잘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1: 네. 효과 잘 보셨습니다.
5: 네. 네. 효과 좋을까? 예, 내일 예, 현대병원에서 보자고 그랬나?
1: 네. 265-2120에다가 예약하시면 됩니다.
5: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희를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 서열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수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으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위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곡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하세요.
2: 저기 농촌에 있는데에 우리 사촌 언니 그 저기 허리 여초반 투수에 저 협착증이 또 세 번 어제까지 치료하다는 했습니다.
1: 그래서 네. 현대병원에 가서 세 번 치료받았습니까?
2: 예, 예. 영 어서는 허리도 거리 뽑을 때 그에
1: 무슨
2: 좋고 마음대로 돌아놓을 수 있고에 다리가 영 가벼워졌답니다.
1: 네.
2: 그런 거 보고 여기 아줌마에 자기도 그거 보고 출연하겠다 해서 감원 해달라서 그래 그랬다.
1: 네, 그분은 주로
2: 그분도에 저기 여수반 투수에 협착증이 허리 많이 꼬부렸답니다.
1: 허리 꼬부리고 걷기 어렵고
2: 예. 예. 돌아도 못 놓고 그렇단다.
1: 예.
2: 그리고 다리도 저리고 그렇단다.
1: 예. 예.
2: 그래서 내리 아들이 데리고 거기도 가겠단다.
1: 지금 치료하면 좋습니다. 비용도 그 전에 비해서 절반 감소됐습니다.
2: 그렇죠. 절반 가격인데
1: 예. 예. 그렇죠. 예.
2: 얼마 줬습니까?
1: 네. 예. 저 265-2120에다가 전화해서 예약해야 됩니다.
2: 예, 오늘은 지가야 되니까 내일 예약하고 예. 가겠답니다.
1: 그렇게 예. 하세요.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수고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예, 이 현대병원에서 어떤 병들을 치료하는가. 예, 30가지 잘 낫지 않는 만성질환들을 치료하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피부질환. 예, 피부질환이 참 완고한 예, 이런 질환으로서 여기에 신경성 피염 아주 가렵다, 극심하게 가렵다 하는 분들 예, 잘 낫지 않습니다. 예, 예, 이것을 신경성 습진이라고도 하는데 예, 주로는 심한 스트레스나 불안, 예, 긴장이나 또 자꾸 반복적으로 굵어대니까 예, 마찰로 인해서 생깁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요인도 아주 크며 또 긁으면 가렵기가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예, 이같이 주요한 증상이 가렵다. 예, 그래서 굵은 부위인 피부는 자꾸 두꺼워지고 거칠어집니다. 예, 주로 우리 인체에서 목에, 뒷목에, 팔이나 다리, 사타구니 예, 등에 잘 생깁니다. 지금까지 이런 피부병 하면 모두 그 스테로이드의 격소제 연고를 바르고 항히스타민제 이거는 탈과민약입니다.

0: 이런 약을 복용하고 연고를 바르는 등으로 증상공지를 위주로 하는 치료밖에 없습니다. 잘 낫지 않는다, 예, 치료 잘 되지 않는다 하는 말과 같은데, 예, 이럴 때 물론 치료도 해야 되고, 예, 환자 자신은 절대 심하게 긁는 행동을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샤워할 때 뜨거운 물 너무 뜨겁게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비누 세정제를 적게 사용하는 것이 좋고, 거친 때밀리 그 사용을 금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정신 긴장이 중요한 원인이므로 긴장하고 불안하고 수면 부족을 잘 해결하고 운동과 휴식을 잘 취해야 됩니다. 때로는 국소 냉찜질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약으로 증상을 좀 가라앉힐 수는 있지만 극지 않고 스트레스를 줄여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역시 예, 근본적인 치료인 것이 아니라 증상공지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연길시 현대병원을 찾으면 또 이런 피부병도 치료 잘 되게 합니다. 그리고 매우 어려운 병의 홍반낭창 루푸스라고도 하는데, 예, 이것도 방법이 없어서 장기적인 격소제를 사용하면 하면서 견제하는데 역시 잘 낫지 않고 또 격소를 자꾸 쓰면 부작용만 커지게 됩니다. 홍반낭창의 루푸스병이 어떤 증상이 있는가? 흔히 얼굴에 원판상 홍반들이 나타나고 점차 코를 중심으로 나비 모양의 발진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예, 햇볕에 노출되면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피부에만 증상이 있는 게 아니고 전신적인 증상으로, 예, 온몸에 만성 피로 또 미열도 나고 체중 감소도 있고 림프절 종대 관절이 통증 붓고 근육통이 마치 류마티스 관절염 같기도 합니다. 또 다른 장기 증상으로 신장의 염증으로, 예, 흔히 몸이 붓고 소변에 단백질이 나가면서 거품뇨가 생깁니다. 그리고 심막의 염증, 두통, 뇌신경의 증상, 혈액 이상 등으로 증상은 사람마다 다양하고 호전과 악화를 반복합니다. 예, 역시 이 질병은 자가 면역성 질환으로 추측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 잘 안 되므로 현대병원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근평 종서기가 신하사 노당원 장련생에게 회신했습니다. 습근평 당건설 사상이 마음과 힘을 모아 새 노정에서 분발하도록 당원과 간부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조항 당건설 사업 지도소조가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학습 관찰할 때 관한 통지를 발부했습니다. 한정부 주석이 카나다와 단마르크 선임을 접견했습니다. 뉴스에 이어 시사 해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의 즈음에 중공조항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조항군사위원회 주석인

김경리 일전에 신하사의 102세 노당문 장련생에게 회답 편지를 보내 그와 전국의 노당문 노동지들에게 친절한 문안을 전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회신에서 과거 주왕종대 4대대 전보통신원으로서 전쟁의 초연 속에서 당주왕을 따라 선북을 전전했고 통신기술 일터에 뿌리를 내리고 평생을 바쳐 일해왔으며 100세가 넘은 오늘에도 여전히 당과 국가사업을 관심하고 있는 노당문 장련생 동지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썼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편지에서 노당문 장련생 동지는 영원히 당을 따르고 영원한 4대대 대원이 될 것이라고 표했다면서 이는 당을 믿고 당을 사랑하는 두텁고도 진심 어린 감정을 보여준다고 표했습니다. 신시대 공산주의자들은 홍색 유전자를 계승해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며 직책을 이행하고 실무적으로 책임을 감당해 새 노정에서 우수한 답안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주왕종대 4대대는 해방전쟁 시기 신하사가 당주왕과 모주석을 따라 선북을 전전한 실무팀으로서 뉴스통신 연락을 책임졌습니다. 최근 장련생 동지는 습근평 총서기에게 편지를 보내 4대대에서의 혁명사업 경력을 회역하고 영원히 당을 따르려는 확고한 신념을 전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자면 우선 당을 잘 다스려야 하고 당이 흥해야 나라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막수주의 당건설 학설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새로운 경지를 열었습니다. 이는 신시대 당건설을 강화하는 근본 준칙입니다. 광범위한 당원 간부들은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지침으로 삼아 리론학습 성과를 직무 수행과 사업 소진의 실제 행동으로 전환하고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건설과 민족부흥의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막강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습근평 총서기가 신시대 당건설을 전면적으로 지도하고 추진한 경험에 대한 총화이자 리론적인 승화로서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당건설 편입니다. 광범위한 당원 간부들은 습근평 당건설 사상이 당관리, 당발전, 그리고 강국건설, 민족부흥과의 내적 연결을 깊이 이해하고 당건설 각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전체적인 배치를 통해 당과 국가사업 발전에 강력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강산 간부학원 교육과학연구부 당혁신리론 교육연구센터의 양소화 주임은 습근평 총서기의 강력한 지도 아래 당건설이 역사적이고 창조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당은 혁명적인 단련 속에서 더욱 강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막수주의 당건설 학설의 발전에 중대한 독창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이는 우리 당이 막수주의 집권당 건설 법칙에 대한 인식이 새로운 높이에 도달했음을 나타냅니다. 북경대학 당위원회 부석이 강국화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신시대 당건설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준칙으로서 신시대 당건설의 리론혁신, 실천혁신, 제도혁신 성과를 집중적으로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반드시 전 당이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더욱 깊이 이해하도록 촉진하고 네 가지 의식을 더욱 자각적으로 강화하며 네 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두 가지 수호를 실현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 당이 항상 사상적, 정치적, 행동적으로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가는

판단이 절강성에서 생생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독특한 장점을 잘 활용해 전성의 각급당 조직과 광범위한 당원 간부들이 깊이 있게 학습하고 깊이 터득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습근평 당건설 사상이 더 잘 두뇌에 스며들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흥룡강성 사회과학계 연합회 당조석이 맞춤판은 습근평 당건설 사상이 막수주의 당건설 학설에 뿌리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화 우수 전통문화의 풍부한 영향을 담고 있다면서 이는 두 가지 결합을 견지해 당의 리론혁신을 추진한 중대한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 사상의 원리적 성과, 독창적 기여, 그리고 과학적 체계를 깊이 있게 해석하고 습근평 당건설 사상의 학습과 리행을 지속적으로 깊이 있고 실질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14가지 견지는 신시대 당건설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대표성과 인솔성이 있는 새 리념, 새 사상, 새 전략에 대한 집중적인 개괄입니다. 광범위한 당원 간부들은 자각적으로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운영하고 당건설을 추진하며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건설, 민족부흥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굳건한 정치 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복단대학 중공당사 당건설연구원의 류홍름 원장은 14가지 견지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의 기본함이 핵심 요지로서 당의 용도 당건설을 총괄하고 당건설의 최고 원칙과 전략 방침, 가치 추구, 업무 포치, 방법 경로 등을 깊이 있게 천명했으며 신시대 당건설을 강화하는 근본 준수를 제공했다고 표했습니다. 신강 호탄현 당위원회 조직부 메메티 에미얼 사둘라 부부장은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의 굳건한 용도 아래 신강은 역사상 가장 좋은 발전 시기에 들어섰다고 말했습니다. 메메티 에미얼 부부장은 당의 용도는 전국 여러 민족인민의 리익, 운명과 관계되고 습근평 당건설 사상의 14가지 견지는 기층 건물을 잘하는 데 근본 지침을 제공했다면서 우리는 학습, 생각, 활용을 관통시키고 지식, 신념, 행동의 통일을 견지함으로써 사상의 위력을 변강, 민족지구,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실효성으로 착실하게 전환시킬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7.1 훈장 획득자인 해남성 경해시 단문진, 단문촌 당지부서기 왕서무는 중국의 일을 잘 처리하는 관건은 당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왕서무 서기는 근년 내의 발전을 돌이켜보면 습근평 총서기에 기사비 역할이 있었기에 아무런 어려움도 두렵지 않았다면서 향후 습근평 당건설 사상의 지침 아래 산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생을 개선하며 향촌 관리를 추진하고 향촌 전면지능을 다그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전국 우수공산당문인 밀재배 전문가 곽천재는 올해 밀 생산에서 각급 당조직은 농업기계, 물자, 기술 등 각층의 힘을 총괄해 농민들을 도와 연속되는 호우, 고온 등 불리한 날씨의 영향을 극복하고 수확기의 풍작을 실현했다고 하면서 이것이 바로 상하관통, 유력한 집행의 조직체계 보완을 견지한 생동한 실천이라고 표했습니다. 곽천재는 시종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근본 준수로 삼고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며 농지에 뿌리박고 국가 식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새롭고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기치가 시대를 이끌고 사상이 미래를 인솔합니다. 광범위한 당원 간부들은 새 노정에서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의 둘이에 더욱 굳게 단합해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철하고 시종일관 시대의 앞장에 서며 영원히 생기와 활기를 유지하면서 종국 기적의 세상을 끊임없이 엮어갈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광동성 광주시 남사구 당위원회 류이석이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신시대 당관리에 관한 일련의 중대한 문제 체계적인 답변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류이석이는 당원 간부들은 잘 조직해 원작을 읽고 원본을 학습하며 원리를 터득하고 학습으로 업무를 촉진하면서 개발과 개방 속에 존재하는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를 깊이 읽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해결하며 당건설을 강력하게 추진해 제도 혁신, 과학기술 혁신, 산업 혁신을 더 잘 인솔함으로써 광동 향합

몸은 광역도시권의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원동력을 조입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감숙성 난주시 안녕구 안녕소로가도 조림서 지역사회 당위원회 서기 황려연은 습근형 당건설 사상은 대중의 마음속에 새겨진 과학적 리론이라면서 우리는 인민을 위하는 마음과 초심 사명을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작은 행동으로 전환해 특히 노인과 어린이를 둘러싼 민생 소요를 중심으로 각종 봉사를 잘 수행해 당의 따뜻함을 수많은 가정에 전달함으로써 우리 대중의 삶이 점점 더 풍요로워지도록 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북경시 교육위원회 리혁주임은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우리가 당을 위해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를 위해 인재를 양성하는 데 근본적인 지침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자발적으로 활용해 교육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하면서 덕을 세워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 과제를 잘 이행해야 합니다. 이로써 중소학교 사상정치 교육의 일체화 건설을 심화하고 교육, 과학기술, 인재 발전을 일체화해 교육강국,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해 강력한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최근 습근평 당건설 사상 학습과 관철 업무를 잘 틀어지기 위해 주앙 당건설 사업지도소조가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학습 관철할 때 관한 통지를 발부했습니다. 통지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학습하고 관철하는 것은 전당의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이해하고 두 가지 수호를 확고히 실천하는 데 요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당의 혁신리론 무장을 심화하고 전당의 사상리론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요조하며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관리를 뜻임없이 추진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안정적으로 멀리 나가도록 추진하는 데 요조합니다. 통지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의 과학적 내포를 깊이 있게 학습 터득하고 습근평 당건설 사상의 리론적 품격을 깊이 있게 학습 터득하며 습근평 당건설 사상의 실천적 기반과 리론적 뿌리를 깊이 있게 학습 터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지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의 학습과 관찰을 현재와 앞으로 한 시기의 중요한 정치 과제로 삼아 학습과 훈련을 착실히 진행하고 선전과 해석을 세심하게 조직하며 전면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고 형식주의를 단호히 방지함으로써 학습 성과를 신시대 당건설의 위대한 공정을 추진하는 생생한 실천으로 전환할 것을 각급 당위원회 당조에 요구했습니다. 6월 18일 한정 국가부주석이 북경에서 캐나다 공업부 샹피뉴 장관이 인솔한 유명 기업가 대표단과 다마르크 노보 노르디스크 기금의 주석 겸 노보 노르디스크 회사 리사회 주석인 쇠렌센을 각기 접견했습니다. 샹피뉴 장관 일행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정부주석은 올해 1월 습근평 주석과 카니 총리가 북경에서 성공적으로 회담을 가지고 일련의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과 캐나다 양국은 경제적 상호 보완성이 강하고 협력 잠재력이 큽니다. 중국은 캐나다 측과 함께 양국 지도자의 중요한 공감대를 잘 이행하고 전통 분야의 협력을 공고히 하며 신에너지 자동차, 인공지능 등 신흥 분야 협력을 강화해 중국과 캐나다 신형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궤도에서 발전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샹피뉴 장관은 캐나다는 대중국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중국 측과 기업 간 호혜 협력을 심화하고 양국 관계에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길 희망한다고 표했습니다. 쇠렌센 회장을 접견할 때 한정부 주석은 중국 정부는 인민의 건강을 매우 중시한다며 15차 5개년 전망 계획 기간에 건강 중국 건설을 가속화해 평균 기대 수명을 80세까지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노보 노르디스크 회사가 자체 우세를 발휘해 건강 중국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랍니다. 중국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의 대외 기반을 확대하고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된 인류 비즈니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노보 노르디스크를 비롯한 다수의 외자 기업이 중국에서 더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쇠렌센은 노보 노르디스크 회사는 중국의 경제 발전 전망에 대해 낙관한다며 계속

해서 중국 내 사업을 확장하고 중국 제약 산업 발전에 참여해 건강 중국 건설에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고품질 발전 속에서 민생 보장 개선을 주제로 한 정세정책계열보고회의 첫 번째 보고회가 2월 18일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교통문수부 당조석이며 부장인 류위가 14차 오기된 기획기간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의 강력한 지도 아래 우리나라는 종합교통운수체계 건설에서 돌파적인 진전을 가져왔고 교통강국 건설의 가속화에서 새로운 확고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습니다. 류위 부장은 15차 5개년 전망기획기간에는 현대화된 종합교통운수체계를 완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시설망 우세를 강화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일체화 융합을 강화하고 안정성 향상을 추진하며 디지털 지능화 성격을 두드러지게 하고 친환경 전환을 중시하며 교통분야 민생실천 사업을 잘 추진해 교통강국 건설을 가속화하고 중국식 현대화의 선봉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40년 이상의 당령을 갖고 있는 노당원 림단은 복주시 고로구 군문지역사회 당위원회 서기로서 기층지역사회 뿌리를 내린 지 50년이 넘었습니다. 현재 78세인 그녀는 여전히 매일 거리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6월 복주는 본격적인 홍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팔순에 가까운 림단은 직원들과 함께 저지대와 오래된 낡은 집을 송찰하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의 태풍에 대해 지역사회 주민 장아주머니는 기억이 생생합니다. 당시 이 집은 침수돼 주민들이 고립됐는데 림단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네를 업어냈습니다. 오랜 피로와 과도한 목 사용으로 인해 림단은 성대가 심각하게 손상돼 두 번이나 수술을 받았습니다. 1972년부터 지역사회 주민위원회에서 일해온 78세의 림단은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해 인생의 대부분 시간을 바쳤습니다. 한때 군문지역사회는 복주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사회 중 하나였기에 개조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그녀는 당원들을 데리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어려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했습니다. 낡은 창고와 같은 건물은 당원이 앞장서서 철거했고 주차장 건설에 땅이 필요하자 당원들이 앞장서 선뜻 자신의 땅을 내놓았습니다. 군문 지역사회에는 독거노인이 많습니다. 림단은 앞장서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당원들을 동원해 각자 몇몇 노인들과 연계를 맺고 이들을 자주 방문하면서 노인들의 생활 소요를 해결해 주도록 노력했습니다. 일이 있으면 림단을 찾는 것은 점차 주민들의 공감대로 됐습니다. 주민 리성과 그의 아내는 모두 장애가 있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림단을 찾아 도움을 받으려 했는데 어느새 그녀는 이들에게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해주고 일자리까지 찾아주었습니다. 림단의 가마 아래 리성은 중국 공산당에 가입했고 자발적으로 이웃들을 위해 수리봉사를 제공하고 누구든 부르면 즉각 달려갑니다. 가까운 이웃 당건설을 통해 림단은 지역사회 천여 명의 당원과 자원봉사자들을 하나로 모아 20개의 특색 있는 봉사팀을 조직했습니다. 2021년 림단은 7일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녀는 당에 대한 자신의 장엄한 은약을 시종일관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보도판공실이 6월 18일 새노정에서의 분투자 종료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철도업종에서 온 5명의 노동자들이 선봉 역할을 잘해 철도 현대화를 추진하자라는 주제로 종료의 기자들과 교류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철도 고객 봉사 품질 향상, 복합운송의 고품질 발전, 고속철 안전운행 보장, 고온 환경에서의 열차 혁신 운영 및 유지 보수, 터널 굴진 장비 핵심 주요 기술 공약 등 분야에서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공유하며 신시대 철도산업 노동자들이 일선에 뿌리내리고 분투하는 정신적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기사가 중국 국가철도그룹 유관회사에서 입수한 데 따르면 5일간의 철도 단오 연휴 운송이 2월 18일에 시작됐습니다. 올해 단오 연휴 기간 철도 승객은 친지 방문과 관광 수요가 주를 이루고 연휴 시작과 마지막 날 유동량이 많으며 중단거리 이동객 비중이 크고 관광객 수요가 뚜렷하게 증가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리국호였습니다.

0: 오늘은 미국과 이란의 양해 비망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6월 17일 양해 비망록의 공식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양측의 문서 내용은 기본적으로 일치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60일 이내에 협상을 진행하고 최종 합의에 도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럼 미국과 이란은 비망록에서 어떤 약속을 했고 비행 과정에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며 각 측의 입장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양해 비망록은 14개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7개는 양측의 공동 약속이고 2개는 이란 측의 약속이며 나머지 5개는 미국 측의 약속입니다. 먼저 이란 측의 약속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란은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연구 개발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란의 현재 농축 핵물질 재고는 국제원자력기구의 감독하에 현장에서 혼합 희석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 것입니다. 미국 측의 약속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미국은 즉시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최종 협정 체결 후 30일 이내에 미군을 이란 주변 지역에서 철수시킬 것입니다. 둘째, 지역 동반자와 협력하여 최소 3천억 달러를 이란의 재건과 경제 발전에 투자합니다. 셋째, 최종 협정에서 합의될 일정에 따라 이란에 대한 각종 제재를 종료합니다. 넷째, 이란 원유, 석유 제품과 파생 상품의 수출과 은행 거래, 보험, 운송 등 모든 부대 봉사를 허용합니다. 다섯째, 이란에 동결되거나 제한된 자금과 자산을 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개방합니다. 주목할 점은 양해 비망록에서 제출한 60일간의 최종 협정 협상 기한이 양측의 동의를 얻어 연장될 수 있으며 최종 협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속력 있는 결의안을 통해 비준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양해 비망록에는 양해 비망록 관련 조항이 지속적으로 리행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미국과 이란이 최종 협정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비망록을 구현하는데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레바논 전선의 휴전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양해 비망록이 발표되기 직전 이스라엘은 17일 레바논 남부 지역에 다시 공습과 포격을 가했습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국방부 가츠 장관은 최근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리아, 가자 지구에서 점령한 이른바 안전지대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외교부 바가의 대변인은 18일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계속 공격할 경우 약속 위반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가의 대변인은 양해 비망록 관련 조항을 인용하여 미국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존중하도록 이스라엘에 요구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 양해 비망록에는 이란은 상선이 60일 내에 페르시아만과 오만만 사이를 무료로 안전하게 왕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18일 바가의 대변인은 이란은 오만 측과 호르무즈 해협 관리 기제를 기본적으로 체결했다면서 이란은 해당 해협에서 제공하는 봉사와 관련해 비용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이슬람의회 칼리바프 의장은 17일 호르무즈 해협이 절대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봉사 요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8일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미국 이란 양해 비망록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표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내가 이란에 대해 충분히 강경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이들은 질투하거나 악의적이거나 아니면 그냥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이 양해 비망록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미국이 계속해서 이란을 폭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칼리바프 의장은 6월 17일 이 양해 비망록 서명은 미국 측의 실패 기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레바논 진주당 지도자 나임 가심은 이 비망록은 큰 승리라면서 레바논은 이스라엘군을 몰아낼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그로시 사무총장은 6월 18일 미국과 이란의 양해 비망록 체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양해 비망록이 체결됨에 따라 기술적 차원의 논의에 들어갈 수 있어서 구체적인 단계를 마련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국제 언론은 이번 양해 비망록이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을 추진하고 글로벌 경제 압력을 완화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이는 일시적인 临시 조치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이란 간의 더 복잡한 현안에 대한 협상을 위해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이란 양해 비망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째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조일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습금평 국정운영을 논함 제4권의 내용을 보내드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도시권 클러스터 효과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독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구조적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는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0: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함강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오늘은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꾸준히 심층적으로 추진하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스쿤평이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규율검사위원회 제6차 전원회에서 한 연설의 요지입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2021년은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당 중앙은 전면적으로 당을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추진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첫 걸음을 잘 떼는 데 강력한 정치적 보장을 제공해 줬습니다. 18차 당대회가 소집된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당 중앙은 10년을 공들여 검 하나를 가는 정신으로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네 가지 전면의 전략적 포치에 포함시키고 전례 없는 용기와 이지력으로 당풍 정점 건설과 부패 척결 투쟁을 추진해 단연간 두절하지 못했던 일부 나쁜 풍조를 막아내고 장기적으로 퇴치하지 못했던 많은 고질병들을 퇴치하며 당과 국가와 군대 내부에 존재하는 심각한 우환들을 제거함으로써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업에서 해이하고 무기력하던 상황을 근본적으로 돌려세웠습니다. 그리고 당이 자기혁명을 통해 역사의 주기율에서 벗어나는 성공적 경로를 모색해냈습니다. 이처럼 18차 당대회 후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사업은 역사적이고 창조적인 성과를 이룩했으며 전방위적이고도 심층적인 영향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이를 반드시 장기적으로 견지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 당은 외부로는 인민민주를 발전시키고 인민의 감독을 받는 데 의거하며 내부로는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자기혁명을 추진하는 데 의거해 과감하게 진리를 견지하고 오유를 지정하며 과감하게 칼날을 내부로 돌려 뼈를 깎아 독을 제거함으로써 우리 당이 장기적으로 왕성한 생명력을 유지하고 끊임없이 발전 장대해지도록 보장했습니다.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은 신시대 당이 자기혁명을 진행하는 위대한 실천으로서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당은 이를 통해 자기혁명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해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계속 당의 정치 건설을 통경으로 해 자기혁명의 근본적 정치 방향을 고수해야 하며 반드시 계속 사상 건설을 당의 기초적 건설로 삼고 자기혁명을 위해 예리한 사상적 무기를 단조해야 하며 반드시 중앙의 파랑교정 정신을 결연히 관찰하고 엄명한 규율로 기풍을 바로잡음으로써 자기혁명의 효과적 경로를 풍부히 해야 하며 반드시 계속 세천기세로 부패를 척결하고 악을 징계하며 자기혁명에서의 난관 돌파전과 지구전을 잘 치러야 합니다. 반드시 계속 당조직의 정치적 기능과 조직력, 결집력을 강화하며 과감하게 투쟁하고 능란하게 투쟁하며 과감하게 자기혁명을 진행하는 간부대우를 건설해야 합니다. 반드시 계속 자기정화와 자기완성, 자기혁신, 자기향상의 제도적 규범화 체계를 구축해 위대한 자기혁명을 추진하는 데 제도적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 후 우리는

0: 막스수의 단건설 학설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며 지난 100년 동안 분투해온 당의 역사적 경험을 정화하고 활용해 당을 관리하고 다스림에 있어서의 실천적 혁신, 이론적 혁신, 제도적 혁신을 깊이 있게 추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집권할 수 있는 어떠한 막스주의 정당을 건설하고 장기적으로 집권할 수 있는 막스주의 정당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법칙적 인식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뉴스 추적 코너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 AI로 해설해 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도시권 글러스터 효과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독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최근 독일 바이에른주, 바덴푸겐부르크주, 헤센주가 3차자 동맹을 결성하고 기반시설 과학연구, 경제 등 분야에서 자원 통합과 협력 기제를 통해 심층 협력을 실현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동맹의 가동은 독일이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도시권을 중심으로 주변 중소 도시의 연계 발전을 이끄는 최신 사례로 되고 있습니다. 독일 경제의 중요한 엔진인 3사자 동맹의 세 연방주는 각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에른주와 바덴푸겐부르크주는 다수의 업계 선도 기업이 집적되어 있고 고밀도 공업 클러스터와 수준 높은 과학연구 체계가 상호 보완을 이루어 지역 생산 총액과 1인당 소득이 오랫동안 독일 상위권을 유지해왔습니다. 헤센주의 최대 도시 프랑크푸르트는 유럽중앙은행, 독일연방은행, 프랑크푸르트증권거래소 등 100여 개 금융기관 본부 소재지로서 금융과 물류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세주는 주의회 연석회의 체제를 구축하고 독일 연방 상원에서 하나의 단일체로서 의견을 표명할 계획입니다. 바이에른주 소델 주장은 그간 세 주가 발전 협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은 지역 간의 조정과 심도 있는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직언했습니다. 지역 협력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독일 도시 발전의 핵심 전략 중 하나입니다. 저녁 무렵 베를린 시내에서 일하던 토비아스는 사무실을 떠난 후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고속철도를 타고 브란덴부르크 주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토비아스는 매일 약 1시간 통근한다면서 교통요금은 전기권을 사용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편리한 교통 조건은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주가 1990년대부터 시작한 지역 협력 전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베를린은 독일에서 면적이 가장 크고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이지만 토지 자원이 제한적이고 도시 용량이 작아 발전 공간이 제한적입니다. 브란덴부르크주는 베를린을 둘러싸고 있는 전통적인 농업 지역입니다. 두 지역 간의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양측은 독립적인 행정권을 가진 공동지역 계획 부문을 공동으로 설립하여 공간 발전 계획을 제정하고 지역 건설 프로젝트를 조정하여 법률, 보험, 의료 체계 등 면에서 점진적으로 일체화 발전을 실현했습니다. 두 지역은 통일된 재정 지원과 기술 발전 정책을 시행하고 대외적으로 통일된 시장 위치의 이미지를 채택하며 통일된 취업 시장을 조성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부문 내에서는 동반자 원칙을 실행하여 책임자와 직원이 모두 두 주 출신으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견 차이 완충 장치 조정 기제를 마련하여 계획과 결정이 양측의 이익을 모두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 30년간의 실천은 대부분의 주간 계획 문제가 모두 내부에서 해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근 몇 년간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는 신에너지와 디지털 과학기술, 첨단 제조 분야에서 많은 투자를 유치하여 독일에서 혁신과 창업이 가장 활발한 지역 중 하나로 되었습니다. 도시권은 도시화 발전의 고급 공간 형태로서 일반적으로 방사형 추진력이 강한 대도시를 핵심으로 하고 주변에는 많은 중소도시와 마을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역철도, 고속도로 등 기반시설 연결과 산업분공 협력을 통해 대도시는 도시권 체계를 통해 외부로 산업체인, 기술과 시장 자원을 수송하여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과 공공봉사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면서 기능 보완과 협력 발전을 점진적으로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전체 발전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점차 줄어들었으며 중소도시는 단일한 주거 형태거나 혹은 농업 공간으로부터 산업 수용 능력과 높은 생활 품질을 갖춘 종합 공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대부분 중소도시들이 기업 본사나 중요한 연구개발, 생산 등 다기능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 최고의 기술과 봉사 공급업체인 보시그룹의 본사는 인구가 2만 명이 채 되지 않는 바

0: 된 푸덤부르그주의 작은 마을인 게를링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이에른주의 작은 마을 헤초겐 오라흐는 인구가 약 2만 4천 명이지만 아디다스, 푸마, 셰플러 등 세계의 글로벌 기업 본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현지에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인구가 대도시로 흘러가는 압력을 효과적으로 완화했습니다. 현재 독일 전역 16개 연방주에는 총 11개의 도시권이 조성되어 유럽 도시 네트워크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되었습니다. 이 11개 도시권은 두 가지 유형의 지역 공간 발전 모델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단일 중심형으로 함부르그 도시권과 뮌헨 도시권이 대표적입니다. 두 번째는 다중 중심형으로 지역 간 협동 발전을 추진하는 베를린 브란덴부르그 도시권, 라인 루르 도시권 등이 해당합니다. 독일 괴팅겐 대학 경제학과의 어효화 교수는 독일이 마을, 중소도시, 대도시 사이의 양호한 산업 분공과 전문 협력을 모색하여 도시권의 클러스터 효과를 함께 향상시키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2: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1: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이후 분석과 설명 코너입니다.
1: 분석과 설명.
0: 오늘은 구조적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는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유럽 중앙은행이 유로존의 세 가지 핵심 금리를 각각 25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하고 예금 기재 금리를 2.2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유럽 중앙은행이 2023년 9월 이후 처음으로 단행한 금리 인상으로서 1년여간 이어져온 금리 안정기를 깨는 조치로 됩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중동전쟁이 통화팽창 압력을 높이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한 위험부담과 그것이 유로존 중기 전망에 미친 영향을 고려할 때 현재의 금리 인상 결정이 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결정은 유럽중앙은행이 통화팽창 억제와 성장 유지 사이에서 다시 한번 전자로 기울여졌음을 보여줍니다. 소폭 금리 인상을 선택한 것은 통화팽창 기대치가 리탈할 것에 대한 경고로 되며 또한 2022년의 느린 대응이라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조치로도 됩니다. 그러나 금리 인상이 수입형 에너지 통화팽창을 억제하는 효과는 아주 제한적이고 이 정책은 어쩔 수 없는 신호성 조치에 가깝습니다. 정치와 시장 신심 사이에서 유럽중앙은행은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유럽은 연이어 두 차례 에너지 위기를 겪었습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유럽은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끊고 그 완화적 정책의 영향이 더해져 유로존의 전년 통화팽창이 8.4%까지 치솟았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2022년 7월부터 금리를 연속 인상하기 시작하여 2023년 9월에는 예금 기재 금리가 4%에 도달했습니다. 통화팽창이 둔화되자 유럽중앙은행은 금리 인하 절차에 들어가 2025년 6월 예금 기재 금리를 2%로 낮췄습니다. 그러나 올해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이 발발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이 다시 혼란에 빠졌고 이는 유럽의 짧은 통화팽창 완화 흐름을 끊어놓았습니다. 전쟁 발발 후 100일 내에 유럽 동맹은 에너지 추가 비용으로 620억 유로를 지출했습니다. 유로존 통화팽창은 연초 2%의 목표치에 빠르게 상승하여 5월에는 3.2%까지 치솟았고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핵

0: 핵심 통화 팽창도 2.5%로 올랐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와 달리 이번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 속에서 유럽은 공급처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의 최신 분석에 따르면 에너지 가격이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유로존 경제 전망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유로존 경제 발전 상황을 되돌아보면 코로나 전염병 이후 유럽 동맹은 차세대 유럽 동맹 계획을 통해 8천억 유로 채권을 발행하여 회복을 자극했으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성장세를 억제하여 유로존 국내 생산 총액 성장률은 2022년 3.5%에서 2023년 0.4%로 급락했습니다. 2024년에서 2025년의 완만한 회복을 거친 후 중동전쟁이 다시 유럽으로 하여금 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당면 유로존 경제는 두 가지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째는 재정 여력이 축소되고 있는 것입니다. 회원국들은 유럽 동맹의 안정성과 성장 공약이 규정한 3%의 적자와 60%의 부채 비율 상한선을 계속해서 돌파하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유로존 부채 비율은 90.2%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일부 국가의 부채 비율은 100%를 초과하여 재정 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둘째는 성장 동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유럽동맹집행위원회가 시행한 강력한 재정부양책과 유럽중앙은행의 자산 환매를 통한 금융조작은 회원국들이 공공투자에 자금을 지원하고 어느 정도 경제성장을 촉진했으나 경제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유럽동맹 회원국들의 단위 노동력 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3년에는 동기 대비 6.9%, 2024년에는 4.9%, 2025년에는 3.1% 증가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GDP 성장률과 통화 팽창 상승폭을 웃도는 수준으로 발전 활력을 더욱 제약하고 있습니다. 내부적 영향 측면에서 보면 이번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은 기업의 융자 비용을 가중시키고 이미 취약한 투자와 소비를 더욱 억누를 것입니다. 외부 환경 측면에서 보면 유로존 경제는 국제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대외무역 규모가 연간 경제 총량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은 유로존의 경제 성장과 수출 수익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우 외환의 상황은 통화 팽창 억제와 성장 유지라는 이중 목표에 직면한 유럽중앙은행의 소폭 금리 인상이 실로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보여줍니다. 과도하게 긴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전혀 움직이지 않을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유럽 경제의 진정한 해결책은 단기 통화 정책의 조정에 있지 않고 구조 개혁에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나 재정 자극만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부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에너지 자주성을 높이고 노동 생산성을 높이며 경영 환경을 최적화하고 개방과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근본입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이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시간으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0: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류 선생님과 함께하는 감로장약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더욱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서장의 감로장약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네, 오늘도 생방송 실전화가 열려져 있습니다. 6시 30분 전으로 또 각종 질병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감로장약총대리점인 연길시 덕길 장약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월달 또 새로운 우대활동을 진행합니다. 예, 우리 6월달은 단오절하고 아버지절 두 가지 명절이 있으면서 좀 특수한 우대 활동입니다. 예, 우리 런칭망주의 우대 활동은 처음 합니다. 런칭망주를 다섯 곽 사시는 분에게는 이 파상모 소유환의 여섯 곽을 면비로 드립니다. 예, 우리 지금 런칭망주하고 이 파상모 소유환의 함께 쓰면은 간도 보호하고 기를 보충해 주면서 신장을 보양하고 혈액을 보충합니다. 9구 29번에 예, 연계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이 리쇠환이라 할 때에는 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여름에 양기가 충족할 때 풍습골병을 치료할 수 있는 예,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예, 특별히 알수의 리세오하는 풍습하고 류풍습성 관절염에서 우선으로 써야 되는 약입니다. 예, 풍습도 제거하고 기혈이 잘 통하게 하면서 소염하고 지통하는 작용도 있고 보혈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골도 든든하게 해주고 정기를 보충하는 작용도 있고 풍한습열이 뭉쳐서 오랫동안 치료해도 낫지 않는 이런 풍습골병 환자분들에게는 아주 선명한 효과가 있습니다. 예, 치료 범위를 보면은 풍습성 관절염

0: 이 손발이 자꾸 망한단 말인가, 예?
1: 네.
0: 어, 그러면 망하면 졸이기도 하고, 영 애놨습니다. 그래. 이래 세 가지 지금 썼는데, 오, 선생님 생각밖에 이 기울임도 영 좋아진다, 예?
1: 맞습니다. 그게, 그, 이 등기를 보충해주기 때문에, 그 귀가 울리거나 맥이 없거나 머리가 흐리터분하거나 이런 증상 같이 나서집니다.
0: 예, 그래 머리 흐리터분하지 기억이 하나도 없지. 그다음에 올바에서 그리던 게 지금 얘기해도 기억도 많이 돌아오고 어지럼증 아예서 기분 좋습니다.
1: 예.
0: 어지럼증 약을 안 먹어도 아이들인 게 지금 이 약 못 쓰고 어지럼증 아예고 여기 손발이만 하던 거지 뭐. 따따해서 용 좋습니다.
1: 네.
0: 따따사니까 마야 한다. 예?
1: 그렇죠. 이 따따삼은 신경이고 이 혈관이고 다 활성화되면서 순환이 잘 됩니다.
0: 예. 어제 뭐 속해바지 입어도 해야 되고 보선 신어도 해야 되고 이래던 게 지금 이 손발 따따사니까 나의 그리 마하지지 않고 들이지지 않고 용 좋습니다. 지금.
1: 네. 깨깔 리수완하고 어느 거 썼던가?
0: 어, 얼차완 나오, 예. 이시완 나오, 예. 쌍후완.
1: 아, 쌍후완.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좀 마하거나, 예, 좀 뻣뻣하고 저리거나, 이런 것도 다 됩니다.
0: 예, 그게 예, 나사지가나, 예, 용 좋습니다. 그런 거라도, 예, 어떤 때는 마해서, 예, 뭐, 나무 다리 같은 게 내 다리도, 누기 다리도 어디가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약을 이거 아마 마해서 다 해야 되는 게 이번에 서당향에서 지금, 이렇게 효과가 오니까 나의 얼마 정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선생님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올해서도 이렇습니까?
1: 올해서 이렇습니다. 네, 어. 그래서 이 3개월에 한 번씩 한 조절은 하십시오.
0: 어, 3개월에 한 번씩?
1: 예, 지금 우리 풍수골병에 대한 약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증상에 따라서 예, 좀 조절하면서 쓰면 좋습니다.
0: 예, 예.
1: 그래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장약 쓰면 다르다죠. 예? 확실히 예, 예. 다릅니다. 이 체계적으로 이런 체계도 다르고 약품이 레원도 다르고 생산 방법도 다르고 고복하는 방법도 다르고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놀랄 정도로 좀 신비한 효과로 봅니다. 예. 예,
0: 생각밖에 영맥이 난다. 정신 안
1: 맞습니다. 이 류쉐완이가 정기를 보충해 준다. 그래 지금 이번에 이 류쉐완 우대 활동이가 예, 지금 우리 12가게 원래는 1,400원입니다. 근데 580원에 드립니다. 예, 예. 오늘부터인데요. 이거는 이 수량이가 지금 5분밖에 없습니다. 예, 다섯 사람이 사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예, 때문에 인차 5089929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알겠습니다.
1: 예.
0: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예. 저는 예, 경상적으로 미프듯이 사고 한 장면 거기 좀 개움에 이래고 어쨌든 좀 질병 좀 여러 가지로 갖고 소변도 자꾸 예 밤에도 자주 일어나 이렇던 게 지금 예 파상모 소요환하고 런신 망제를 먹었습니다.
1: 네.
3: 이 두 가지를 먹었는데 제가 입이 더부룩하고 저 소화 밥 먹으나 그저 뭐 밥을 무슨 더 먹기 싫은 생각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부르가던 게 지금 예 고객들이 이 위에 빼각도 꺼지고 좀 그런 증상이 좀 무서워졌습니다.
1: 네.
3: 예. 예.
1: 맞습니다.
3: 그래서 그런... 제가, 예.
1: 이번에 지금.
3: 파상모 소요환이가 그 예. 작용을 한가?
1: 예. 파상모 소요환이가의 첫 번째 작용은 이 이치 부선입니다. 예, 이, 그, 콤파치에 좋습니다. 예. 그 다음 두 번째는 양신안선 불면증에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잼피 양호입니다. 예, 비장과 위 공동을 정상적으로 예. 운행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 예.
1: 소화 안 되거나 흡수 안 되거나 맥이 없거나 빈혈이 있거나 저혈압이거나 저체중이거나 예, 아, 내 몸이 확실히 허약하다 이런 분들에게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예, 근골도 든든하게 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뼈도 아프지 않게 한다 이 말입니다.
3: 예,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구나. 예.
1: 그렇죠. 이 파상모
3: 예. 밤에 저 무슨 어떤 때는 속이 자꾸 예, 네. 저 보통 밤에 자주 일어나요.
1: 네.

0: 그것도 예. 된다. 이 신당, 예, 신당의 전기가 부족한 걸 보충해주고 신장 공능이 저하된 거 이 높여주기 때문에 체내 수분 대사를 잘 시킵니다. 예. 그래서 환자분에게는
1: 뭔가 런칭 망주가 그 작용한가?
0: 아닙니다. 파상마 소유환. 예. 이 런칭 망주는 이 우리 이 간 기능을 많이 높여주고 예. 눈도 밝게 해주고 몸에 독소를 배출하면서 소화계통의 질병을 치료해서 몸이 면역력을 높여준다. 같이 있으면 좋습니다.
1: 이 파상 지금 그래 그 같이 먹지 뭐.
0: 예, 파상마 소유환은 이 장약에서의 이 그 지금 우리 공진단이라 하죠 중약에서의 이 공진단과 예. 같은 이런 보약에 속합니다. 예, 그런데 예. 이번에 지금 이런 증망제로 다섯 곽 삼은 이 파상마 소유환은 여섯 곽을 변비로 드립니다. 예. 근데 이것도
1: 증망제를 다섯 곽 삼에 파상마 소유환은
0: 맞습니다. 이 같이 있으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 또 수량은 10인분밖에 없습니다. 10분밖에 못 산다 이 말입니다.
1: 예.
0: 그래서 예, 인사 5089929번에 연계하십시오.
1: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대장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요즘 이 얼차만, 낭만, 예. 이 집 세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0: 예.
3: 문제는 주약이 머리랑이라 귀남의 기억력도 떨어지고
0: 네.
3: 뒤에서 소리를 나고 손발도 자꾸 차고 이래서 내시면 세 가지를 써봤는데 확실히 효과가 나는 게 알긴다 지금.
0: 맞습니다. 그건 효과 확실하게 난다. 그래서 풍습골병이 있고 이 마비되고 저리고 좀 이 감각이 이상한 이럴 때는 그 세 가지를 배합했으면 된다.
3: 문제는 그냥 머리 신감이 자꾸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많이 나고
0: 네.
3: 그래서 자꾸 소리 나는 것도 좀 많이 났습니다.
0: 네.
3: 특별히 손발 자꾸 시려가지고 그래야 그 증상이 많이 나서지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3: 이제 할 때 뭐 리쉐완 특별 좋다니까 잠깐에 리쉐완 좀 더 싸다고 그랬다.
0: 예, 네. 리쉐완이 지금 원래 원 가격이 12통이 1,400원인데 580원에 드립니다. 예, 아. 이 다섯 사람 분밖에 없기 때문에 인차 연계하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0: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오래간만입니다.
4: 예, 오랜만입니다.
0: 예, 어떻습니까?
4: 예, 나사서 예.
0: 예.
4: 지금 내가 그래 선생님과 문의하자 그런다. 그 병원에 이 보름 두 번에 입원 하다나 가나 한 달 되지요.
0: 네.
4: 그간에 그 전에 그 표도 다시 하고 런칭 3개
0: 네.
4: 그거 지금 그런 이삭 끊어서 그래 병원 치료를 하는 어간에 그 병원약을 먹고 댄디를 하고 한 게 지금 예 많이 나서서
0: 네.
4: 그래 식사도 예 제대로 한다.
0: 네.
4: 그래 보는 사람마다 아야 찔러서 아야 비치한 허도라 허도 보는 사람마다 다 그런다.
0: 아, 그 정도.
4: 예. 예. 그 식사로 그 한 열을 그래서 한 일주일 분하게 식사를 하는데 인사 부드러진다.
0: 예.
4: 예. 형편성 살이 빠지고 그렇던 게.
0: 예.
4: 그래서 여태간에 내 지금 그 어떤 약들을 예, 조수 다시 하고 얘도 아프다는 게 아예 아프다.
0: 예.
4: 그래서 내가 그거 조수 다시 하고 그 런칭 상대로
0: 예.
4: 그래 그런 계속 하는데 그 런칭 상대 산테이스
0: 예 산테이
4: 한번
0: 예. 예
4: 그래 먹어도 되는가 그래 물어본
0: 예 지금 이 소화 기능이란 예. 다 회복되고 다른 서약을 예. 쓰는 게 없으면은 환자분은 좀 연세가 있기 때문에 매일 한 예. 낙씩 드셔도 됩니다.
4: 아 이렇습니까?
0: 예, 예. 매일 한 낙씩 드셔도 됩니다.
4: 그 전에 병이 조금 중하니까.
0: 이 예, 중하니까, 네, 그 조금.
4: 어떻게 했는데.
0: 예, 예.
4: 그래, 지금 와서 그 설명서는 산테이츠라.
0: 예, 산테이츠입니다. 근데 예. 지금 그 회복 단계에 그 런칭 망주에 그렇게 중병하고 난 다음에 창주가 영조습니다.
4: 글쎄 말이야.
0: 예, 그래, 그래서 예, 매일 쓰셔. 이렇습니다.
4: 아,
0: 예.
4: 아 그렇습니까?
0: 예, 예.
4: 몰라 물어본다.
0: 전번에는 무슨 여러 가지 막 반응이 일어났거니 내 사흘에 한번 드시라 했죠. 예? 근데 예. 지금은 상태가 좋아졌을 때 바짝 이랬어.

0: 그러면은 좋습니다.
1: 아, 예. 그렇습니까?
0: 예, 예.
1: 아, 그, 다시는 원래 매일 다듬으니까.
0: 그래서 창절 아침에 드시고, 저녁에 조수 다시 드시고, 이렇게 하셔.
1: 예. 예. 예.
0: 그러면은 속이 편안합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변도 잘 통하고, 예.
1: 예.
0: 예. 그리고 지금 이 망주의 우대 활동이 있어서 또 연기해보셔.
1: 그래라. 예. 망주는, 망주 같이 써도 되니까.
0: 그렇죠. 이 조조 다시 창조의 망조는 같이 써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다 쓰면은 이 하루에 한 가지씩 써도 되고, 그 정왕 박하면서를 쓰셔. 지금 몸이 많이 좋아졌다. 몸이 많이 좋아졌다 하면 약을 저는 흡수한다는 거 말합니다.
1: 그렇지 말이에요.
0: 예, 전번에는 별로 흡수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1: 아유, 흡수를 못한다 해서 예. 이전에 집에서 다 그런 잤었느냐고 끊어놨네. 병원에서 그랬대다.
0: 예.
1: 그래서 일체 싹 끊어버리고 병원약만 썼다만.
0: 예. 그래서 예. 저는 회복이 그래서 됐기 때문에 이롭습니다. 예. 그래서 예, 또 좋기는 어서는 아, 저 한잡이 또 오래 썼으니까 예. 예, 창조의 할 날, 조주 다시 할 날, 망조의 할 날 이렇게 써도 또 됩니다.
1: 아,
0: 예, 그 조절을 하시오, 그죠? 이 환자 상태를.
1: 그까지도 한날 꺼내시 됩니까?
0: 예, 그거 지금 뭐 환자분 오래 쓴 부위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다 쓰면 하루에 한 가지씩 써도 된다, 이 말입니다.
1: 아,
0: 예.
2: 근데, 이 축소위염이, 되게 심하다고 하더네요. 아, 그래서 내 장약 생각나서 이거 많이 들었거든요. 장약 생각나서 요 장약이니까 이게 위에는 이게 좋을까 싶어가지고
0: 맞습니다.
2: 물어보자고 전화했어요.
0: 예, 지금 주약이 설사입니까?
2: 예, 설사.
0: 설사고 그다음에 배 아프거나 이런 거 없은가?
2: 배가 요 아랫배하고 중간이 쌀쌀쌀쌀 아파요.
0: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뭐 소화 안 되거나 입맛이 없거나 이런 건 없고요.
2: 아니, 소화 안 되죠. 소화도 안 되고
0: 입맛이
2: 끌끌 하고 이래 올라오네. 자꾸 폐기처럼 끌끌 이래.
0: 장기에서 소리는 남까?
2: 아이 남다.
0: 그러루 이런 소리는 아이 남까?
2: 아, 소리는 아이 나고 막 배 아파서 화장실 갈 때고야 그게 꾸룩꾸룩 소리.
0: 아, 예. 그래서 이 환자분은 조주 다시 하고 쓰이의 초고완이란 게 있습니다. 예, 그것 두 가지 또 같이 쓰셔.
2: 그럼요. 그럼 내가
0: 네.
2: 만약 거기다 예약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0: 508-9929번. 예.
2: 508-9929번에
0: 연계해서 아침에
2: 9929번에 연결해야 되나요?
0: 예, 아침에 일찍이 그 장대편대를 가셔.
2: 그래, 여기다가 전화해서 예약해야 되나요?
0: 예, 예. 그, 지금 일찍 가면은 전화 안 해도 되고.
2: 예. 이 메세 문 열어요?
0: 야듭시모, 예, 다 옵니다.
2: 아.
0: 예. 그, 더운데 일찍 가셔. 가서, 예.
2: 아.
0: 아침에 잘 보이고, 그 다음에 네. 지금 그 영양 상태도 보이고, 예. 또, 네. 이 혈액순환이 잘 되는가, 이것도 관찰을 해보고, 예. 이래면서를 그 소화계통 같이 치료하셔. 몸이 찬지 열한지 이것도 다 봐야 됩니다. 예, 요즘에는 지금 이 습열이가 비위를 치면서 이 소화계통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점점 더 많습니다. 이럴 때는.
2: 난 그 처음에는 뭐 잘못 먹은 게 없는데 왜 자꾸 이거
0: 네.
2: 설사하지.
0: 아, 그래
2: 기능이 약도 먹어보고 했는데 아니더라 말입니다. 이건 한 일주일 한 요새 이렇게 되는데.
0: 예. 그는 여서는 간하고 담낭도 문제 있고 비장과 위도 문제 있고 서로 이게 세포가 잘 안 되는 거 말한다. 예.
2: 아, 글쎄 말인가.
0: 그리고 한동안은 변비 있었지 않습니까?
2: 예예 예, 계속
0: 그렇지.
2: 변비 있었지.
0: 예, 그 변비 있으면 장내 독소가 지금 많습니다.
2: 아.
0: 예, 그래서 예 전면적으로 가서 보이고 그다음에 약을 조절을 하셔. 이 딱 설사를. 그래. 설사를 딱
2: 변비가
0: 먹...
2: 너무 심해가지고 이거 변비만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했는데 지금 변비 없으니까 설사도 그것도 힘드네요.
0: 설사 힘드죠. 근데 환자분은 변비 있었다는 분이기 때문에 단번에 설사를 먹기는 하면 또 아이 됩니다. 그 독소가 이 설사 독소가 체내 너무 많아서 그 설사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단번에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조절을 해야 됩니다.

0: 예. 예.
1: 그래, 지금 이면에 대한 환자도 많고, 이면에 대한 이 약도 또 많습니다. 그 사람마다 아. 다 다르게 배합해 드립니다. 예. 아, 그래서 이 덕길 장양방 예. 직접 찾아가셔.
0: 예, 예. 예. 일찍이에.
1: 예, 일찍이 찾아가셔. 예.
0: 예. 예.
1: 건강하십시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1: 예.
0: 저, 전 립선에 대해서 좀 물어본데.
1: 예.
0: 근데 그 약방에서 그런 약을 싸먹었댔습니다. 전 립선에 대해서.
1: 아이 나지요.
0: 예.
1: 예. 그, 잘 아이 났습니다. 중약이든 서약이든. 그이가 예. 근본적으로 이, 이 예. 콤파시하고도 관계되고 허증하고 관계됩니다. 예, 허증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약들로 좀 잘 아이 됩니다. 예, 그리고 소변이 잦습니까?
0: 예.
1: 예, 소변이 자꾸 아랫배 묵직하고,
0: 예.
1: 예, 그리고 허리도 아프고.
0: 소변이 좀, 예, 잦습니다.
1: 그리고 허리 아프고.
0: 예.
1: 맥이 없고 좀 이런 분들이 짜증이 좀 나 합니다.
0: 예. 예.
1: 그 불면증도 좀 있고 예?
0: 화장실에 가서도 한참 있어야 봅니다.
1: 예.
0: 화장실에도.
1: 그래서 이 환자분은 예. 이면에 대한 장약은 용효과 좋습니다. 이 런칭 예. 망쥐하고 이 허즐리뇽왕 같이 쓰셔.
0: 예.
1: 예. 그럼 벌써 이 소변 예. 소변 차수가 돌아오고 또 예. 오늘부터 활동이가 이 런칭 망쥐다 파상모 소유환을 쓰는데 이 전립선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이 이 예. 콤파치르 전기를 보충해 주는 데서 또 효과 좋습니다. 예. 예. 그래서 환자분도 직접 그 덕길 장약방에 찾아가십시오.
0: 예. 예. 약방 찾아가십시오.
1: 예.
0: 아침에
1: 예.
0: 가면 돼요?
1: 아침에 가면 됩니다. 오전에.
0: 예. 예.
1: 전화번호는 이 5089929번입니다. 그래서.
0: 아, 우린 그저 찾아가겠습니다.
1: 예, 그래도 되고,
0: 예. 예, 예. 예.
1: 아침에 일찍 가셔, 예.
0: 예.
1: 예, 예.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4: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윤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그리고 우리 지금 덕길 장약방에는 약품도 많고 또 이 여러 환자분들도 많고 지금 여러 가지 질병을 또 강의할 내용도 많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 30분밖에 하루에 30분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연구해도 이 숱한약을 다 강의를 못하고 숱한 질병을 다 같이 연계시켜서 얘기 못하기 때문에 직접 환자분들은 덕길 장약방을 찾아가면 좋습니다. 예, 가시면 우리 장 대표도 있고 그 공작 일꾼들도 또 많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는 더 좀 많이 려야하기 싶다 이런 분들은 예, 우리 소지를 지금 다 보고 있죠. 핸드폰을 보면서 다른 거 보시지 마시고 지금 예, 우리 스피노의 궁중호가 매일 나갑니다. 예, 더지 장이 장요 후 빙타이라고 썼습니다. 이렇게 이 그런 거 해서 그 다음에 찾아서 보면은 여기면은 장약에 대한 감로 장약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연구한 이런

0: 문장들을 매일 발표합니다. 회사에서. 예, 때문에 이 내용들을 잘 봐도 우리 강의 내용보다 더 좋은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덕길 장약방에서는 수시로 또 활동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약품을 배합해서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효과를 보겠는가 이 면에서 많은 이런 개선을 또 가져오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환자분들은, 직접 우리 덕길 장약방에 찾아가셔서 병증을 잘 얘기하고 또 분석하고 또 약을 잘 쓰신다 할 때에는, 예, 이왕에 보지 못했던 좀 특별하고 신비한 이런 효과들을 볼 수 있습니다.
1: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미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미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미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3: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동료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료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료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6월 19일은 우리나라 전통 명절인 단오절인데요. 단오를 중오절, 천중절, 단양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은 즐거운 동요와 함께 단오절의 풍속습관을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문춘산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경득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숲속의 새집을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단어는 여름철에 중요한 명절인 것만큼 민속 활동도 여러 가지로 많답니다. 룡주 경기가 단오절에 가장 중요한 민속 놀이 중 하나인데요. 특히 우리나라 남방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북방 지역에 강이나 호수가 있는 도시에서도 룡주 경기를 즐긴다고 하는데요. 룡주 경기는 한 사람이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한 배에 나란히 앉아 목소리에 맞춰 같은 박자로 노를 힘껏 쳐야 하죠. 그래야 배가 앞으로 빨리 나아갈 수 있는데요. 때문에 룡주 경기는 단합과 협력의 힘을 느끼게 해주고 끈기 있게 나아가는 정신도 배우게 해주는 운동이랍니다. 전춘식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위룡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민속놀이 콩짜짜를 보내드립니다.

단어절쯤은 쑥을 수확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단어절이면 사람들은 쑥을 뜯어다가 대문에 걸어두기도 하지요. 쑥은 중요한 약초로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쑥에서 나는 향기는 벌레를 쫓고 병균을 죽이는 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 문에 쑥을 걸어둔다고 하는데요. 김우석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경득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아기버섯을 보내드립니다.

산호절 사람들은 애호를 만들어 머리에 꽂거나 아이들의 등에 살포시 달아주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애호란 다양한 재료와 방법으로 만든 호랑이 모양의 장식품을 말합니다. 쑥으로 호랑이 모양을 엮어서 애호를 만들 수도 있고 색종이로 호랑이를 오려낸 다음 그 위에 쑥잎을 붙여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비단천으로 작고 귀여운 호랑이와 종자 모형을 만들어 알록달록한 색실로 꿰어서 애호를 만들기도 한답니다. 네, 최수길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영실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꽃니스를 보내드립니다.

단오절에는 장명사를 손목이나 목에 차거나 침대에 장막에 걸어두는 풍속 습관도 있습니다. 장명사를 성명사라고도 부르는데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하얀색, 검은색 등 다섯 가지 색깔의 실로 짜서 만든 장식품입니다. 오래 살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답니다. 리룡득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방연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료 내 동생을 보내드립니다.

단오절 민속 음식하면 종자를 빼놓을 수가 없죠. 종자의 주재료는 종잣잎과 찹쌀 그리고 소입니다. 소로는 팥, 대추 그리고 견과류 등 여러 가지가 들어있죠. 이 찹쌀과 소를 갈대잎이나 대나무 잎으로 감싸서 만드는데 그 모양이 아주 다양하답니다. 사각형 모양의 종자가 있는가 하면 사각추 모양의 종자도 있는데요. 밑바닥이 네모나고 꼭대기가 뾰족한 것을 사각추 모양 종자라고 합니다. 마치 작은 피라미드와도 같죠. 문춘산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영실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아름다운 꽃을 보내드립니다.

조선족은 단오절에 쑥떡, 찰떡, 시루떡, 녹두지짐 등 음식을 먹기도 하는데요. 쑥떡에는 쑥절편, 쑥송편 등이 있습니다. 쑥으로 만든 쑥떡은 단오를 상징하는 명절 음식일 뿐만 아니라 여름철에 특색 있는 계절 음식인데요. 향기롭고 독특한 맛과 고운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오절에 쑥떡을 먹는 풍속은 여름철에 몸을 보양하려는 의미를 담고 있답니다. 지역마다 문화, 자연 환경, 그리고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단오절 풍속도 조금씩 다르답니다. 하지만 모두 소중한 전통 문화를 이어가고 아름다운 삶을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요. 친구들, 스스로 책을 찾아보거나 인터넷을 통해 단오절의 기타 풍속 습관을 더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박홍란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최덕범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넌 정말 좋은 친구를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 나라를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연결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 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조에서는 다채로운 연변에서 단오 명절 보내기 기회를 주제 활동을 개최하고 200여 가구 외지 가정을 연변에 초청을 하여 단오 명절을 함께 보냈습니다.
3: 단오 명절을 맞아 우리 조 각지에서 단오 민속 활동이 다채롭게 펼쳐진 가운데 여러 민족 대중과 광범한 관광객들은 풍부하고 다채로운 명절 활동 속에서 전통 풍속을 전승하고 연변의 독특한 민속 문화 매력을 체험했습니다.
2: 18일 세훈촌 동산구에서 제1진 다국전자상거래 화물 운송차 10대가 순조롭게 출경 통관 시험 측정을 마쳤습니다. 석금병 종속인은 문화적 동질감은 가장 깊은 차원의 동질감으로 민족 단결의 뿌리이자 민족 화목의 럭시라고 지적했습니다. 중화전통 명절은 문화적 동질감을 증강하는 중요한 질서입니다. 단오는 우리나라의 전통 명절로 주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저력 체험구 건설을 착실히 추진하고 다채로운 연변의 오세요 플러스 문화관광 특색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며 여러 민족의 정감묘대를 일층 다지는 정감묘대로 떠올랐습니다. 단오 기간 우리조에서는 다채로운 연변에서 단오 명절 보내기 기회를 주제 활동을 정성껏 개최했습니다. 활동은 전국 200여 가구 외지 가정을

대변인의 초청에 민속문화를 매개로 따뜻한 만남을 교량으로 소통융합 속에서 민족정감을 일층 돈독히 했습니다. 주당의 통전부와 주부녀연합회에서 공동 주최한 다채로운 연변에서 전지체험 활동이 18일 연길에서 펼쳐졌습니다. 활동에서는 특별히 무형문화재 전지 폐선소를 내와 문의를 뉴대로 무형문화재 아름다움, 민속의 운치, 단결의 아름다움을 집중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초청을 받은 현지와 외지 가정대표들은 손잡고 단오 명절을 함께 경축했습니다. 이들은 몰입식 체험구역에서 한자리에 둘러앉아 직접 종이를 오려 전지 작품을 만들어 보면서 서로 돕고 협력하는 소통 분위기 속에서 중화전통문화의 저력과 연변 특색 무형문화재의 독특한 매력을 체험했습니다. 초청을 받은 산동가정 왕시요입니다. 여러 가지 산뜻한 옷들을 보았고 여러 민족 특색 의상도 보았습니다. 소수민족 무형문화재 전시와 여러 가지 문화관광 체험 활동에 참가하면서 이곳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단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의 단결 문화와 그로부터 형성이 된 문화 분위기는 매우 친근하게 느껴졌고 체험감도 아주 좋았습니다. 도나시에서 초청을 받은 외지 가정과 현지 가정은 함께 단오 풍습을 체험을 하고 도나의 생활 온정과 인문 저력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서로 상대방의 손목에 오색실을 매주며 평안하고 순조로운 단오의 기대를 담았습니다. 초청을 받은 신강 가정 달레리한 하들레베크입니다. 이번에 다채로운 연변에서 단오 활동에 참가하면서 많은 수확이 있었습니다. 여러 민족 친구들과 함께 종주를 만들고 축구도 하며 이곳의 민속을 느꼈습니다. 이 아름다운 추억을 신강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종성 조선족 생태촌에서 결여린 가정들은 마을 골목을 거닐며 도나의 생활정치와 민속 저력을 느끼고 향촌 생태와 지역 문화가 어우러진 독특한 풍경을 감상을 했습니다. 활동 막바지 결연 가정들을 한상에 둘러앉아 특색 음식을 함께 나누고 생활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민속 문화를 교류했습니다. 초청을 받은 흥룡강 가정 곽취평입니다. 인터넷에서 연변의 단오 민속 활동을 접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가족들과 함께 신청을 해 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결연 가정과 한자리에 모여 즐겁고 화목하게 명절을 쉬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냈습니다. 정말 잊지 못할 단오였지요. 산수도 아름답고 사람들도 열정적이며 흥성하고도 따뜻해 다채로운 연변의 독특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한 차례 또 한 차례 몰입식 교련 체험 활동에서 각지 관광객들은 연변 여러 민족 대중의 열정적이고 순박하며 친절하고 손님을 반기는 민풍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도문시 활동 현장에서 외지 가정과 현지 가정을 함께 종주를 만들고 오색실을 엮으며 향주머니를 꿰매고 오칠 부채를 만들면서 중화 우수 전통 문화를 전승을 했습니다. 민속 체험 구역에서 이들은 민속 놀이에 참가하여 연변 특색의 민속 매력을 몰입식으로 느꼈습니다. 흥변 부민 전시 판매 구역 앞에서 이들은 본토 농 특산물을 함께 구매했습니다. 초청을 받은 산서 가정 신의무인입니다. 처음으로 변경도시 도문에 와서 단오를 보내게 됐는데 체험감이 특별히 좋았죠. 이곳에서 우리는 종주 만들기, 향주머니 만들기, 조선족 윷놀이 등 특색 민속을 체험을 했죠. 흥성한 장터와 정체로운 문의 공연 그리고 따뜻한 동심연애는 사람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안겨줬습니다. 변경도시의 풍경이 수려하고 민속 조력이 깊어 도문에 짙은 단오 부리기와 여러 민족 대중이 화목한 아름다운 모습을 진정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용정시 지신진 승지촌에서 여러 민족 대중과 관광객들은 한자리에 모여 민족 단결 종주를 함께 만들고 연회에 참가해 소통 체험 속에서

0: 저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요, 민족 단길의 분위기였습니다. 각지에서 온 부동한 민족의 벗들이 한자리에 모여 명절을 함께 경축을 했습니다. 아이도 단어 문화를 요약하게 됐고 잊지 못할 체험이었습니다. 이번 단어캐럴 활동은 전주 여러 지역을 포괄했고 전국 205가구 외지 가정과 현지 가정의 결연을 이끌어 여러 민족 대중이 문화 교류 속에서 형제의정을 두텁게 하고 민족 단위의 꽃이 연변에 활짝 피어나도록 했습니다.
1: 단어 명절을 맞아 우리 수 각지에서 단어 민속 활동이 다채롭게 펼쳐진 가운데 여러 민족 대중과 광범한 관광객들은 풍부하고 다채로운 명절 활동 속에서 전통 풍속을 전승하고 연변의 독특한 민속문화 매력을 체험했습니다. 제1회 해란강 단어 민속문화 관광 활동이 19일 영정시 지신진에서 펼쳐졌습니다. 부조장 윤조휘가 개막식에 출석해 개막징을 울려 이번 문화관광축제 개막을 알렸습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오늘 영정시 지신진 승지촌은 사람들로 붐비고 매우 흥성거립니다. 이곳에는 조선족 노래와 전통 체육 경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민족 단결 중지를 함께 만들고 긴 상차림 음식을 함께 나누는 체험 활동도 마련됐습니다. 사흘간 현지 주민들과 각지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향촌에 모여 단어의 운치를 함께 음미하고 민족 풍정을 공유하면서 몰입식으로 연변 아름다운 향촌의 독특한 매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활동 현장에서 고전 가요 연변 사랑이 울려 퍼지고 마을 안 고목 옆에서는 주민과 관광객들이 단어 소망을 쓰고 있습니다. 민족씨름 경기장에서는 전문조 선수들이 조선족 전통 체육의 힘과 기술을 뽐내고 아마추어조 체험도 펼쳐져 전통 운동이 대중의 생활 속으로 다가가도록 했습니다. 전문조 씨름 선수 박성환입니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이 전통 운동을 요해하게 할 수 있어 이번 단어를 아주 뜻깊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마을 안 문화 건물에서는 민족 단결 중지 만들기와 긴 상차림 나눔 활동이 동시에 펼쳐졌습니다. 특색 상품 전시 판매 구역도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연길시 강시 민덩리 음식유관회사 책임자 엄정림입니다. 우리는 선수 만든 조선족 식혜 입살만두와 감자만두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단오 민속 성회를 계기로 조민과 관광객들이 특색 음식을 맛보게 해 조선족 전통 음식 문화를 더 많이 알리렵니다. 영정 주민 윤예심입니다. 저는 친구와 함께 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장터도 구경하고 다양한 유희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장고춤 공연이 아주 멋졌고 씨름 경기도 보러 갈 예정입니다. 이번 단오를 아주 즐겁고 알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몰입식 민속 체험은 전반 활동에 걸쳐 펼쳐졌습니다. 조선족 전통 혼례 손해 공연이 거리에서 펼쳐지고 투호, 장작 폐기 시합, 고리 던지기 등 유희가 잇따라 진행됐습니다. 조덕해 생애 전시관 학교 지방 협력 홍색 견학 기지 현판 제막식도 열려 향촌 문화 관광에 홍색 유전자를 주입했습니다. 연변 박물관에서는 단오를 맞아 다원 공공문화 활동을 선보였습니다. 조선족 찰떡 만들기 체험 구역에서 관광객들은 민족 복식을 차려입고 흥미진진하게 직접 찰떡을 만들었습니다. 갑골문 탐구 체험 전시판 앞에서 관광객들은 갑골문과 현대 한자의 차이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전통 놀이구역에서 관광객들은 투고를 체험하고 전지 작업대 앞에서는 자기만의 전지 작품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대련 관광객 조흔이입니다. 저는 갑골문의 발전이 매우 신기하다고 느꼈습니다. 지금의 한자는 우리 선인들의 지혜의 결정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전통문화의 복귀한 유산을 요해하게 하고 더 잘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변 박물관 사회교육부 주임 리혜걸입니다. 이번 활동에서 전통적인 단일 관람 모식을 타파하고 관람객들의 체험감과 참여감에 더욱 중시를 돌렸습니다. 보고 들은 뒤 실제

0: 조작체 검이 속에서 배우도록 함으로써 관람객들에게 립체화된 박물관 참관 새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1: 박물관 참관 신체험.
0: 안덕현에서 조선족 주민들은 산에서 쑥을 채취하고 알뜰한 솜씨로 쑥떡을 만들며 단오를 맞이했습니다. 안덕 주민 림금옥입니다. 해마다 단오절이 되면 조선족은 쑥떡을 만들어 먹습니다. 쑥떡을 먹으면 몸을 튼튼히 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점차 우리의 풍습으로 됐습니다. 16일 중로 단오 민속문화실천활동이 훈촌통상구 입경대청에서 펼쳐졌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지체험구역에서 전승인은 능숙한 솜씨로 정교한 전지작품을 오려내고 러시아 관광객들에게 오색실을 메여주면서 무형문화재의 매력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중리학체험구역에서 사업일꾼들은 양생지식을 보급하는 한편 관광객들에게 합향주와 단오향주머니 만드는 법을 배워줘 그들이 단오의 전통 풍습을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2: 18일 새훈촌 통상구에서 제1진 타국전자상거래 화물 운송차 10대가 순조롭게 출경 통관 시험 측정을 마쳤습니다. 이날 해당 통상구가 정식으로 기능 시험 측정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합니다. 새훈촌 통상구는 시험 측정하면서 조사, 시정, 완사라는 사업 기재를 엄격히 집행을 하면서 매 3일마다 한 가지 통관 업무를 새로 추구하는 방식으로 상품차, 해산물 등 전 품목 통상구 업무 시험 측정을 질서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 피복면을 지속적으로 넓히고 통관 절차를 최적화하며 검수 신청 심사, 사용 투입 등 여러 마무리 난관 공약 사업을 통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훈촌 통상구는 7월 중순 전면 운영에 들어가 전품목 규범화 상시화 통관 운영을 실현하게 됩니다. 새훈촌 통상구는 국내 인류 변경 통상구 기준에 맞춰 계획 건설됐으며 전반 건설 수준, 시설 배치와 종합 봉사 능력은 전국 같은 종류 변경 도로 통상구 가운데서 제1제대에 올랐습니다. 통상구 기능 배치는 과학적이고 합리한 바 8개 입경, 8개 출경 화물 검사 통로와 10개 입경, 10개 출경 여객 검사 통로를 설치했고 표준화 창고 저장, 지능화 감독 관리 등 완비된 기초 시설을 갖추어 각 유형 타국 업무의 장기적 발전 수요에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구 종합 수용 능력은 기존 통상구보다 3배 이상 제고됐으며 년간 화물 통관 능력을 200만 톤, 년간 출입경 인원은 연 200만 명에 달할 수 있어 전성 대러시아 타국 무역 증가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구가 전면 개방이 되면 훈촌의 변경 지역 우세와 타국 산업 우세를 충분히 방출하고 타국 전자 상거래, 해산물 수입, 완성차, 수출 등 특색 무역을 지속적으로 장대시켜 길림성 대러시아 개방 수준을 전면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0: 6월 21일 저녁 6시 연변 대표팀은 동북축구연맹전 첫 홈경기에서 장촌 대표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경기를 앞두고 경기장 문예 공연을 비롯한 여러 활동 준비 사업이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체육 경기와 연변 특색문화 체육 전시 공연을 깊이 융합해 관객들에게 정체롭고 열렬하며 특색이 짙고 안전하며 질서 있는 홈장 축구 성년을 선사하게 됩니다. 우리조 종점 특색 체육문화 관광 활동으로서 이번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홈경기는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격정적인 대결일 뿐만 아니라 연변 민족문화를 전시하고 변강의 활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창구이기도 합니다. 경기 분위기를 풍부히 하고 연변 지역 특색을 부각시키기 위해 민족 문화 조력과 발전의 활력을 과시했습니다. 연변 대표팀과 장촌 대표팀 훈련 현장은 긴장하면서도 질서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선수들은 정신이 충만하고 투지가 드높았습니다. 선수들은 몸풀기, 패스, 공격과 수비 대응 등 훈련 임무를 차례로 전개하면서 기술을 정밀하게 다듬고 전술 체계를 맞췄습니다. 현재 경기 재반 준비 사업은 전부 마무리됐으며 연변 대표팀 전원은 출전 준비를 마치고 경기 출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 근일주 과학기술관에서 주최한 연변주 청소년 프로그램 작성 대회 및 2026년 길림성 청소년 로봇 과학기술 실천 활동 프로그램 작성 경연 종목 연변 지역 예선이 연결해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경기는 언어 프로그램

0: 작성을 위주로 그래픽화 언어 프로그램 작성 도전 경기, 파이썬 프로그램 작성, C++ 프로그램 작성 등 3개 경기 종목을 설치했으며 경기 시간은 60분이었습니다. 전주에서 두합 143명 선수가 시합에 참가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1, 2, 3등상 및 장려상을 평이 선정을 하고 우수 선수들을 선발 추천하여 성급 결승에 진출하도록 했습니다.
1: 연변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김춘이었습니다.
2: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3: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2: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3: 여기는 연길입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4: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감동의 좋은 글로 따뜻한 마음과 감사를 나누고 문화예술과 함께 쉬어가는 공간. 일상생활에 지친 당신에게 힐링이 되는 프로그램 라디오 산책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산책길에서 인사드리는 서태훈입니다. 오늘은 음력 5월 5일 바로 단오절인데요. 훈훈한 여름, 풀과 나무가 푸르게 무성해지는 계절이 왔습니다. 여름이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이 시기, 우리 조상들은요, 어떻게 이 날을 보냈을까요? 오늘 라디오 산책길에서는 먼저 단오절의 유래, 전통 음식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단오절의 기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단오절 하면은 빠질 수 없는 인물, 바로 전국시대 초나라의 충신이자 위대한 시인 구런입니다. 구런은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했지만은 안타깝게도 참소에 밀려 류배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278년 초나라의 수도가 적군의 함락이 되자 그는 마지막까지 절개를 지키며 강에 몸을 던졌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죽음에 슬퍼한 백성들은 작은 배를 띄워 그의 시신을 찾으려고 했고 물고기들이 그의 몸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쌀을 강에 던졌다고 합니다. 이 애틋한 전설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며 단오절에 다양한 풍습을 낳았습니다. 한 시인의 충절과 백성들의 진심 어린 사랑이 이렇게 긴 세월을 이어온 것입니다. 자, 그럼 단오절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 음식 쫑즈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 쫑즈는요, 향기로운 대나무 잎으로 찹쌀을 감싸서 찐 음식입니다. 지역마다 속재료도 다양한데요. 팥, 대추처럼 달콤한 속부터 고기나 계란, 노른자처럼 고소하고 또 짭짤한 속까지 남북의 식성에 따라서 각양각색의 맛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장관, 바로 룡선 경주입니다. 룡의 형상을 한 배에 여러 명의 선수들이 하나가 되어 힘차게 노를 저으며 물

상처를 가라는 모습은 정말 장엄하기까지 하죠. 이 또한 구론을 구하려던 백성들의 노력에서 비롯된 풍습으로 오늘날에는 단결과 열정을 상징하는 축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한 이 시기면은 전염병이 돌기 됐기에 조상들은 지혜롭게도 창포와 쑥을 문 앞에 걸어 애구를 막고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손목에는 다섯 가지 색상의 실로 만든 오색슬 매듭을 묶어주어 병을 물리치고 오래오래 건강히 살라는 부모님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 모든 풍습 하나하나에 삶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정이 스며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소중한 전통을 간직한 단오절은요, 현대에 들어서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부터 단오절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을 해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고요. 또한 2009년에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오늘날 단오절은요, 단순히 옛 이야기를 기억하는 날을 넘어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중절을 만들고 룡선 경기를 관람을 하며 조상들의 지혜와 충절을 기리는 소중한 시간으로 되고 있습니다.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 잊고 살았던 가족애와 자연과의 조화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명절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 명절 단오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단오가 되면 마시는 중주 한 입과 함께 옛 선인들의 숭고한 정신과 따뜻한 공동체의 정신을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그런데요. 이 명절의 즐거움 속에서도 마음 한켠에 품고 있는 물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행복이란 무엇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풍성한 음식과 흥겨운 놀이도 잠시 지나가면은요, 우리는 다시 일상의 작은 불만과도 부러운 속으로 돌아가곤 하죠.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가진다면, 조금만 더 나은 환경이 된다면 나는 분명 더 행복해질 텐데,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은 바로 그런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줄 이야기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들려드리도록 하죠.

예전에 어느 한 마을에 먹고 살만은 했지만은 스스로는 늘 가난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이 지역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현자를 찾아가 깊은 한숨과 함께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현자님, 저희 집이 너무 비좁습니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 싶지만은 보시다시피 저는 가난한 몸인지라 그럴 형편도 못 됩니다. 가족들은 서로 가까이 붙어 있기만 하면 싸우기 일쑤이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농부의 하소연을 가만히 듣고 있던 현자는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네. 자, 집으로 돌아가거든 울타리에 있는 염소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게.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나를 찾아오게나. 농부는 영문을 몰랐지만 현자의 말이라면 뭔가 이유가 있겠거니 싶어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농부는 한껏 초췌한 얼굴로 다시 현자를 찾아왔습니다. 현자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염소가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온통 더럽혀놓았습니다. 집은 더 비좁아져서 하마터면 다라이가 동생 발에 걸려 크게 다칠 뻔했다니까요. 농부의 넋두리를 들은 현자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고 다시 조언을 했습니다. 내용은 잘 알겠네. 그럼 이번에는 집으로 돌아가서 양까지 집안으로 들여보내게.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오게. 이번에도 현자의 해결책이 못마땅했지만 그래도 믿어보자는 심정으로 농부는 양을 집안으로 들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집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고 말았죠. 염소와 양이 뛰어다니며 아수라장을 만든 것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농부가 다시 현자를 찾아가 기리기 화를 내며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현자는 지그시 웃으며 마침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고가 참 많았네. 이제 집안에는 동물들을 전부 밖으로 내보내고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게.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오게나. 농부는 현자의 말대로 집안에서 뛰어다니던 염소와 양을 다시 울타리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현자를 다시 찾은 농부의 얼굴에는 놀랍게도 잔잔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농부가 현자에게 말했습니다. 현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동물들을 내보내고 나니 우리 집이 예전보다 훨씬 더 넓어진 것만 같습니다. 알고 보니 집이 비좁았던 게 아니라 제가 그 공간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이미 가진 것들의 소중한 가치를 제대로 모르는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행복의 크기는 우리가 가진 것의 많고 적음보다는 우리가 바라는 것의 크기에 더 크게 좌우가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바라는 것이 훨씬 더 많다면 우리는 언제나 불행할 수밖에 없지만 반대로 아무리 가진 것이 적더라도 바라는 것이 많지 않다면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있는 것을 사랑하고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을 사랑한다는 말이 그래서 더 가슴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혹시 내 곁에 이미 와 있는 소중한 것들을 그저 지나치고 있지는 않는지 잠시 멈추어 생각해보는 여유를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이 마음의 행복이 이렇게 우리 시선에 달려있다면 몸의 건강은 어떨까요? 우리는 흔히 작고 하찮다는 말 대신에 좁쌀만하다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그런데요, 이 작디 작은 곡식 안에 얼마나 큰 지혜와 효능이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행복한 마음도 건강한 몸을 바탕으로 할 때 더 오래 갈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밥상에서 오래도록 사랑받아온 작은 곡식, 바로 좁쌀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좁쌀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는요, 좁쌀에 놀라운 약상부터 왕실 보양식으로 쓰였던 숨겨진 이야기까지 낱낱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좁쌀은 오곡 중 하나로 전통 의학에서는 비장을 건강하게 하고 위장을 조화롭게 만드는 곡식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배속을 편안하게 하고 장을 부드럽게 하여 구토나 설사 같은 증상을 다스리는 데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좁쌀은 본래 성질이 서늘하여 위장에 쌓여있는 열을 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요, 묵은 좁쌀일수록 그 성질이 더 차가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의서에서는요, 위장과 대장에 열이 많아 생기는 소갈, 즉 당뇨병으로 입이 마르는 환자에게 흰 쌀밥 대신에 묵은 주밥이나 보리밥, 팥밥을 섞어 먹도록 권했습니다. 현대의 시선으로 봐도 혈당 천천히 올리는 잡곡의 원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던 셈이죠. 왕의 보양식에 당뇨병 예방약으로 좁쌀이 들어갔다는 사실만 보아도 그 가치를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좁쌀의 효능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장 중에서도 좁쌀은 특히 신장의 곡식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신장에 병이 있을 때 좁쌀을 먹으면 좋은데요. 이는 좁쌀이 소변을 잘 나오게 하여 신장에 쌓인 나쁜 기운을 밖으로 배설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장의 기운을 북돋워주는 작용도 있어서 평소 기력이 쇠약하거나 또 출산 후에 몸이 허약해진 경우에는요, 좁쌀에 대추를 넣고 죽을 쑤어 먹으면 큰 도움이 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단전의 기운을 돕고 허약한 몸을 보충을 하며 잃었던 입맛까지 되살려주는 소중한 보양식이었던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좀 더 특별한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예전의 왕실에서 좁쌀은 과연 어떻게 사용이 됐을까요? 예전에 인삼 속 미음이란 특별한 처방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인삼과 좁쌀을 함께 넣고 물을 듬뿍 부어 푹 끓인 뒤에 채 걸러서 죽보다는 훨씬 묽게 만든 음식입니다. 이 음식의 핵심은 차가운 성질의 좁쌀과 따뜻한 성질의 인삼을 함께 조화시켰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성질이 만나서 몸의 균형을 완벽하게 맞춰주는 것이죠. 이 인삼성 미음은 왕에게 올려졌습니다. 왕의 심신이 쇠약해지면 바로 그때 육식을 삼가하고 반찬 가지수를 줄인 소박한 식사를 하면서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힘얽은 미음 속에 정성을 가득 담아 올렸던 것입니다.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을 예방을 하고 피로 속에서도 심신의 조화를 잃지 않도록 배려한 선조들의 지혜가 그대로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네, 참고로 이 인삼송 미음보다 물을 적게 넣고 걸쭉하게 끓인 것을 송미죽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는 주로 노인분들이 위장이 너무 허약해져 음식을 잘 드시지 못하고 점점 말라갈 때 처방됐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방송을 통해서 작은 좁쌀 한 톨에 담긴 놀라운 지혜와 역사를 조금이나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에 혹시 집에 좁쌀이 있다면 대추를 몇 알로 정성껏 죽을 수어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네, 잃었던 입맛도 되살리고 몸 안에 나쁜 기운도 씻어내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몸을 따뜻하게 보듬는 작은 곡식의 이야기를 마치고 시선을 좀 더 넓은 자연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세상에는요, 저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생명들이 많지요. 그 중에는 너무나 느리게 움직여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싶은 동물들도 있습니다. 바로 나무들 봅니다. 느림의 미학, 아니 이 느림의 생존 전략을 가진 이 동물을 통해서 우리는 또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 또 노래 한 곡 듣고 나무늘보의 신비한 생존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느림의 미학, 나무는 늘 보는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동물 한 마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나무 늘 본다요.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나무에서 살고 또 느리게 움직이는 이 동물 평균 속력이 무려 시속 0.9km라고 합니다. 우리가 걷는 속도보다 훨씬 느리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느린 동물이 어떻게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늘보가 느린 이유는요, 근육량이 적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적으면은 에너지 소모도 적고 덜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나무에 매달려 시간을 보내기도 하죠. 심지어 배설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합니다. 다음으로 나무 늘보의 생존 비법으로 눈에 띄지 않는 것입니다. 포식자들은요, 독수리 같은 맹금류가 하늘에서 덮친다면 여기서 나무 늘보의 놀라운 전략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안 움직이는 것입니다. 포식자는 움직이는 먹잇감을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 늘보는 너무 느려서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덕분에 포식자의 눈이 아예 띄지도 않죠.

보이지 않은 것이 최고의 방어라는 전략입니다. 네, 이 나무 늘보는요, 또 위장이 달인이기도 하죠. 거기에 더해서 나무 늘보의 털은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털이 다리 쪽에서 몸통 쪽으로, 배에서 등 쪽으로 자라서 빗물이 잘 흘러내리죠. 그리고 우기에는 털에 홈이 파여 초록색 조류가 자랍니다. 그 덕분에 나무 늘보는 죽은 나뭇잎 더미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런 위장 덕분에 포식자들이 잘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요, 바로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과거 원주민들도 나무 늘보를 산행을 했지만 나무 늘보는 먹을 살코기가 거의 없고 맛도 없다고 합니다. 잡기 쉬워도 잡을 이유가 없으니 인간에게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기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나무 늘보는 땅에 내려오면은 걷지 못하고 기어다닙니다. 왜냐하면 근육의 25%가 앞발과 어깨에 몰려있고 뒷발에는 근육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매달리는데 특화된 몸, 그래서 걸을 수는 없고요. 기어야만 하죠. 느림이 약점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걸 나무 늘보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빠르고 강한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교훈. 오늘 밤은요, 나무 늘보의 느림 속의 숨은 지혜를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 느림의 가치를 잊곤 합니다. 그런데 자연은요, 느리게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가는 생명들에게서 깊은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이런 위로는 비단 동물의 세계만이 아닌 것이죠. 시인의 글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평온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요, 노래 한 곡 듣고 한 편의 시를 읊어드리겠습니다.

씨름한 해세의 시입니다. 꽃핀 가지 쉼없이 바람결에 꽃핀 가지가 나달거린다. 쉼없이 아이처럼 나의 마음이 흔들린다. 갠 날과 흐린 날 사이를, 욕망과 단념 사이를, 꽃잎이 모두 바람에 날려가고 가지의 열매가 열릴 때까지 지졸한 고동에 지친 내 마음이 차분히 평온에 쌓여 인생의 소란한 놀이도 즐거웠고 헛되지 않았다고 말할 때까지.

네. 꽃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듯 우리의 마음도 욕망과 체념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모든 꽃잎이 져도 열매가 맺히듯 우리의 지친 마음도 평온을 찾아 헛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날이 오겠죠. 그것이 바로 자연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또 하나의 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단오절의 유래와 풍습, 행복을 깨닫게 해주는 농부의 이야기, 작지만은 큰 지혜를 품은 좁쌀, 느림의 미학을 보여주는 나무늘보, 그리고 마음을 적치는 히르만 헤세의 시까지 알차고 다양한 내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네,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도 작은 것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느림 속에서 지혜를 얻으며 시 한 줄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산책길이었습니다. 이 시간 프로진행의 서태문, 제작의 송기옥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다음 이 시간에도 정다운 목소리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미함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해가 바뀌면 자연스레 나이 한 살을 더 먹었구나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나이 드는 것과 달리 늙는다는 건 그 기준이 모호해서 스스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나이 드는 건 막을 수 없다고 해도 늙는 것만큼은 어떻게든 최대한 늦춰보고 싶은데 그래도 가끔은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죠. 아, 나도 늦긴 늙는구나 싶은 그때 말이죠. 찬바람이 불 때마다 뼈마디가 시려올 때, 하루면 사라지던 숙취가 2박 3일이 지나도 가시지 않을 때, 늙는다는 것을 직접 몸으로 느끼게 될 때도 참 서럽지만 마음으로 느끼게 될 때 그 충격은 더욱더 커다랗게 다가옵니다. 그 마음 중에 하나가 더 이상 새로운 것에 설레지 않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좀 다릅니다. 단어를 맞아 우리 조상들은 오히려 더 뜨겁게 설레고 더 건강하게 놀 방법을 찾아냈거든요. 청통울에 머리 감기, 그네뛰기, 씨름, 그리고 약속 뜯기. 이 모든 게 늙지 말자, 건강하게 오래 살자는 지혜가 담겨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오곡백과의 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싱그러운 마음만은 오래도록 함께 나누는 이곳.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클럽. 저는 이금입니다.

가족의 건강을 책임진 주부님들께 도움이 되는 시간, 가족을 위한 엄마들의 건강 밥상 코너입니다. 음식의 효능 및 식이요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은 현미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흰쌀은 벼의 왕겨를 벗겨낸 후 속껍질과 씨눈을 모두 깎아낸 상태를 말하죠. 반면 현미는 수확한 벼에서 가장 겉면의 단단한 왕겨만을 벗겨내고 미간과 배알을 고스란히 남겨둔 쌀입니다. 쌀의 영양소를 100%라고 보았을 때 씨눈에는 약 66%, 속껍질에는 약 29%의 영양이 집중됐어요. 우리가 흔히 먹는 백미는 가공 과정에서 전체 영양소의 단 5% 남짓한 배유 부분만 남게 되는 셈입니다. 즉 현미를 먹는다는 건 영양소의 95%가 밀집된 미간과 배알을 고스란히 섭취한 것과 같습니다. 현미는 단순한 탄수화물 공급원을 넘어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수많은 항산화 물질이 농축된

이는 인슐린의 과도한 분비를 자극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현상을 유발합니다. 반면 현미의 당질 지수는 약 55 수준으로 80에서 85 정도인 백미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현미 껍질에 풍부한 외피의 식이섬유는 장 점막에 일종의 그물망을 형성합니다. 이 그물망이 포도당의 흡수 속도를 서서히 늦춰서 췌장의 인슐린 분비 부담을 줄여주는데요. 현미의 풍부한 미네랄인 마그네슘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세포가 포도당을 잘 대사하도록 돕는다고 하네요. 현미는 몸속의 유해물질을 청소하는 유능한 환경미화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미 속껍질에는 피틴산이라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체내의 유해물질, 미세먼지를 통해 흡입된 중금속, 그리고 잔류 농약과 강하게 결합하여 대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강력한 흡착 및 해독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현미의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내에서 수분을 흡수해 장 운동을 촉진하고 이로 인해 발암물질이 대장 점막과 접촉하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되며 대장세포의 염증을 억제하고 암세포 변이를 방지한다고 합니다.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체중 감량을 원하는 분들에게 현미밥은 필수 식단으로 꼽히죠. 현미밥은 백미밥보다 오래 많이 씹어야 삼킬 수 있습니다. 씹는 행위가 늘어나면 뇌의 포만 종추가 자극되어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된다고 합니다. 또한 소화 속도가 느려 위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쉽게 배가 고파지지 않게 되죠. 현미에는 비타민 B1, B2, B6 등이 백미보다 수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비타민 B9는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몸속에서 체지방으로 축적되지 않고 에너지로 빠르게 연소되도록 돕는 윤활유 역할을 수행합니다. 현미는 정신건강과 두뇌활동에도 깊이 관여한다고 합니다. 현미, 특히 바라현미는 가바라는 신경전달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물질은 뇌세포 대사를 촉진해 기억력을 증진하고 수험생의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아울러 중추신경계를 안정시켜주어 불안감, 우울증, 불면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B1은 뇌가 유일한 에너지원으로 쓰는 포도당의 대사를 도와 정신적 피로감을 줄이고 신경염을 예방한다고 하네요. 현미는 세포의 로화를 막는 항산화 성분의 보고라고 합니다. 배아에 풍부한 비타민 E와 페놀산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체내 유해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이는 세포막의 손상을 막아 피부 노화를 늦추고 주름을 예방하며 멜라닌 색소의 침착을 막아 기미나 잡티 없는 맑은 피부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고 합니다. 현미가 완벽한 영양을 자랑하지만 체질과 신체 상태에 따라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현미의 단단한 외피를 감싸고 있는 불용성 식이섬유는 소화효소에 의해 쉽게 분해되지 않습니다. 평소 위기능이 약하거나 소화효소 분비가 적은 사람, 위염이나 위궤양 환자가 현미밥을 제대로 씹지 않고 삼키면 위점막을 자극해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 가스,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현미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특유의 구수함과 톡톡 터지는 식감의 현미, 우리 가족의 건강식단에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두 번째 코너로 현미를 활용한 음식과 그 식이요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레시피로 현미 표고버섯 닭죽입니다. 현미 100g, 닭가슴살 한 덩이, 말린 표고버섯 2개, 당근, 애호박, 참기름, 국간장, 다진 마늘, 소금, 후춧가루와 깨소금을 준비해주세요. 현미는 깨끗이 씻어 찬물에 최소 8시간 이상 충분히 불린 후 체에 받쳐 물기를 빼줍니다. 말린 표고버섯은 따뜻한 물에 불린 뒤 잘게 다지고 불린 물은 육수로 따로 보관합니다. 닭가슴살은 끓는 물에 삶아 결대로 가늘게 찢어두고 당근과 애호박은 작게 잘라줍니다.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다진 마늘, 불린 현미를 넣어 현미 알갱이가 투명해질 때까지 중간 불에서 3분간 볶습니다. 찢어둔 닭가슴살과 표고버섯, 당근을 넣고 1분 더 볶다가 물 800ml를 붓고 센 불로 끓입니다. 끓으면 약한 불로 줄이고 뚜껑을 살짝 열어둔 채 현미가 퍼질 때까지 주걱으로 저어가며 20에서 25분간 푹 끓입니다. 현미가 부드럽게 익으면 다진 애호박을 넣고 3분간 더 끓인 뒤 국간장 한 숟가락과 소금, 후춧가루로 간을 맞춰주세요. 그릇에 담고 깨소금을 올려주면 완성입니다. 이어서 현미 견과류 주먹밥입니다. 현미밥 두 공기, 멸치 30g, 다진 호두 및 아몬드, 김가루, 간장, 올리고당, 맛술, 식용유, 참기름, 볶은 통깨와 소금을 준비해 주세요. 아무것도 두르지 않은 마른 팬에 잔멸치를 넣고 중간 불에서 1, 2분 볶아 비린내를 날린 뒤 체에 걸러 가루를 털어냅니다.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다진 호두와 아몬드를 두 숟가락 정도 넣어 살짝 볶다가 털어둔 멸치와 간장 반 숟가락, 맛술 반 숟가락을 넣고 빠르게 볶습니다. 불을 끄고 올리고당 한 숟가락을 넣어 잔열로 졸이면 됩니다. 큰 그릇에 따뜻한 현미밥 두 공기를 담고 참기름 한 숟가락, 볶은 통깨 한 숟가락, 소금 두 꼬집을 넣어 주걱을 세워 살살 섞어줍니다. 양념한 현미밥에 미리 볶아둔 견과류 멸치 볶음과 김가루 3숟가락을 넣고 고루 버무립니다. 밥을 한입 크기로 적당량 떼어내 소나기에 쥐고 단단하게 뭉쳐 둥글거나 삼각형 모양으로 주먹밥을 만들어주면 완성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세 번째 레시피로 현미 샐러드입니다. 현미 60g, 샐러드 채소, 닭가슴살, 방울토마토, 오이, 진간장, 올리브유, 레몬즙, 올리고당, 다진 양파와 후춧가루를 준비해주세요. 불린 현미는 냄비에 물을 넉넉히 붓고 소금 반 티스푼을 넣어 약 20에서 25분간 삶습니다. 알갱이가 통통하게 익으면 체에 건져 찬물에 가볍게 헹군 뒤 물기를 완전히 빼서 차갑게 준비합니다. 닭가슴살은 삶아서 한입 크기로 깍둑썰기 할 거라 결대로 찢어두고 오이는 반으로 갈라 얇게 편썹니다. 방울토마토는 반으로 자르고 샐러드 채소는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한 다음 먹기 좋은 크기로 뜯어둡니다. 작은 그릇에 진간장 두 숟가락, 올리브유 두 숟가락, 레몬즙 한 숟가락 반, 올리고당 한 숟가락, 다진 양파 한 숟가락, 후춧가루를 넣고 잘 섞어 새콤한 샐러드 소스를 만듭니다. 그릇에 준비한 채소를 깔고 그 위에 현미와 닭가슴살, 오이, 토마토를 보기 좋게 나누어 올립니다. 샐러드 소스를 골고루 뿌려주면 완성입니다. 이어서 현미 두부 김치 볶음밥입니다. 현미밥 한 공기, 김치, 두부, 대파, 달걀, 고춧가루, 진간장, 들기름, 올리고당과 식용유를 준비해주세요. 김치는 잘게 다지되 썰어두고 대파는 송송 썰어 파기름용으로 준비합니다. 두부는 칼등으로 으깬 뒤 키친타월로 감싸 수분을 최대한 꽉 짜줍니다. 달궈진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으깬 두부를 넣어 중불에서 수분이 완전히 날아가고 고슬고슬할 때까지 2, 3분간 볶아 따로 덜어둡니다. 팬을 닦아낸 뒤 들기름 한 숟가락을 두르고 대파를 넣어 향이 올라올 때까지 볶다가 다진

김치와 고춧가루 반 숟가락, 올리고당 반 숟가락을 넣어 김치가 투명해질 때까지 볶습니다. 김치가 익으면 팬 한 구석으로 밀어두고 빈 공간에 진간장 한 숟가락을 부어 살짝 끓여 불향을 낸 뒤 김치와 섞어주세요. 불을 약불로 줄이고 현미밥 한 공기와 볶아둔 두부를 넣고 잘 섞어가며 볶아준 다음 달걀 프라이 하나 올려주면 완성입니다.

오늘은 현미의 효능과 맛있는 레시피도 함께 나누었는데요. 단어를 맞아 잠시 우리 전통 풍습도 떠올려 보았습니다. 장터물에 머리 감고 그네 뛰며 한여름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던 날, 그리고 수리치떡을 나누어 먹던 정다운 손길. 지금 생각하니 더 그립게 느껴지지 않나요?

않으신가요? 세월이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도 싱그러운 마음만은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도움이 되는 건강식단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의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부클럽 작가 김은주,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대신 아파해 줄 수도, 대신 죽어줄 수도 없는 온전히 자기만의 몫이 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는 가족들의 안타까움, 그 과정 속에서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생각이 바뀌며 행복을 다시금 정리하고 돈과 명예로도 살 수 없는 겸허함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버리고 정리하며 무엇이 제일 소중한지 비로소 그 순서를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소중한 삶의 깨달음을 적은 글과 함께 진정 소중한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신금철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산책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문화산책입니다. 허계월의 글입니다. 바른 마음. 몇 해 전 결혼식을 마치고 양가 친척들을 돌려보내고 난 후에야 시집에서 어머님과 잠깐이나마 얘기할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이 주어졌다. 일 나가시는 거 힘들지 않냐고 묻는 나에게 어머님은 웃으시면서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은 없다고 하시면서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기고 나서 환자의 정신 건강을 케어하는 방법과 심리 상담 프로그램 등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에 자긍심을 느낀다고 하셨다. 직장암으로 5년 동안 병상에 누워계신 아버님을 홀로 간호해온 어머님이셨다. 가장으로서의 몫을 다하려고 다국에서 힘들게 일하다 병든 아버님을 타인의 손에 맡길 수는 없다던 어머님이셨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질 때 사람은 존재의 가치를 찾을 수 없게 된다. 의식은 명료했지만 사지를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된 아버님은 모든 식음을 전폐했고 자식들 손에 몸을 맡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다. 자식들에게 치욕스러운 면을 보이는 일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지키고 싶었겠지만 자신의 의지와 달리 자기 손으로 음식을 먹을 기력조차 없어 타인에게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청결은 물론 지극히 사적인 영변조차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수치심을 느끼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자식들의 손길을 불편해하며 살 의욕을 보이지 않았던 아버님은 어머님의 보살핌 속에서 점차 삶의 의욕을 보이기 시작했다. 병상에 누운 아버님은 이렇게 딱 1년만 살다 갔으면 좋겠다고 했고 어머님의 보살핌 속에서 비교적 편하게 세상을 떠나셨다고 한다. 어머님은 늙고 아픈 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이 아닌 몸으로 자식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던 것이다. 얘야, 너도 아프면 아프다고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어머님이 말씀하셨다. 어머님은 늙고 병든 몸이 일회용 상품처럼 버림받는 사회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보듬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에 무척이나 가치를 느낀다고 했다. 나는 넓고 어두운 결혼식장에 홀로 앉아 계시던 어머님을 바라보던 남편의 모습을 떠올렸다. 잘 살아라는 어머님의 덕담을 뒤로하고 하객들을 향해 축가를 불러야 할 신랑이 그만 타이밍을 놓치고 울음이 터져버렸던 것이다. 예식장에서 신부가 우는 모습은 종종 볼 법도 한데 구체견에 되는 남자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흐느끼는 정도를 넘어 소리 없이 오해라든 눈물을 쏟아내는 모습이 대형 스크린에 생방송되면서 끄어기는 울음이 스피커를 통해 하객들의 마음을 침식하고 있었다. 축하하러 와준 하객은 물론 예식장 최초로 스태프들까지 연달아 오는 모습들이 비디오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다. 모진 세월을 견디며 비바람을 막아준 작고 왜소한 뒷모습이 가슴 아팠던 것은 어찌 신랑뿐이었을까.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모두가 누구에게도 말 못할 가슴 아픈 사연 하나쯤은 품으며 살고 있지 않은가.

0: 그래서인지 남편은 자신의 환자들에게 늘 타성했다. 하루에 많게는 몇십 명을 진찰해야 하는 고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홀로 온 노인들에게는 늘 다정하고 침착했다. 집으로 돌아오면 이것은 장씨 할머니가, 이건 오씨 할아버지가 가져다 준 것이라며 바나나 조각과 유자 같은 제철 과일들을 내놓으며 환자들 얘기를 들려주기도 한다. 모두가 자식들을 해외에 보내고 외롭게 사는 노인들이었다. 그런 그들이 남편을 스스럼 없이 대하며 진찰을 받는 동안에도 버릇처럼 자식들 자랑을 입에 달고 살지만 정녕 자식과 함께 진료받으러 오는 노인들은 손에 꼽을 정도라는 말을 들려주었다. 그렇게 사회적 기준에서의 성공을 거둘 인재로 키웠지만 결국 곁에 둘 수 없어 아쉽고 보고 싶어 간절한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싶다. 그날 밤 우리는 어머님과 아버님의 젊은 날의 이야기를 들으며 9평 남짓한 작은 방에 나란히 누워 잠을 청했다. 큰 일을 치르고 쉽게 잠들지 못하던 어머님의 고단한 몸을 남편이 두 손으로 꾹꾹 만져주었다. 결혼식 때 눈에 담아두었던 어머니의 작고 왜소한 등을 주무르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은근히 시집 하나는 잘 온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집안의 시집와 가문의 분위기를 조금씩 느껴가는 것도 새로웠다. 늙고 병들면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던 나의 생각과는 상반된 얘기지만 돌이켜보면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나의 생각이라 역으로 누구도 내게 피해를 끼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리기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늙고 병든 몸에 대해서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으나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지고 최소한의 효용 가치조차 없게 된다면 타인에게 짐으로 여겨지는 것이 두려워 아프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어른들을 생각하니 숨이 막혀왔다. 어머니, 우리 내일 다 함께 건강검진 가요. 한사코 거절하던 어머님은 남편이 함께 거들어서야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이 병실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던 남편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여서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이젠 결혼한 지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휘어진 부모의 등이 더 작고 왜소해지기 전에 자주 연락을 하며 아픈 데는 없는지 물어보려고 노력한다. 젊고 건강하며 효용 가치만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혹시 타인에게 부담이 될까 두려워 말 한번 하지 못하는 나약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어쩌면 이미 중년이 되어버린 내가 미래의 나에게 묻는 바른 목소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밤이다. 인생이란 원래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늘 서두르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후회를 할 수도 있겠죠. 삶의 목적지는 그렇게 먼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거기이자 지금 여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어지는 작품입니다. 류서연의 수필, 인생이 당신에게 레몬을 선물했다면. 그날 어쩌다 외출한 사장이 그림 한 점을 사왔다. 영국 화가 데이비드 슈리클리가 그린 레몬 그림이었다. 가게에 들어선 사장님은 조심스레 포장지를 뜯더니 그림을 남쪽 벽에 걸어놓는다. 레몬 그림 한 점을 걸어놓았을 뿐인데 그림 색채가 주황색이어서 그런지 가게가 대뜸 환해졌고 상큼한 기분이 감돌았다. 팔짱을 끼고 그림을 흔상하고 있는 예쁜 사장의 얼굴에 발그레 홍조가 흐리고 약간은 희열이 들떠 보였다. 그 모습은 마치 선보러 가는 18살 아름다운 소녀의 모습 같았다. 이어 사장이 입을 열었다. 언니, 이 그림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네, 음미하면서 자세히 보고 있으니 이 그림이 자석처럼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많은 사색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 같아요. 내 말에 동감이 되는지 사장도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서 대칭되게 그림 아래 위에 파란색 영문으로 쓰여진 글을 읽어주는 것이었다. 인생이 당신에게 레몬을 선물했다면 당신은 반드시 그 레몬을 먹어야 한다. 이는 화가가 직접 쓴 글귀래요. 자신이 그린 그림마다의 짤막한 메시지를 써놓는 것이 이 화가의 개성이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궁하고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너무도 평범한 말인데 말 한마디가 이렇듯 내 가슴벽을 세차게 치다니. 나는 속으로 그 말을 다시 곱씹었다. 그림을 보면서 사장님과 한참을 수다를 떨고 주방에 들어왔지만 내 마음은 그때까지도 가라앉지 않았다. 계속 화가의 글귀가 내 귓전을 뱅뱅 맴돌았다. 부지중 세찬 스미나가 밀려오듯 뜨거운 그 무엇인가가 몰려오면서 명치끝이 저려오고 마음이 울컥해졌다. 이어 영문을 알 수 없는 눈물이 두보를 타고 주르르 흘러내렸다. 퇴직을 하고 이순의 나이에 어쩔 수 없이 다양살이를 하고 있는 내 상황이 외롭고 서글퍼서일까? 아니면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인 레몬처럼 시고 넓은 내 한국 생활 때문일까? 삶에 쫓기어 어쩔 수 없이 이순의 나이에 한국 땅을 밟고 불고기 집에서 일한 지도 언 몇 달이 지났다. 식당 일은 무척 힘들었다. 그래도 참고 견뎌야 했다. 그리고 언젠가는 쨍하고 해뜰 날이 오겠지 하는 인류의 희망을 안고 아침에 눈을 뜨면 가게에 나가 꾸역꾸역 일을 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 돈에 생각이 미치자 이 몇 년간 돈 때문에 수없이 울었던 지난 날이 떠오른다. 돈이 무엇인데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가? 돈이란 한낱 특지한 종이 조각에 불과한데 그 종이 조각이 사람을 울게도 하고 웃게도 한다. 그 종이 조각 때문에 내 삶은 엉망이 되었고 온통 레몬 맛으로 절어져 한때는 삶의 의욕까지 상실했다. 삶의 낭떠러지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내 손을 잡아준 건 엄마 같은 언니였고 친구들이었다.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과연 내 앞에 닥친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 덕분에 아들이 두 번의 사업 실패로 진 빚 200만을 거의 다 청산하고 남은 빚을 마저 갚으려고 출국의 길에 올랐는데 인류 문명의 표지기도 한 그 돈을 벌기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달마다 들어오는 월급 앞에서 마음을 비우고 모든 서름과 어려움을 꾹꾹 집어삼키며 세척기가 되어 똑같은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가게에 네 식구가 들어섰다. 불판을 사이두고 단란하게 마주 앉은 네 식구의 얼굴에는 행복이 물결치고 있었다. 음식을 주문받고 이어 음식을 상에 차려주고 돌아서려는데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내 잔등을 따갑게 때렸다. 엄마, 저희 몬 연세가 꽤 많아 보이는데 힘든 식당 일을 어떻게 하죠? 불쌍해. 그러게, 우리 딸 앞으로 편하게 살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해요. 안 그러면 앞으로 허드는 일을 해야 해요. 몬의 대화를 듣는 순간 알 수 없는 우라가 치밀었다. 성장하는 딸에게 공부를 안 하면 나처럼 식당 일밖에 할 수 없다는 리념을 심어주느라 한 말 같지만 어쩐지 나를 두고 한 말 같아서 마음이 시려왔다. 나이 이순을 넘기고 서려운 다양살이에 가뜩이나 나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고 초라해져서 견딜 수 없는데 본의 아니게 귀에 거슬리는 대화를 듣고 나니 기분이 엉망이었다. 이어 시고 떫은 레몬 맛이 내 입안을 꽉 채웠다. 이거 왜 이래? 사람을 보기를 어떻게 보고? 이래 보여도 한때는 번듯한 교원 직업에 종사했다고. 잔뜩 자존심이 상해 혼자 씩씩거리고 있는데 사모식탁에서 손님의 소리가 귀청을 울렸다. 사장님, 여기 쌈장하고 마늘과 상추를 더 주세요. 홀에서 일할 땐 사장님 소리를 많이 듣는다. 손님이 요구하는 밑반찬을 더 갖다 주고 나서 나는 애써 언짢은 내 마음을 달렸다. 옛날에 어떤 직업에 종사했던 어떤 성스러운 일을 했던 간에 지금 이 상황은 내가 전 엄연한 현실이 아닌가. 예의치 않은 운명 앞에서 지금의 힘든 상황을 개변하려면 나한테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꾹 참고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지 않을까. 그것만이 내가 살아갈 길이 아닐까. 다시 한번 가게의 남쪽 벽에 걸린 레몬 그림을 보면서 화가의 말을 되뇌었다. 그래, 인생이 어찌 내내 달콤하기만 하랴. 기나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느라면 신맛, 쓴맛 다 단맛을 맛보는 가운데서 인생은 더 단단해지고 더 감칠맛이 나는 것이 아닐까. 생존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기나긴 인생을 살다 보면 꿈은 늘 깨지기 마련이고 현실은 사방이 벽이다. 그 벽 속에 갇혀서도 눈을 감으면 어딘가에 꽃길 같은 아름다운 풍경이 이슬되어 번져나온다. 그 기억들이 메마른 가슴을 타도겨 주어 살만한 인생이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느라면 삶에 어찌 해뜨는 날만 있으랴. 뼈 시린 밤도 지나가고 한낮이 어느덧 저물어 밤이 오듯이 삶도 기쁨과 슬픔, 단맛과 신맛이 그렇게 돋았다가 저물고 꽃처럼 생글 피었다가 시든다. 하기에 인생이 당신에게 레몬을 선물했다 하여 주어진 삶을 원망하지 말고 기꺼이 그 선물을 껴안고 모든 것을 이겨낸다면 언젠가는 달콤함이 인생에 녹아내려 삶을 풍요롭게 적셔주리라. 그래, 이제는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오직 앞만 보고 달리자. 그러면 내 인생의 레몬은 나에게 가장 달콤한 맛을 선물해 줄 것이고 내일의 푸른 희망은 두 팔 벌려 나를 뜨겁게 뜨겁게 포옹해 주리라. 라디오 문화산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허복순,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1: 나와 내 가족, 신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안전제를 항상 마음에 새깁시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연길시 도강중 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 의원이요. 의료보험 지정평원입니다. 도강중 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 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 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도강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박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도강 중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 중년이라면 찾기도 쉽지요.

그리고 바로 일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에 위치해 있게 되어 있으니까 1층은 신약대학방 본점, 2층, 3층, 4층이 모두 도강 중연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도강 중연에는 우수한 과실이 많이 들어앉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준확한 진단을 하고 확실한 처방을 내고 효과성이 우수한 이런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사 선생님들과 우수한 과실이 여기에 많이 들어앉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찾기만 하면 와 내가 지금까지 힘들어하던 여러 가지 노인성 질병, 완고성 질병 그리고 어지간하게 되면 오랜 질병 가운데서 잘 낫지 않던 질병도 이 병원에 와서 치료하니까 좋은 치료가 얻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흠과 구강이라고 했죠. 흠과 구강이라고 하면 거창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치과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일체 구강 내의 문제는 여기를 찾아가게 되면 다 좋은 해결을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치주염이 있거나 치아 결석이 있거나 입에서 냄새가 나거나 입금에서 출혈이 생기거나 이런 것은 물론 아주 간단한 빠른 방법으로서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구강 내에서 어디에서 출혈하거나 염증이 생긴 걸 그대로 포기한다면 직접적으로 심장 혈을 감염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강 내의 출혈, 구강 내의 염증, 심장과 관련 있는 문제에 속하게 되어 있어서 여기 직접 흠과 구강에 찾아가게 되면 이런 문제는 아주 원만한 해결을 가져오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찾아가시게 되면 치아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이문난 점들을 문의할 수 있고 사진 찍을 수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구강 검사를 준확하게 해드리게 되어 있고 이빨을 씻기도 하고 그 외에 여기에서는 주약에 치아를 셋 이빨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틀니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치아를 고정하면서 특히 임플란트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은 여기 와서 치아를 하시고 나서 와 이렇게 우수한 치과병원이 코앞에 있는 걸 몰랐다 하고 어떤 분들은 치아를 한 날에 특히 틀니 같은 거 한 분들 가운데서는 다른 데서 했는데 음식을 내리 누를 수 없습니다. 입가에 아파서. 여기 와서 한 분들 가운데서는 첫날부터 찰떡을 들 수 있더라. 고기를 씹을 수 있더라.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으면서 아무튼 여기 도강 중년의 치과는 아주 우수한 치과의사 몇십 년 한 치과의사가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진단을 하고 구강 내 일체 문제, 치과 문제를 해결해 주게 돼 있으니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기 2층에 찾아가시게 되면 조일만 길림성 저명한 심장 뇌혈관 전문가 선생님 계십니다. 조일만 선생이라면 간단히 이야기해도 여러분들 잘 뇌가 계시는 걸 알고 있게 되었는데요. 이분은 중풍, 중풍 후유증, 관심병, 고혈압, 현운증 이런 걸 치료하는 데서는 기본으로서 딱 구강 그 검사를 해보고 당신은 언때 중풍이 왔겠구만 언때면 중풍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이 정도 끝이 확인할 수 있는 로중이 저명한 심장내혈관 전문가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차 갑상선 결절이 있거나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직접 심장을 범하게 되어 있으니까 갑상선 문제는 또 조일만 선생님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신경내과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서 말초신경염 그리고 메뉴종합증 신경성 두통 완고성 두통 변두통 이런 것도 다 해결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골가 문제 완고성 인후염 이런 것도 조일만 선생님 찾게 되면 이분은 40여 년간의 중리 경력을 쌓게 되어 있으니까 어지간한 질병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인해서 완전히 확실한 진단과 거기에 처방이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일만 선생님 따라가면서 치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올라가게 되면 여기 최기명 주임 선생님 계시는데요. 이분은 주임 이학적으로는 쓴 주임이사고 제일 최고급입니다. 그리고 그 행정적으로는 최기명 원장 이렇게 붙었을 겁니다. 그런데 최기명 주임 최기명 원장 선생님께서는 전 나라적으로 알아주는 피부과 전문의에 속합니다.

0: 되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1: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예, 안녕하세요.
1: 나도 좀 뭔가 뭐 내게 이제 후유증이 좀 있고 뭔가 혈압도 좀 높습니다.
2: 네.
1: 그러면서

0: 다리가 자꾸 쥐 올라옵니다.
1: 예.
0: 그래서 지금 도강병원에 니맹기 선생님이 첨약을 두 주일을 먹었습니다, 지금.
1: 예.
0: 걔네도 약도 떨어지지 않게 효과좀 좋습니다, 지금.
1: 예.
0: 벌써 머리가, 그렇게 아프더니 머리술 아프고, 예. 뭔가 뭐. 이, 뭔가, 뭐, 대치도 못 보다든지 많이 났습니다.
1: 그 혈압도, 아, 예.
0: 혈압 온종일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래, 지금, 치료받으러 가려고 좀 요양하려고 그랬다, 니맹기 선생님.
1: 아, 니맹기 선생님, 중의학원을 졸업하고, 당초 중의학원 졸업하고, 예. 20몇 년간의 중의 경력을 갖고 있게 되었으면서, 많은 분들이 그 방면에서 예. 확실한 효과성으로 인해서 손님이 밀릴 정도로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면 이야기 되는 걸 알고 예. 있습니다.
0: 예. 청량 뭐가 확실히 났습니다. 그, 이 어지럼 중에 났었구나. 아, 땐들이 얼마나 많이 맞는지 모르는 것 같아. 땐지 막까지 조금 났었대.
1: 그렇죠.
0: 이번에 점량 뭐가 많이 났습니다.
1: 아, 심장과 예. 뇌혈관 중리는 단순한 한계 과실을 엄격하게 예. 딱 분류하는 것 아니니까 종합으로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0: 예. 그리고 갈때 예. 우리 딸이 그 치과 가겠는데 우리 딸이 그 입금이 그 이빨이가 밑에서 불어나서 막 공개했을 때다. 그게 자꾸 그렇단다. 그래. 이빨이 하면 염증 온갖 들어왔을 때다. 그래. 같이 가려고 또 치료받으러 가려고
1: 그래. 아, 찾으세요. 네, 그러면 같이, 해결받지 않으려고 두 분이, 예. 두 분이 예약됐습니다. 리명결 예. 선생님하고. 그리고 치과. 치과에 예, 네. 예, 두 분의 예약을 넣어 있습니다.
0: 네,
1: 다시 전화번호 대면 됩니다. 예.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잘 치료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네.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네, 안녕하세요.
3: 예, 네. 우리도 예, 우리 옆 집에 있는 부위가 저기 한쪽 부위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방송도 못 듣잖아요.
1: 아, 그렇죠.
3: 예, 그래서 내 방송을 나는 뭐 집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방송 많이 듣습니다.
1: 예.
3: 그 전번에 소개돼서 이 우리 그 옆집 분이 이 심장병을 해서 어쩌면 한 20년 됩니다. 고생한 지.
1: 예.
3: 예, 그래가지고 맨날 볶아내 두부두부에 요알링이 참 불러갑니다.
1: 아, 어, 그래요. 예예. 예.
3: 글쎄 심장이 딱 막 아예 올라올 지금 바빠가지고 막 요알링 불러가지고 몇 번 가는 거 봤습니다. 네.
1: 예.
3: 그리고 또 병이 된 또 그 범퍼나 이렇습니다.
1: 심장
3: 이게 뭐 병, 병때나 이렇다가는 불시에서 이게 발생하셨는데.
1: 예.
3: 예. 그래서 내 말을 한다 소개돼서 저기 저기 뭐니까 도강병원에 지금 좋은 저기 중의사 저기 조일만 선생님 쯤께 이분께서는 예. 뭐 병원도 많고 우리 전이 길림형에서도 알아두세요.
1: 아, 그럼요. 예.
3: 예, 동인 이사라고 이래서니 다른 데 가서 말 거기 한번 봐라 어쩌면
1: 예.
3: 그리고 뭐 진단도 잘하고 또 약 처방도 잘하고 이렇게 되면 낫겠는데 가봐라. 그래서 이제 예, 한 그러니까 열 어쩌면 열 보름 된다. 더 어쩌면 그래 열 적감량을 예, 이분날 야근날 됐습니다. 야근날 먹고 보니까 제자분도 여분 좋아지고 쨈니까 예? 막 이렇게 숨이 거리고 조금만 나가 그래도 숨이 차서 꼼짝 못했다고 그랬더라.
1: 예.
3: 예. 뭐 집에서 일도 못하고 큰 일도 못하는데 요 시간에는 뭐 아영 편안하고 예 잠도 잘 자고 지금 예 나가 많이 활동해도 많이 했다. 그래서 청량을 적감제하는 기구으로 이렇게 효과 잘 볼까나 두 번째 약은 이번에 지어보는데 완전히 좋단다 지금.
1: 예.
3: 예. 그래가지고 그 나하고 그랬다. 자기는, 야, 이 사람, 근데 요번에 좋은 인사를 이번에 만났다고. 예, 자기도 많이 돌아다니면 심장병에서 여러 곳에 다니면 뭐 많이 검사해 봤을 때다.
1: 예.
3: 예, 그 당시 좋은 효과를 못 보고 했는데, 이번에, 예, 여기 가서 동아병원에 가서 지금 이런 조일만 선생님한테 이렇게 좋은 효과 못하나. 야, 이렇게, 이렇게 좋은 인사만 지금 바짝 치료하겠다. 오늘 또 예약해라. 또 오늘 더 가게, 한 번 또 가겠다고.
1: 예, 조일만 선생님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찾아오세요. 예, 예. 예, 예. 아,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아, 예. 저도 이 지금 도강증원의 조일만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 예.
4: 이 치료를 받으면서 원래 뇌경색이 있어갖고 예, 항상 머리가 무겁고 어지럽고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뭐니까 언어 그걸 했어도 예, 언어 장애에 있어서 예, 말이가 잘 안 될 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걸음이도 어떨 땐 잘 안 되고
1: 그렇지 종합으로 그렇죠. 예. 신경마비가 신경중추가 예. 마비가 왔습니다. 그래 그렇습니다.
4: 네, 예, 그리고 혈압도 엄청 안 되고 이래가지고 예, 좀 힘들었습니다.

0: 약도 좀 써보고 했는데 그냥 효과도 나타나고 또 반복적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아프고 이랬는데 지금 이 다이만 선생님 약을 이제 두 번까지네 지금 썼습니다. 썼는데 지금 효과가 형도순다 이런 증상이가
1: 많이 개선 가져왔죠. 그렇죠.
0: 예, 내절로도 알긴다. 예, 그런 거로도 예, 그렇죠. 이렇게 예, 저것도 된 계단 오르내리거나 할 때도 예, 영 거꾸난 감도 있고.
1: 마음의 숫자가 예, 확실하게 생기죠. 예.
0: 예, 머리도 벌써 예, 이렇게 좀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1: 예.
0: 그리고 예, 또 무슨 증상이 되는가 하면 예, 계속 잠은 영 잘 자는 것 같은데, 낮에랑 계속 잠 못 자는 것 좀 아픈 모양합니다.
1: 예.
0: 그 영 피곤한 것 좀. 이런데 이 증상 지금 영 도와줬습니다.
1: 예.
0: 예, 그리고 이 남도 이 무릎 관절에서 예, 좀 많이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1: 예.
0: 친구도 하고 친구도 해보고 했는데, 이 지금 이 무릎 관절도 이렇게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특히 날이 좀 흐리다 하면 벌써 이 내 관절부터 알린다. 통이 막 이렇게 생긴단 말입니다.
1: 그러면.
0: 근데 지금 이 증상도 지금 형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0: 그래서 좀 났을 때 치료를 좀 더 받다고 지금 더 하자고 그러죠 지금이 오늘 지금 가려고 예약하자고 전화.
1: 아 그렇게 하세요. 오늘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찾아오시면 조일만 선생 볼 수 있으니까 잘 예약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찾아오시면 그 앞 순서에 배치해 주게 돼 있을 겁니다. 시름 넣고 찾아오세요.
0: 예, 수고하십시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언니 아들이 한국에서 일하다가 아파서 왔습니다.
1: 예.
3: 예, 저, 주진간 있고, 예, 지방간 있습니다.
1: 예.
3: 그래가 예, 안 내려놓고 일했는데, 류민결 선생님 약을 쓴게 지금, 예, 땀에도 정사이 됐습니다.
1: 어, 그게 쉽지 않습니다. 예, 예.
3: 기후, 예, 위에도 아프고, 예, 그, 저, 피도 많이 나면 지금 자꾸 설사했습니다.
1: 예.
3: 아무 약 써도 알게 된 게, 아이 그 리멘길 선생님 약 쓴 게 지금 설사 아이하고 예 술을 먹어도 이렇습니다. 걔도 위도 아이 아파 밥도 용 잘 먹습니다.
1: 예, 리멘길 선생님 뭐 위장, 비장 그리고 간, 담낭, 장도 이걸 포함해서 위주로 이거 하면서 기본으로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확실한 진단이 난 다음에 리멘길 선생님한테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2차, 3차로 자기만 오는 게 아니라 곁에 자기 아는 식구들, 다른 친구들 함께 모시고 오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효과성이 드러나게 지금 사회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예.
3: 예, 이거 예, 그리 높은 데서 아이 빼내렸단다. 이런 게, 예, 좀만 예, 발이 한 짝이 이렇게 세게 아파서 병원에 가서 주시하고 빌고 다 해야 돼. 이런 아이 꺼내서 짠데 계속 아파 한국에서 지뢰도 아이들 즐겨야 지뢰한 게 아이고 김도 넣고 그래들한다. 전기 지문 넣고 그래들한다. 예. 그거 다 아픈다 또.
1: 어, 그렇죠. 예예. 예. 예,
3: 이빨도 또 한국이 비싸다 그러게 이빨도 지뢰하고 두 가지를 예약하겠습니다.
1: 어, 치과하고 리명길 선생의 예약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3: 네 예. 감사합니다.
1: 건강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조일만 선생 그런 로 환자입니다.
1: 예.
4: 어제 그런가 하면 저는 중풍 다섯 번 왔다 갔습니다.
1: 예.
4: 어제 중풍이 선발이 나아되고 춤 느껴지지 흘리고 말도 봐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선생님 치료로 여섯 번 갔다 그러고 친구도 하고 한게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요즘에 어째 기절이 바뀌어 그런지 또 머리가 흐리투분해서 저번 주에 가서 청약을 재다 먹은 게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신이 납니다. 그래 오늘이 또 한 번 더 갔다 올 거 안에서 그래 예약합니다.
1: 아, 됩니다. 예 이렇게 하면 예약이 됐으니까 시간을 잘 파악하시고 제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우리 동생 남편이가 그 당뇨 합병증을 해가지고 지금 셋째고 그렇고 말소리 신경염이 있어가지고 발이 아파하고 손도 또 방석이 쓰지 못하고 단수요 이런 쌌고요 방석은 남이 도움이 없으니 입지 못하고 해야 된게 어제는 그 손은 안 들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옛날 집이 무지개 이렇게 마사지도 그도 뭐니까 뭐 탈지 못해가지고 이 그랬는데 어제는 마음대로 이렇게 마사진 것도 수리할 수도 있고 얼마도 하는지 모릅니다.
1: 신경말초염이 와서 그런 겁니다.
5: 예. 그래서 한국에 그런 뭔가 일하다도 그게 지내 이렇게 라사라 재우지 못해서 집어와야 되는데 어제는 또 다시 가게 했답니다.

0: 그래서 시골 비행기 펴놓고 넣었답니다. 그래 가기 전에 예약도 짓겠다고 그러니까 오늘이나 그 금요일날로 예약해달랍니다.
1: 예, 조일만 선생 그러죠.
0: 오늘이 복잡하지 않으면 오전에 가겠다.
1: 아, 오세요. 오전에 오세요. 그분은 말이 오전이지만 해도 환자가 넘어난다면 시간을 연장해서라도 하게 되시니까
0: 좋겠니.
1: 예, 예, 그렇게 하세요.
0: 예, 선생님. 예. 우리 그 동서 그 뭔가 돈까지 조카가 이렇게 그 숙진을 해가지고 고생하가지고 최기명 선생님이 약을 이제 한번 가져다 줘다 먹었는데 이 이렇게 돌에 뭐 세서 먹기 전에 벌써 다 이렇게 빨간 돔이 싹 색깔이 죽어서 가라앉더랍니다.
1: 아, 최기명 주임 선생께서는 원장 선생께서는 예, 예. 피부과에서는 나라에서 전 나라에서 알아주는 명리입니다.
0: 예, 예. 바른 약 다 바르고 그 소약 먹었는데 그렇게 좋더랍니다. 그래서.
1: 예, 최기명 주임 선생 이분은 화, 목, 토 오전에 나옵니다.
0: 예, 그 내일 예약해 주세요.
1: 예, 화, 목, 토 오전에 나오시니까 내일 완전히 가능합니다.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0: 예, 예. 예 오늘 두 분을 예약해 주세요.
1: 예, 예, 예 알았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한 분은 리광호 중리 안마산 선생인데요. 2층에 올라가게 되면 일본에서 22년간 중리 안마를 하다 고향에 돌아와서 안마를 하시는 리광어 안마 선생 계십니다. 견주, 왕출조, 금만성요통, 요추간반 달츠, 자골신경통, 무릎관절통통 이런 걸 포함해서 어지간한 통통은 이 선생 안마를 받게 되면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이튿날에 걸어보면 안마를 받을 때면 숨이 넘어가는 것지만 해도 때때로는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에 걸어보게 되면 법학이 원래 아기 걸음처럼 법학이 절봤는데 법학이 팍팍 나가고 허리를 쭉 펼 수 있고 법학이 커지고 통통이 줄어드는 이런 효과를 보시게 되어 있으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주요하게 지금 남은 시간은 거의 여러분들한테 척추치료이기라는 게 도강 중년 3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2: 네.
1: 안녕하세요.
3: 저는 이능희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 예.
3: 남남도 나쁘고 지방간이 있으니까, 예. 아, 달걀도 못 먹은 겨울하고, 예. 소화도 안 되고, 입도 뜨겁고. 그 다음에 지방간이 있으니까, 그냥 늘상 그 턱걸이 아프고, 맥이 없고, 예. 오른쪽 옆구리 무지간이 개운해서 저녁에 돌아 누울 때는 손을 받들고 돌아 누웠는데 지금 이런 증상들이 아 지금 전기침하고 약을 같이 쓰니까 지금 많이 나서서 어떤 후에 담낭은 달걀도 먹을 수 있고 지금 두문도 먹고 있습니다. 안 두문은 완전하지 못해서 그리고 예, 그 다음에 지방간이 오른쪽 옆구리 키우던 게 지금 예, 손을 바꾸고 그랬던 게 지금 일 없습니다.
1: 예.
3: 예, 예, 이러니까 옆구리 아예 아프니까 영, 예, 영, 담을 달다고 있습니다.
1: 예.
3: 그래서 예, 우리는 예, 제 동생도 그렇고, 집안 아주머니도 그렇고, 옆에 집 분도 그렇고, 예, 이, 제가 이렇게 효과를 보는 여러 가지 때문에, 어떤 예, 좀 여러 번 다녔습니다. 이명길 선생님들은.
1: 예.
3: 그러니까 제가 효과를 보는 거 보고, 그래. 모두 거기 가서 예, 지금 이명길 선생님들 치료를 예, 많이 받고, 여러분들이 받고 있습니다.
1: 이명길 선생님들 이야기 없으면 가서 기다리기 바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야기 되는 겁니다.
3: 예. 예. 그리고 예,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알기라고 내일이 옆에 집 할머니의 입 치아가 빠진 지 한 달 된답니다. 그래서 도봉 찍든지 하든지 어떻게 거기 가서 이사를 배우면 알겠지 뭐 그러니까 이사 시킨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1: 예, 치과하고 리맹길 선생 이야기 됐습니다. 리맹길 선생 토요일 제하고는 다 나오십니다. 예, 예.
3: 그래서 예, 두 분이 갑니다. 그분은 치과고 저는 이명길 선생님들 가고 그럽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예, 예 예약됐습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예. 오늘 남은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중요한 병 치료에 관한 걸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새로운 치료 이기가 여기 들어왔는데요. 도강 중년 3층에 가게 되면 척추 그 병 치료 스핀 MT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뭘 말하게 영어로 말하면 스핀 MT라 하는데 이것은 척추병 치료 새로운

0: 기가 얘기 들어왔습니다. 이 지폰 자체는 미국, 한국, 중국, 3국 건강학자들이 연합으로서 개발한 우수한 척추치료기계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세계상에서 지금까지 나온 데 이야기다면 제일 선진적인 수술을 하지 않는 싸머의 제약 교정치료기기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싸머이란 건 뭘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칼을 대지 않습니다. 결국 의창으로서 그 뭐 전자칼을 역하는 이런 것도 없습니다. 직접 싸움의 정상이란 건 뭘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딱 컴퓨터로서 이 의료기계가 어느 부위를 어떻게 자극한다는 이게 다 나타납니다. 결국 컴퓨터가 알려줍니다. 어느 부위에 다스리 더 힘을 가강하라고 이렇게 싸움의 정상하는 방법으로서 해결해주는 새로운 척추병 치료기기가 바로 도강중연 3층에 자리 잡았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스피인 MT를 하게 되는데 이거 기억하기 바쁘니까 그저 척추치료기기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척추치료기기는 전 세계 범위 내에서 전출 범위 내에서 제일 선진적인 비수술 싸움의 제야 교정 계통에 속합니다. 다시 말해서 뭘 말하게 되는가 하면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컴퓨터로서 보면서 어느 부분에 어느 부분을 더 가강하고 어느 부분을 더 약하게 하고 어느 부분이 아픈 부분이라는 게 컴퓨터에 다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우수한 척추병을 치료해주는 새로운 기기가 나왔는데 척추병이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척추병 증상을 모두 막나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치료율은 100분제 86에 해당, 제일 보수적으로 해석해서 100분제 86에 해당하게 되어 있으면서 원래는 100분제 96 정도까지 96부터 86 이 정도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으로서 이 치료기를 쓰게 되면 통통이 없습니다. 후유증이 없습니다. 이래서 주약에 여기에 딱 가시게 되면 내가 맞냐? 여기 그 국가병원에 제일 낮아서 시립병원, 그리고 뭐, 저기 저희병원, 견남연면병원, 이런 몇 개 병원의 진단을 갖고 가게 되면 직접 의료보험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병원에서 찍은 CT펜 같은 게 있다 하게 되면 완전히 입원해서 할 수 있습니다. 큰 병원에 그 진단을 갖고 오세요. 그러면 주약에 우리 척추모병이라면 경추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동통을 갖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 수술하자면 수술은 펑션이 커나서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 들 건데 수술한다면 원래보다도 더 걷기 힘들고 기회 다니는 이 정도까지 되더라 이런 분들이 있어갖고 들이대기 무서워하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미국, 한국, 중국 여기에 건강학자들이 연합해서 만들어낸 싸움의 제야 치료 방법이라는 이런 그 의료기계로서 하는 건데요. 여기에 일단 찾아가시게 되면 한개 치료 과정은 열흘 내지 20알입니다. 하루 건네시 하게 되어 있는데요. 딱 컴퓨터로서 몽땅 그 조절하게 돼요. 만약 우리 그 컴퓨터 저기 센서를 한번 보셨죠. 보통 그 의창 수술하는 거 의창 수술은 칼을 대고 전자기기로서 이거 조절하게 되었지만 해도 이건 칼을 대지 않습니다. 완전히 전자기기로서 치료하게 되어 있는데 치료율이 100분제 86 내지 96이라고 이렇게 인상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찾아오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되게 되어 있는가 하면 경추에 문제가 있는 분들, 경추병, 그게 지금 척추의 퇴행성 질병, 척추의 퇴행성 질병은 아래 또 세분하게 되어 있는데요. 척추관 협착이라든지 척추 망곡증이라든지 척추가 삐뚤었습니다. 그리고 척추 소관절 종합증, 척추의 뭐 경추, 요추, 흉추 어디에나 아프지 않은 부분이 없는 이런 분들, 어떤 때는 흉추가 아프고 흉추는 12마디입니다. 경추는 7마디고 요추는 5마디인데 이렇게 합해서 요추를 형성하게 됐는데 이 요추의 동통이 심한 분들 가운데서는 한번 도강중의원 3층에 찾아가시겠다면, 이 국가병원에 이런 그 진단과 CT 이미 한 그런 게 있으면 갖고 오시면 확실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기본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거의 보상하는 우수한 치료에 속하니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0: 통해 예약 전화는 501-735번, 501-735번입니다.
1: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초음파, 유모라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0: 우리 네 남매 중 셋째는 지금 연길에서 석재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어릴 적 우리 아랫집에는 김호라는 아이가 살았는데 셋째와 동갑내기였고 한족이었다. 아니, 반은 조선족이라 해야 옳겠다. 어머니가 조선족이셨으니까. 당시 마을에서는 이런 아이들을 보통 짜구배라고 불렀다. 아랫집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팔간집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집 한쪽에 출입문을 따로 내고 사는 집이어서 벽 하나 사이에 문이 없을 뿐 한 지붕 아래에서 사는 셈이었다. 그래서 자연스레 가깝게 지냈는데 김호가 소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마을 중학교에 한족반이 없어서 진중학교 기숙사로 간 뒤부터는 만날 기회가 뜸해졌다. 오히려 김호의 여동생 김리를 자주 보았다. 그런데 한 해가 지나 12살이 된 김리는 셋째를 피하는 듯했다. 아랫집에 살면서도 만나면 말수가 없어졌고 얼굴을 붉히며 셋째를 외면하기 일쑤였다. 그 일로 셋째는 속이 상하고 허전해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하굣길에서 셋째는 김리가 땅에 포도 앉아 엉엉 우는 것을 보았다. 모슴의 며치 곁에서 희닥거리면서 김리를 손가락질하며 짜구배 짜구배 하고 놀리고 있었다.
1: 이 새끼들이 죽을래?
0: 셋째는 돌덩이를 주워들고 그쪽을 향해 팔매질했다. 모슴 애들은 자기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중학생인 셋째를 보자 꼬리 빠지게 도망쳤다.
1: 나쁜 놈들.
0: 셋째는 김리를 잡아일으킨 뒤 그 애의 손을 꼭 잡고 집까지 데려왔다.
1: 이롭다. 짜구배면 어째? 이롭다.
0: 셋째의 손에 잡힌 김리의 손이 찐빵처럼 따뜻하고 말랑말랑했다. 김리는 흐느낌을 그쳤지만 다른 한 손으로 계속 눈물을 닦았다.
1: 이후에 저놈들이 또 놀리면 내한테 말해. 주먹 맛을 못 봐서 그래. 쬐꼬마 새끼들이.
0: 김리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눈물 자국이 얼룩덜룩한 얼굴에 생긋 미소를 띠며 셋째를 바라보는 그 측은한 모습은 이슬 머금은 아침 들꽃처럼 고왔다. 그 후로 둘 사이의 서먹함은 사라졌다. 함께 숙제도 하고 마당에서 제기차기도 했다. 셋째는 김리와 함께 있을 때면 자연 마음이 따뜻해졌고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으며 가끔은 남자다운 힘과 재주를 자랑하고 싶어지기도 했다.

김디도 셋째를 싫어하지 않았고 잘 따랐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김디의 관심은 오로지 공부에 있었다. 그 애는 셋째에게 한어 선생님 맞잡이였다. 그 덕에 셋째의 한어 성적은 다른 과목보다 훨씬 좋았고 학급에서 유일하게 한어를 술술 말하는 학생으로 되었다. 가끔 김리도 셋째에게서 조선어를 배웠다. 엄마가 조선어를 배우면 꼭 쓸 데가 있다면서 집에서 조선어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둘은 같이 숙제도 하고 서로 언어도 가르쳐 주면서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시절을 함께 보냈다. 김리는 얼굴도 인형처럼 예뻤지만 비쳐서 앵돌아졌다가 이내 해시시 풀어지는 순진한 성격이 더욱 매력적이었다. 게다가 김리에게서 느껴지는 흉언할 수 없는 어떤 냄새를 맡을 때면 세제는 저도 모르게 이상 야릇한 느낌이 들었다. 그 느낌이 그토록 오랫동안 세제의 가슴 한구석에 아릿한 감정으로 남아있을 줄이야.

김리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김원애는 덕신이라는 한족 학교가 있는 마을로 이사를 갔다. 김호 아버지의 고향이기도 했지만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라는 이유가 컸다. 김원의 이삿짐을 실은 트럭이 떠나갈 때까지도 셋째는 그저 얼떠름한 기분이었다. 그런데 부모님과 함께 그들을 배웅하고 빈집으로 돌아왔을 때 갑자기 무언가를 잃은 듯한 허전함이 엄습했다. 그 느낌은 꽤 오래 지속되었다. 세월이 흐르며 김리의 모습이 안개 속에 묻혀 희미해졌지만 그의 죄추만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았다. 그 냄새를 떠올릴 때마다 셋째의 마음은 아릿했고 혹 어디선가 다시 그 애를 만날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기대가 허망하게 느껴질수록 마음은 더욱 허전해졌다.

0: 저녁 식사가 끝나자 아랫집 기모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술 한 병과 족발 한 그릇을 들고 왔는데 본격적으로 부탁을 하려는 기색이었다. 어머니 말로는 아까도 무슨 일로 왔었다 한다. 나는 저녁을 먹으며 이미 아버지와 술을 두어 잔 마신 터라 또 기모가 부탁할 내용도 모르는 채 술잔부터 드는 것이 조금 깨림직해 일단 사양했다. 그러나 기모는 막무가내로 술을 따르고 족발을 뜯어놓았다. 마지못해 잔을 들었는데 술이 도순배 돌자 기모는 방금과는 딴 사람처럼 화려한 모습이 사라졌고 얼음쩍거리며 입을 열었다.
1: 실은 딸 녀석이 한국으로 돈 벌러 가려는데 수속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어서 그래요. 형님이 북경에 계시니 잘 아시지 않을까 해서.
0: 하기야 마누라의 회사가 외국 비자 대행 업무를 하고 있기에 나도 대략은 알고 있었다.
1: 글쎄 그건.
0: 나의 주저하는 심사를 읽었는지 기모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다. 하여 나는 말을 조심스럽게 돌렸다.
1: 그런데 딸아이 호구는 한족으로 되어 있어? 아니면 조선족으로 되어 있어?
2: 아, 그게 말이요. 조선족이요. 우리 모두 조선족으로 등록돼 있어. 큰아버지가 조선족으로 올리는 게 좋다고 해서 아버지도 그렇게 하셨어.
1: 그러면 무슨 걱정이요? 연길에 가서 여행사에 맡기기만 하면 다 해줄 텐데.
2: 아,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합대.
0: 조선족의 한국 비자 대행 수수료는 한족보다 훨씬 낮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김호는 한족마을에 살아서 그 차이를 모르는 모양이다. 내가 자세히 설명해주자 김호는 그제야 비로소 안심이 된 듯 얼굴이 해낙낙해지며 연신 술을 권했다. 한참 잔을 나누다가 그는 아버지 쪽을 흘금 보더니 자기 집으로 내려가서 한 잔 더 하자고 했다. 나도 주기가 돌아서인지 술이 술을 찾는다는 말처럼 따라 나섰다. 여동생 이름이 김리였지. 야, 김리지. 그의 셋째에게서 조선업에 와서 한동안 잘 써먹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지내? 야, 후에 장춘으로 시집 갔는데 잘 사는가 싶더니 이혼했어. 지금 사람들은 쩍 하면 이혼이니 에휴. 김호의 말투로 미루어 김리가 그리 잘 사는 것 같지는 않았다. 다 인물값을 하는 거지 뭐. 중학교 때부터 깡패 같은 놈들과 어울려 다니더니 결국 그 꼴이 됐어. 김호는 한족 중학교를 다니기 위해 덕신으로 이사 간 것을 후회한다고 했다. 진중학교 한족반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간 건데 조선족 학교에 다니기보다도 못했다는 것이었다. 자신도 한족 학교를 겨우 졸업했지만 별로 소용없었고 큰아버지 권고로 호적을 조선족으로 등록한 게 다행이었다고 했다.

내가 대학에 진학하고 2년 후 둘째도 대학에 갔다. 셋째 차례가 되었을 때 갑자기 고중이 진으로 옮겨갔다. 한때는 학생이 많아 9년제 의무 교육을 보급한다며 고중까지 대대마을에 세웠지만 그동안 개혁개방이 진척되면서 도시로 이주하는 가구가 늘어나자 학생 수가 점차 줄어들었다. 결국 대대마을에 있던 고중이 공사마을로 옮겨졌고 후에는 진에 있는 고중과 합병하게 되었다. 그 결과는 등하굣길이 곱절이나 멀어졌다. 셋째는 한 학기 동안 자전거를 타고 10리 넘는 길을 오가며 진중학교에 다녔다. 그러나 친구들이 하나둘 빠지고 공부에 대한 흥미도 사라졌다. 그는 결국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나누었다. 당연히 호된 꾸지람을 예상했다. 아버지는 월컥 화를 내셨고 어머니는 눈물을 보이셨다. 하지만 셋째는 꿋꿋이 버텼다. 한 달 후 그는 마침내 집안 논리를 돕기 시작했다. 아버지도 결국 그의 선택을 묵인하신 듯했고 다른 말 없이 일을 시켰다. 의외로 셋째는 농산일에 재미를 붙였다. 하기 싫었던 공부에서 해방된 속시원함 때문이었을까. 그는 열심히 배웠고 몇 해 지나니 제법 번듯한 실농꾼이 되었다. 논밭을 다루고 소도 키우며 마치 자유를 만끽하는 듯한 나날을 보냈다. 학교에 다닐 때 동경하던 삶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고삐 불린 망아지 같은 이 생활은 꿈만 같았다. 하지만 꿈의 이면엔 언제나 현실의 껄끄러움이 도사리고 있었다. 자유는 홀쭉한 호주머니를 채워주지 못했다. 1년 내내 농사질을 해도 온포만 해결될 뿐 돈이 모아지지 않았던 것이다. 학교를 그만둔 지 3년째 되는 여름, 셋째는 배낭을 걸머지고 연길로 진출했다. 우연히 연길에서 만난 옛 친구가 3년 차로 집 나르는 일을 하며 꽤 잘 산다고 했다. 3년 자전거 깔보지 마. 이 거리 두면 제법 보는 게 쏠쏠하다고. 셋째는 귀가 솔깃했다. 이라, 나도 무슨 일이든 해볼까? 연길에서 그의 첫 일은 생수 배달이었다. 한 달쯤 하다가 그것으로는 수입이 얼마 안 되자 가스통 배달과 이삿짐 나르는 일까지 맡았다. 친구 말이 맞았다. 부지런하면 돈은 벌 수 있었다. 도시 편두리 작은 단층집이라도 사고 결혼할 꿈을 품으며 그는 더욱 열심히 뛰었다. 어느 찌는 듯한 복날, 셋째는 가스통을 짊어지고 아파트 계단을 올랐다. 몸을 짓누르는 쇠덩이에 저항하며 5층까지 오르니 온몸

0: 몸이 땀에 흠뻑 젖었다. 헐떡거리며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내려가 공중전화를 걸어봐야겠다고 돌아서는데 집안에서 여자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와 고막을 때렸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문이 열리자 눈두덩이 팅팅 붓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여자는 물에 빠진 사람이 뜬 나무를 부여잡듯 차가운 손으로 셋째를 꼭 잡으며 간청했다.
1: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우리 엄마 푹 맞았어요.
0: 셋째가 엉겁결에 따라 들어가 보니 한 아주머니가 입가에 거품이 맺힌 채 마룻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주변에는 토사물이 흩어져 있었고 악취가 진동했다. 처음 마주하는 광경에 그는 망설여졌다. 하지만 여자의 눈물노린 간청이 그를 단단히 올가매했다. 셋째는 이를 악물고 아주머니를 둘쳐업었다. 환자는 몸이 그리 뚱뚱한 편이 아니었으나 정신을 잃었는지라 업어내리기 여간 힘들지 않았다. 씩씩거리며 3년차에 환자와 여자를 태운 셋째는 연변병원을 바라고 전속력으로 달렸다. 가는 길에서 여자는 정신을 차린 듯 구급차가 고장나 늦어진다고 하던 중이었는데 마침 그가 나타나 천만다행이라고. 그녀의 아버지는 회사가 멀리 있어서 지금 급히 오는 길에 있다고 했다. 지금에 비하면 당시 손바닥만 하던 연계 시내지만 연변병원까지 가는데 자전거로 10분이 넘게 걸렸고 집에서 지체한 시간까지 더하면 환자는 쓰러진 지 반시간이 넘어서야 병원 응급실에 들어갔다. 여인은 돈 100원을 주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넉넉지 못해 그러니 다음에 꼭 은혜를 제대로 갚겠다고 했다. 적은 돈이 아니었다. 가스통 하나 배달하는데 층수에 따라 다르지만 5층이라야 5 더하기 5 도합 10원이 고작이었다. 응급실에 환자를 맡기고 나서야 셋째는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문득 허겁은 웃음이 났다. 낯선 사람을 위해 그렇게까지 긴장했던 자신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그런데 왜 그 여자의 모습에서 문득 김리가 떠오를까? 말투가 비슷해서일까? 이제 김리는 이름만 분명하고 이목구비 모두가 희미한 이미지로 남아있을 뿐이었다.

0: 한 달쯤 지나 세련된 옷맵시 산뜻한 화장을 한 젊은 여자가 셋째를 찾아왔다. 가스회사에 전화를 여러 번 걸어 겨우 찾아냈다고 했다. 처음에는 누구인지 몰랐지만 그날 병원에 데려다 준 중풍 환자의 딸이라는 말에 기억이 되살아났다. 당시의 어수선한 모습과는 달리 그녀는 얼굴이 반반하고 눈이 어글어글한 미인이었다. 얼굴도 얼굴이지만 몸매 또한 곧고 날씬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녀에게서 김리의 모습이 떠올랐다. 지난번에 정말 고마웠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1: 어머님은 괜찮습니까?
0: 네, 후유증이 좀 있지만 많이 나아졌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조선말을 배우고 있는데 아직 서툴러요. 그녀는 점심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아버지가 꼭 대접하라고 당부하셨다는 것이다. 셋째는 사양하다가 젊은 미인과의 식사를 거절하기 아쉬워 결국 따라 나섰다. 택시를 타고 한참을 가니 시냇물이 흐르는 골짜기 오구에 자리 잡은 2층짜리 조선족 음식점이 나타났다. 산천어 회로 유명한 고급 식당이었다.
2: 회를 잘하는 집인데 괜찮으세요? 아무렴 좋죠.
0: 셋째는 웃으며 대답했다. 다행히 그날은 깨끗한 옷을 입고 나왔음에도 고급 식당에서 세련된 여성과 마주 앉으니 어쩐지 주눅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가 자연스럽게 대해주고 가끔 장난도 섞고 대화를 이어가니 긴장이 풀렸다.

소설 아버지의 산 두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랑독의 리나, 기획 호복순, 편집 남철,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두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여 년간 보내주신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 살롱 진행을 맡은 최명옥입니다. 네, 오늘은 음력 5월 5일 전통 명절 단오입니다. 햇살도 점점 뜨거워지고 초록이독 짙어가는 계절. 창포물에 머리 감고 그네 타고 씨름하며 더위를 이겨내던 그 풍속의 향기 역시 세월 속에 또 짙어져 가는 듯 싶습니다. 네, 단오 명절의 향긋함을 가득 담아 오늘도 마음에 와닿는 좋은 글, 좋은 음악과 함께 볼까요?

오늘 프로에서는 수필 두 편 준비했습니다. 처음 감상할 수필은 징검다리입니다. 수필 징검다리. 어릴 때 내가 살았던 고장은 시가지 변두리에 위치한 자그마한 시골 마을이었다. 도시의 번잡함과는 한 걸음 떨어진 곳이었고 논밭이 펼쳐지고 시냇물이 구불구불 흐르는 평범한 농촌 풍경이 일상이었다. 그 작은 마을에서 유일하게 도시와 이어지는 길은 바로 시내를 가로지르는 징검다리뿐이었다. 그 징검다리는 튼튼한 콘크리트 다리도 널찍한 나무 다리도 아니었다. 그저 강물 위에 돌멩이 몇 개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놓은 언제나 물이 밀려갈 듯 위태위태한 모습으로 마을 사람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릴 적 기억 속 징검다리는 늘 긴장과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장마철이면 시냇물이 불어나 돌 절반이 물에 잠기지 않으면 아예 그렇게 큰 돌이 보이지도 않았고 혹시 물 위에 드러난 돌도 물살이 거세게 휘몰아치며 돌을 흔들었다. 아침마다 학교에 가기 위해 징검다리를 건넌 아이들은 물론 일터로 향하는 어른들도 조심스럽게 한 발씩 내디뎠다. 발을 헛디디면 젖은 신발과 옷은 기본이고 가끔은 넘어져 물에 빠지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그래도 마을 사람들은 이 위태로운 징검다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 돌아가면 훨씬 먼 길을 돌아야 했고 징검다리만이 가장 빠르고 직접적인 도시로의 통로였기 때문이었다. 그 다리는 단순한 길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마을에서 나사 자란 우리에게 징검다리는 세상과 연결되는 첫 관문이었다. 도시의 물건을 사러 갈 때, 친척집을 방문할 때, 학교에 갈 때 모두 이 징검다리를 건넜다. 가난했던 시절 어머니가 장을 보기 위해 징검다리를 건넌 모습, 아버지가 일터에 가기 위해 급히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 친구들과 손잡고 건너며 웃던 그 모습, 모든 기억이 징검다리와 얽혀있다. 위험했지만 그래서 더욱 아련하고 불편했지만 그래서 더욱 깊은 추억이 새겨진 곳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됐다. 높은 아파트가 비 온 뒤 죽순처럼 솟고 도로가 넓어지며 도시는 점점 외곽으로 확장됐다. 우리 마을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때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던 곳 주변으로 공장과 주택지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마을 경계는 점점 도시와 섞이기 시작했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시내 물 위에 큰 다리가 놓인 것이었다. 튼튼한 콘크리트 구조의 넓은 다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안심하고 건널 수 있었고 차도 지나고 사람도 편하게 걸을 수 있었다. 위태로운 징검다리를 건널 필요가 사라진 것이다. 세 다리가 놓인 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편리함을 만끽했다. 더 이상 물에 젖을 걱정 없이 더 이상 흔들리는 돌을

알볼 걱정 없이 시냇물을 건널 수 있게 됐다. 처음엔 그저 편리함만 느껴졌지만 가끔 일진검 다리를 바라볼 때는 쓸쓸한 마음도 들었다. 이제는 쓰이지 않는 듯 보이는 옛 진검다리가

든든한 징검다리로 재탄생한 것이다. 이제는 위험을 감수하며 건너는 통로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경관다리로 모습을 바꾸었다. 시내 물가는 정비되어 산책로가 되었고 주변에는 푸른 나무와 꽃이 심어졌다. 아침에는 노인들이 산책하며 시내 물가의 풍경을 감상하고 낮에는 아이들이 징검다리 위에서 뛰어놀고 저녁에는 연인들이 시내 물가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눈다. 흐르는 물소리와 바람소리가 어우러지고 징검다리 위에서 바라보는 하늘과 시내 물은 평화롭기 그지없다. 한때 위험과 불편의 상징이었던 다리가 이제는 아름다운 풍경과 여유를 선사하는 힐링의 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그 사이 내가 살던 마을도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다. 낡은 집들은 정비되고 녹지 공간이 늘어나며 생태 관광 마을로 거듭났다. 도시의 번잡함을 피해 온 사람들이 마을을 찾아왔고 전통적인 농촌의 정취와 자연 풍경을 즐긴다. 옛 농가는 체험 공간으로 변하고 시내와 징검다리는 마을의 대표적인 명소가 되었다. 한때 도시 변두리의 작은 시골 마을에 불과했던 곳이 이제는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매력적인 마을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가 사는 도시도 끊임없이 발전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다. 낡은 시설은 현대화되고 교통은 편리해지고 환경은 깨끗해졌다. 빠른 경제성장과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것이 변했고 많은 것이 사라졌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징검다리는 제자리를 지키며 변화를 함께 견뎌냈고 또렷하게 견증했다. 위태로운 돌다리에서 튼튼한 세멘트 징검다리로 생존의 통로에서 경관의 풍경으로 변해가며 시대의 흐름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이제 징검다리는 단순한 다리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마을의 역사이며 우리 도시 발전 과정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표징물이다. 한때 가난하고 불편했던 시절의 기억을 품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와 호흡을 함께하며 지금의 평화롭고 풍요로운 모습으로 이어주는 연결고리이다. 징검다리를 바라보면 지난날의 고단했던 일상이 떠오르고 지금의 편리하고 아름다운 현실이 감사하게 느껴진다. 마을 사람들에게 징검다리는 추억의 장소이자 자부심의 상징이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교과서이고 어른들에게는 세월의 흐름을 느끼게 하는 위로이다. 아이들은 징검다리 위에서 뛰놀며 즐거움을 느끼고 어른들은 징검다리를 바라보며 감회해졌는다. 이 작은 다리 하나가 마을의 과거와 현재를 잊고 사람들의 마음을 잊고 자연과 도시를 잊고 있다. 삶이란 늘 변화하는 것이다. 위태로운 징검다리를 건너던 시절도 지나고 튼튼한 다리가 생기고 다시 징검다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어려움을 지나 편안함으로 다가가고 과거의 기억을 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징검다리는 그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메타포와도 같다. 불완전한 것에서 시작해 점차 튼튼해지고 위험한 것에서 아름다운 것으로 변하는 모습은 우리 마을과 우리 삶의 모습 그 자체다. 앞으로도 징검다리는 제자리에서 시내 물의 흐름을 바라볼 것이다.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마을 사람들의 발걸음을 받아주고 풍경을 간직하고 역사를 증명할 것이다. 도시는 더욱 발전하고 마을은 더욱 아름다워지겠지만 징검다리는 변하지 않은 진심으로 우리 곁에 남을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돌과 세멘트의 구조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추억과 발전이 깃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징검다리 위에 올라서면 시냇물이 부드럽게 흐르고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마을의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위태로웠던 과거는 기억 속으로 사라지고 현재의 안정과 아름다움이 가득하다. 이 징검 다리를 보며 나는 깊은 감회에 젖는다. 작은 마을에서 시작해 도시와 어우러지고 생태 관광 마을로 거듭나고 도시가 새롭게 태어나기까지 모든 변화의 중심에 이 징검다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징검다리는 말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준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발전하는 모습, 과거를 잊지 않고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서로 연결되어 살아가는 소중함, 그 모든 것이 이 작은 징검다리에 담겨있다. 앞으로도 쭉 이 자리에서 우리 마을과 도시의 역사를 지키며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선사할 징검다리. 그것은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향의 풍경이자 삶의 깊은 의미를 일깨워주는 소중한 기호이다.

수피 진달래 동산 고향마을 남산에는 해마다 봄이면 진달래가 모성하게 피어오른다. 바람이 불면 분홍빛 물결이 일고 향기가 산마루까지 감돌던 그 동산은 지금도 내 마음속에 가장 선명한 봄으로 남아있다. 세월이 흘러 지금의 나는 흰머리가 늘어가는 나이가 되었지만 그곳에서 뛰어놀던 어린 시절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진달래 동산은 단순한 산이 아니라 우리말 아이들에게는 둘도 없는 지상천국이었고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의 무대였다. 내가 살던 고향은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다. 집 앞에는 논밭이 펼쳐지고 강물이 구불구불 흐르고 남산은 언제나 푸른 그림자로 마을을 감싸고 있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기운이 돌기 시작하면 남산에는 조금씩 진달래가 피어나기 시작했다. 처음엔 나무 사이에 조금씩 보이던 분홍빛이 어느새 산 전체를 뒤덮을 정도로 모성해지면 말라이들은 모두 들썩이었다. 학교의 수업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책가방을 내려놓고 곧장 진달래 동산으로 달려갔다. 어머니들이 저녁밥이 다 되었다고 불러도 우리는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다. 그곳에는 즐거움이 가득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진달래 동산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키 작은 진달래나무 사이로 숨기도 좋고 높은 언덕에서 내려다보면 마을 전체가 보여서 설레기도 했다. 우리는 그곳에서 술래잡기를 하고 숨바꼭질을 하고 돌멩이로 탑을 쌓고 가지로 활을 만들어 놀기도 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진달래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우리의 웃음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다. 때로는 꽃잎을 따서 머리에 꽂고 친구들과 자랑하기도 했고 바닥에 떨어진 꽃잎을 주머니에 가득 담아 집에 가져가기도 했다. 그때는 무엇 하나 특별한 장난감이 없어도 진달래 동사만 있으면 충분히 행복했다. 자연이 주는 선물 그 자체를 온몸으로 느끼며 자랐다. 그 동산은 그냥 놀이터가 아니었다. 우리의 감정과 꿈과 약속이 깃든 곳이었다. 시험에 떨어져 속상할 때, 친구와 다투어 마음이 안 좋을 때, 우리는 홀로 진달래 동산에 가서 꽃을 바라보며 마음을 달랬다. 바람소리와 꽃향기가 위로가 되어주고 넓은 동산이 마음의 아픔을 감싸주었다. 또 우리는 커다란 바위 옆에 모여 앉아 장래 꿈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어른이 되면 무엇이 되고 싶은지, 어디로 여행을 가고 싶은지 서로의 작은 소망을 나누며 뜨거운 마음을 키웠다. 그때 우리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분이 좋았고 모든 것이 가능할 것만 같았다. 진달래 동산에서 함께 뛰어놀던 친구들 중에 철산이라는 친구가 있었다. 철산이는 우리 반에서 제일 마음이 여리고 어리숙한 아이였다. 말수가 적고 얼굴이 자주 붉어지고 남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부끄러워했다. 키도 작고 몸도 약해서 가끔 친구들 사이에서 뒤처지는 듯 보이기도 했다. 우리는 함께 있으면서도 자주 그의 존재를 잊어버리곤 했다. 그래도 철산이는 착한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깊었고 언제나 순진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시끌벅적하게 놀 때도 철산이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웃고 있었고

진달래꽃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즐거워했다. 그런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동정이 가기도 해서 우린 자주 철산이를 함께 놀도록 불러주었다. 철산이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집안 형편이 여의치 않아 어릴 적부터 고생을 많이 했고 부모님은 늘 바쁘게 일하셔서 그를 돌볼 시간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철산이는 더욱 내성적이고 수줍게 자랐다. 학교에서도 수업 시간에 발표를 잘하지 못하고 운동회에서도 달리기를 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철산이는 절대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언제나 친구들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그를 의식할라치면 그는 내밀한 웃음을 지으면서 한쪽으로 비켜서곤 했다. 진달래 동산에서 놀 때도 철산이는 다른 친구들이 먼저 놀도록 내버려 두고 자신은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다. 그런 수줍고 여린 모습이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찡하게 아름답다. 우리는 그렇게 진달래꽃이 피고 질 때마다 한 뼘씩 자랐다. 해가 바뀌고 계절이 흐르고 학교를 졸업하고 각자의 길로 흩어졌다. 어떤 친구는 마을에 남아 농사를 짓고 어떤 친구는 도시로 나가 직장 생활을 하고 어떤 친구는 먼 나라로 건너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철산이도 그중 하나였다. 철산이는 어른이 되자마자 생계를 위해 외국으로 떠났다. 그가 떠날 때 우린 마지막으로 진달래 동산에 모여 작별 인사를 했다. 철산이는 여전히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언젠가 꼭 돌아오겠다고 조용히 말했다. 그때 우리는 철산이가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었고 그저 멀리서의 행복을 기원할 뿐이었다. 눈물이 날 것 같다. 그런데 몇 해 전 고향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수줍던 철산이가 외국에서 많은 돈을 벌고 고향 마을에 돌아왔던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철산이가 고향 집을 완전히 새롭게 변모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릴 적 뛰어놀던 진달래 동산에 유원지를 꾸렸다는 소식이었다. 처음엔 믿기지가 않았다. 말수도 적고 부끄러워하던 철산이가 어떻게 유원지를 만들고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을까. 하지만 직접 고향에 가서 본 나는 그 광경에 입이 똑 벌어졌다. 진달래 동산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다. 예전 그대로의 자연 풍경을 살리면서 편리한 시설과 아름다운 경관이 어우러진 멋진 유원지로 변해졌다. 산책로가 잘 정비되고 진달래꽃을 더욱 많이 심어 만발할 때는 장관을 이루었고 전망대에서는 마을과 산과 들판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도 마련되어 있고 휴식 공간에서는 차와 간단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철산이는 진달래 동산의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더 놀라운 것은 철산이의 변화였다. 예전에 여리고 오리숙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의젓하고 당당한 어른으로 거듭나 있었다. 말투도 안정적이고 행동도 과감하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적극적이고 능숙했다. 그동안 외국에서 고생하며 일하고 돈을 벌고 세상을 넓게 보고 온 덕분에 철산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수줍던 소년에서 고향을 살리는 리더로 성장한 것이다.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철산이가 어릴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해서 속이 여물었다고 입을 모았다. 철산이의 발걸음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연락을 취해서 인맥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대도시에 사는 친구들, 직장에서 만난 지인들, 심지어 외국에까지 진출한 사람들까지 철산이는 정성껏 초청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그의 진심어린 노력 덕분에 진달래 동산 유원지는 점점 규모가 커졌고 주변 지역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유명한 인터넷 열기 관광지로 부상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깜짝 놀랐다. 그렇게 수줍던 아이가 이렇게 큰 일을 해내다니 정말 세상 모르는 일이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했다. 그동안 근 50년 세월이 흘렀으니 세월이 무사를 탓할 길도 아니었다. 철산의 꿈은 더욱 컸다. 그는 단순히 유원지 하나로 만족되지 않고 고향 마을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멀리 대도시로 떠난 사람들, 외국에까지 간 마을 사람들을 모두 초청해서 마을 발전 회의를 열고 함께 아이디어를 모았다. 농가 체험 관광, 전통 문화 공연, 지역 특산물 판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마을 전체가 활기차게 변하기 시작했다. 예전엔 젊은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어로인들만 남은 조용한 마을이었는데 지금은 관광객들로 붐비고 젊은 사람들도 돌아오기 시작했다. 철산의 노력 하나로 고향 마을 전체가 살아난 것이다. 옛말 그대로 대기만성이란 말이 실감되는 철산이의 놀라운 변화였다. 진달래 동산을 걸을 때마다 나는 깊은 감회에 젖는다. 분홍빛 꽃이 만개한 모습은 예전 그대로인데 그곳을 둘러싼 환경과 사람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다. 어릴 적에는 그저 뛰어놀던 동산이었지만 지금은 마을의 희망과 자부심이 담긴 지역 관광 명소가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철산이가 있다. 그는 여전히 겸손하고 여전히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매일 진달래 동산을 돌보며 마을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다. 철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어릴 적에 어떤 모습이었든 어떤 환경에서 살았든 사람은 변할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고 고향에 보답할 수 있다. 철산이는 외국에서 고생하며 돈을 벌었을 뿐만 아니라 그 돈과 경험을 고향을 위해 썼다. 그는 자신이 어릴 적에 느꼈던 고향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었을 것이다. 진달래 동산은 그의 꿈이자 고향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 이제 진달래 동산은 단순한 자연의 공간이 아니라 그곳은 우리 어릴 적의 추억을 간직하고 철산의 노력과 꿈을 담고 고향 마을의 발전 역사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기념물이다. 봄이 되어 진달래가 피어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와 꽃을 감상하고 휴식을 취하고 웃음을 나눈다. 그 속에서 철산이는 언제나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을 맞이한다. 우리는 이제 60고개를 넘은 어른들이 되었지만 진달래 동산 앞에서는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간다. 꽃향기를 맡고 산바람을 느끼고 예전의 웃음소리를 떠올리면 마음이 맑아지고 평화로워진다. 철산이가 만들어준 아름다운 유원지를 걸으며 우리는 감사함을 느낀다. 소줍던 소년이 고향을 위해 이렇게 큰 일을 해준 것, 그것이 정말 자랑스럽고 감동적이다. 앞으로도 해마다 봄이 되면 진달래는 만개할 것이다. 남산은 분홍빛으로 물들고 동산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철산의 꿈은 더욱 커져갈 것이고 고향 마을은 더욱 발전할 것이다. 진달래 동산은 우리의 추억을 지키고 철산의 사랑을 담고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전할 것이다. 나는 오늘도 진달래 동산을 생각하며 마음이 따뜻해진다. 어릴 적 뛰어놀던 그곳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고 소좁던 친구가 이렇게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한 것을 보며 나는 삶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 진달래 꽃은 매년 봄마다 피고 지지만 우리의 추억과 철산의 고향 사랑과 우정은 영원히 피어있을 것이다. 고향의 남산, 그곳에 펼쳐진 진달래 동산은 내 평생의 자랑.

0: 지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 민족의 오랜 전통 명절 단오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네 타고 씨름하며 온갖 놀이와 풍습이 어우러진 흥겨운 단오날.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박춘금 작사, 최동혁 작곡의 김순희 가수가 부른 단오 명절 흥겨워라를 전해드립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우성,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항상 가까운 그런 진한 정을 노래한 가요. 림의 삭사 김봉호 작곡의 변영화 가수가 부른 친구의 노래를 전해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존재가 있습니다. 어머니처럼 따뜻하고 친구처럼 편안한 그 존재, 바로 누나입니다. 리금덕 작사, 남희성 작곡의 최승화 가수가 부른 누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인생은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혼자서는 외롭고 험난하지만 누군가와 함께할 때 그 길은 더욱 의미 있고 아름다워집니다. 석화 작사 문룡덕 작곡의 김희화 가수가 부른 우리가 가는 길을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0: 오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볼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연결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 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전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부가 전역을 향해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 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수업에 시원하게 보고, 그래, 밤새에 자다서는 이런 대회집을 봤는데, 지금 그걸 한번 그렇게 보고, 그리고 또, 제가 파동신을 항상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데, 지금 머리가 아프지 않아 좋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0: 이래도 심장이 좋습니다. 항상 숨이 차고 가슴이 침침했는데, 지금 숨도 차고 침침하지도 않고, 이래도 소화가 잘 됐다.
1: 그렇습니다.
0: 소화가 이제 밥 얼마 못 먹었는데, 지금 소화도 잘 돼요. 이래도 면역력이 더 높아졌습니다. 이것으니까.
1: 아, 그렇죠. 예.
0: 이래, 제가 감기 왔는데, 지금 이것은 좀 감기 안 걸리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예. 이것도 혈지 높았는데 혈지 정사해야 되고,
1: 예.
0: 이것도 지방간이 있었는데 지방간이 없어지고, 이 좀 확실히 하고 많이 봤습니다.
1: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0: 이번에 예. 활동하니까 열내가 싹 하나 물어볼 거니, 제 친구가 저희 친구 한국에서 왔는데, 허리가 아프고, 전임성 비대해졌고, 맥도고 이렇다는데, 이것 좀 어떻게 되는 거냐.
1: 아, 친구가 한국에서 왔다면 이 약을 빨리 시작하라 하셔. 이 약을 드시게 된 그런 문제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용해서 내일부터 완전히 해결받는 건 그럴 수는 없겠다고 이해를 하지만 해도 보통 한 3주 좌우 그때로부터에서는 명확한 효과가 나타나게 되었으니까 그분은 기본으로 외지 생활 가운데 원기 부족을 의미하게 되었으면 건파치 원기 부족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으니까 이 제품 쓰게 되면 여기에 포함된 우수 성분 조합으로 인해서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겁니다. 여기 이번에 우대 정책이 좋으니까 501-7766에 전화하라 하세요. 예.
0: 네, 알겠습니다.
1: 건강교환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세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 등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종약제 쇠약, 당삼, 우슬, 속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종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라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우리 지구에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열심히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은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가 다른 처방이 없는 이런 몇 가지 처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년기에 들어서서 빨리 몸을 처세울 수 있는 이런 처방에 속하게 되는데요. 세신이로라는 것은 곰팥을 씻어주는 젤이라 하는 이런 뜻에 속하는 이름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두 가지로서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녹혈증, 다른 하나는 전독근, 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녹혈증은 사슴이 피로 되어 있습니다. 사슴이 피로하면 녹여야 하는가?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여야 하게 되면 혈압이 높을까봐 많이 걱정하게 되었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원기를 돋아주는 차원에서 빠른 속도로서 우리가 처졌던 신체를 올리쳐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특히 이 제품 자체는 기혈을 보충해 우리 노령기에 들어서서 많이 조혈 功能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기와 혈을 보충해주게 되어있으면서 곰팥이 양을 돋아주게 되어있고 곰팥이 양을 돋아줘야 합니다. 곰팥이 만날 우리 지금 많이 범하는 여러가지 문제점은 어디로부터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 곰팥이 양기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세, 소변이 작거나 골격통이 생기거나 뭐 귀에 문제가 생기는가 이런 문제, 곰팥이 양기 부족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귀혈 부족으로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불면증이 있고 허리 다리가 시끌고 남성들의 양기가 생기고 유정이 생기고 남성들 가운데서는 이런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게 현저하게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혈소판 감소증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고

0: 넘기는가 하면 얼룩덜룩하게 피하에 혈소판 감소증은 물론 뭐 다각도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면역력저하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주는 데는 세신이로가 아주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는 지금 전록근 이 사슴이 전반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사슴이 전반은 인류에게 일단 처방으로 나온다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골격으로부터 살부터 내장까지 시작해서 인류에게는 아주 그 보신壮양하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게 돼 있고 조혈공력 이지응 양쇄 기혈 보충을 해주게 돼 있고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데는 전록근 같은 이런 성분이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 32가지 중약자가 들어가서 여기에는 우수한 성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간과 콤파즈 지양간선 해주는 성분이 저실자라든지 토사자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그리고 우수한 성분 자체는 후어시에 기혈반 피가 잘 수통되게 하면서 경락을 잘 수통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그리고 간과 콤파즈 부간선 해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고 이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여기에 또 소양이라는 성분 자체는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많은 분들이 장도에 문제가 생겨서 나을 다세 변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거는 절대 피해야 되는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큰 문제점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먹으면 그 자리로 설사를 한다는 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 제품 자체에 포함된 소양이라 성분 자체는 룬창 통변해주는 변이 잘 통하는 과정이 우리 모든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노폐물이 제때 빠져나가는 노폐물의 배출독인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요. 하나는 호흡기통을 통해서 단 하나는 피부를 통해서 주요한 노폐물의 배출독액은 대소변을 통해서 체외 배출됩니다. 그러니까 호흡기통이라 하면 우리가 산소를 호흡했는데 배출하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배기가스 어떤데 혹시 우리 우스갯말로 말하게 되면 그 배기가스 가운데서 방구 같은 걸 끼게 되면 내가 산소를 호흡했는데 그게 화학반응을 하는 과정에서 너 그 배기가스가 나가는데 이런 것도 모두 노폐물의 배출 독용의 일정 과정에 속하는가 하면 그리고 피부를 통해서 배출되는 것은 땀을 통해서 우리 혈액 가운데 노폐물을 모두 씻어서 우리 혈액은 체중의 100분의 7 내지 8을 차지하는데 내가 100근이라면 7근 내지 8근이 피가 내 몸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이 피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순환하는 과정에 모든 독성물질 노폐물을 혈액 가운데 안고 다닙니다. 이 혈액 가운데 노폐물과 독성물질은 어디를 가는가 하면 독성물질은 간에서 해독하고 그리고 기타 노폐물 같은 것은 콤파체 1분에 들어가는 혈액이랑이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콤파체 살려주는 역할을 하며 주약에는 콤파체 들어가서 혈액이 료가 됩니다. 노폐물을 독성물질 같은 거 함께 해서 이거 뇌과해서 좋은 피는 심장으로 돌아보는 간을 통해서 간에서 다시 심장의 그 심방에 들어가서 전신에 다시 또 심실을 통해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폐물 같은 게 어디에서 청소가 되는가 하면 콤파체에서 청소가 됩니다. 그래서는 방광을 통해서 체에 배출되게 된 뇌를 통해 체에 배출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통변적 대변과 소변을 제때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떤 분들은 장도에 계속 그 물변을 보는 분들이 이런 분들은 면역력이 떨어졌습니다. 장도에서 유익균이 바로 우리에게 면역력을 보충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게 빠져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얼굴이 초췌해지고 맥이 떨어지고 설사를 하게 되면 영양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그렇다. 이거는 물론이지만 해도 주약에 면역균을 내가 제대로 보충하지 못하고 변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이럴 수 있습니다. 이래서 변비나 그리고 뭐 물변 같은 걸 이런 거 본다 하게 되면 여기에서 바로 이런 걸 조절해서는 소양이라는 성분 들어갔기 때문에 노년기에는 이 성분이 아주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 추위를 쉽게 탑니다. 특히 노년 젊어서는 몰랐는데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추위를 쉽게 타게 돼 있으니까 계속 잘 때도 뭐 덧가발 신고 잔다, 양말 신고 잔다, 5월에도 성대복을 입고 있는다 이런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 이런 것은 모두 어디에서 해결되게 돼 있는가? 여기 육종용이라든지 바지텐이라든지 콤파츠 양이 돋아지면서 이런 문제가 따라서 해결받는가 하면, 그리고 여기 염보글질환 성분 자체가 원선 해줍니다. 콤파츠 따뜻하게 해주면서, 그리고 원피 비장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지세해주는 이런 역할도 하는 성분이 들어갔고, 여기 맥동이라 성분 자체는 노년기에 들어서 적지 않은 분들은 호흡기통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쭉 하면 병원에가 기침을 쿨룩쿨룩 하다가 마지막에는 노년기의 폐렴 같은 건 제때 치료하지 않게 되면 완전히 난치병으로서 누워서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쪄가며 항균소를 가서 점적주사를 맞는 거, 그래서 호흡기통의 문제, 마지막에 폐렴으로 와서 뭐 점적주사 맞지 않은 소염제 점적주사를 맞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런 점적주사는 거저 그때 혈관에 들어간 그뿐인 것이 아니라, 이 점적주사라는 것은 내가 보통 그 근육주사를 맞는데 5~6배량을 혈액에 직접 엿습니다. 그러면 이 혈액은 바로 이 모든 공능을 어디서 그걸 보충 역할을 하게 되는가? 간에서 이걸 완전히 약물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간에 영향을 가져오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균소 보통 간염이 있는 분들, 비형 간염, 시형 간염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뭐 이런 항균소를 피해야 되는 건데 방법이 없어서 저거 하면 병원에 가서 폐렴 때문에 점적주사를 맞거나 폐렴 때문에 마지막에는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으로 갈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건비익기 역할, 건비익기 역할을 하는 백술이라든지 닦은 백술입니다. 그리고 저 황계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됩니다. 후루바라든지, 후루바는 심지어 소화 공능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혈당을 조절해주는 이런 공능까지 있게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세신리로 이 제품 자체는 콤파츠를 치료해줄 뿐만 아니라 32가지 중약자가 들어가서 우리 노년기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질병을 여러가지 약을 쓸 필요가 없이 콤파츠 든든하면 심장이 좋아집니다. 심장의 혈은 콤파츠를 떠나서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마지막에 노덕죽 환자들이 얼굴이 새까맣게 되죠. 무엇 때문에? 얼굴이 새까맣게 되는 것은 얼굴의 피부가 얇게 되어 있으니까 혈액 가운데 노폐물이, 독성물질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그게 순환 과정에서 얼굴에 올라가면서 얼굴이 새까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제때 해결해주는 제품 자체가 바로 노덕증 위험까지 가지 않게 해결하는 콤파츠를 든든하게 해주는 이 제품 자체가 바로 최신 1호입니다. 이 제품 자체는 단순 콤파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장을 든든하게, 소화공동, 호흡계통, 심장, 비뇨계통 모든 건강을 회복해주는 데는 골격이 든든해진다. 소변차수가 줄어들게 돼. 귀가 슬들리던 게 귀가 요즘에는 잘 들리게 돼. 귀가 얼얼하게 들리거나 이런 분들은 이 최신 1호를 한번 꼭 시도해보세요. 제가 충심으로 진심으로 여러분들한테 공고해드리니까 귀가 원래 슬들리던 데로부터 귀가 잘 들리게 되어 있을 겁니다. 소변이 잘 통합니다. 그리고 여기 천이박사 이 제품 자체는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 중풍 후유증으로, 중풍은 오지 않았지만 해도 중풍 전에 여러 가지 자각 증상이 나타나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CAMP 발견으로 인해 가지고 인류 수명을 120, 150시에 그자오라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충분한 리런 근거와 림산 근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천이박사 식전에 쓰시고 세신이로 식전 식후에 다 가능하게 되어 있으니까 쓰시면서 눈병 치료 명서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눈병은 치료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실명으로 갑니다. 잘 치료하기 바랍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20일 토요일, 음력으로는 5월 초였습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2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광장, 3시 연변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산책, 7시 연변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산책, 10시에는 문학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택시를 타고 한참을 가니 시냇물이 흐르는 골짜기 오구에 자리 잡은 2층짜리 조선족 음식점이 나타났다. 산천어 회로 유명한 고급 식당이었다.
1: 회를 잘하는 집인데 괜찮으세요? 아무렴 좋죠.
0: 셋째는 웃으며 대답했다. 다행히 그날은 깨끗한 옷을 입고 나왔음에도 고급 식당에서 세련된 여성과 마주 앉으니 어쩐지 주눅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가 자연스럽게 대해주고 가끔 장난도 섞고 대화를 이어가니 긴장이 풀렸다.

0: 그녀는 이름이 위형이었고 유아사범학교를 나와 시내 유치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조선족 유치원에서 일하는 관계로 요즘 학원에서 조선말을 배운다고 했다. 역시 김리화는 무관한 여자군. 세제는 공연한 실망과 함께 자기도 소개했다. 그가 시골에서 연기를 온 지 1년 조금 넘었다고 하자 위형은 그의 한어 실력이 놀랍다고 했다. 세제는 어릴 적 김오 온우유와 지내며 한어를 배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김리에 대한 아련한 추억은 누구에게도 열고 싶지 않은 마음속의 은밀한 정원 같은 것이었다. 위형의 아버지는 시교에서 석재 관련 일을 하는데 수입은 괜찮지만 교통이 불편하다고 했다. 그날 아버지가 늦은 것도 그 때문이었다는 것이었다. 식사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위형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가 일손이 필요하신데 수입도 배달일보다 나을 것이고 기술도 배울 기회가 있다면서 작업장에 가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다. 세제는 잠시 생각하다가 제안을 받아들였다. 마침 작업장 트럭이 시내에 석재를 배달하러 왔기에 세제는 두 줄로 된 트럭 좌석에 올라탔다. 연길에서 동남쪽으로 1시간 가까이 달려 마침내 위형 아버지의 작업장에 도착했다. 산 허리를 깎아 만든 넓은 채석장 가장자리에 길게 늘어선 공장 건물들, 곳곳에 쌓인 크고 작은 석재들, 그 사이에서 돌을 분주히 움직이는 유라문명 노동자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돌가루가 흩날리고 절단 소리가 귀청을 지졌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니 또 다른 사람들이 기계 가공과 문자 조각 작업에 살손 붙이고 있었다. 한눈에 묘지용 비석을 만드는 작업장임을 알 수 있었다. 머리칼이 쭈뼛이 일어서는 느낌이 들었다. 이런 곳에서 일하라니. 위형은 세제의 굳은 표정을 살피더니 염량 좋게 생긋 웃었다.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듯했다. 그녀도 세제의 낯빛이 조금 어두워진 것을 모를 리 없었다. 위형의 소개로 그녀의 아버지와 인사를 나누었다. 뜻밖에도 그는 일반 노동자가 아니라 채석장 사장이었다. 위 사장은 먼저 지난번에 아내를 구해준 일에 감사하다며 억센 손으로 악수를 건넸다. 그는 넓적한 얼굴에 부리부리한 눈매, 씨름장에 나서도 어울릴만한 장대한 체격의 풍채 좋은 중년 사내였다. 셋째가 한쪽에 쌓인 붓글씨 선지를 유심히 바라보자 위 사장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1: 붓글씨에 관심이 있나?
0: 어릴 때 붓을 좀 잡아왔어서 눈이 갔어요. 위 사장은 산지 더미에서 몇 점을 펼쳐 보여주었다. 그 중에는 상당히 수준 높은 작품도 있었다.
1: 어떤가?
0: 위 사장의 물음에 셋째는 비로소 붓글씨에서 시선을 뗐다. 이런 곳에서 이런 훌륭한 서예를 보게 될 줄이야. 작업장에 막 들어섰을 때의 불편한 느낌은 어느새 사라지고 어릴 적 붓글씨를 배우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1: 직접 써보겠나?
2: 아, 네, 잘 쓰지는 못합니다만.
0: 실은 아버지를 닮아 붓글씨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정작 대답은 얼떠름하게 했다. 오래간만에 붓을 들어 생각만큼 잘 되지는 않았지만 위 사장은
1: 잘 썼네. 여기서 일하면 좋겠구먼 하며 흡족해했다.
0: 1,000원에 보너스까지 더하면 한 달에 1,500원에서 2,000원 되는 월급. 게다가 숙식까지 제공한다고 했다. 덜컹이는 3년 차를 끌고 다니는 것보다 안정적인 직업이었고 조건이 훨씬 우월했다. 비록 죽은 자와 관련된 일이라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지만 돈의 유혹이 그 불편함을 몰아냈다. 그러자 문득 시내 변두리의 낡은 단층집이 아니라 강변의 멋진 아파트를 장만하는 상상이 스쳐 셋째는 저도 모르게 벌씬 웃었다. 돌아가는 길에 위형은 휴대전화 한 대를 건넸다. 아버지가 사

0: 주라고 했다며 어머니를 구해준 감사의 뜻이자 작업장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이어서 선물한다고 했다. 귀한 선물이라 받기가 쑥스러웠지만 그는 결국 그만 두 손으로 받아들였다. 다음 날 세제는 새집을 물리고 작업장으로 이사했다. 밤이 깊어가도록 그는 새 숙소에서 짐을 정리했다. 한낮에 흩날리던 돌가루가 가라앉았고 채석장의 공기는 아늑하고 잠잠했다.
1: 그래, 일단 돈부터 벌어 집을 마련하자. 이대로 연길에 뿌리를 내리자. 평생 시골 바닥에 묻혀 살 수는 없지. 좋은 시대를 만났으니 인생을 한번 바꿔야지.
0: 이것이 셋째의 결심이었다. 형들은 모두 대학에 가고 막내도 시집갈 준비를 하고 있는 마당에 자신만 땅이나 파먹으며 살 순 없다는 자괴감이 그를 움직였다. 그리고 나서 위형을 다시 떠올렸다. 생김새는 달랐지만 그녀를 보면 어쩐지 김니가 생각났다. 느낌이 그랬다. 물론 그 이상의 관계를 상상할 용기는 없었다. 시내에 잘 나가는 사장의 딸에 사범학교까지 나온 그녀는 너무 높은 곳에 있는 듯했다. 거기에다 한족이었다. 그때만 해도 다른 민족과의 통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고개 숙여 돈이나 모으자. 셋째는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했다. 숙주가 가시지 않은 채 눈을 뜨니 날이 이미 훤히 밝았다. 청명날인데도 늦잠을 차버린 것이 무안했다. 어머니는 산소에 가지고 갈 재물을 준비하시느라 바쁘고 아버지도 부엌에서 불을 떼고 계셨다. 나는 벌떡 일어나 세수를 하고 딸아이를 깨웠다. 부엌에서 불을 떼시는 아버지를 보며 나는 어제 저녁 기모의 여동생 얘기를 꺼냈을 때 아버지가 지으신 표정을 떠올렸다. 옛날처럼 민감한 반응은 아니었으나 여전히 신경이 쓰이시는 눈치였다. 아버지는 셋째가 한족 처녀와 결혼한 것이 어렸을 적 김원의 온누이와 가깝게 보낸 것에서 비롯된다고 여기셨다. 그런 논리라면 아버지 자신이 김 선생과 친분을 쌓으신 것도 원인이 될 것이다. 물론 그 말은 꺼내지 않았다. 아버지 스스로도 그 우정을 후회하고 계실지 모를 일이었다. 김 선생은 이름이 김선가였고 나루 마을에 거주하는 두 가구의 한족 자제들을 위해 개설된 한족반의 유일한 선생님이셨다. 나루 마을은 8개 생산대로 나뉘어 400여 세대가 살던 큰 마을이었다. 따라서 학생들도 많았지만 대부분 조선족이었고 유일하게 제4대의 류씨네와 제5대의 동씨네 두 가구만이 한족이었다. 김선생이 오시면서 한 가구가 더 생겼다. 조선족 마을인 만큼 새 한족집의 아이들은 다 조선말을 할 줄 알았지만 학교에서는 한족반을 따로 두어 김선생께 맡겼다. 김선생과 아버지의 인연은 시골에서 드물게 한어를 아는 사람이 아버지였기 때문에 시작되었다. 예술학교를 잠시 다니다 중퇴한 아버지는 한때 진문공단에서 활동하셨다. 문공단이 해체된 후 고향으로 돌아오셨고 그쯤에는 생산대 대장을 맡고 계셨다. 그렇게 인연은 맺어졌다. 내가 김선생을 처음 만난 것은 소학교 1학년 아니면 2학년 때였다. 아버지가 학부모 회의에 오셨다가 나와 함께 돌아가게 되었는데 학교 뒷마당에서 김선생을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셨다. 나도 김계요. 김선생은 나를 보고 웃으며 그렇게 말을 했다. 김선생도 전주 김씨인가? 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늘 우리는 전주 김씨다. 김의 김씨 아니다. 할아버지 고향은 함흥이다. 남이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해야 한다고 거듭 일러주셨다. 왜 실증도 내지 않고 거듭 강조하셨는지를 알기까지는 전주 김씨에서 유명한 장군이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흘렀다. 나는 은연중에 옛날 아버지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전주 김씨이며 중조 할아버지 고향은 함흥이라고 딸아이에게 곰비임비 되뇌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건 썩 나중의 이야기이고 그날 우리는 김 선생의 부탁으로 학교 마을에 있는 그의 집을 찾았다. 새로 부임한 젊은 교원들을 위해 지은 집이었는데 김 선생 댁은 가장 동쪽 방이었다. 문을 열자 부엌이 먼저 보였고 가운데 미닫이 문을 밀어젖히니 꽤 널찍한 방이 나타났다. 멀뚱히 아랫목에 앉아 담뱃대를 빨고 있던 키가 훤칠한 여인이 일어나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는 한으로 김선생 부인에게 답 인사를 했고 나는 한으를 할 줄 몰라 고개만 꾸벅 숙여 보였다. 사모님은 김선생과는 사뭇 다른 인상이었다. 김선생은 학교에서 가끔 만났었는데 옷차림은 다른 선생님들과 같은 간부복이었고 조선족 학생들과 이야기할 때는 비록 말투가 약간 어색하기는 해도 조선말을 하셨다. 하지만 사모님은 확연히 달랐다. 매듭 단추가 달린 울긋불긋한 꽃무늬 초고리를 입고 계셨고 키도 조선족 여성들보다 꽁뚱하게 컸다. 한족 집에 방문한 것은 그번이 처음이어서 그 후로도 한족 여성 하면 곧 사모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만큼 색다르고 깊은 인상이었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김 선생님의 남동생이 혼자 몸으로 이사를 왔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덕신에서 살았는데 어머니가 세상을 뜨고 나니 의지할 데가 없어 형님이 사는 마을에 온 것이란다. 김 선생의 우로도 누님과 형님이 계셨지만 모두 장촌에서 살았기에 농촌 호족인 동생은 김 선생님을 찾는 수밖에 없었던 모양이다. 한동안은 김 선생네와 한 집에서 살다가 김 선생의 아이가 태어나면서 좁은 공간에서 함께 지내기 불편해졌는지 아버지의 허락을 얻어 우리 집 한쪽을 개조해 이사를 왔다. 김선우라는 김 선생의 동생은 키가 크고 생긴 것도 멋있는 젊은이였다. 나는 특히 그의 단단한 근육질 체구가 부러웠다. 그는 조선말을 제법 잘하여 가끔은 그가 한족이라는 사실을 잊게 했다. 주로 아버지와 자주 대화를 했으나 나를 보면 가끔 말을 걸어오기도 했다. 공부 잘하냐? 공부 잘해야 한다. 무슨 운동을 좋아하냐? 그런 정도의 단순한 대화였고 나는 그의 물음에 대꾸할 말이 별로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뒤 텃밭에서 김선우가 이웃집 아재와 무슨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다. 우리 집은 출입문이 신장로 쪽으로 있었지만 서북향이라 해가 잘 들지 않아 뒷문과 창문을 류달리 크게 냈다. 김선우가 쓰는 방도 마찬가지였고 그는 뒷문을 자주 이용했다. 뒤쪽에 텃밭이 있어 채소를 따거나 뒷문으로 나가 조금 걸으면 우물이 있어 물을 걸어오기 편했기 때문이었다. 마을에는 거의 집집마다 손으로 차올리는 물펌프가 있었다. 하지만 냉장고가 없던 그 시절 삼복철이면 오이나 참외 같은 것을 식혀 먹거나 잔물로 목을 적시는데 그보다 좋은 것이 없었으니 펌프가 있어도 우물물을 찾아 마시곤 했다. 나는 젊은 남녀가 웃으며 두런두런 속삭이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며 야릇한 생각이 들었다. 이웃집은 자식으로 딸만 넷을 두었다. 선우와 얘기를 나누던 아재는 그 집의 맏딸이었는데 눈은 차갑지만 해죽해죽 웃는 모습이 매력적이었다. 그날의 발견이 있은 후 나도 모르게 뒷문 쪽을 내다보는 일이 많아졌다. 그러다가 한 번은 그 아재가 사발에 뭔가를 담아 등 뒤로 감춘 채 와서 문틈으로 반쯤 고개를 내민 김선우에게 건네주는 것을 보기도 했다. 호기심이 동해 머리를 굴려보았으나 그게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나의 의혹이 뿌리 없는 나무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데는 반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어느 날 이웃집의 아주머니 아재의 어머니가

푸르딩딩한 얼굴로 우리 아버지를 찾아왔다. 아버지는 전혀 내색을 않고 담배를 말아 피우시며 그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 이야기의 요지는 이랬다. 우리 집 웃방에 김선우가 들어온 뒤로 딸아이들이 이상해졌다는 것이다. 쪽하면 김선우네 집에 찾아와 이것저것 묻고 심지어 맏딸과 둘째 딸은 가끔 음식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는 것이었다. 아주머니는 한참 불평하다가 에구 에구 일을 어쩌면 좋습니다 하며 울먹이기까지 했다. 아버지가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한참을 위안해 줘서야 아주머니는 겨우 마음을 달래고 돌아갔다.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리송했지만 김선우가 그녀의 딸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은 알아들었다. 좋은 청년인데 무슨 해를 끼치겠어? 그는 다른 청년들처럼 술을 마시거나 싸움질하는 것도 아니었고 누구와 얼굴을 붉히며 큰 소리로 다투는 모습도 본 적이 없었다. 얼마 후에 어느 날 아재의 어머니는 널판지를 들고 나와 자기네 집 뒷문에 대고 망치로 똑똑 못을 박기 시작했다. 이웃집도 우리 집처럼 출입문이 서북향이어서 햇빛이 잘 들지 않을 텐데 그걸 왜 막아버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것도 아낙네가 손수 못질을 해대다니. 하기야 동네에서는 이웃집 바깥 양반이 용해 빠져서 마누라 말이라면 직소리도 못한다고 했다. 콩을 파치라 해도 고지 듣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점은 할 것이라고들 수군댔다. 그래서인지 딸들만 줄줄이 낳는다나

소설 아버지의 산 세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랑독의 리나, 기획 호복순, 편집 남철,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산속마을의 아침은 이렇게 아름다울까요? 안개 걷힌 푸른 산, 맑은 물소리, 그리고 들려오는 새들의 노래,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석화 작사 문령덕 작곡의 리원남 가수가 부른 사냥의 아침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을 그 아름다운 사냥의 아침으로 조용히 인도할 것입니다. 노래를 들으시며 잠시 도시의 번잡함을 잊고 맑은 사냥의 아침 속으로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향 연변, 이곳에는 자랑스러운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푸른 산천, 정겨운 인심, 그리고 찬란한 문화와 역사. 김학천 작사, 김창락 작곡의 황량의 가수가 부른 내 고향 연변은 자랑도 만렙을 전해드립니다. 연변의 자랑스러운 모습들을 경쾌하고 신나게 하나씩 들렸습니다. 황량의 가수의 밝고 힘찬 목소리가 우리 고향에 대한 자부심을 더욱 뜨겁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가끔 옛 친구들이 많이 그리워지지 않으시나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꿈을 꾸던 그 시절, 그 친구들. 최금란 작사, 정예성 작곡의 남성 가수가 부른 보고파라 옛 친구들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세월이 흘러 멀리 떨어져 살아도 잊을 수 없는 옛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과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는 마음을 애잔하고 따뜻한 선율로 담아냈습니다. 남성 가수의 감성 깊은 목소리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그 옛 친구들을 하나하나 떠올리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노래를 들으시며 그리운 옛 친구들에게 안부 전화 한 통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고향의 하늘은 왜 이렇게 특별할까요? 다른 곳의 하늘도 똑같은 하늘인데 고향의 하늘만 바라보면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한동해 작사, 김미란 작곡의 최춘환 가수가 부른 고향의 하늘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단오 명절을 맞아 노래 단오 정추를 준비했습니다. 단오는 중국의 4대 전통 명절 중 하나로서 예로부터 풍년과 건강을 기원하며 그네를 타고 창모풀에 머리 감으며 더위를 쫓던 날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전통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그 향기를 따라 행복한 단오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셨습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지정병원 길태중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이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이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중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연변의 환자들의 더한층 잘 치료하기 위해서 길태중이문진부에서는 이달 19일하고 20일, 예.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하고 토요일이 됩니다. 예. 장춘에서 명중위로 불리고 있는 서장승 주임이사례에 특별 요청하셔서 연변의 환자들을 위해서 봉사하게 됩니다.
0: 네.
1: 이 서장승 주임이사를 놓고 본다 할 때에 중의세가 출신인데 세가라 하게 되면 선조분들이 다 중의사업을 했단 말이 되겠죠. 예. 현재는 장춘시 관성구 병원에서 사업을 하는데 중의과 주임직을 맡고 있어요. 림상 경험이 상당히 풍부한 분인데 장춘시 우수이사 상을 수여받았고 그 뒤로는 관성구하고 장춘시의 여러 가지 말죠 영예상을 수여받은 분입니다. 림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분은 항상 이러한 원칙을 준수해 왔습니다. 환자의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확진하고 조기에 말이죠 정확한 치료를 하는 이런 원칙을 준수해 오면서의 중요하게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논치하는 방법으로 개체화 진료모식을 채용해 왔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질병에 대한 확진율을 높였고 호전율 치유를 높여서 많은 환자들이 각체를 말죠 박수각체를 받아왔습니다. 이분이 환자를 진찰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죠 특점이 있습니다. 두 손으로 말이죠 이사의 두 손으로 동시에 환자의 맥을 말이죠 짚어보는데 환자나 환자 가속에서 환자의 말이죠 병증을 말씀하지 않아도 능히 말이죠 환자가 무슨 원인으로 어느 부위에 어떤 질병이 발생했는가 이걸 말이죠 제때제때 포착해냅니다. 림상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중의의 상견 질병 늘상 볼 수 있는 질병이 되겠죠. 다발성 질병의 인한 잡병들을 잘 치료하는데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말이죠 현운증이라든가 두통증, 완고성 실면증의 소갈, 당뇨병이라고 예라도 좋습니다. 흉비심통증, 기침의 천식의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부인과 질병 치료에서도 조회를 보이고 있는데.

0: 월경불조라든가 통경이라든가 복노에 이러한 말죠. 부인과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아, 또한 말이죠. 피부과 질병 치료에서도 말이죠. 특기를 보이는데 습진이라든가 소버짐, 대상포진에 초창이라는데 여드름에 이러한 피부과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골관절 계통의 질병 치료에서도 특장이 있는데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 요추간판 돌출증에 좌골신경통에 퇴행성 관절염 이러한 말이죠. 골관절 계통의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우리 현대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에 고혈압이라든가 관심병에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 중풍 후유증에 이러한 병증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결석에 관계된 질병에 담낭결석이라든가 신결석, 방광결석에 소뇌관결석 이러한 말이죠. 결석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결절성 질병, 낭종성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갑상선 결절에, 폐뢰결절, 유선결절에, 란소낭종, 유선낭종. 그러니까 이번에, 이번 주 금요일하고 토요일에 우리 길태중 이문진부에 와서 특별 문진을 하는데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연변에 계신다게 되면 이런 전문가가 오셨을 때에 치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럼 오늘은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과 같이 쌍고증에 대해서 우리 대화를 해봅시다. 개념적으로 놓고 본다 할 때에 쌍고증이라 하게 되면 높다는 뜻이 되는데 혈압이 높다 고세야 혈당이 높다 당뇨병 환자들의 고수혈증 이러한 말이죠. 세 가지 종류의 대사 말이죠. 문란이 생기는 이러한 병증들을 갖다서 말이죠. 쌍고증이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정황을 놓고 본다 할 때 쌍고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 그렇죠.
0: 우리 고혈압 환자를 놓고 본다 할 때에 대략 3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인구 수량을 보게 되면 근 사막에 되는 분들이 말이죠.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를 놓고 본다 할 때 대개 말이죠. 11.9% 정도를 차지하는데 중국의 말이죠. 수량을 놓고 보게 되면 1.4억 정도 되는 분들이 이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고혈지 상태에 여러분들이 화암이라 좀 해봤겠는지는 모르겠지만 당구춘이라든가 강유산지라든가 이런 지표가 많이 높아집니다. 대략 40% 되는 분들이 이 고혈지증으로 고생합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게 되면 이 쌍고증을 말이죠. 제때 우리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이죠. 영향이 있습니다. 첫째,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 주의를 불러일으키기를 바랍니다. 장기적인 고혈압 상태에 처해 있게 되면 혈관 빼기가 말이죠. 점차적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동맥경화가 나타나는데 이 동맥경화를 말이죠. 우리 제때 해결해 드리지 못하게 되면 하나는 말이죠. 심뇌혈관 질병에서 자주 발생하는 뇌졸중 여러분들이 리얼하게 십사하게 되면 중풍을 인기할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2: 네. 말씀. 원장님이 그 치료받던 환자입니다.
0: 예, 네,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2: 네, 머리가 좀 흉하고 그래서 혈압 좀 높고 그래서
0: 예.
2: 보이는데 좀 효과가 좀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예, 하라고 그랬는데.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락이 다 됐습니다. 예.
2: 예,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세요.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3: 예. 아, 옛날부터 혈압이 높았는데.
0: 예.
3: 요즘에 그 수원장님 약 쓰고 소리 조금 머리도 아프고 그 어지러움이 없어지니까 한번 더 예약하자고요.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 다 됐습니다. 예.
3: 예. 예, 감사합니다. 예,
0: 하루 빨리 건강하십시오. 예.
3: 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원장 선생님을 예약하려고 합니다.
0: 예, 어떤 정황입니까?
4: 예, 제가 원래 혈압이 높아서, 예.
0: 예.
4: 약을 달고 있습니다.
0: 예.
4: 요즘에 들어서, 예, 또 혈압이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해서,
0: 예.
4: 원장 선생님이 약을 먹었는데,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0: 예, 예, 예.
4: 예.
0: 좋은 일입니다.
4: 그래서, 예, 그래서 오늘 또 약질러 가려고 합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 다 예, 됐습니다. 예,
4: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다음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5: 여보세요.
0: 네.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예. 원장님, 저 저번에 박윤덕 교수님 약을 먹었는데 잠도 잘 자고 그리고 혈압도 좀 온정된 것 같습니다.
0: 예.
5: 그리고 막 입안이 마르고 좀 잘 자지 못하니까 짜증나고 이랬던 게 그것도 많이 낫고.
0: 좋은 일입니다. 예.
5: 예, 예. 그리고 요실금도 많이 났습니다.
0: 예, 예.
5: 예, 그래서 오늘이 저번에 약을 먹은 게 많이 났으니까 좀 더 먹으려고 하는데 오늘이 예. 갈까요? 내일 갈까요?
0: 예, 오늘 오전에 오십시오. 예.
5: 오전에? 예, 예.
0: 예,
5: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왜?
1: 네.
0: 안녕하십니까?
6: 예, 한 가지 좀 물어봅시다.
0: 예.
6: 이거 제 밤에 자기에 입이 자꾸만 마르고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회 아프고 이거는 무슨 문제입니까 이거는?
0: 아 검사를 뭐 당뇨라 이런 거 검사를 해봤습니까?
6: 아 당뇨 고혈압은 없습니다.
0: 없습니까?
6: 네,
0: 그,
6: 네.
0: 이거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교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중의학에서의
6: 네.
0: 음이 부족한 분들이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인수에
6: 예.
0: 예. 그러니까 이거는 꼭, 예, 우리 오늘은 말이죠. 예, 중의방면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우리 길대중의문진부의 선생들은 다 중의 출신입니다. 예. 이런 분들을 찾아서 예, 진맥을 해보게 되면 도대체 무슨 원인인가 알 수 있습니다. 예.
6: 아, 진맥하고.
0: 예. 맥을 짚어본단 말입니다.
6: 진단 못합니까, 이거?
0: 아, 중의학적 각도에서 진단할 수 있습니다.
6: 근데 지금 저, 광고하는 선생님이 어떻게 저 진단할 수 없는가 말입니다.
0: 완전히 됩니다. 예. 서장승 주임이가 이번 주 금요일에 옵니다. 예. 명입니다.
6: 아...
0: 한족뿐인데 병 잘 예. 봅니다.
6: 예. 치료 방법이 간단한 게 없습니까? 이거?
0: 있습니다. 그 진맥을 해본 다음에 이분이 예. 결론 짓습니다.
6: 아, 알았습니다.
0: 예, 안녕히 계세요. 예.
6: 네, 수고하셨습니다.
0: 예.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여보세요.
1: 네.
0: 안녕하십니까.
7: 안녕하세요.
0: 예, 예.
7: 저, 나는 저, 이미 그, 길대중기병원에 두 번 가서 이제 중약을 줘서 먹고 지금 많이 나타졌습니다.
0: 어느 분을 보였습니까?
7: 그 박창호 선생님
0: 예, 예.
7: 그 중약을 썼는데요.
0: 예, 예.
7: 지금 많이 호전돼. 근데 그 지금 내가 같이 비슷한 우리 연령에 비슷한 지저무지지 이런 무슨 뭐가지 가질가질하다 다음에 가려성하지 않으면 내 이제 서서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거길 갔다고 그랬어요. 그래 거기 가서 약을 한 저 두 개를 줬었는데 지금 나는 많이 호전됐다고 그래서 그래 오늘 그분이 지금 찾아가겠다면서 그 동안 내가 그래 좀 가라고 내게 그 뭐 북시장 그 서시장인가 거기 그 두이 마듭자에 길대중의병원에 썼더라고. 그런데 오늘 그 박창호 선생님이서 출근하십니까?
0: 합니다. 그냥 오시면 예. 됩니다. 예. 예약이 오전에, 다 됐습니다.
7: 오전에 가면 됩니까?
0: 예, 됩니다. 완전히
7: 예,
0: 된다. 예.
7: 수고. 예. 수고하세요.
0: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0: 안녕하십니까?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예. 예,
2: 어제 귀가 어제 잘 들리지 못한다.
0: 예.
2: 그래, 짐도 맞고 가서 점약극 지어오자고 그래, 그래 연락 하자기랍니다.
0: 어느 분을 보이겠습니까?
2: 아, 간철수 선생님이 괜찮다.
0: 예, 예. 완전히 됩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2: 네.
0: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세요.
1: 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0: 안녕하십니까.
8: 예.
1: 말씀하세요.
8: 예. 예. 전번에 그 장춘 이사 그도 와서 서있.
0: 예. 서장 성주님. 예.
8: 예. 근데 한 두어 번 약을 쓴데 좀 많이 나아졌어요.
0: 예.
8: 원래는 이 가슴이 답답하고,
0: 예.
8: 머리가 얼음질 조금 나면서, 아까, 그리고 자꾸만 식은땀이 흘렸던 거.
0: 예.
8: 그 약 좀 먹으니까 좀 많이 나서 이번에 그래 한 번 더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0: 예. 그러면 예, 이번 주 금요일로 우리 연락합시다. 예.
8: 예.
0: 예. 금요일 날에 오십시오. 예.
8: 예.
0: 연계 됐습니다. 예. 예.
1: 네.
0: 안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9: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그러니까 예, 예, 쌍고정의 일종인 예, 고혈압 상태를 말이죠. 예. 우리 대대체 해결해 드리지 못하게 되면 혈관벽이 점차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서 첫째는 말이죠. 동맥경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0: 예, 수고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10: 예, 내가 지금 머리가 아프고 심장도 좋지 않고 이래서 지금 전번에 서선생이라고 썼는데 좀 감각이 떠말입니다.
0: 예예예. 예, 예.
10: 예, 이번에 한번 좀 더 볼 수 있는가 하네.
0: 예, 그러면 이번 주에 금요일로 우리 연락합시다. 예.
10: 예, 그렇게 합시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세요. 예.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1: 예, 저 전화 맞아요?
0: 맞습니다.
11: 예, 저는 지금 목이 줄이 뻣뻣하고 그리고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이 허리부터 다리까지 막 줄이 뻗치면서 너무 아파서
0: 예.
11: 저번에 그 강철수 준 선생님 보였어요. 보였는데 효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0: 예.
11: 지금 한 번 더 보이자고 예약하자고 됩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 다 됐습니다. 예.
11: 예, 알겠습니다.
0: 예, 하루 빨리 건강하세요.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예, 그러니까 이 동맥경화가 인기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또 예, 하나는 뇌졸중이 올 수 있습니다. 중풍이 온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또 심혈관 질병인 말이죠. 예. 심교통이라든가 심근경색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예, 쌍고정의 다른 일종인 고혈당의 당뇨병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 말이죠. 고혈당 상태를 말이죠. 우리 제때제때 해결해드리지 못하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혈관에 있는 말이죠. 내피세포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게 되면 점차적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티젠 중심에 가서 검사를 해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방콸이라는 것이 말이죠. 형성됩니다. 이 빵과리가 해결되지 못하게 되면

0: 가난한 말자 뇌혈관 질병에서 가장 비율이 높은 말자 나우껑스에 뇌경색이 생기거나 심혈관 질병인 말자 관심병을 인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의 신장질환에 중의학에서의 선천지보혈한데 선장에 이것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고증에 또 일종인 꼬쇠즈라 하는데 화암이라 해보게 되면 당구춘이라든가의 강요산지에 이런 지표가 말이죠 높아집니다. 이 지표가 높아진 것을 말이죠 우리 제때제때 풀어나가지 못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말이죠 동맥의 주경경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러게 되면 심장질환에 관심병이라든가 신교통이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병증을 인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말이죠 하지동맥에 말이죠 폐색 상태가 오는 이러한 말이죠 병증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아주 시간이 있는데 쌍꺼증의 일종인 말이죠 우리 당뇨병에 대해서 대화를 해봅시다. 당뇨병이라 하게 되면 하늘로의 이도라 하는데 제가 말이죠 사전을 찾아보니까 우리 민족 말로 말하면 랑게르 한세섬이랍니다. 여기에 말이죠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세포들이 있는데 특히 보게 되면 베타 세포가 모든 원인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도수가 말이죠 절대적으로 결핍하거나 상대적으로 결핍한 현상이 생깁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0: 예. 네,
2: 저는 원래 그 박창호 주임 선생님한테서 병 보였는데요.
0: 예.
2: 너무 절사가 많이 나가지고 선생님한테 병이 많이 났습니다.
0: 예, 예.
2: 나가지고 또 다시 예약하려고 합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락이 다 됐습니다. 예.
2: 네, 수고하세요.
0: 네, 하루 빨리 건강하십시오.
1: 네, 네.
2: 감사합니다.
1: 말씀 주시죠.
0: 네, 그러니까 이 랑게르 한스섬에 있는 말이죠. 베타세포가 문제가 발생하면 하늘로 이도수라는데 인슐린이가 말이죠.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상대적으로 말이죠. 부족한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기면 어떻습니까? 혈당이 높아지거든요. 우리 병발증을 놓고 본다 할 때에 당뇨병 환자들을 보게 되면 하나는 급성 그 병발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하늘로 말하면 통증이라는데 당뇨병성 말조에 통증 상태가 나타납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통증이라고 하면 케톤이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되면 산중독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제때 구급하지 않게 되면 생명위험까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고선 후미 상태에도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들은 말이죠. 당뇨병으로 인해서 만성병발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만성병발증을 놓고 본다 할 때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하나는 말이죠. 대혈관 병발증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경이라든가 뇌출혈이라든가 이런 말이죠. 출혈성 말이죠. 결혈성 이런 병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심근경색이라든가 심교통이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심장질병을 인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혈관 병발증을 발생할 수 있는데 비율이 더 높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당뇨병으로 일으키는 말이죠. 신장질환, 당뇨병, 선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뇨병으로 인한 말이죠. 앵커질환, 안과질병. 여기에 말하게 되면 심망막이라든가 시신경이라든가 일련이 말이죠. 문제가 발생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전화가?
0: 예, 맞습니다.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3: 나는 살이 자꾸 저래서, 저래서, 조주임 선생님이 약을 한번 가져다 먹었습니다.
0: 예, 예.
3: 이게 한번 더 갈까 예약합니다.
0: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에 오시니까 금요일로 연락합시다. 예.
3: 예, 수고하죠.
0: 예, 하루 빨리 건강하시고.

0: 안녕하세요.
1: 예.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0: 예.
2: 예, 박윤덕 선생님이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0: 어떤 상황입니까?
2: 예, 저는 예, 항상 머리 아프고 예, 머리 흐리 터분한 게 예, 앉았다 일어서 뭐 어지러워 어디지 못하겠습니다. 그래, 예, 한참 동안 예, 아무것도 못한다.
0: 예, 심하구만요.
2: 예, 예, 예, 그리고 예, 저기 뭡니까? 경력도 예, 어제 기억 가서 뭐 예. 기억 아무나면 기억도 잘 안 나고 예.
0: 예, 예.
2: 예, 오늘 좀 선생님이 약 좀 써보려고 그래 예약하자고.
0: 예, 어전에 일찍 오세요. 예.
2: 어, 됩니까?
0: 예, 됩니다. 예.
2: 예, 감사합니다.
0: 예, 하루 빨리 건강하세요.
2: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에, 그리고 또 예. 당뇨병으로 인해서 주위 신경병변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기 되면 어떤 증세를 보이는가 이러면 에, 특히 하지가 에, 늘상 말이죠. 마비되고 절연하고 에, 심할 땐 또 아파납니다. 에.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에, 늘상 감기를 하거나 에, 또 감기에 걸리게 되면 감기가 인증 낫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피부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피부 색상이 말이죠. 예,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예, 피부 가려움증을 느끼게 됩니다. 피부 소양증이란데 이거 다 말이죠. 예, 당뇨병의 합병증 일종입니다. 그리고 당뇨병 환자들을 놓고 본다 때 주의를 불러일으킬 문제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돼서 예, 이해를 못합니다. 저혈당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당뇨병인데 혈당이 높은데 어떻게 돼서 저혈당이 생기는가. 저도 근 40년 이사질 해보게 되면 이런 환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말이죠. 예, 이 도수를 맞거나 예, 거기에 말하게 되면 저 서약을 잡수거나 할 경우에 말이죠. 예, 식사라 제대를 못하게 되면 예, 저혈당 반응이 생깁니다. 불시에 말이죠. 예, 콩알 같은 단방울이 납니다. 냉담이 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혼미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혼미상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분은 말이죠. 사망이 말이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당뇨병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러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가. 우선 먼저 절대적으로 이 고혈당 상태를 말이죠. 공제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혈압이 높거나 고혈지 상태거나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말이죠. 이 문제를 제때제때 중서의 결합 방법으로 이거 말이죠.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게 되면 생명위험을 말이죠.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하겠는데 이런 문제를 평소에 말이죠. 유의하기를 바랍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송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3: 북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조에서는 다채로운 연변에서 단오 명절 보내기 기회를 주제 활동을 개최하고 200여 가구 외지 가정을 연변에 초청을 하여 단오 명절을 함께 보냈습니다.
1: 단오 명절을 맞아 우리 조 각지에서 단오 민속 활동이 다채롭게 펼쳐진 가운데 여러 민족 대중과 광범한 관광객들은 풍부하고 다채로운 명절 활동 속에서 전통 풍속을 전승하고 연변의 독특한 민속문화 매력을 체험했습니다.
0: 18일 세훈전 동산구에서 제1진 다국전자상거래 화물 운송차 10대가 순조롭게 출경 통관 시험 측정을 마쳤습니다. 석금병 종속인은 문화적 동질감은 가장 깊은 차원의 동질감으로 민족 단결의 뿌리이자 민족 화목의 덕시라고 지적했습니다. 중화전통 명절은 문화적 동질감을 증강하는 중요한 질서입니다. 단오는 우리나라의 전통 명절로 주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저력 체험구 건설을 착실히 추진하고 다채로운 연변의 오세요 플러스 문화관광 특색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며 여러 민족의 정감묘대를 1층 다지는 정감묘대로 떠올랐습니다. 단오 기간 우리조에서는 다채로운 연변에서 단오 명절 보내기 기회를 주제 활동을 정성껏 개최했습니다. 활동은 전국 200여 가구 외지 가정을 연변에 초청해 민속문화를 매개로 따뜻한 만남을 교량으로 소통 융합 속에서 민족 정감을 1층 돈독히 했습니다. 주당의 통전부와 주부녀연합회에서 공동 주최한 다채로운 연변에서 전지체험 활동이 18일 연길에서 펼쳐졌습니다. 활동에서는 특별히 무형문화재 전지 패션쇼를 내와 문예를 뉴대로 무형문화재 아름다움 민속의 운치, 단결의 아름다움을 집중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초청을 받은 현지와 외지 가정대표들은 손잡고 단오 명절을 함께 경축했습니다. 이들은 몰입식 체험구역에서 한자리에 둘러앉아 직접 종이를 오려 전지 작품을 만들어 보면서 서로 돕고 협력하는 소통 분위기 속에서 중화전통문화의 저력과 연변 특색 무형문화재의 독특한 매력을 체험했습니다. 초청을 받은 산동가정 왕시요입니다. 여러 가지 산뜻한 옷들을 보았고 여러 민족 특색 의상도 보았습니다. 소수민족 무형문화재 전시와 여러 가지 문화관광 체험 활동에 참가하면서 이곳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단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의 단결 문화와 그로부터 형성이 된 문화 분위기는 매우 친근하게 느껴졌고 체험감도 아주 좋았습니다. 도나시에서 초청을 받은 외지 가정과 현지 가정은 함께 단오 풍습을 체험하고 도나의 생활 온정과 인문 저력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서로 상대방의 손목에 오색실을 매주며 흉간하고 순조로운 단오의 기대를 담았습니다. 초청을 받은 신강 가정 달레리한 하들레베크입니다. 이번에 다채로운 연변에서 단오 활동에 참가하면서 많은 수확이 있었습니다. 여러 민족 친구들과 함께 종주를 만들고 축구도 하며 이곳의 민속을 느꼈습니다. 이 아름다운 추억을 신강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종성 조선족 생태촌에서 결혼인 가정들은 마을 골목을 거닐며 도나의 생활 정치와 민속 저력을 느끼고 향촌 생태와 지역 문화가 어우러진 독특한 풍경을 감상을 했습니다. 활동 막바지 결연 가정들을 한상에 둘러앉아 특색 음식을 함께 나누고 생활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민속 문화를 교류했습니다. 초청을 받은 흥룡강 가정 곽취평입니다. 인터넷에서 연변의 단오 민속 활동을 접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가족들과 함께 신청을 해 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결연 가정과 한자리에 모여 즐겁고 화목하게 명절을 쉬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냈습니다. 정말 잊지 못할 단오였지요. 산수도 아름답고 사람들도 열정적이며 흥성하고도 따뜻해 다채로운 연변의 독특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한 차례 또 한 차례 몰입식 결연 체험 활동에서 각지 관광객들은 연변 여러 민족 대중의 열정적이고 순박하며 친절하고 손님을 반기는 민풍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도문시 활동 현장에서 외지 가족

0: 정과 현지 가정을 함께 종주를 만들고 오색실을 엮으며 향주머니를 꿰매고 오칠부채를 만들면서 중화 우수전통 문화를 전승을 했습니다. 민속체험구역에서 이들은 민속놀이에 참가하여 연변특색의 민속매력을 몰입식으로 느꼈습니다. 흥변부민 전시판매구역 앞에서 이들은 본토 농특산물을 함께 구매했습니다. 초청을 받은 산서가정 신의무인입니다. 처음으로 변경도시 도문에 와서 단어를 보내게 됐는데 체험감이 특별히 좋았죠. 이곳에서 우리는 종주 만들기, 향주머니 만들기, 조선족 윷놀이 등 특색 민속을 체험을 했죠. 흥성한 장터와 정체로운 문예 공연 그리고 따뜻한 동심 연애는 사람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안겨줬습니다. 변경도시의 풍경이 수려하고 민속 조력이 깊어 도문에 짙은 단어 부리기와 여러 민족 대중이 화목한 아름다운 모습을 진정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용정시 지신진 승지촌에서 여러 민족 대중과 관광객들은 한자리에 모여 민족 단결 종주를 함께 만들고 연회에 참가해 소통 체험 속에서 전통 단어 문화를 느꼈습니다. 곳곳에는 민족 단결의 경사스럽고 화목한 명절 분위기가 넘쳤습니다. 초청받은 장촌 가정 류조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아이를 데리고 외지에서 명절을 보내러 왔습니다. 현장 활동이 아주 풍부해 중주도 만들고 공연도 보며 민속도 체험을 했는데 모든 종목이 아주 재미가 있었죠. 저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요, 민족 단결의 분위기였습니다. 각지에서 온 부동한 민족의 벗들이 한자리에 모여 명절을 함께 경축을 했습니다. 아이도 단어 문화를 이해하게 됐고 잊지 못할 체험이었습니다. 이번 단어 교류 활동은 전주 여러 지역을 포괄했고 전국 206가구 외지 가정과 현지 가정의 교류를 이끌어 여러 민족 대중이 문화 교류 속에서 형제적을 두텁게 하고 민족 단결의 꽃이 연변에 활짝 피어나도록 했습니다.
1: 단어 명절을 맞아 우리 수 각지에서 단어 민속 활동이 다채롭게 펼쳐진 가운데 여러 민족 대중과 광범한 관광객들은 풍부하고 다채로운 명절 활동 속에서 전통 풍속을 전승하고 연변의 독특한 민속 문화 매력을 체험했습니다. 제1회 해란강 단어 민속 문화 관광 활동이 19일 용정시 지신진에서 펼쳐졌습니다. 부조장 윤조휘가 개막식에 출석해 개막징을 울려 이번 문화관광축제 개막을 알렸습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오늘 용정시 지신진 승지촌은 사람들로 붐비고 매우 흥성거립니다. 이곳에는 조선족 노래와 전통 체육 경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민족 단결 중주를 함께 만들고 긴 상차림 음식을 함께 나누는 체험 활동도 마련됐습니다. 사흘간 현지 주민들과 각지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향촌에 모여 단어의 운치를 함께 음미하고 민족 풍정을 공유하면서 몰입식으로 연변 아름다운 향촌의 독특한 매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활동 현장에서 고전 가요 연변 사랑이 울려 퍼지고 마을 안 고목 옆에서는 주민과 관광객들이 단어 소망을 쓰고 있습니다. 민족씨름 경기장에서는 전문조 선수들이 조선족 전통체육의 힘과 기술을 뽐내고 아마추어조 체험도 펼쳐져 전통운동이 대중의 생활 속으로 다가가도록 했습니다. 전문조 씨름 선수 박성환입니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이 전통운동을 요해하게 할 수 있어 이번 단어를 아주 뜻깊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마을 안 문화 건물에서는 민족 단결 종주 만들기와 긴 상차림 나눔 활동이 동시에 펼쳐졌습니다. 특색 상품 전시 판매 구역도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영정 주민 윤예심입니다. 저는 친구와 함께 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장터도 구경하고 다양한 유희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장고춤 공연이 아주 멋졌고 씨름 경기도 보러 갈 예정입니다. 이번 단어를 아주 즐겁고 알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몰입식 민속체검은 전반 활동에 걸쳐 펼쳐졌습니다. 조선족 전통 혼례 순회 공연이 거리에서 펼쳐지고 투호, 장작 폐기 시합, 고리 던지기 등 유희가 잇따라 진행됐습니다. 조덕해 생애 전시관 학교 지방 협력 홍색 견학 기지 현판 제막식도 열려 향촌 문화 관광에 홍색 유전자를 주입했습니다.

0: 있습니다. 연변 박물관에서는 단오를 맞아 다원 공공문화 활동을 선보였습니다. 조선족 찰떡 만들기, 체험구역에서 관광객들은 민족 복식을 차려입고 흥미진진하게 직접 찰떡을 만들었습니다. 갑골문 탐구 체험 전시판 앞에서 관광객들은 갑골문과 현대 한자의 차이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전통 놀이구역에서 관광객들은 투고를 체험하고 전지 작업대 앞에서는 자기만의 전지 작품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대련 관광객 조흔이입니다. 저는 갑골문의 발전이 매우 신기하다고 느꼈습니다. 지금의 한자는 우리 선인들의 지혜의 결정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전통문화의 복귀한 유산을 요야하게 하고 더 잘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변 박물관 사회교육부 주임 리혜걸입니다. 이번 활동에서 전통적인 단일 관람 모식을 타파하고 관람객들의 체험감과 참여감에 더욱 중시를 돌렸습니다. 보고 들은 뒤 실제 조작 체험 속에서 배우도록 함으로써 관람객들에게 입체화된 박물관 참관 새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안덕현에서 조선족 주민들은 산에서 쑥을 채취하고 알뜰한 솜씨로 쑥떡을 만들며 단오를 맞이했습니다. 안도 주민 림금옥입니다. 해마다 단오절이 되면 조선족은 쑥떡을 만들어 먹습니다. 쑥떡을 먹으면 몸을 튼튼히 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점차 우리의 풍습으로 됐습니다. 16일 중로 단오 민속문화실천활동이 훈촌통상구 입경대청에서 펼쳐졌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지체험구역에서 전승인은 능숙한 솜씨로 정교한 전지작품을 오려내고 러시아 관광객들에게 오색실을 메여주면서 무형문화재의 매력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중리학체험구역에서 사업일꾼들은 양생지식을 보급하는 한편 관광객들에게 합향주와 단오향주머니 만드는 법을 배워줘 그들이 단오의 전통 풍습을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1: 18일 새 훈촌 통상구에서 제1진 타국전자상거래 화물 운송차 10대가 순조롭게 출경 통관 시험 측정을 마쳤습니다. 이는 해당 통상구가 정식으로 기능 시험 측정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합니다. 새 훈촌 통상구는 시험 측정하면서 조사, 시정, 완사라는 사업 기재를 엄격히 집행을 하면서 매 3일마다 한 가지 통관 업무를 새로 추구하는 방식으로 상품차, 해산물 등 전 품목 통상구 업무 시험 측정을 질서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 피복면을 지속적으로 넓히고 통관 절차를 최적화하며 검수 신청 심사, 사용 투입 등 여러 마무리 난관 공약 사업을 통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 훈촌 통상구는 7월 중순 전면 운영에 들어가 전품목 규범화 상시와 통관 운영을 실현하게 됩니다. 새 훈촌 통상구는 국내 인류 변경 통상구 기준에 맞춰 계획 건설됐으며 전반 건설 수준, 시설 배치와 종합 봉사 능력은 전국 같은 종류 변경 도로 통상구 가운데서 제1제대에 올랐습니다. 통상구 기능 배치는 과학적이고 합리한 바 8개 입경, 8개 출경 화물 검사 통로와 10개 입경, 10개 출경 여객 검사 통로를 설치했고 표준화 창고 저장, 지능화 감독 관리 등 완비된 기초 시설을 갖추어 각 유형 타국 업무의 장기적 발전 수요에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구 종합 수용 능력은 기존 통상구보다 3배 이상 제고됐으며 년간 화물 통관 능력을 200만 톤, 년간 출입경 인원은 연 200만 명에 달할 수 있어 전성 대러시아 타국 무역 증가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구가 전면 개방이 되면 훈촌의 변경 지역 우세와 타국 산업 우세를 충분히 방출하고 타국 전자 상거래, 해산물 수입, 완성차 수출 등 특색 무역을 지속적으로 장대시켜 길림성 대러시아 개방 수준을 전면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0: 6월 21일 저녁 6시 연변 대표팀은 동북축구연맹전 첫 홈경기에서 장촌 대표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경기를 앞두고 경기장 문예 공연을 비롯한 여러 활동 준비 사업이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체육 경기와 연변 특색 문화 체육 전시 공연을 깊이 융합해 관객들에게 정체롭고 열렬하며 특색이 짙고 안전하며 질서 있는 홈장 축구 성연을 선.

하게 됩니다. 우리조 종점 특색 체육문화관광 활동으로서 이번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홈경기는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격정적인 대결일 뿐만 아니라 연변 민족문화를 전시하고 변강의 활력을 보여

0: 성세를 불어넣습니다. 무형문화유산 특색 종점 종목인 성세장황의 연습 현장도 볼거리가 풍성합니다. 200여 명 배우들은 조선족 농악무, 장구춤, 달춤 등 무형문화재 민속 요소를 융합하고 웅장한 무대 편성과 결부해 전통 민속의 운율과 신시대 기상을 완벽하게 어울러 연변의 깊은 민족 문화 조력과 발전의 활력을 과시했습니다. 연변 대표팀과 장촌 대표팀 훈련 현장은 긴장하면서도 질서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선수들은 정신이 충만하고 투지가 드높았습니다. 선수들은 몸풀기, 패스, 공격과 수비 대응 등 훈련 임무를 차례로 전개하면서 기술을 정밀하게 다듬고 전술 체계를 맞췄습니다. 현재 경기 재반 준비 사업은 전부 마무리됐으며 연변 대표팀 전원은 출전 준비를 마치고 경기 출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근일주 과학기술관에서 주최한 연변주 청소년 프로그램 작성 대회 및 2026년 길림성 청소년 로보트 과학기술 실천 활동 프로그램 작성 경연 종목 연변 지역 예선이 연결해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경기는 언어 프로그램 작성을 위주로 그래픽화 언어 프로그램 작성 도전 경기, 파이썬 프로그램 작성, C++ 프로그램 작성 등 3개 경기 종목을 설치했으며 경기 시간은 60분이었습니다. 전주에서 두화 143명 선수가 시합에 참가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1, 2, 3등상 및 장려상을 평이 선정을 하고 우수 선수들을 선발 추천하여 성급 결승에 진출하도록 했습니다.
0: 연변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김춘이었습니다.
2: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농업정보 고향 소식에 이어 우리 소에서 재배하기 적합한 과일 품종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주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주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네. 먼저 농업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업농촌부와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에서는 15차 5개년 시기에 농업농촌 현대화를 다그치는 7가지 면의 종점 임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배치했습니다. 첫째, 농업의 종합 생산 능력과 질적 효익을 끌어올립니다. 농업이 생산량 주도에서 생산량과 품질을 동시에 중시하는 대로 전환되는 추세에 부응해 과학기술 친환경 품질 브랜드 농업의 통합적 발전 요구를 실행하면서 양곡 등 주요 농산물의 공급 보장 능력을 강화합니다. 둘째, 빈곤 퇴치 난관 공략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확대합니다. 상시적인 재빈곤 및 빈곤 방지 기제를 통합적으로 구축하고 상시화 빈곤층 부축을 향촌지능 전략을 총괄적으로 실시하는 포치에 포함시켜 관측과 식별을 정확하게 잘 수행하고 상시적인 정밀 지원 정책 체계를 보완하며 층차와 유형을 나누어 미발달 지역을 지원하는 등 임무를 제기함으로써 규모성 재빈곤 및 빈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상하게 됩니다. 셋째, 농업과학기술과 장비의 버팀목 역할을 강화합니다. 새로운 한 차례 농업과학기술혁명의 발전 추세에 봉해 농업과학기술의 원천적 혁신과 핵심 기술에 대한 공략을 강화하고 농업과학기술의 혁신 능력과 성과의 전환 및 보급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넷째, 농민의 소득 증대 및 치부 경로를 확대합니다. 산업, 취업, 창업의 농민 소득 증대 역할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키는데 차관점을 두고 향촌 특색산업을 육성 및 장대시키며 농산물 가공업이 전환과 승격을 추진하고 취업창업을 통한 소득증대를 백방으로 추진하는 등 임무를 제기했습니다. 다섯째는요, 이 농업발전의 전면적인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합니다. 록수 청산이 곧 금산 은산이라는 이념을 이행함에 있어서 농업 자원 절약과 생태 보육을 강화하고 농업의 친환경 생산 방식을 보급하며 농업의 생태 가치 전환을 추진하는 등 임무를 제기했습니다. 여섯째는요, 살기 좋고 사업하기 좋은 아름다운 향촌 건설을 추진합니다. 농촌의 인구 구조의 변화와 마을 구성의 변천 및 분화 추세에 부응해 농촌 기반 시설의 완비성도, 공공본사의 편리성도, 거주 환경의 편안 정도를 향상시키는 데 주력함에 있어서 총과진의 배치를 통합적으로 최적화하고 농촌의 기반시설 건설과 관리를 강화하며 농촌 거주 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개선하는 등 임무를 제기했습니다. 일곱째는요, 강농해농 분농정책의 효능을 향상시킵니다. 농업과 농촌의 우선 발전을 견지함에 있어서 농업과 농촌의 투입 기제를 보완하고 농촌 토지 제도 개혁을 안정적으로 신중하게 추진하며 농업의 경영봉사 시스템을 보완하고 향촌의 인재 대오를 대오 발전 및 장대시키는 등 임무를 제기했습니다. 네, 얼마 전 농업농촌부 농업개강국 재배업관리사 농토건설관리사에서는 연합으로 농업개강구에서 물비료 일체화 기술의 대규모 보급 응용을 가속화할 때 관한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습니다. 농업개강구에서 2027년 말 기준으로 물비료 일체화 기술의 응용 면적을 3천만 모 정도에 도달시켜 주요 량곡 작물의 물비료 이용률을 뚜렷이 끌어올립니다. 농업개강구에서 2030년 말 기준으로 물비료 일체화 기술 표준 부대시설 운영 정비 관리와 인재 지원 체계를 가일층 보완하며 복제와 보급이 가능한 기술 표준 체계와 응용 시나리오를 형성시킴으로써 농업개강구와 지역 농업의 친환경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합니다. 네, 계속해 고향 소식입니다. 우리소 각 부문에서 조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 촉진법 선전교양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민족단결 진보사업을 심층적이고 실속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정시 리원가도에서는 조화민족공동체의식을 굳건히 하기 위해 법을 튼튼한 버팀목으로 삼아 관할구역 내의 특색에 맞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도에서는 보읍치를 기반으로 세 가지 방향에서 역량을 강화하는 업무 모식을 탐식해 전방위적으로 민족 단결 촉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온 오프라인 연동 체계를 구축하고 신매체 플랫폼을 활용해 전역의 선전 효과를 확보했습니다. 각종 문화 거점을 활용해 전통 명절을 계기로 100여 차에 달하는 민속 친선 활동을 벌였고 대학교와 연결해 공익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여러 민족 군중이 왕래와 교류를 증진했습니다. 또한 리소이 지능형 기층 치리 플랫폼을 통해 대중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각종 위문 활동을 펼쳤으며 천여건에 달하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100여 세대의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는 등 따뜻한 서비스로 민족 단결의 기초를 탄탄히 다졌습니다. 영정시 안민가도 천도사회구역에서는 동북변경 역사문화를 고양하고 조화민족 공동체 이식 수립을 주제로 민족 단결 촉진법 강연 활동을 가졌습니다. 활동에서 강연자는 동북변경 여러 민족이 어우러 함께 살며 국토를 수호해온 발전 역사를 정리했고 변경 역사 문화가 조화민 중화 문화의 중요한 일부분임을 전했으며 주민들이 민족 단계를 수호자 실천자로 되도록 인도했습니다. 도무시 향상가도에서는 조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촉진법 특강을 펼쳤습니다. 가도당 사업위원회 서기는 법률의 립법 배경 핵심 요지와 기층 실전 조치를 해석했으며 전형적인 사례를 들어 법을 설명하고 민족단결 관련 직책과 임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앞으로 이 가도에서는 법률 이웃 상호 부축 등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공동건설 공동치리 공동으로 향유하는 기층치리 구도를 구축해 나갈 방침입니다. 네, 일전에 막을 내린 제7회 전국 농업업종 직업 기능대회 농산물 중개인 기능경연 길림성 선발경기에서 우리 조선주들이 탄탄한 전문 능력과 능숙한 실기기술로 훌륭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번 경연은 경기로 학습을 촉진하고 경기로 훈련을 촉진하며 경기로 건설을 촉진하는 이름을 견지하고 선수의 시세 분석, 시장 예측, 제품 판촉 등 실천 핵심 능력을 주로 잘했으며 참여 범위가 넓고 전문성이 뛰어났습니다. 전성에서 80여 명이 참가 신청했으며 여러 단계의 경합을 거쳐 최종 18명의 업계 골관이 성급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우리 조에서 경기에 참가한 4명이 우수 농산물 중개인은 전성 고수들과의 각축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성급 결승전에 올랐습니다. 그중 길림지복기술유한회사의 정가흔, 도나대석두 리씨가족, 현대농업의 리광산 등 이명희 선수가 대회에서 3등을 획득해 연변 농산물 중개인 대호의 우수한 직업적 소양과 업무 수준을 남김없이 보여줬습니다. 우리 조는 이번 경기를 계기로 농업인재 육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추진하고 전문화된 농산물 중개 인재 대우를 성장시키며 현지 특색 농산물 산업과 지역 공공 브랜드의 깊은 융합을 추동해 연변의 량질 농특산물이 판로를 넓혀 성을 벗어나 전국 각지로 향하는 데 조력함으로써 향촌 사업의 고품질 발전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네, 최근 연간 안도현 만보진에서는 해마다 촌민들에게 병아리를 나눠주어 뜨락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진에서는 병아리를 도합 18,500마리 나누어줬는데요. 총가치가 46만 원을 웃돌았으며 이를 통해 세대당 수입 3천 원 정도 제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간 만보진에서는 뜨락의 유휴 공간을 이용해 사육업, 재배업, 레저 민박 등 다양한 형식의 뜨락 경제를 발전시키도록 적극 인도하면서 촌민 수입을 효과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뜨락 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촌민들은 주로 재배업과 가금 가축 사육을 위주로 하면서 농가 뜨락을 소득 증대의 보물단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0: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1: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0: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시대, 현대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개량과 기계화 자금,
1: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0: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1: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농업의 길입니다.
0: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1: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0: 화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0: 네, 연변의 기후 토양 등 저거는 과일 생산이 이로운데요. 우리 조에는 만무과원뿐만 아니라 이 최근에는 오얏, 지방 복숭아 등 제철 과일로 수입을 올리고 있는 재배호들이 늘고 있습니다. 내는 농가들이 수입을 올려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질 좋은 신선한 과일을 공급해주고 있어 참으로 재창할 만한 과일 재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우리 조에서 재배하기 적합한 과일 품종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연변 농업과학원 과소연구소의 리웅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최근 연간 우리 조에서는 자급을 위주로 하던 과일들이 나와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주고 있는데요. 우리 또한 과농들이 과일 재배로 짭짭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또 지름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조에서 이 재배하기 적합한 과일 품종들에 대해 좀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1: 네, 지금까지 보면 그 우리 조에서 그 규모도 있고
0: 네.
1: 또 그 일정한 그 시장도 있고
0: 네.
1: 그 효익도 좋은 것을 치면 그 자두
0: 네.
1: 자두가 하나는 품종이 좀 많고
0: 네.
1: 하나는 또 우리 그 이 냉한 기후에 맞고 이 자원이기 때문에
0: 네.
1: 남방 쪽에서 그 일찍 그 생산돼 갖고 일찍 시장에 투입된 마지막이 없을 때
0: 네.
1: 그 우리만 우세입니다 이게
0: 네.
1: 또 우리 지역적 저 그러니까 그 차이점을 이용해서
0: 네.
1: 특히 그러니까 지금 이 면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0: 네.
1: 그 안도나 그 왕천까지도 저는 대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0: 그렇네요.
1: 그래서 지금 이 어떻게 말해 그 렁렐,
0: 네.
1: 예, 렁렐이 지유가 형성되어 있는데
0: 네, 네.
1: 면적이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 보면 지금 우리 면적은 한 350헥타까지 좀 늘어났고.
0: 그렇네요.
1: 또 가격은 지금 최근 한 10년당 거의 그저 품질만 좋으면.
0: 네.
1: 그래서 한 그 도매 가격이 도매 2원 업전에서 3원까지도 이렇게 있고.
0: 그렇죠.
1: 또
0: 네.
1: 매일 정기적으로 그 길림 지역에서
0: 네.
1: 와서 이렇게 수거해 갑니다. 그러니까 네. 이것은 그냥 뜯는 수확 한 쪽쪽 이튿날에 판매되고 이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아마 또 그 확장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0: 네.
1: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 그 이 시교 연길시나 영동시나 네. 하려이나 도무이나
0: 네.
1: 시교 부분을 위해서 해서 그 하우스 그 포도
0: 네.
1: 면적이 저 있습니다.
0: 네.
1: 이거는 품종별로도 있고
0: 네.
1: 또 하나는 그 품종 특성에 따라서
0: 네.
1: 그 일찍 나오는 것도 있고 좀 늦게 나오는 것도 있고 또 색깔별로
0: 네. 네.

0: 것도 있고 저 좀 검은 것도 있고 이렇게 네. 해서 그 당지에서 제철 과일로 해서 네. 그 보급되기 때문에 아마 호평을 받고 있고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수확기가 보통 다 8월 달입니다. 그래서 네. 그 어린이들이 네. 이 보통 방학 되고 이러니까나 이 체험
1: 네.
0: 낙이 체험이 활동해서 그만큼 많이 저 몰리고 있고 그래서 네. 아마 수익이 높을 걸 생각합니다.
1: 네.
0: 네, 그 외에는 지금 그 나머지는 거의 틈새 시장이라 봐야 됩니다.
1: 네, 틈새 시장.
0: 네, 틈새 시장. 네. 왜냐면 그 우리에서 그렇게 많이 해봤자 그렇게 큰 소득이 없고,
1: 네.
0: 그러니까 또 규모가 형성될 수도 없고,
1: 네.
0: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블루베리.
1: 네.
0: 그 블루베리 이것이 겨울이 또 방한해서도 이렇기 때문에.
1: 네.
0: 한 집당 한 1, 2모 정도면 좋고.
1: 네.
0: 더 많으면 아마 돈 벌기 힘들 것 같고.
1: 네.
0: 그리고 그 하우스 재배한 체일 있잖아요.
1: 네네.
0: 체일도 지금 한 지역별 군춘도 있고 하룡에도 있고 연길에도 있고.
1: 네.
0: 왕성에도 있고 하는데 더 이상은 그냥 그요, 그니까 체험 따는 이런 조건에서만 운영하지 더 이상 확장하지 못하는 걸로 있습니다.
1: 네.
0: 그 외에는 우리말은 최근에 그 옛날에 연변대학에서 그 배육한 그 당지 복숭아.
1: 네.
0: 요거 좀 일찍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시장이 좀 있고.
1: 네.
0: 그리고 훈춘에는 그 훈춘 백색 복숭아라고 이렇게 있는데.
1: 네.
0: 그냥 이거는 시장만 작습니다.
1: 네.
0: 왜냐면 이것이 저장도 안 되고.
1: 네.
0: 그래서 그 오후에 따서 다음날 아침에 가서 팔고.
1: 네.
0: 이런 정도밖에 안 돼요. 그 한 날만 지나면 금방
1: 그렇네요.
0: 저장 안 돼가고.
1: 네.
0: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그 맹목적인 투자보다는 그냥 이렇게 좀 먼저 시장 조사나 이런 걸 하고.
1: 네.
0: 그 면적이나 이런 것도 시작을 하길 바랍니다.
1: 네. 우리 금방 말씀한 그 오얏은 여름 한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제철 과일이어서 우리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있는데요. 그 오얏이 복숭아 비슷하게 생겼고 크고 달던데요. 네, 이 오얏 재배하는 분 어떤 면에 중시를 돌리는 것이 좋을까요? 특히 벌레 먹은 걸 많이 보게 됐거든요.
0: 네, 그렇습니다. 오얏 같은 경우는 네. 저 예전에는 그냥 그 벌레 위주로 방제를 했습니다.
1: 네네.
0: 그러니까 주하게 먹는 벌레가 뭐냐면 그 복숭아 숙나방,
1: 네,
0: 이렇게 그 속파고들 그리고 7월 달에는 그 복숭아 심식나방,
1: 네.
0: 토쇠라고 하는데
1: 네.
0: 이것을 첫감에는 그냥 그 맹목적으로 했는데
1: 네.
0: 지금 저도 그 배를 하면서
1: 네.
0: 그 벌레 그 생장 발생 기후를 조사해봤습니다.
1: 네.
0: 그래 보면 이 주약이 제일 많이 발생할 때 어느 때냐면
1: 네.
0: 봄에 그 배꽃이 필 때입니다.
1: 아,
0: 그러나 그 오약꽃이 약간 배보다 일주일 정도 먼저 피거든요.
1: 네네.
0: 그러니까 곧 필 때 혹은 피기 전에
1: 네.
0: 혹은 피기 고마 후에
1: 네.
0: 이때 방제가 제일 관건입니다.
1: 네.
0: 제일 안전하기는 오약 피기 그 꽃이 피기 전에
1: 네.
0: 그때 한 뭐 3, 4일 전에 그래서 그, 이, 그, 하나, 살충제.
1: 네.
0: 살충제 간단합니다. 제일 기본적인 건, 그, 아워진수에다가.
1: 네.
0: 그, 뭐, 자외양 같은 거 치면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1: 네.
0: 근데 방제를 하려면, 그, 이제서는 그 꽃 피기 전에 하면.
1: 네.
0: 그 올해 전체에 발생하는 그 기본 월동 해충에 180 이상 다 잡을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러면 그 후기에 매우 헐코.
1: 네.
0: 그리고 또 뭐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일도 그래서 제대로 못 치면 요 꽂이 피해서 꽂이 지잖아요.
1: 네.
0: 꽂이 질 때 한번 치고.
1: 네.
0: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번은 그 자연 낙과 됩니다.
1: 네.
0: 자연 낙과 된 다음에 그 콩알만 할 때 한번 쳐주면
1: 네.
0: 쉽게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그 친환경 해갖고
1: 그렇죠.
0: 이렇게 하려면 그 지금은 무슨 게 있냐면 그 성 페로몬이라고.
1: 네.
0: 이 제가 나 그 암컷이 이런 그 향을 내 발산하는 이런 물질 있습니다.
1: 네.
0: 이런 물질을 한 그나 이렇게 지금 미향수로 가는데
1: 네.
0: 이거 한 모에당 한 30개.
1: 네.
0: 30개 정도만 이렇게 그냥 묶어놓으면 됩니다.
1: 네.
0: 그럼 이것이 반년 가요, 반년.
1: 네.
0: 그래서 이거, 저, 처음에는 좀 아마 경비 들까 그랬지 예산되는데 실제로 네. 이 인건비도 절약하고 효과도 좋습니다.
1: 그러네. 네,
0: 혹시 앞으로 뭐 좀 친환경 재배하고 싶다 이러면 이걸 하면
1: 네.
0: 그냥 그 경비, 요 한 나에 한 3원 하거든요.
1: 네.
0: 5당 하면 한 30개니까 한 네. 100원 정도.
1: 네.
0: 그냥 이래 놓으면 1년 동안은 거의 뭐 복숭아 순나 방전 안 해도 됩니다.
1: 그렇죠. 네.
0: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면 그 이 그 원에 그나 원에 조경하면서
1: 네.
0: 난방에서 자꾸 그 새로운 그 수동을 들여오는데 여기 따라서 새로운 병충해가 네. 따라 들어옵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하나는 우리 그 소나무도 많이 죽고 나가는 것도 그 원도 하나 있고
1: 네.
0: 두 번째로 하면 그 적성병이 또 따라 들어옵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 이것이 오야시다 가끔씩 발생하고 이러니까 나
1: 네.
0: 그 살균제도 가끔씩 한 두 번은 처절할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면 뭐 그 군 기관 그 오야잽에서 병충해 방제는 뭐 거의 되지 않을까.
1: 네, 싶습니다. 그렇네요. 네. 비료는 어떻습니까?
0: 그러니까 지금 그 이 비료를 주는 거 있잖아요.
1: 지금
0: 자꾸 우리 여기서 봄에 주는데
1: 네.
0: 이것이 그 오야 같은 경우는 8월 달 다 수확되잖아요.
1: 네.
0: 그러면 8월 달 수확한 다음부터 그 낙엽될 때까지는
1: 네.
0: 이 꽃눈이 한창 그 분화될 때입니다.
1: 네.
0: 그리고 보통 그 저 오약 같은 경우는 오래 자란 가지에서 다음에 달립니다.
1: 네.
0: 그러니까 맹목적인 시비를 하지 말고.
1: 네.
0: 그러니까 그 수확 후에
1: 네.
0: 우리 말하면 요소.
1: 네.
0: 그다음에 뭐 알칭자,
1: 네.
0: 인산, 제 칼륨.
1: 네.
0: 그리고 그냥 붕소.
1: 네.
0: 이런 걸 좀 농도 높게 채소도 그 이것이 저 약해 견딥니다.
1: 네.
0: 이것만 두 번만 채소도 꽃농 분화 잘 되고.
1: 네.
0: 그다음에 그 봄에는 한 그루당 보통 그 우리 저 성목을 했을 때.
1: 네.
0: 한 20kg 계산했을 때.
1: 네.
0: 그래서 방근에서 조금만 그 한근 안으로.
1: 네.
0: 그냥 그 시비하면 됩니다.
1: 그렇네요. 또 이 오야유의 연향리 있죠? 우리 주에서 개발 연구한 품종이라고 보는데요. 연향리의 그 재배 효과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아, 이 연향리는 우리 그 과학원에서 연구한 것인데,
1: 네.
0: 그러니까 주약에는 그 남과리 화분을 그 사과배 잡교해서 선발한 건데,
1: 네.
0: 이 특성은
1: 네.
0: 사과배는 좀 작지만 과육이 유연하고 껍질이 또 얇고
1: 네.
0: 또 즙이 많습니다.
1: 네.
0: 그리고 당도도 사과배가 높고 그런데 그 또 특점이라면 뭐 저장성이 좀 약한데
1: 네.
0: 그 후숙된 다음에 그,
1: 네, 네.
0: 그 난과리처럼 그 과육이 대단히 그 숙성돼 갖고 말랑말랑하고
1: 네.
0: 그 향기도 대단히 좋습니다.
1: 네.
0: 그래 예전에는 저장 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 그 보급되지 못했는데
1: 네.
0: 최근에는 저장 시설을 갖춘 그 농가도 많아지면서
1: 네.
0: 조금씩 그 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 이것이 그 이 당지에서는 아직 그냥 그렇게 많이 호평 못 받지만
1: 네.
0: 그 길림 지역이나 장춘 지역에서는 이것을 드셔본 분들이 그 호평이 좋습니다.
1: 네.
0: 그래 가격도 사과배 한 두 배 정도 받고.
1: 네.
0: 그러니까 그 맛이 대량으로 판매한다 해도 250점 이상 팔 수 있습니다.
1: 네. 효과성이 좋은 네. 연향리인데요. 이 재배에서 우리 관농들이 어떤 면에 중시를 돌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0: 그러니까 이것이 또 특점이 뭐냐면
1: 네.
0: 그 사과배는 그 올해 달린 과지 그 단과지에서 또 다음에 계속 다 꽃이 피고 달리고 네. 이런 특성이 있는데
1: 네.
0: 이 연향리는 올해 달리면 다음에는 그 가 단과제 열리지 못합니다.
1: 아.
0: 이게 가나 이 특정이 때문에 우리 봄에 전정할 때
1: 네.
0: 꼭 그가나 그 작년에 그 가지를 한 가지 좀 그 단과지를
1: 네.
0: 자르지만 그냥 이렇게 그냥 놔두면
1: 네.
0: 이것이 제절로 그 여발로 나오면 소리
1: 네.
0: 맥내내
1: 네.
0: 맥내내 그만큼 다 달립니다.
1: 네.
0: 그러니까 올 때 그 예비지 전정을
1: 네.
0: 꼭 해야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예비지 전정을 뭐 한 30-40cm 간격을 하나씩만 둬도
1: 네.
0: 되거나 그 여름 속 여름 전쟁할 때도 그 냉겨두고
1: 네.
0: 이렇게 해두면 해마다 이렇게 바꿔주면
1: 네.
0: 가지 갱신도 쉽고 그만큼 그 결과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네요. 또 이 연향리 위에 또 이 최근 보게 되면 포도를 하우스 안에서 재배해 시장에 일찍 내놓는 농가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외지 제철 과일이 들어오기 전에 팔다 보면 판로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포도 재배 효과성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0: 첫째는 우리 주 그 시설 포도 면적이 많지 않고.
1: 네. 네
0: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직접 당지 생산한 게 제철 과일이다 보니까나.
1: 네.
0: 아까도 말했지만 또 그 직접 가서 땀에서 체험하고.
1: 네.
0: 이런 그 형식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효과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그 비가 안 입잖아요.
1: 네.
0: 하우스 때문에 비, 그리고 또 하나는 하우스 면적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우리말하면 관수와 관비
1: 네.
0: 직접 한 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양분 조절도 잘 됩니다.
1: 네.
0: 그런데 그 주의할 점 뭐냐면
1: 네.
0: 이 하우스 우리 연변도 최근에는 그 기온 상승해서 덥잖아요.
1: 네.
0: 이 보통 그 관수를 제대로 못 쳐주면
1: 네.
0: 이것이 그 한정말로 저 조상이라는데 어떻게 말하면 그 물 어떻게 막 그 온도 고온장애죠.
1: 네.
0: 고온장애.
1: 네.
0: 근데 이걸 잘 못하면 이 고온장애 그 화해산 그 조직으로부터 병균이
1: 아,
0: 네, 많이 듭니다.
1: 네.
0: 그래서 우선 먼저는 여름에는 그 위에 통풍
1: 네.
0: 이걸 잘 시켜야 되고 또 그 네. 물을 좀 줘갖고
1: 네.
0: 이것을 그 하우스 온도를 잘 조절하는 게 제일 관건입니다.
1: 네, 온도 조절을 네, 잘하는 그렇죠. 것이 관건이다. 네, 그러면 적합한 그 포도 품종 있겠죠? 우리 주에 하우스 한다 할 때 또 어떤 면에 중심?
0: 그냥 우리 주 네. 같은 경우는 뭐 하우스를 해도
1: 네.
0: 우세가 뭐냐면 좀 아주 좀 잔 포도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뭐 걔가 약간 색깔도 여러 가지 있는 거 이런 건 다 되는데
1: 네.
0: 이런 것도 품질도 좋고
1: 네.
0: 큰 품질 그 알이 큰 품종보다는
1: 네.
0: 조금 알 작은 품종이 더 우세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그 간단히 말하면 뭐 찡야라든가 미즈, 뭐 텅넨, 머리샹,
1: 네.
0: 뭐 샤헤
1: 네.
0: 이런 게 있습니다.
1: 네.
0: 보통 농가에서 다 우선 많이 정착됐고
1: 네.
0: 보통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거봉이라서 가끔 하는데
1: 쥐펑.
0: 네. 네. 이런 그 큰 과일 수록 있잖아요.
1: 네.
0: 그 판포도 송이에 남기는 알수를 줄여야 됩니다.
1: 아.
0: 그래야 그 과실 품질이 올라가지.
1: 네.
0: 그걸 놔두면 그 품질이 맛 없어서 못 먹어요.
1: 네. 네.
0: 이거 주의하면 됩니다.
1: 네. 그렇네요. 네. 포도 재배에서 그 어떻습니까? 비료는 어떻습니까?
0: 아까도 말했지 하우스 재배는
1: 네.
0: 관수세 있기 때문에.
1: 네.
0: 이 한 번에 비료 주는 것보다는 그냥 그 관비 시설을 이용해서
1: 아.
0: 녹여서.
1: 예.
0: 수용성 비료 많습니다.
1: 네.
0: 이런 수용성 비료를 봄마다 이렇게 그 관배해주면
1: 네.
0: 그 리용률도 높이고
1: 네.
0: 그다음에 또 그 일시적인 과비로 인한 그 뭐 과실 생장이 오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1: 네.
0: 특히 그 곰마크 그냥 그 부 그냥 화분 받아갖고
1: 네.
0: 할 때하고 그 수확기 때는 좀 칼슘 비료를 좀 주고.
1: 네.
0: 그리고 그 금방 그 수확 인급했을 때
1: 네.
0: 인접했을 때는 그 좀 그 물을 공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 네.
0: 열과랑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 그렇네요. 네. 네, 아까 시설 재배에서 이 통풍 중시하고 관수도 적절히 아마 결합시켜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0: 네, 그렇죠.
1: 네,
0: 이렇게 한 번에 적은 량으로 자주 해줘야 됩니다.
1: 네. 네, 그러면 중점적인 것은 어떤 것이 핵심 포인트로 될 수 있습니까? 포도 재배에서.
0: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러나
1: 네.
0: 그 막 틀 때는 질소 위로 위주로
1: 네.
0: 예, 뭐 쇼산가이라든가 쇼산가 이런 게 제일 좋고
1: 네.
0: 칼슘도 되고 질소도 되고.
1: 네.
0: 그래서 그런 거는 뭐 한 0.1% 0.5% 정도 이런 것을 관배했으면 좋고.
1: 네.
0: 그리고 그 순이 한 10엽이 나왔다.
1: 네.
0: 이후부터는 질소 비료는 좀 줄이고.
1: 아, 네.
0: 그리고 그다음에 그 인이나 칼슘이나 칼륨이나 이쪽으로
1: 네.
0: 중 미량원 소업 위주로 해주는 거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하나는 그 제가 권장하는 것이 네.

0: 보통 그 가오스다 보니까 그 연작 장애가 됩니다.
1: 네.
0: 이럴수록 그러니까 그 우리 지금 그 축산 농가가 많아지면서 네. 우분 있잖아요.
1: 네네.
0: 이런 걸 그 갖다가 한 1년만 쌓아두면 그 네.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1: 네.
0: 이렇게 부속된 다음에 이것을 그 하우스에 펴주면
1: 네.
0: 그 여러 가지 장애도 방지할 수 있고 토양 통기성이나 유기물 함량 높이는 거 이런 그리고 종적으로는 그 과실 풍미
1: 네.
0: 향상하는 매우 도움이 됩니다.
1: 네. 그렇네요. 우리 그 포도 재배에 대해 알아봤죠. 하우스 재배. 이외에 우리 주에서 재배하기 적합한 과일 품종이 있다면요. 좀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0: 이외에 지금 제가 돌아다닌 게 보면
1: 네.
0: 그 살구.
1: 네.
0: 예, 살구도 하나 그 좀 좀 큽니다. 그리고 네. 좀 일찍한 품종이 하룡에서 발견했고 지금 그 제가 소개해서
1: 네.
0: 그 하룡 주위에 있는 그 농가들에서 다 지금 저 고접해갖고 지금 올해부터는 그 판매가 되고 있는데
1: 네.
0: 그것이 좀 맛도 괜찮고 저장도 괜찮아요.
1: 네.
0: 그렇게 너무 빨리 무르지도 않고
1: 네.
0: 그리고 하나는 연변 그 연길 원예농장
1: 네.
0: 여기에서 제가 발견했는데
1: 네.
0: 한 농가에서 그 털이 없는 살구예요.
1: 네.
0: 그냥 좀 걔네 맛도 좀 향이도 있고
1: 네. 보통 모터인데 털이 있는
0: 네. 보통 모터인데 이거는 네. 그 진도 복숭아처럼 그 털이 없어요.
1: 네.
0: 그러니까 그리고 향이도 있고 또 노란색이고
1: 네.
0: 그리고 저장성도 괜찮아요.
1: 뭐 유털도 아니죠.
0: 예, 그냥 그 반질반질한 거예요.
1: 예.
0: 비뚝 보면 그 자두가 비슷해요.
1: 네.
0: 그리고 하나는 그 지금 신장에서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
1: 네.
0: 심해라고.
1: 네.
0: 이것도 지금 그러니까 그 하룡에서도 지금 한두 농가에 재배하고 있는데
1: 네.
0: 이것도 저장성도 괜찮고 판매 가격도 아직까지 면적이 없으니까
1: 네.
0: 그러니까 틈새 시장을 이용해서 그렇게 많이 하지 말고 그냥 보통 그 판매란 또 소멸한 가정에서 저 가반 품종으로는 이렇게 한 12씩 심어갖고 여러 가지 품종을 별로 매일 이렇게 뜯어서 팔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마 괜찮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1: 네. 이제 금방 그 심해라 했죠?
0: 네.
1: 네. 이것이 지금 요즘에 틱톡에서 보면 인기 있지 않습니까? 심해 컵 커피.
0: 예,
1: 이것이
0: 예.
1: 그 살 내리는데 좋다 해서 아마 인기가 대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심해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배하게 되면.
0: 심해 그러니까 그 지금 신강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 쪽에서는 많지 않아요.
1: 네.
0: 그래서 저 그 연락해봤는데
1: 네. 아,
0: 여기서 재배가 가능하다고 해요.
1: 네. 네. 지금 화룡 쪽에서 재배하고 네. 있다. 그렇죠.
0: 네. 네.
1: 그 또 무화과 어떻습니까?
0: 이 무화과나 이런 그 이자 캐네 호롱고
1: 네네
0: 이런 것들은 지금 다 무화과는 알대 저 과일이고
1: 네
0: 호롱고는 거의 열대라 해도 됩니다.
1: 네
0: 그런데 이런 거는 그냥 그 그냥 하우스에서만
1: 네
0: 하우스보다는 그 하우스가 그 난조
1: 네
0: 난조 예 네. 난조에서 가능합니다.
1: 네 온실 재배
0: 어, 온실 재배
1: 온실 네네네. 재배
0: 그런데 지금 이것이 우리에서는 거기서는 보통 이모작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가능한데 우리에서는 네. 그냥 한두 집서 하면
1: 네.
0: 그렇지 다른 집 하면 다 못 볼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왜냐하면
1: 네.
0: 우화 같은 저 무화과 같은 거는 보통 저자체에서 그 하나 건과
1: 네.
0: 건과를 많이 판매되고 있고 또 그렇게 또 너무 비싸지도 않고
1: 네.
0: 그래 오. 그냥 여기서는 희귀성으로
1: 네 그렇죠.
0: 예, 실제로 정말 맛도 없습니다. 우리
1: 네.
0: 우리 동북 사람들 특히 그 좀 새콤한 걸 좋아하는데 이건 좀 당도도 없고 이래갖고
1: 그 맛보다도 그 영양가가 좋다 또 사람인데 좋다 하니까 아마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1: 그리고 이제 말한 그 화룡과 호롱과도 예. 아마 시설 재배 온실 재배를 한다면 아마 온실이 있는 집에서는 좀 재배가
0: 해볼 수는 있는데 그렇게 네. 많이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1: 네.
0: 이것이 실제로 그렇게 효과가 수익이 높을 것 같지 않아요.
1: 그렇죠.
0: 네. 왜냐하면 이것이 저희들도 그 실험 간단히 해봤는데
1: 네.
0: 그 간단한 그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1: 네. 네.
0: 그만큼 온도가 높아야 돼.
1: 그렇죠. 네, 우리 조는 만무과원이라는 이런 자랑스러운 사과배 생산뿐만 아니라 이 최근에는 제철 과일로 수입을 올리고 있는 농가들도 있는데 오늘 방송에서 소개한 이런 품종들은 아마 재배해도 좋을 것 같은 그런 과일 품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오늘 방송이 우리 과일 생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좋은 정보 됐으면 합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네. 고향은 지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전당 전국인민이 중화민족 위대한 봉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며 21세기의 막스주의입니다.
0: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이며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0: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튼튼한 정치적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의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의학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여 년간 보내주신